사실 우리의 마음자리라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마음자리, 삼세제불의 마음자리나 조사의 마음자리나 우리의 마음자리는 조금도 더하고 덜할 것이 없이 똑같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뭐 한생각 무명 때문에 그놈이 가리워져서 그 햇빛보다도 더 밝은 그 자성을 보지를 못한다 그러십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몇 가지 통지해 드릴 것이 있습니다. 용화사에는 처음에 어린이 법회, 초등학교 어린이부를 모아서 이 법회를 하다가 차츰차츰 그 초등학생이 중학생으로 올라가니까 올라가고 중학생이 고등학교로 올라가게 되니 중고등부 학생 법회를 또 결성을 해서 또 잘 해나가고 있는데 그 고등학생이 또 커서 대학에 들어가고 대학에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또 중고등학생하고 같이 또 법회에 참석하기도 또 수준이 잘 안 맞고 그래서 그러다가 이 대학생과 청년부 학생회를 또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대학생 또는 청년부가 거기서 또 이제 얼마 지내면은 일반 이 청신사, 청신녀들과 같이 또 이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단계적으로 청년부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때는 잘 나오다가 중간 시험이나 학기 말이나 학년 말 시험 때가 되면 시험 공부의 영향으로 학생 수가 조금 줄었다가 또 시험이 끝나면 또 많이 나왔다. 계속 그렇게 파장을 이루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새는 어떻게 된 것인지 이 어린이 학생부도 그전에 한 100여 명씩 이렇게 나왔었는데 요새는 한 8, 90명 이렇게 숫자가 줄어지고 중고등부도 옛날에는 6, 70명씩 나오던 학생들이 요새는 한 50명가량밖에 안 나오고 또 청년부도 그전에는 한 60명씩 나오던 것이 요새는 한 30여 명 그런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그럽니다. 세상이 시끄러워서 그런지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바쁘서 그런지 각각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혹 몰라서 청년부가 있는 줄 몰라서 안 나온 사람도 있었는지를 모르고 그래서 광고를 하는데 이 어려서부터서 어린이부, 중고등부, 청년부 그래가지고 일반부로 이렇게 법회 쪽 나오도록 어른들께서 잘 지도를 하시고 해서 같이 이렇게 참석을 하시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학생 법회에 나오게 되면 처음에는 일요일에 친구들과 놀러 가기 위해서 서로 약속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그럴 것입니다만은 주일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는 첫째와 셋째 주일에 하고 중등부도 첫째와 셋째 일요일에 하고 청년부는 둘째 번과 넷째 번 일요일에 법회를 가지니까 놀 때 놀더라도 법회 날에는 될 수 있으면 참석을 하도록 그렇게 좀 어른들께서 잘 정성과 신경을 좀 써주셔서 잘

살려서 데리고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탈선을 예방도 하고 탈선을 예방함으로써 학업도 증진이 될 뿐만 아니라 신심이 차츰차츰 자리를 잡게 되면 자연히 부모와 조부모한테도 효심을 갖게 되고 사회에 어디에 나가더라도 모범이 되고 훌륭한 인격자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법당 앞에 부처님 좌우로 만년일패가 이 봉안이 되어 있는데 지금 5만 내지 6만 이렇게 그 숫자가 그 영과 위가 이렇게 자꾸 불어서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위패를 모시는 분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대로 옛날에는 조금 위패를 크게 해서 모시니까 얼마 안 가서 이 법당 안에 가득 차가지고 위패 모실 자리가 없게 되어 가고 있어서 부득불 연구하고 토론을 한 결과 법당을 따로 지을 수도 없고 그래서 우선 가장 가능하고도 좋은 점으로 위패를 조금 축소를 해서 작게 모시면 아직도 여러 해 동안 이 법당 안에 모실 수가 있겠다 이런 결론을 얻어가지고 그 전에 위패보단 작게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옆에까지 쭉 저 뒤에까지 번져가던 것이 앞부분에만 우선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 위에 높이 모신 위패는 잘 안 보인다고 또 하신 분이 있어서 망원경 그런 것을 이용해서 밑에서도 그 위패를 확인할 수 있게 다 되어 있고 어느 부분에 어디에 몇 번에 모셔 있는 것을 꼭 확인하고 싶으시면 얼마든지 확인시켜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위패가 크니까 붓글씨로 꺼목판에다가 흰 색으로 이렇게 굵게 썼었는데 위패가 작아지니까 그렇게 손으로 써서는 쓸 수가 없어서 지금은 흰 판에다가 이 검은 활자로 이렇게 해서 쓰니까 깨끗하고 아주 좋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검은 판때기에다가 흰 글씨로 쓰니까 향 피우고 촛불 켜고 해서 끄실러가지고 글씨가 누렇게 끄실러가지고 나중에는 그것이 변색이 되어가지고 그 위패의 이름을 영가의 이름을 똑똑히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흰 데에다가 검은 글씨로 썼습니다. 이 앞에 위패의 단이 껌껌해가지고 영 법당이 어두워서 좀 안 좋게 느껴졌었는데 하얗게 해서 검은 글씨로 딱 쓰니까 법당 안이 훤해지게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위에 너무 높이 모셔진 분은 너무 높아서 탁자에다가 과일이나 과실이나 보다 청수를 올려도 너무 높아서 잘 운감을 못 하시지 않나 이렇게 또 걱정을 하시고 또 밑에다가 모신 또 분은 너무 가깝게 해가지고 꽃이다 못이다 놓으니까 가리워져갖고 잘 못 잡수지 않느냐 또 그렇게 걱정을 하시고
그참 그런 생각을 하실 만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됩니다마는 높이 모시나 아래다 모시나 법으로 모시는 것이고 정성으로 모신 것이지 저 위에다 모셨다고 해서 절대로 배고파서 그러실 염려는 없으시니까 안심을 하시고요. 이 그런 생각으로 고민을 안 하셔도 스님 내가 잘 알아서 정성껏 잘 하니까 조금 더 굶으실까 염려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다회.

당진 상황산 영탑사에서는 제2회 자연을 담은 산사 음악회를 10월 9일 영탑사 경내 특설 무대에서 봉행합니다. 신승태, 한영애, 신촌블루스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볼거리 가득한 축제에 동참해 자연을 닮아가는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41-356-3204번입니다.

월제 혜담 스님의 북구트로 놔두신 천년의 장엄 고려 불화대전이 9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제1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5m에 이르는 수월관음상과 500나한상, 아미타 내영상 등 대작이 공개됩니다. 천년 전 고려의 화려한 빛과 숭고한 정신이 담긴 혜담 스님의 고려 불화 전시회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638-3721번입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의 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약사열의 불 개근불사를 봉행합니다. 여법하게 모셔질 약사열의 불의 가피 아래 치유와 희망이 가득한 보량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안불사

0: 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이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소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2: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4: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마음은 눈물이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5: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0: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 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안녕하세요. 제천 금수산 옥천사 주지 무리입니다. 우리 한가위 맞이 추석을 맞이했습니다. 추석날에는 우리 차례를 올리죠. 차례는 헌다, 불교의 의식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 공양물을 올리고 모든 식구들이 모여서 이 가을에 풍요로운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함께 나누면서 그러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고 나도 행복하고 하는 그러한 의식이 지금도 남아있어서 차례로서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 부처님께 기원하듯이 모든 분들이 행복하십시오 하는 기원을 하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차례가 되시기를, 그러한 한가위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십시오. 복 많이 받으시고 성불하세요. 감사합니다.

보살이 각가지 방편문으로 세상의 법을 따라 중생을 제도함이 비유컨대 연꽃에 물이 붙지 않음과 같으니 이와 같이 세상에 있으면서 깊이 믿게 하나니라.

서남사 볼도 인민대학에 오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볼도 차제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 원담입니다. 사람들이 일장춘몽이다, 인생은 한바탕 꿈과 같다, 봄꿈 같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해가지고 장자의 나비꿈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조선시대 숙종 때 서포 김만중 씨가 쓴 소설 구운몽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침에 꿈 이야기를 갖고 온 것은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인생의 꿈이라면은 우리가 거기서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꿈이니까 헛되다, 다 소용없다. 인생의 꿈이라면 애써 노력할 필요가 없다. 꿈인데 깨달으면 어차피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허무한 건데 애써 살 필요가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이거는 잘못 생각한 겁니다. 예를 들자면 군몽. 군몽 안 읽어본 사람 있습니까? 군몽 모르는 사람 있어요? 군몽 주인공이 성진이라는 이제 젊은 20세 선임입니다. 성진이 20세 선임인데 육관도사, 자기 세상에 육관도사의 명을 받고 남의 용왕의 인사를 보내요. 용왕이 고군 많은 선물을 보냈는지 남의 용왕한테. 그 용왕이 용궁에 가서 가니까 대접을 한다고 용왕에서 최고 귀한 술을 대접을 해요. 그게 자기는 비우개를 받았기 때문에 안 마신다고 하니까 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한 잔을 마시는데 약간 취기가 올라오면서 그때 때는 봄바람이 나불나불 되면서 막 봄바람이 휘날리고 벚꽃이 도화꽃이 날리는데 돌아오려면은 남 형산을 지내는 물을 건너야 되는데 그게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마침 그 형산에 위부인이라고 이제 신선 여자 신선을 모시고 있는 팔선녀가 나와서 봄놀이를 나왔어요. 그 팔선녀도 겨우겨우 짬을 내 가지고 이제 위부인한테 허락을 받아서 그날 왔는데 거기서 마주친 거예요. 마주치는데 성진이가 약간 봄 기운에 취해 가지고 그냥 미색을 못 본 척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눈길이 약간 눈길을 주고받으면서 치맛자락도 몸에 살짝 접촉하고 그래가지고 웃음을 주고받은 관계로 집에 돌아와가지고 절에 돌아와가지고 마음이 심숭생숭하니까 스승이 불러가지고 너 무슨 일이 있었지? 예, 제가 마음이 올라라면 너는 아직 세상의 욕심을 다 제하지 못했구나. 너는 다시 세상에 태어나서 한번 내 헛된 꿈의 결과가 어떤지 맛을 봐야 되겠다고 다시 인간으로 황생해가지고 소유로 양씨 집안의 소유 적을 줬자 잠시 놀다 오라고 소유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제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18세가 돼서 과거로 보러 가는 중국에 태어났거든. 중국으로 태어나가지고 저기 이제 수도로 가는 도중에 팔선녀를 나날이 다 만나가지고 일생을 행복하게 살고 팔선녀가 전부 부인과 첩이 됐는데 이제 환갑잔치할 때가 됐어요. 일생을 다 살고 다 살았는데 마지막에 환갑잔치를 근하게 하고 손자 손녀들 다 잘 돼가지고 근데 뭐 어쩐지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아서 그 풍경을 멀리가 뒷산으로 사 올라가지고 큰 느릅바위가 있어요. 느릅바위가 있으니까 뭔가 여기에 자기가 옛날에 여기가 자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느릅바위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갑자기 쾅 하는 소리에 눈이 번쩍 떠지니까 자기가 큰 스님 육관도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지금 꾸중 듣는 거래. 큰 스님이 주장자로 딱 내리치는 순간 꿈이 깨져가지고 내가 꿈이었구나. 팔선녀를 데리고 너는 꿈을 꿨구나. 눈을 뜨는데 저쪽에 스님하고 이쁜 비구니들 애들 탁 눈을 보고 아이쿠야
다행이다.

다 꿈이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육관도사가 건강경을 전법을 하고 네가 앞으로 법을 이어받아라 해가지고 육관도사는 서역으로 돌아가고 거기는 모든 비구니가 제자가 되었다. 이런데 여기가 성진이가 꿈이라면은 성진의 꿈에 양소유가 되고 양소유가 꿈을 깨가지고 성진이가 되고 왔다 갔다죠.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어느 한 게 참이고 어느 한 게 거짓이 아니에요. 꿈이란 둘 다 꿈이고 현실이면 둘 다 현실이에요. 꿈 깬 지금이 현실 같죠. 이것도 꿈이에요. 왜? 우리가 살아왔던 것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머릿속 기억으로 남아있잖아요. 어차피 꿈이에요. 이거 이 수업 끝나면 나가면 어디 있는 흔적이 없어요. 서로 기억만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꿈과 같다는 게 자체 성품이 없고 무자성이기 때문에 이걸 불교에서 공성이라고 하죠. 공성이나 꿈과 같다는 걸 여몽환 포행이나 건강에 나오듯이 그게 다 실체가 없다요. 실체가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악몽을 꾸지 말아야 되겠죠. 꿈과 현실이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몽교일려 이게 뭐 성찰성이 몽중일려라고 이야기한 게 있죠. 화두가 성성해가지고 꿈속에서 일해야 된다. 오매일려야 하는데 바로 우리 현실이 몽교일려 몽꿈 몽자 깨달을 각자 이럴 때는 교로 일려야 돼요. 몽교 꿈깰 교자예요. 네, 꿈깰 교자예요. 몽각 일교로 가면 이제 알긴 하는데 약간 무시해야 되니까 몽교일려 몽교일려 꿈과 현실이 둘이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 꿈이니까 허무하니까 아무렇게 살자가 아니고 아름다운 꿈, 지속가능한 꿈, 함께 꾸는 꿈을 꾸자 이거지. 이걸 대승불교에서 가르치. 중사도 테라바다 오늘 열반을 중생의 윤회 끝난다 윤회 다시 안 온다 한 거는 꿈을 깨서 다시 꿈 꾸지 않는 거고 대승불교는 중생과 함께 아름다운 꿈을 같이 꾸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보심을 발휘가 대승불교 대방광고를 화엄경의 세계 혹은 아미타 정토의 세계를 함께 꿈꾸는 거예요. 함께 정토를 만들어가자. 함께 보살행을 하자.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협과 번뇌가 다할 때까지 나는 세상과 함께하면서 보살의 원행을 완성하겠다는 이 꿈이 바로 아름다운 꿈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오체투지 오늘 교과서로 돌아오면 신구의로 쌓은 업장을 소멸시키는 그것을 같이 관상해도 좋다. 훈, 아, 옹, 신구, 이 이래가지고 손을 모아서 세 군데를 접촉하면서 이렇게 할 때 신구의로 쌓는 업장을 소멸시키는 것을 같이 관상해도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공양물을 올리기. 공양물을 우리가 올리는 것은 이제 복전에다가 복전이라의 말은 귀처 삼귀 할 때 귀처 불법성 삼보 그게 복전이 되는데 그때다가 공양을 올릴 때 공양을 올린 것을 이제 비유해가지고 논밭에 기름진 논밭에 씨앗을 종자를 뿌리면은 가을에 수확이 넘쳐나듯이 우리가 삼보의 복전에 씨앗을 뿌려 그래서 공양을 올린다 이런 뜻입니다. 공양은 한 장 넘겨서 공양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물질적 공양과 비물질적 공양이 있는데 우리 신도들은 물질적 공양을 많이 올려야 된다. 향, 꽃, 초, 공양수, 뭐 육법 공양이라고 또 절에서 하기도 하죠. 그런 것들입니다. 두 번째, 이거는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양하는 거예요. 법보시라고 하죠. 스님들은 법보시를 해야 된다. 법보시. 그 다음에 참회. 참회가 참 중요한데 지혜로운 사람은 큰 죄를 지어도 그 과보가 가볍고 어리석은 사람은 작은 죄를 지어도 그 과보가 무겁다. 왜 이런 줄 아십니까? 모르고 짓는 죄가 더 크다. 모르고 짓는 죄는 계속 늘어나니까 알고 짓는 죄는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 안에 안 되지 않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사람

그 일을 그만둘 수가 있어요. 멈출 수가 있어요. 모르면은 모르는 게 무지하다고 그들이 잘못을 하루 짓게 되거든. 그렇게 됩니다. 누군가 참여할 마음이 없고 그런 죄를 그럴 죄를 짓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인과를 믿지 않기 때문에 수행하는 자라면 비록 작은 죄라도 금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건강살다. 건강살다지는 우리가 수업 전에 외우셨듯이 건강살다의 백자진언을 외우며 자신을 정화시키면 내 끝없는 정화시킬 수 있다. 끝없는 윤회 속에서 지은 업장의 죄업이 다 소멸되었다는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참회정진을 해야 된다. 건강살다라 이 말은 거기 그 옆에 그림 있죠. 건강살다가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건강살다는 하얀 빛을 빛나는 투명한 몸을 가지고 있어요. 만지면 없어요. 형체가 없어요. 에너지로 된 몸이기 때문에. 에너지로 된 몸이기 때문에. 근데 빛나는 달빛 같은 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몸을 내가 보시기에 오른쪽에 왼쪽에 금강제를 찍고 있죠. 금강제. 금강제를 이렇게 딱 찍고 있어요. 오른손에는 금강 요령을 딱 찍고 있어요. 요령. 요령을 쥐고 이렇게 다 뒤로 거꾸로 딱 쥐고 있어요. 요령을 쥐고 있고 건강제를 쥐고 있는 뜻이 다 있습니다. 건강제는 바로 자비를 이야기하고 요령은 반야 지혜를 뜻해요. 반야는 공공을 보는 공성을 철견하는 마음의 능력을 반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령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반야 공성을 이야기하고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왼쪽 반야는 여성입니다. 여성. 요령은 여성을 뜻해요. 그리고 이쪽에 반대 금강제는 남성을 뜻해요. 남성은 자비활동. 남자는 나가서 자비활동을 많이 해야 돼요. 나가서 대전. 그래서 그건 몸을 뜻해요. 우리가 몸이 있는 가닥은 자비행을 하기 위해서. 남자는 몸으로 떼어야 돼요. 남자는. 자기 한 사람 앞에 남성과 여성이 다 구족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 나는 뭐 여잔데 뭐 아닙니다. 이사 속에도 남성이 있어요. 나가서 활동해야 되거든. 자비활동. 아 나는 남자인데 남자라도 뭐 공성을 개발해야 돼요. 공성은 남자는 반야. 그래서 남녀가 합일되는 것이 한 몸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게 바지라사트바예요. 바지라사트바. 바지라사트바는 남성과 여성 자비와 반야가 한 몸을 이루고 있고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경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다섯 가지 관을 쓰고 있어요. 이게 바로 다섯 가지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건데 오방불이라고 하는데 오방불은 저번에 배웠듯이 그리고 이것은 다섯 가지 지혜 육식, 칠식, 팔식 오식, 육식, 칠식, 팔식을 정화돼가지고 성수약지, 묘관찰지, 평상상지, 원성, 실성, 대원경지 이 네 가지 지혜를 다 부처의 경지를 해가지고 다섯 가지 관을 쓰고 있고 이게 이제 건강살다 백자진을 하면은 해볼 텐데 백자진을 하면은 가운데 훔자가 내 종자가 많더라고 훔자가 있고 이게 이제 시계 방향으로 빙빙 돌아요. 백자가 지면서 백자가 빙빙 돌아 오색 광면을 사방으로 전 세계로 막 방사하면서 퍼져나가요. 그리고 소리가 온 세계에 다 들려 뭐 그러고 바스라사트바가 거주하는 공간이 만달라 세계를 형성해. 이 세계 자체가 바로 바스라사트바가 거주하는 공간이 돼가지고 살아있는 이대로 바스라 정토가 되면서 내가 만나는 모든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바스라사트바를 보이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 세상에 가득한 온갖 소리들이 바스라사트바를 소리로 들린다. 이렇게 관상하는 거예요. 상상력에 상상하는 대로 경험합니다. 처음 들으면은 무슨 신나락 귀신 신나락 가는 소리 막다 이상한 말씀하신대요. 그런데 티벳 불교에서는 상상력에 꿈을 꾼다 하니까는 꿈꾸는 능력, 마음이 꿈꾸는 능력, 상상하는 능력 이걸 극대화한 것이 바로 관상이에요. 상상하면 그대로 됩니다. 상상할 수 없으면 체험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절대로 체험하지 못해요. 들었던 것을 체험하지. 뭐
선종에서 깨닫는다니까.

갑자기 그냥 뭐 흥부가 박 타듯이 팍 터질 것 같이 생각하는데 보고 들었던 것이 터져나오지 한 번도 듣도 보지 못하는 걸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온벤제 그 바스라사타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온벤자사토사마야마노발

짓던질이 안고로 하오바가 웬사로 타타가타 엔다마메 문자벤지바 마사마에 사토옴 듯.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부산에서 1시간 20분, 울산에서 1시간, 대구에서 4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왕생탐묘의 고인을 모시면 유골함, 상석, 파병, 향로 설치와 직계가족 12명까지 각인해드리며 여러가지 사정으로 제사를 지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조상기일제사를 봉행해드립니다. 아미타우스는 왕생탐묘를 사전에 미리 준비하실 경우 선착순으로 자리를 지정하실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재단법인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삶의 서원을 세우는 순간. 불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뜻깊은 인연.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보살계 수계법회가 봉행됩니다. 계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삿된 길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무상사 회주 성호 스님을 계사로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불자로서 새로운 서원을 세우는 자리. 수계 법령은 성호 스님께

에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청정한 삶을 향한 새로운 서원, 뜻깊은 수계의 자리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더함과 나눔의 의미를 새기는 사회복지법인 함께 걸음 20주년 기념 공연을 개최합니다. 오는 9월 29일 김해 문화의 전당 마루홀에서 펼쳐지며 다채로운 출연진들이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행사에 동참해 함께 걸어온 20년의 기쁨을 나누고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55-345-5553번입니다. 한마음 선원 울산지원에서 대행선사 탄신 99주년을 기념하며 청소년 문화 한마당과 산사 문화축제를 봉행합니다. 10월 3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다채로운 출연진의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여법한 이번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2-295-2335번입니다.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회에서는 용성조사의 오도 140주년을 맞아 봉찬대제를 봉행합니다. 용성조사의 대원을 실천하며 탐진치를 벌이고 참회에 정진하실 분은 육신보살님께 한 달에 1,000원씩 공양 올리면 됩니다. 문의는 031-655-3215번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불보동찰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계산 1381주년을 맞아 계산대제를 봉행합니다. 계산조 자장율사 연고제와 법요식을 비롯해 통도사 합창제, 보도 헌달회, 영축선보 이혼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5-382-7182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오는 10월 10일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관음사 회주 지연 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모시고 제9회 3기이계 5개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1-7554번입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고 단독 천도제와 함께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생년월일에 맞추어 본인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해주는 달마도와 복을 품은 호랑이 호작도를 만나보세요.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오는 10월 31일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합니다. 수계법명은 무상사 회주 성우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이번 수계법회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뜻깊은 인연을 맺어보세요.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녹음 사이로 흐르는 시원한 계곡물 소리가 반갑게 맞아주는 곳. 눈에 닿는 모든 것들이 평화롭기만 합니다. 잠시 자연의 숨결에 귀 기울인 채 마음 한 자락 쉬어갑니다.

0: 아, 길도 이쁘고 날씨도 좋고 좋습니다.
1: 그 길 끝엔 백암산 품에 안겨 보석처럼 숨어있는 천지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암자를 세계 곳곳에서 일부러 찾아올 만큼 천지남은 이름난 사찰 음식 명소인데요. 사찰 음식의 대가라 불리는 오늘의 주인공은 어디 계실까요?

0: 갑자기 작은 장독 하나를 골라든 스님. 스님, 뭐 하시는 건지요? 거침없이 장독 하나를 골라들고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1: 더 가려요?
2: 네. 간장을 불만 조금 해서 간장을 더 간을 맞춰야 돼요, 스님. 네. 그 간장 안 돼요.
0: 아, 오늘이 봄나물 장아찌 담그는 날이군요.
2: 아, 저거 방풍나물 장아찌는 지금 담아서 여놓고 이거는 지금 엄나무예요, 은개나무.
0: 모든 식재료와 음식엔 때가 있으니 지체할 틈이 없습니다.
3: 엄나무 장아찌.
0: 정관 스님 손을 거치면 봄나물도 명품 장아찌로 변신합니다.
2: 음식을 하는 사람과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같이 함께 오감을 해서 통한 그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음식에 대한 식견, 이제 먹는 견해, 내가 뭘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먹을까 하는 견해를 우선 공부를 해야 돼요. 자기 올바른 한 끼는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나의 에너지가 어디까지 와서 있는지 모자라는 부분을 자기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에 먹는 음식을 통해서 내가 실제적인 행동으로 같이 해서 몸과 마음이 함께 음식을 먹어줘야 된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4: 예, 스님.
2: 예.
4: 아유, 안녕하셨어요?
2: 네.
4: 예, 아유, 정말.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2: 그랬어요?
4: 예.
2: 아, 저는 오늘 처음 뵀는데도 굉장히 서먹하지 않고.
4: 아, 그런가요?
2: 예.
4: 셰프들의 BTS라고.
2: BTS라고.
4: 굉장히 유명한.
2: 아, 그러셨군요.
4: 오늘 정말 기대가 정말 많이 됩니다.
2: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오늘은. 네. 전진하면서. 내 몸을 살리는 사찰 음식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생명체가 네.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네. 내 몸과 함께 하는지 이걸 바라보기 위해서 산으로 갑시다. 이 복당을 통해서.
4: 아, 벌써요?
2: 네. 산으로 가요.
4: 아, 일을 해야 되는 건가요?
2: 네, 일을
4: 해야 되는
2: 건가요? 기타를 갖고 와서 올라갑시다.
4: 예.
0: 마음의 준비도 못했는데 오자마자 스님께 이끌려 대웅전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자연에서 식재료를 얻는 스님에겐 살아있는 봄을 창고라는데요.
2: 그게 다 봄 되면 네. 이게 이제 망초예요. 망초 때 꽃올로잖아요.
4: 아, 예, 예,
2: 여름에
4: 예.
2: 하시 정도 되면
4: 이제
2: 여름에 피는 거고 이제 이거는 머위 때.
4: 머위. 네. 이거 먹잖아요.
2: 예, 먹죠. 이제 좀 네. 이제 초파할 때 이제 끊어가지고 예. 줄기를 이제 볶아 먹어.
4: 아, 이거 자연이네 그냥.
2: 예. 그리고 이제 모든 있는 거는 다 생명체가 있으니까
4: 네.
2: 내 몸을 살리고자 먹는 음식이면.
4: 아.
2: 그 생명체를 없애서 그 생명체도 네. 우리가 살려줘야 돼요.
4: 아, 그렇죠.
2: 예. 네. 그래서 그래야 이제 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우와, 표고버섯이다.
0: 정관 스님은 좋아하는 식재료인 표고버섯을 직접 재배하고 있었는데요. 천진암의 보물입니다.
2: 후 하고 오우. 이거를.
4: 오우. 아우, 이렇게 생겼구나.
2: 네, 따보세요.
4: 이거를.
2: 근데 이것도 지금.
4: 제가 본 것도 처음인데 어떻게 떼야 되는지. 이게 얼마나 된 걸까요?
2: 요거 지금 나무는 참나무가. 네. 뵌 지가 한 5년째 됐어요. 균이 나무부터, 1년이 지나야 이제 이게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4년째 됐어요.
4: 아, 이게 지금 4년 된 거예요?
2: 네, 4년 되면.

0: 여기서 이제 지금 따는데 이 시기가
1: 예.
0: 지금 우리는 뭐 이게 물도 안 주고 자연으로 그냥 주니까
1: 진짜 생긴 이건 대로 약인데요, 그럼?
0: 예, 생긴 대로 그냥 먹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대로 따는 거예요.
1: 아우, 이게 4년이면은 이 굉장히 귀한 거.
0: 이 나무가
1: 진짜.
0: 이제 4년마다 이제 열리는 거지 이제.
1: 야. 진짜 맛있는 예. 향내가 나는데요?
0: 안까지 이제 숨어서.
1: 아우, 침 돌아. 저도 한번 좀 따볼까요?
0: 예, 따보세요.
1: 그냥 따면 되는 거죠?
0: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고 이거 가지고 제가 맛있는 포고버섯 주장자님인데 저는 이 포고버섯은 스님네들은 고기예요.
1: 아,
0: 단백질. 이렇게
2: 스님들이 삭발을 하고 나면 기가 빠지는데 그때 기력을 채우기 위해 먹는 음식이 바로 이 표고버섯이라고 합니다.
0: 요요봐요. 이거 너무 뜨린 거는 멧돼지들이 이랬어. 지가 먹고 남은 거 내가 먹는 거야. 밤에 와서 먹는 걸 누가 뭐라 하겠나. 잘 지키지도 못하겠고. 한 끼 먹을 만큼의 양을 따서 먹고 나머지는 있으면 뭐 멧돼지도 먹고 고라니도 먹고 저기 토끼도 먹고 내도 먹고 이렇게
2: 자연이 길러주는 먹을거리에 사람과 동물을 분별하지 않으며 가진 만큼 나누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만족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이 곧 수행자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사찰 음식은 마음을 일깨워주는 깨달음의 음식입니다.
0: 왔다, 좋다. 좋다, 좋다. 그냥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거나 자연을 바라볼 때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그냥 보고 느끼고 또 그거를 마음에 새기고 그렇습니다. 근데 음식도 그 식재료를 가지고 식재료가 눈앞에 있으면 그 식재료 나하고 지금 같이 직면된 식재료를 내가 어떻게 음식을 만들어서 최고의 야를 만들어줄까 이러한 생각을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의 교감이에요. 마음과 마음을 어떻게 주고받는지 또 식재료가 갖고 있는 본질에 대한 그 식재료가 갖고 있는 맛과 영양을 최대한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죠. 나도 내가 나를 몰라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음식도 식재료 자체를 알라 하면 끊임없는 경험과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생각에 꽂히면 생각이 고루합니다. 내가 한 가지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그 음식의 모든 오미 또 육군 육식을 통해서 오는 그 여섯 가지의 눈으로 먹고 코로 맡고 입으로 냄새 맡으면서 먹고 귀로는 그 음식을 듣고 또 마음으로 새겨서 몸으로 같이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음식은 조화롭게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0: 총각김치와 고구마순이 만났다. 아삭아삭 씹는 맛이 일품인 고구마순 총각김치. 재료는 일반적인 김치 재료와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단 사찰 김치인 만큼 젓갈, 파, 마늘을 넣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복분자청으로 단맛을 내는 것이 정관스님의 특별 레시피라네요. 먼저 총각무에 양념이 잘 배이게 칼집을 내어줍니다.
1: 지금 끝을 썰어보면 좀 딱딱해요. 딱딱한 부분은 안 썰어지니까 칼등으로 해서 좀 찌어줄 거예요. 부드럽게.
0: 김치 양념이 겉도는 것을 막아주고 발효를 도와주는 찹쌀풀을 준비합니다.
1: 지친 마음을 새롭게 탄생시킨다는 그런 의미에서 풋고추를, 홍고추와 청고추를 갈았습니다. 우리는 마늘 다 안 쓰잖아요. 젓갈 안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직간장이 그 감칠맛을 더해줍니다. 단맛은 청으로서 했습니다. 복분자청.
0: 김치 양념 재료들을 잘 섞어주는데요. 고추를 갈아 넣어주니까 많은 양의 고춧가루를 넣지 않아도 충분히 붉은 빛깔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총각무와 고구마순을 넣고 양념장과 잘 버무려주면 되는데요.
1: 그렇게 고춧가루를 빨갛게 하지 않아도 이 매운맛을 무 자체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본연의 맛을 완전히 느끼도록 고춧가루를 많이 넣지 않았습니다.
0: 스님의 손맛으로 맛있게 버무려지는 고구마순 총각김치. 특히 고구마순은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무려 우유의 10배나 되는 칼륨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당장이라도 밥 한 그릇 뚝딱 해치울 수 있을 것 같은 고구마순 총각김치. 알싸한 총각무에 아삭한 고구마순의 조합. 저는 또 침이 고이는데요. 고구마순 총각김치 추천합니다. 야. 다음은 시원한 국물이 일품인 봄보리쌀 제피 얼갈이 물김치입니다. 기분 좋은 상상을. 물김치도 일반적인 재료와 비슷한데요. 찹쌀풀 대신에 보리쌀이 들어갑니다. 물론 여기에도 젓갈, 파, 마늘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1: 김치는 1년 12달 담는 거예요. 또 여름 이럴 적에는 이제 물김치를 담아서 비빔밥하고 같이 시원하게 먹는 거고, 여기 이제 보리쌀을 삶은 이 물이 지금 물입니다.
0: 보리쌀은 몸에 열을 내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김치의 제격인 식재료인데요.
1: 믹서에 기계에 갈지 않고 손으로 으깨으깹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에서 나오는 에너지로서 자기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그러한 음식입니다. 좀 소금을 넣어줘서.
0: 삶은 보리쌀을 손으로 으깨면서 생기는 마찰과 열에 의해 풀을 쑤어 넣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으깬 보리쌀에 간장과 생강, 고추 등의 양념을 넣어줍니다.

여기에 연근과 비트, 배 등을 넣어주는데요. 보리쌀이 삶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재료들을 갈아넣지 않고 큼지막하게 썰어서 그냥 넣습니다.

0: 김치 담기가 여러분들은 굉장히 힘들다 생각하는데 세상에 김치 담기만큼 아주 쉬운 것이 없어요. 그냥 식재료 소금에 잘 알맞게 절여서 그 있는 식재료에 따라서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일정한 레시피가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식재료를 가지고 나의 예전을 따라서 그 맛은 최대로 끄집어내주고 올려주는 겁니다. 간이 딱 맞아요. 여기에 이제 단맛은 탱자청을 넣을 겁니다. 탱자청.
1: 정관스님 비장의 무기가 바로 이 탱자청인데요.
2: 아, 열기 열렸다. 지금 아주 어려서 향기 안 나는데 탱자 꽃으로 향기 나네요.
1: 천진암, 터줏대감, 탱자나무.
0: 탱자나무 보통 땅속에 있어요. 백제시대 때. 그때부터 아주 천년된 고찰 터기 때문에 여기에

0: 그 탱자나무가 이 밑에 있었어요. 500살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500년이라는 세월에서 나온 이 탱자 열매가 얼마나 에너지 기운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약용입니다. 약. 그래서 자연에서 얻어지는 식재료가 그 약효를 우리는 좀 더 우리와 같이 음식에 가깝게 음식과 같이 조화를 맞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이 되는 사찰 음식이고 내가 사찰 음식을 먹으면 내 몸이 적화가 된다.
1: 이곳은 자연의 재료가 정관 스님의 손을 거친 후 새롭게 재탄생되는 곳인데요. 500년 역사의 탱자청을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갖가지 재료들이 시간의 무게만큼 숙성되고 발효되면서 최상의 맛을 만들어내는 장아찌들. 모든 것이 어우러진 조화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탱자청으로 감칠맛을 내어줍니다. 김치물에 재료들을 넣어주는데요.
0: 소금 간만, 여기 국물에 간만 잘 맞춰주면 싱겁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중간맛. 그래서 우리가 중도를 지켜라는 거죠. 그래서 중간맛만 잘 맞춰주면 김치는 저절로 익습니다.

0: 마무리로 마른 홍고추를 넣어줍니다. 시원 담백한 물김치에 제피의 알싸한 향이 곁들여진 문보리살 제피 얼갈이 물김치. 여름 김치로 어떠세요? 건강한 단짠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표고버섯 조청조림. 표고버섯 요리의 끝판왕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항암 효과와 성인병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표고버섯은 그 자체로도 훌륭한 식재료인데요. 양념은 간단합니다. 표고버섯 조청조림은 정관스님에게도 의미 있는 음식이라는데요.
1: 표고버섯으로 제가 만든 조청으로서 표고버섯과 조청의 그 또 간장의 단맛과 쌈맛과 들기름의 구수한 맛을 내서 표고버섯 조청조림 제가 갖고 있는 시그니처 메뉴예요.
0: 물에 불린 표고버섯은 기둥을 떼고 먹기 좋은 크기로 준비합니다. 버섯이 잠길 정도의 물에 들기름, 식용유, 집간장을 2:1:2의 비율로 넣고 끓여줍니다. 정말 쉽죠?
1: 조리법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또 들어가는 식재료는 그 기본적인 것만. 여기서 조화를 이루어줘야 돼요. 그 조화가 바로 화합입니다. 한 마음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음식 자체도 모든 여기 있는 식재료가 막 어우러져서 표고버섯이라는 거기에 한 맛을 만들어야 돼. 그게 바로 우리가 수행에 나가는데 보리 이름이 궁극적으로 몸과 마음은 하나이다.
0: 국물이 자작해질 때까지 졸여줘야 하는데요. 이 기다림의 시간도 수행이 됩니다.

0: 그래서 조림은 느림의 미학.
1: 재료들이 서로 어우러져 제맛을 낼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배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만든다는 건 인생을 배우는 일입니다. 국물이 자작해지면 조청을 넣어주는데요. 조청에

0: 한맛과 윤기가 더해져 더욱 먹음직스러워집니다. 드디어 기다림 끝에 완성된 표고버섯 조청조림. 들기름의 고소함과 집간장의 짭조름함, 그리고 조청의 달달함이 조화를 이룬 최고의 맛입니다. 천진암에서 찾은 내 몸을 살리는 사찰 레시피는 재료들끼리 상생하는 조합이었습니다. 마법처럼 펼쳐진 정관스님의 솜씨 자랑에 도량 가득 맛있는 냄새가 가득합니다. 자연의 재료들이 서로 조화를 이룬 사찰 레시피는 어떤 맛일까요?
1: 공양 네. 하기 전에 네. 예, 공양께 송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말로. 예.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0: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1: 내 덕행으로 받기가 부끄럽네.
0: 내 덕행으로 받기가 부끄럽네.
1: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0: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1: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알아서.
0: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알아서.
1: 진리를 실천하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0: 진리를 실천하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1: 잘 먹겠습니다.
0: 잘 먹겠습니다.
1: 아, 지금 네. 앞에 있는 상은 바루상인데요.
0: 네.
1: 정석은 바로 네 개인데 오늘은 이제 편안하게 먹는 거를 이제 바로 편안한 바루상을 제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0: 네.
1: 잘 먹겠습니다.
0: 잘 먹겠습니다. 야, 어떤 것부터 먹어야 될지 정말 깔끔하고 이렇게 눈으로 봐도 건강한 맛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건강한 맛하고 맛있는 맛이랑 이렇게 연관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맛있어요. 네, 그냥 솔직하면서 맛있는 맛? 그 집에서 이제 아이들도 그러니까 이제 인스턴트를 먹잖아요. 그럼 그 냄새가 그렇게 자극적이고 독한지 몰랐어요. 스님이 만드시는 이런 음식들이 외국인들이 반응이 참 좋다고 하던데.
1: 어떨 때는 그래요. 이렇게 음식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제가 만드는 걸 공유하면서 그 외국인들 할 때는 너무나 진지해요. 아마 음식 먹기 이전에 마음 자세가 굉장히 진지하고 행복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니까 안 맛있겠어요. 특히 맛있어요. 간이 딱 맞아요. 음식이라면은 첫째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나를 지키는 거예요. 또 나의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거를 음식이라 생각했을 때 함부로 먹지 못하죠. 음식 만드는 사람이 모든 에너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는 음식을 우리는 먹읍시다.
0: 완전 중요하죠. 잘못 먹으면 병 걸려요. 진짜로. 예. 막 먹으면 아파요. 예. 그럼 몰라서 그런데 천천히 천천히 아파가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병이 납니다. 이거는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글쎄요. 그냥 좀 건강한 그 자극적이지 않은 그 정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그게 인위적으로 우리가 항상 먹던 그 일부러 맛을 낸 맛이 아닌 음식이 갖고 있는 본연이 갖고 있는 맛을 알게 해줬죠.
1: 그냥 사찰 음식이 우리 음식이에요. 이 사찰 음식이 온 정신과 또 사찰 음식의 정의와 또 사찰 음식이 갖고 있는 자연의 고마움과 또 환경 문제와 또 생명 존중, 나아가서 궁극적에는 자기 발전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기 때문에 그 사찰 음식이 그러한 것을 모두 통틀어서 자기가 살아가는 방향을 제시해주기 때문에 우리 사찰 음식은 음식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모든 게 대안이 됩니다. 꼭 입으로

만 먹어서 먹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먹죠. 이 음식을 먹고 건강하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모든 온 세계가 함께 평화로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찰 음식은 해탈의 음식이요. 자기 발전하기 때문에 모든 평화의 음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선 태조의 명으로 국가적인 규모의 수륙제가 봉행된 도량 진관사.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사랑하는 가족의 극락 왕생을 빌는 기도의 잔입니다. 모든 생명의 행복을 주관하는 배품의 장입니다. 불자로서 발심을 굳건히 하는 수행의 장입니다. 우리의 전통을 잇는 문화의 장입니다. 온 누리의 한이로운 부처님의 법이 평등하게 베풀어지는 자리, 모두가 행복한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국가무형유산 진관사 국행수륙제는 9월 6일 법상 큰스님의 입제를 시작해 매주 일요일마다 큰스님의 환희로운 법문이 이어지고 10월 24일 성파 종정예하의 회향으로 진행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0: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달마의 좋은 기운과 복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고 애군 소멸을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봉행해드립니다.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를 이뤄주는 해피 달마도. K-POP 데모논터스의 호라니와 까치를 모티브로 애군을 막아주고 복이 오는 호작도. 각자에 맞는 소원 성취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애군 소멸과 소원 성취 복을 전해드리는 경기도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2: 소중한 결혼을 BTN이 응원합니다. 국가에서 인정받은 품격 있는 결혼정보회사 노블레스 레드에서 시작하세요. 꼼꼼하고 엄격한 신원 검증을 통한 세밀한 회원 관리,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매칭 프로그램, 베테랑 전문 매니저의 노하우로 한 분 한 분께 차별화된 서비스로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노블레스 레드는 성혼으로 보답합니다. 믿을 수 있고 품격 있는 성혼 매니저, 불자 매니저 보월광이 함께합니다. 문의는 010-3589-6889번입니다.
3: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4: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5: 저희 어머니가 매일 연불을 들으시는데요. 연결이 안 된다고 매번 전화가 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바로 들을 수 있는 연불소리샘을 놔드렸습니다.
4: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인종 주견 무진신 변제 삼모전 일인

인등사팔 연등기도 성지 참배동 참리자 능각기 다겁생내외 소유지업장 실계소멸불법문중

재망중중 무진산모자존웅건자 법안기묘원자 우복이 설명향이에 청종홍이에 수제제체 수미건성감인기해자강 국조

공덕 향삼처시론 만지신봉축 유아 대한민국 국운용창 남북 평화통일 속성치

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 해동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 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 사시불공예배 동참인연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가피지묘력으로 광급일의 지우금일 일체소작지 제업 실계소멸 불법문종 신심경고 발보리심영불 대전속성정가 광도인천지 대원시의 합은 각기 각각 등복이 범어사 창건일의 지우금일 제대선지시 역대조사 강령범어사 도량내외 일체유주무주 각열이 열명영가 나무서방정토 극락세계 칭견미타마정수기 도노무생법인지 대원범어사 참배인연공덕으로 범어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추리왕환상봉길경불봉제 관제구설삼제팔란사백사병 일시소멸 일일요 천상지경시시무백해지제 수상고월복해의왕량지대원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2: 저는 걱정이 많아서 새벽까지 쉽게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자기 전에 틀어놓으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3: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4: 저는 매일 아침 사경을 합니다. 조용히 글만 썼는데요. 지금은 연불소리샘을 틀어놓고 하니까 집중도 잘 되고 사경이 더 즐거워졌어요.
3: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1: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5: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1: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6: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0: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 보세요.
1: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 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지에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장래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5: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법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림, 자비의 다.

0: 새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부를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안녕하세요. 부타로드를 진행하는 자연수입니다. 풍요의 명절 한가위가 왔습니다. 보름과 관련해서 6월 보름 유두절, 그 다음에 7월 보름 백중, 불교에 천도하는 백중, 그 다음에 8월 보름 가장 큰 보름 명절, 풍요의 명절 한가위 되겠습니다. 이 한가위 속에서 단순히 풍요만 즐기는 것이 아니고 조상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부처님에 대한 가피에 대한 축구, 기도들이 함께하는, 그래서 풍요함을 넘어서 그것이 삶과 사후를 관통할 수 있는 뜻깊은 명절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부처님과 가까이 하는 방식으로는 BTN 불교TV를 보시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것이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의 행복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조금 더 환기할 수 있으면 뜻깊은 추석 연휴가 되지 않겠나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0: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달마의 좋은 기운과 복이 가득한 청평달마공원 관음사.

0: 모두 행복하고 애군 소멸을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봉행해드립니다.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를 이뤄주는 해피 달마도. K-POP 데몬헌터스의 호라니와 까치를 모티브로 애군을 막아주고 복이 오는 호작도. 각자에 맞는 소원 성취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애군 소멸과 소원 성취 복을 전해드리는 경기도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1: 무한 봉골사 명상 심리 상담센터 쉼에서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겪는 분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명상심리 전문가 지호스님과 함께하는 사별가족 치유 7단계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전해드립니다. 신청 문의는 010-4115-2303번과 모바일 QR코드로 가능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포천 관음사에서는 10월 18일 대한불교 조계종 전계대화상 무관대종사를 모시고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청정한 계율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삶이 지혜와 자비로 충만하기를 발원합니다. 문의는 031533-0741번입니다. AI 기술과 마음 돌봄이 만나는 특별한 체험, AI 힐링 가이드와 마음 돌봄 체험이 열립니다. 스트레스 뇌파 진단, 뉴로 아로마, 로봇 명상과 AI 마음 상담으로 나만의 마음 돌봄 방법을 찾아보고 싱잉볼 울림에 따라 빛으로 생성되는 반응형 디지털 아트 공간에서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1차는 9월 19일과 20일 인사동 토포하우스에서, 2차는 9월 29일과 30일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2층 IF존에서 진행됩니다. 이 시대의 참된 수행자,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스님과 함께 선강과 실참을 쌍수하는 사부대중 선수련회가 오는 11월 1일부터 4일까지 경주 황룡월에서 문경 한산사 불의선회 주관으로 열립니다. 일상과 수행이 둘이 아닌 삶을 실천하고 열려있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660-1009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참선 정진법회 65기를 모집합니다. 10월 6일부터 시작하며 3개월간 진행합니다. 매주 화요일 지도법사 자홍스님의 지도로 기초 이론과 실습을 진행하고 목요일에는 자율정진하며 일상 속 수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접수는 023270-3491번입니다.
0: 비티엔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장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0: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1: 재물과 색은 칼날 끝에 달콤한 꿀과 같다. 한 번 빨아먹기에 부족하고 혀를 베일 수 있지만 사람들은 달콤함에 취해 그것을 탐한다. 사람이 처자나 좋은 집에 얽매이는 것은 감옥과 쇠사슬보다 더한 것이다.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산신정주림신주야 신정주가신 주하

지방삼세부처님과 84,000금법보와 보살성문스님 내게 지승기비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별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온갖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보므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헐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옵건대 부처님이 거시고 보살님 내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덕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국토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안들고 청정 범행 닦고 닦아쓰리 같이 엄한 계율 틀끝인들 범하리까 점자는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 판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람일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견만견의심 끊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올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 가운가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독가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

날 생칼날 연고 들어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이들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누구할 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금 고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다 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 종지 이루지다.

BTN 부따웨와 함께하는 수능 100일 기도. 대학 입시를 앞둔 자녀들의 불안한 마음을 없애고 일념으로 노력하는 이들에게 부처님의 한량없는 지혜를 얻어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모든 수험생들에게 용기와 불보살림 가피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대입 수능을 앞둔 자녀가 있는 불자 가정에 발언이 이루어지도록 BTN 부따회가 함께합니다.

정업주 옴바게타나마사바 옴바게타나마사바 옴바게타나마사바 문수보살롯자지나나라파짜나라파짜나라파짜나 문수보살대위덕심주 오마미라흥카자라 오마미라흥카자라 오마미라흥카자라 관세음보살 금강저수지난 옴바라니바라니따야사바 옴바라니바라니따야사바 옴바라니바라니따야사바 예원성치지난 오마모카살바다라사대야시베음 오마모카살바다라사대야시베음 오마모카살바다라사대야시베음

역 시험을 맞이하여 수험생들이 불보살림전에 백일농창 기조를 올리고 시극기 정성으로 합장하고 발언합니다. 그동안 시험을 위해 꾸준히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해온 불자에게 뜻하는 바대로 원하는 결과를 원만하게 성취할 수 있도는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신심이 안정되어 지혜가 총명하고 성격이 일취월장하여 수험 당일 평소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고득점을 획득으로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원만하게 합격하도록 진심으로 일심정성 다하여 발언합니다. 또한 마음에 일체 초조함이나 불안함이 없게 하시어 제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여한 없이 시험을

보게 하는 등 수험에 방해하는 일체 장애가 모두 사라지게 하소서. 거룩하신 불보살님, 시험에 임하는 수험생들에게 문수보살의 밝은 지혜와 보현보살의 크신 행운과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심으로 밝고 청명한 눈을 떠 시험에 집중하게 하소서.

0: 달마의 좋은 기운과 복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고 애군 소멸을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봉행해드립니다.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를 이뤄주는 해피 달마도. K-POP 데모논터스의 호라니와 까치를 모티브로 애군을 막아주고 복이 오는 호작도. 각자에 맞는 소원 성취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애군 소멸과 소원 성취 복을 전해드리는 경기도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1: 일심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2: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3: 예수님! 네, 예수님!
4: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3: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5: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권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0: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 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울산 백양사 지선 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화림 산책.
1: 명심 날마다 환희롭게 일월여 벽천 해와 다른 푸른 하늘과 함께하고 창해 동대지 푸른 바다는 대지와 함께하네. 인생 부불래 인생은 한번 가면 다시 올 수 없나니 일일 활환시 날마다 날마다 환희롭게 살아가자.
0: 달마의 좋은 기운과 복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고 애군 소멸을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봉행해드립니다.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를 이뤄주는 해피 달마도. K-POP 데모논터스의 호라니와 까치를 모티브로 애군을 막아주고 복이 오는 호작도. 각자에 맞는 소원 성취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애군 소멸과 소원 성취 복을 전해드리는 경기도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2: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3: 소중한 결혼을 BTN이 응원합니다. 국가에서 인정받은 품격 있는 결혼정보회사 노블레스 레드에서 시작하세요. 꼼꼼하고 엄격한 신원 검증을 통한 세밀한 회원 관리,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매칭 프로그램, 베테랑 전문 매니저의 노하우로 한 분 한 분께 차별화된 서비스로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노블레스 레드는 성혼으로 보답합니다. 믿을 수 있고

우리 개학이의 신여성의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느냐. 불교 신앙생활에서 나왔다고 저는 보는 거죠.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수행을 했고 그 교육을 그 불교의 그런 지식을 익혔다. 이 에너지가 응축된 것이 정말 우리 비구니 스님들은 그 어려운 때에도 그 절을 지키고 스승을 봉양했다. 그리고 그 많은 여성들은 절을 통해서 자기네 기계를 키워갔다.

0: 스님, 이제 스님께서 살아오신 여러 가지 삶의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었고, 이제는 스님 비구니로서 어떻게 이 비구니회를 잘 만들어 오셨는지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근데 스님께서 1999년도 한국 비구니 연구소를 만드셨고, 또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담도 이렇게 모으기 시작을
1: 명감도
0: 하셨어요.
1: 만들었고요.
0: 네, 저도 사실은 출가하고 나서 저희 절에 오셔서 연구를 하신다고 이렇게 자료 모으셨던 것도 다 기억이 나거든요. 선생님, 그 과정을 한번 여쭤보고
1: 그
0: 싶습니다.
1: 99년에 저 이제 승가대학에 있는데 지금 아산 스님이라고 기억이 돼요. 비구 스님이신데 그 다음에 저한테 오셔서 이런 보따리 두 개를 들고 오셔서 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 이게 무슨 보따리입니까? 그랬더니 그때 밀신문이라는 신문사에서 근세 100년 여성 종교 지도자 그 명감을 만들려고 그 이제 질문 용지 이런 걸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근세 100년이면 이제 그 개화기 또 신여성 활동 이때죠. 그래가지고서는 기독교, 천주교. 그때 원불교도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폼을 만들어가지고 뭐 기독교에서도 그걸 가져가고 다 가져갔는데 불교만 아무도 그 보따리를 가지러 오지 않아서 이 아산 스님이 그 아마 신문 관계자하고 이렇게 친분 관계가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건 우리 수행관장 봉각스님 갖다 주면 할 거라고 그래 들고 오셔서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았죠. 근세 100년에 여성 종교 지도자를 정리했을 때 비구니 거를 정리 안 해놓으면은 근세 100년 여성 종교 지도자의 비구니의 역사만 빠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맡았어요. 맡고 나니까 이제 그 일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아무 기록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전국에 계시는 스님들, 그또 하여튼 뭐 몇백 명을 뽑아가지고 그분들 인터뷰를 하고 가고 또뭐 삼국유사, 삼국사 다 뒤져가지고 그 작업을 하긴 쉽네요. 97학번이에요. 승가대 정말 애쓰셨어요. 그 스님들하고 작업을 해갖고 결론은 역사에 남은 비구니 스님은 역사 정리를 하면 되는데 현재 근세 100년 그러려면 이제 지금 계시는 은사 스님, 노 스님 이런 분들을 정리하려고 이제 인터뷰를 시작했죠. 전국으로. 그리고 그렇게 일을 지속적으로 하려니까 연구소를 차려야 되겠다. 그래서 99년에 안암학사에서 비구니, 한국 비구니 연구소를 세웠어요. 제가 개별적으로. 그리고 2000년도에 김포학사로 이사를 가는데 정식 연구소 가면 끝까지 인가는 못 받았지만 보따리를 싸갖고 갈라야 되는데 정식 연구소가 아니니까는 방 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까지 보따리를 싸놓고 있다가 그때 이제

저기 종범 스님이 총장이시고 태원 스님이 저희 동대 같은 학기셔요. 그래서 제가 태원 스님께 우리 그래도 방이라도 하나 배정해 줘야 이 보따리를 옮겨가지 않느냐 해서 어렵게 방을 배정 받아갖고 이제 연구소를 글로 옮겼습니다. 이제 시작은 그렇게 됐고요.

0: 그래서 그 자료를 그 인터뷰하고 정리하고 그런데 한 뭐 또 4, 5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세월이. 저쪽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몇 년간 작업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됐어요.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그 수행 담록에는 한 300여 명 스님이 정리가 됐고 명감은 500명이 넘게 그만 애를 쓰고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행 담록은 이야기가 좀 길고 명감은 그 한 분 한 분의 정말 사전적인 그런 정리를 해서 이제 두 가지로 정리를 해갖고 그 분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보니까 그쪽에는 다 그 신여성 활동 뭐 이태리로 유학을 갔다 오고 뭐 신학교를 세우고 뭐 이하 학당에서 뭐 박사에 막 전부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쪽의 이야기를 보면은 은사님이 아프셨고 절 기둥이 흔들거려서 그거를 바로 세우느라고 동량을 해가지고 전부 너무 다른 세계예요. 그래갖고 거기서 기준은 뭐 유학을 갔다 오고 대학 교수 이거는 저기 다이아몬드급 그다음에 골드급 실버 그리고 브론즈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1: 어디서요?
0: 신문인데 거기서 이제 책을 그렇구나. 담당하는 분이 이제 그분들의 가치 기준은 그 신하 그 개항기고 근세 100년 동안 여성들이 얼마나 사회 활동을 했느냐 이건데 우리가 한 건 보니까 전부 기둥 바로 세우고 은사스님 병 수발하고 쓰러져가는 그걸 제가 턱 보고 와서 며칠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고 그걸 또 그런 급으로 나눈다는 말을 듣고 나서 우리는 여기다 우리 자료를 섞지 않겠다. 그러니까 뭐 깜짝 놀라죠. 몇 년으로 같이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안 섞는다. 거기다 섞어놓으면 우린 다 브론즈로 떨어지는 거예요. 동급으로. 이건 섞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제 고민이 이제 깊어졌죠. 그런 그 몇 년 동안을 인터뷰를 하고 자료를 모으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고민 끝에 우리가 독립으로 책을 내려고. 아 그런 그 고민이 참 깊었고 학인쌤들 고생도 너무 시켰고 그러면서 이제 자긍심이 생긴 거예요. 근세 100년 동안 피도 하나 섞이지 않은 스승 제자가 그 아픈 스님을 보필을 하고 네. 동량을 해가지고 네. 그 절을 바로 세우고 조선조에는 여성이 절에 가면은 기부인이 가면 기부인을 곤장을 칠 수 없으니까 몸종을 곤장을 쳤더라. 그래도 그 기부인과 여성이 절에 갔어요. 가서 그 신앙생활을 하고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 개학이의 신여성의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느냐 불교 신앙생활에서 나왔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때 여성들이 다 집에서 사대부도 그렇고 뭐 일반인도 그렇고 그런 자기 의지를 발산할 그러한 교육이나 없었어요. 그럼 그걸 다 어디 가서 발산했느냐 하면 절에 큰 스님 찾아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법문 듣고 그리고 거기서 그래 갔다 오면은 그렇게 고초를 겪으면서도 그걸 다 했어요. 조선조의 그 여성 불교사는 한 자락을 깔고 봐야 그게 읽혀요. 그냥 보면은 그냥 여성이 천민이고 불교가 천민이고 가서 그냥 그 국가에서 하지 말라는 거 해갖고 그냥 곤장 맞고 이것만 읽혀지는데 제가 읽을 때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수행을 했고 그 교육을 그 불교의 그런 지식을 익혔다. 이 에너지가 응축된 것이 신여성의 기계로서 펴졌다. 저는 그런 이론을 그 자료를 정리하면서 확신을 갖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신여성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기계를 그 잠재되고 그 억눌림 속에 그것을 그러면서 부처님 법을 통해서 정말 불성자리를 가두면 모두가 평등하잖아요. 그런 걸 이제 여성들이 배우고 들은 거고 네. 또 비구니 스님들이 왕실에

그 스승으로서 그 역할한 것이 요즘 이제 그런 사료가 많이 많지는 않지만 이제 나온 거또 연구학자가 있고 그리고 정말 우리 비구니 스님들은 그 어려운 때에도 그 절을 지키고 스승을 봉양했다. 그리고 그 많은 여성들은 절을 통해서 자기네 기계를 키워갔다 이런 결론을 낼수 있어서 이제 그 책을 만들었고 자료가 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찾은 게 뭐냐 하면 처음 신문 우리나라에서 신문서부터 2012년까지 자료를 신문을 다 훑었어요. 그래갖고서는 한 3차에 걸쳐서 신문 스크랩으로 그걸 이제 모은 것이 여성과 불교, 한국 여성과 불교 그 책을 또 만들어서 한 23권의 그 책을 만들었어요. 자료집을. 그래가지고 비구니 회장이 되고, 그리고 이제 학교도 제가 퇴임하면서 정식 연구소가 아니니까 그 짐을 다 싸갖고 와서 여기 금륜사 도서관에 그냥 4년을, 몇 년을 넣어놓다가 회장이 됐어요. 가니까 거기 무슨 연구소 있는데 활동은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 저기 전국 비구니의 승가학 연구소 해가 연구소에서 같이 합병을 해서 그 자료를 거의 다 넘겨드렸고 그것이 이제 그 역사 속의 한국 비구니 한 권의 책으로 나온 겁니다.

0: 94년도 종단개혁 당시에는 비구니 스님들의 종단 참여 문제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하셨어요.
1: 세계 불교를 보고 한국 불교는 비구니가 대접받는다. 그래, 그 말도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또 비구니 스님들이 어떤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은 벽이 너무 높아요. 자꾸 이제 그런 일을 겪다 보면 우리 비구니 스님 스스로가 소극적으로 되고 그냥 모든 그 종헌종법을 이제 거기서 다시 만들고 이렇게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비구 스님의 법계는 법제위원회에서 이제 법계를 정하는데 비구 스님은 먼저 쭉 나오고 그 끝에 비구니는 그 율장에 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구니는 율장에 준한다 이러면 그 율장이 이제 팔경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경법이 나오면은 비구니는 꼼짝을 못 하는 거죠. 비구 스님께 종속돼야 되고 예의도 갖춰야 되고 이게 팔경법이거든요. 일진심하고 같이 흑륜 스님하고 이제 저하고가 그 소위원회 비구 스님들 한 다섯 번 들어가시고 비구니 둘이 들어가서 그런 그 비구 비구니의 법계를 정하는데 이제 소위원회 들어갔어요.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이 율장에 준한다는 이건 지금 안 맞다. 그리고 결론은 그걸 빼주셨어요. 그 비구니의 법계는 그 율장에 준한 자 그때 삭제가 되고 비구에 준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게 굉장한 거예요. 다들 모르. 그래서 지금도 저기 종회의원 스님들한테 그거는 지켜라. 또 율장으로 돌아가면 우리 또 팔경법에 꼼짝 못한다. 그래갖고 그 비구니의 법계는 비구에 준한다로 바뀌어지면서 1차로 문화부장에 그 비구니가 등록한 게 탁연 스님이셔요. 그래서 이제 종단의 큰 어른이 저도 종회의원으로 있을 때 어떻게 해서 비구니가 부장급의 소임을 받을 수 있냐 질문을 하셨어요. 비구니의 법계는 비구에 준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자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니까 그 어른 스님이 누가 바꿨어요? 그런 소리를 질러서 제 뒤에 앉아 제가요. 그래서 그거는 그게 이제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항상 지켜라. 지금 그 법계연을 보면은 비구니의 법계는 비구에 준한다. 그게 그때 이제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탁연 스님이 비구니로서 처음 문화부장을 해서 지금은 이제 재무부장으로 바꿨는데 그 이후에 비구에 준하기 때문에 같은 동등한 자격으로 부장 자리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정말 숨어 있는 역사고 그 최첨단에 이제 제가 노력한 부분이기도 해요.

0: 선생님, 세계 여러 나라의 여러 여성 수행자들도 많이 만나신 걸로 아는데요. 선생님, 세계의 시선으로 바라본 한국 비구니 승가가 가진 큰 힘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다른 여성 수행자들을 만나셨을 때는 어떤 것들을 느끼셨는지
1: 뭐
0: 궁금합니다.
1: 불교계도 그렇고 이제 타종교하고도 이렇게 비교해 볼때 새롭게 인도에서도 비구니들이 이제 탄생하고 또그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그러니 특히 유럽 비구니들은 그 티벳에 가서 달라이라마께 출가한 유럽 비구니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요. 그런 걸 봤을 때 한국 비구니는 긴 역사 속에 그 승가라는 거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고 한국은 아직도 비구니 승가상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제일 거룩한 것이 그 겨울 여름 안거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 비구니 스님이 힘으로 새로운 사찰을 건립할 수 있다는 거. 이건 한국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경전 속에서도 비구니로서 출가하는 건 이거 굉장한 그 긍지를 가질 일이고 잘 지켜가야 될 것이고 세계의 비구니와 비교할 때 한국 비구니는 비구니의 근본 그 출가상이 그대로 살아있고 그래서 조계종의 한 축으로서 성실하게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비구니들이 자기의 일을 해오고 있는 것이 이제 한국 불교예요. 이제는 한국으로 불러들여라.
0: 그렇죠. 네.
1: 뭐 각국에서 K문화 해갖고 K불교로 불러들여서 우리가 그런 분들을 대접할 수 있고 한국 불교를 보여줄 수 있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걸 밤낮 우리끼리 향유하고 만족하고 그러지 말자 이제는 이 격변하는 시대에 불교도 우리가
0: 그런
1: 맞이하고
0: 것들을 실제로 해오셨어요. 샤카디타를
1: 그럼요.
0: 한국에 두 번이나
1: 그 샤카디타의 역사도
0: 개최하도록. 네.
1: 그 8차 대회 2006년에 한 8차 대회는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재작년에 한 18차 대회는 아우 부처님이 한을 풀으라고 내가 해장할 때또 하게 해주셨다 그럴 정도로 그리고 이제 샤카디타를 하면서 8차 대회, 18차 대회를 하면서 세계 불교의 각양각색의 모습을 타보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세계 그 어려운 불교를 도와야 된다. 어떤 형태로든지 그래서 불러들여서 한국 불교를 경험하게 하고 그 티벳 비구니 단체가 학용품하고 약이 없대요. 그래서 이번 가을부터 우리 불자님들하고 금녀사 신도님들하고 학용품 왜 학용품이 필요하냐면은 젊은 아이들층 소녀층이 있는데 학교 가서 보는데 복습할 학용품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이 그렇게 필요하대. 아픈 사람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그뭐 우리 같으면은 진통제 같은 거 소화제 같은 거 이걸 모아서 이제 보내려고 그럽니다.
0: 너무
1: 그러니까
0: 좋은
1: 작은
0: 말씀.
1: 거에서부터 우리가 그냥 앉아서 우리만 즐기고 있는 시대가 아니라 불러들여서 그들 맞이해주고 그 어려운 불교 교단에는 물품을 보내고 또 한국 불교의 관심 가짐은 맞이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 불교의 외연을 넓혀가자 그런 생각이에요.
0: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1: 네.
0: 선생님.
2: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 있음의 의미일 것입니다. 이러한 현대 세계 사회의 위기와 여러 문제를 헤쳐나가고자 오늘 개최하는 제18차 샤카타 세계대회는 위기의 세상 속에 깨어 있기라는 주제로 오늘부터 5일간 여러분

0: 19년도에는 또 전국 비구니회 회장이 되셨어요. 근데 이제 4년 임기를 마치시고 나서 아쉬운 점도 있으실 것 같고 또 아, 이건 잘했다 하는 점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1: 4년만 잘 마치려고 했기 때문에 아쉬움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비구니 해관에 보니까 거기도 2002년에 준공을 했으니까 거의 20년이 지난 건물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전에는 스님들이 거기서 생활 안 하시고 회의만 하고 다니시니까 집이 다 망가져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코로나 걸리니까 아무도 안 오셔서 여기 뭘할수 있을까 하고 시작해 이 건물을 수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비새는 것부터 정말 다 수리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게 굉장히 보람되고 또더 중요한 거는 수행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한 달에 두 번, 조계종의 수행은 가나선이니까 그 성본 스님이 선원장을 4년간 맡아갖고 꼭 했는데 시간을 나눠서 처음은 한 30분은 경전 강독이라든가 아니면 현안 문제 이야기하고 나머지 30분, 한 2시간씩 했으니까요. 그리고 나머지는 수행 실참하고 참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어져서 지금은 제가 출가가 같이 하시는 것 같아요. 현재는. 그래서 그 전국의 스님들이 그 지혜가 있으셔서 활동하지만 그잘 고쳐진 회관으로 모셔서 그리고 이제 지혜 활동에 가서 수행결사 한 적도 있어요. 대구쯤인가 그래 가서 또 경주가 좋으니까 거기 모여서 저 수행결사 하기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수행정신을 지켜가려고요. 네.
0: 아쉬운 점은 없으셨어요?
1: 아쉬운 점은요. 그래 4년으로는 좀 짧았어요. 저는 이제 더할 마음은 없었는데 4년으로는 다시 이렇게 시작해놓고 막 마감하려고 하다 나오니까 거기 신도님들도 아쉬워하시고, 그래서 내가 더 회장을 더 했으면 무엇을 했을까? 그러면 이런, 우리 비구니 한국 자체는 다 이렇게 갖춰져 있으니까 더 대외 활동, 그 외국에 아주 어려운 그런 활동을 좀더 했을 것 같고요. 비구니 스님들이 이렇게 잘 단합이 모여지지가 않아요. 근데 모여지지 않는 이유가 전부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더 했으면 지역별로 찾아가는 그 비구니회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잘못 찾아가면 저쪽에 민폐를 끼치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어떻게 하면 더그 지역에 지방에 계시는 비구니 스님들하고 본부하고 더 같이 호흡할 수 있을까 그런 건좀 미완성으로 남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0: 앞으로 또 일이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래서 노력해야죠.
0: 네.

마음이 혼란한데 참 허락하겠습니다. 우리 전국의 군인생들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한 발자국도 하지 못합니다. 지금 전까지 조금 전까지 뜬 갈라졌던 마음은 큰 바다에 물러서 같이 모아주십시오.

0: 스님께서 이제 전국 비구니회 원로 의장이세요. 그래서 어른 스님으로서 후배들을 또 바라보는 자리에서 책임감도 느껴지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 네,
0: 어떠신가요?
1: 저는 이제 원래 제 성격이 그렇게 군림하는 형은 못 되고요. 그래서 비구니 회장한 그 경험을 그걸 가지고 비구니 회를 어쨌든 측면에서 도와드리는 자리이고, 그리고 저는 어디까지나 우리 출가 사모는 수행이 근본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전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신구의 삼업, 수행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행동으로 뭘할 것인가, 입으로, 마음으로. 그 신구의 삼업이 결국 수행이거든요. 저는 절에 있다가 일반인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반대쪽에서 승려를 바라본 사람이에요. 정말 스님들이 잘못하면 불자는 가슴아 저리거든요. 이 시대, 이 변화무쌍한 시대에 비구니의 승가, 또 비구니 정목표에는 어떻게 자기 자신을 신구의 삼업을 가다듬어서 그걸 가지고 한국 불교를 어필할 수 있을까? 우리 치문에 보면 승중즉 법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승려가 사회로부터 존경받을 때 법도 존중이 되거든요. 이제는 정말 비구니 공동체가 수행자의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한국 불교 미래를 진단하고 이런 걸 하면 좋겠다. 이런 거를 좀 한번 해보려고 그 뜻있는 몇 분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뭐 이쪽 잘못했다 잘했다 이게 아니라 앞으로 2030년에 사회가 이렇게 바뀔 때 불교는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될까? 이런 걸 우리가 제안도 하지 않고 허공에다 대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때 뜻있는 언론이, 요즘 뭐 언론 안 해도 돼요. 우리 스님들만 쇼츠로 다 내보내니까 좋은 세상이 됐어요. 꼭뭐 어느 신문 의지하지 않아도.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것이 그 천주교가 불교 역사에 덫을 하지 말아라 제가 그랬거든요. 광화문도 그렇고 해미읍성도 그렇고 저희가 같이 싸웠던 게 남한산성. 그 승려가 그렇게 저기 남한산성을 쌓고 근데 그거를 그 종교 천주교 무슨 순례길로 하려고 그래서 그때 막 데모하고 그래가지고 비 오는 날 그래갖고 지금은 뭐 종교 평화 순례길로 그때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천지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한국 불교에 덫을 하는 것도 누군가는 다시 바로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0: 아,
1: 있습니다.
0: 바로잡는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 해주셨으면
1: 할수 있어야
0: 좋겠습니다.
1: 되겠죠.
0: 이번에는 저희 프로그램의 깜짝 코너인데요. 스님께서 오랜 세월 곁에 두고 마음속에 간직해온 한 물건이 있으시면 소개해 주시는 시간이에요. 어떤 게
1: 물건은
0: 있으실까요?
1: 많은데요.
0: 한
1: 한
0: 물건이에요.
1: 물건. 네. 저는 그 우리 형제들하고 일타 큰스님, 율사 스님하고 굉장히 인연이 깊어요. 그는 백년함에 가면 성철 큰스님이 계신데 그 어른은 뵙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어떤 데 문이 열려지고 또 오빠 스님이 거기 계시면은 또 이제 통과가 되고 어떤 때는 이제 문이 굳게 잡히면은 밑에 취조가 일타 큰스님한테 가서 이제 섭섭한 얼굴로 들어가면은 일타 큰스님이 막 그냥 환영하고 내편 들어주시고 막 그런 어른이셔요. 여기도 처음 이렇게 참이 집도 어려웠는데 이 절을 열고서는 꿈을 꿨는데 일타 스님 오셨어요. 오셔갖고 언덕 같아 이렇게 걸쳐 앉아 계셔서 내가 이 다리를 붙들고 스님 왜 이제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 내가 좀 바빴어 그러신 꿈을 꿨는데 이제 제가 유학할 때 그때는 다 손으로 그 연하장을 써서 보냈어요. 인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냈어. 그래서 뭐 새해 인사드리는 글을 11월서부터 쓰기 시작하면 많이 보내 한 405통, 450통까지 500통을 그걸 다 써서 보내면 이제 1차로 스승님들 뭐 종단의 어른 일타 큰스님 보내면요 딱두 분이 답을 해주셔요. 일타 스님하고 그 총원장 하신 지관 큰스님이. 근데 바로 답이 오는 게 아니라 9월쯤 되면 답이 와요. 그래서 수자 봉각 수자가 보낸 연하장에 내가 바빠서 이제 답을 한다 이래갖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두 분한테 안 해주셔서 그만이거든요. 아 어른은 이런 거로구나. 정말 이름도 없이 해외에서 그 공부하는 학인이 보낸 그 손 연하장에 얼마나 바쁘셨으면 9월에 연하장에
0: 저는 잊지 않고
1: 네 그걸 계속 정말 지간 권수님 그 연하장을 계속 갖고 있었는 그 답을 그 중에서도 그 84년 제가 이제 유학 가서 2년쯤 됐을 때 저기 있어요 저기 그 세발 분양의 세상사 부지 상도 사주천의 송풍 관량소라고 제 방 안쪽에 걸어놨는데 위 본각 선자 본각 그 선인에게 참선하는 수행자에 보낸다 그리고 세발 공양하고 바루를 싣고 분향 부처님께 예경한 그 밖에 인간사 부지 인간의 일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세간사는 모르겠다 그 다음에는 상도 사주처 본각 스님이 나 생각하지 생각하면 나는 지금 어떤 것이 하면은 송풍 가량소 그 지저감에 계셨거든요 지저감에 소나무 바람이 휙 쓸고 나가고 있어 이런 말씀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받고 간직하면서 아 우리가 인간 세상의 일도 잘 챙겨야 되지만 수행자의 입장에서는 공양하고 부처님께 예경하고 그리고 인간사에 너무 그 간섭하지 않는 거 나도 그냥 소나무 바람과 함께 이 해인사 지저감을 지키고 있어 이런 말씀 그러니까 서로의 근황을 글에 담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야삼방 갑자년 그러니까 84년도 보내신 거 그래서 굉장히 소중하게 왜 소중하게 여기냐 하면은 나의 내 자신이 수행해야 될 모습을 당부하셨고 당신도 아주 단박하게 소나무 바람과 함께 지저감에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하신 글이세요

0: 오늘 이렇게 스님의 어린 시절부터
1: 네.
0: 출가 이야기 또 출가하고 나서 비구니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오신 것까지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전체 삶을 돌아보면서 말씀 나눠주신 소감이 어떠신지도 궁금해요.
1: 저는 그 일생을 살았는데 12생을 살았다고 생각해요. 어려서 살았고 또 어린 세월 제가 성남사 갔다가 학교 갔다가 유학 갔다가 순간대 왔다 막 여기 비구니 회장까지 그리고 끝인 줄 알았더니 또 원로 의장까지 이래서 한 12생을 사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이 많았죠.
0: 아닙니다.
1: 그래서 그게 이 26년 승가대기 일순간 같듯이 정말 금생에 살은 삶은 같지 않아요. 다 과거로 해서 다 이제는 그동안은 싸우고 모으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지금 다 이렇게 하나씩 비우는 거 정말 이제 비워야 되겠죠.
0: 막 싸웠다가 이제는
1: 그래서
0: 비워나가는
1: 어떠한
0: 과정으로.
1: 권위도 명예도 다 이제 비우고 정말 저는 그 법문을 많이 해요. 우리는 흐르는 강물과 같다. 그래서 강물에 같이 흘려갈 수도 있지만 때로는 강둑에 앉아서 객관적으로 흘러가는 강을 바라봐라. 흙탕물이 되기도 하고 폭포를 만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다 바다에 모여서 하나의 바다가 된다. 그리고 다시 증발하고 비가 되고 산천을 적시고 그래서 그러한 삶이 불교의 연기법이고 순환의 법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정말 불교는 지금부터 우리 스님들이 제대로 모습을 보이고 사회의 그 상식에 어긋나지 않게 거기다 우리 불교의 그런 수행을 더 보태면 불교는 이제부터가 진짜 포교할 때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전부 긍지를 갖고 용기를 갖고 그렇게 그 자신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0: 이 마지막 질문이 될것 같은데요. 스님 손에는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1: 무엇이 남았을까요? 그냥 남았다고 굳이 말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남았어요. 감사하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고 저는 손에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사실은. 그래서 비우고 비우고 또다
0: 강물을
1: 비워졌을 때
0: 흘려보내는
1: 네,
0: 것처럼.
1: 옷을 남기려고 하지 않고 남는다면은 감사의 마음이 남지 않겠나. 아주 감사하죠. 정말 감사해요.
0: 저도 스님 오늘 만나 뵙고 여러 말씀 들으면서
1: 네.
0: 감사하는 마음이
1: 너무
0: 남은 것
1: 떠들지
0: 같습니다. 아닙니다.
1: 않았나요?
0: 스님 너무너무
1: 무엇을 남기려고
0: 감사합니다.
1: 하지 않아요. 다 내려놓겠습니다.
0: 저도 내려놓겠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1: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우리 민족의 포국 숨결을 이어온 대표 전통 문화 축제 2026 팔관회가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펼쳐집니다. 어린이를 위한 마정수기법회부터 화려한 백희가무 그리고 호국영령 위령제와 팔관재계 수기법회까지 다채로운 재연행사가 이어집니다. 아름다운 산사를 배경으로

0: 인간성을 회복하고 호국 불교의 정수를 이어가는 자리. 2026 8관회에 부산 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산에 기대어 천년의 시간을 이어온 산사, 한국의 산재승원. 산사로 향하는 길은 자연이 이끄는 불법의 세계입니다. 그 중에서도 선암산은 자연의 일부로 자리하며 산사의 원형을 지켜왔습니다.
2: 경사지를 돌을 깎거나 흙을 깎지 않고 고스란히 경사지 위에 올려서 그 산세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자연과 동화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1: 통도산은 명축산의 산세를 따라 동서로 길게 들어서 있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을 새기며 산사의 가장 높고 깊은 곳으로 향하면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진신사리탑에 이릅니다. 통도사를 불보사찰이라 부르는 이유죠. 천년을 지나 지금까지 산사는 자연 속 수행하는 삼토였습니다.
3: 산지승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왜냐하면 여기는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스님들이 살고 계십니다. 이게 일본과 중국과 완전히 다른 차별화가 되는 하나의 그 문화거든요.
1: 부석사는 일주문을 시작으로 부처님을 모신 무량수정까지 아홉 개의 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극락으로 가는 길을 의미하죠. 계단 끝에 이르면 무량수선 앞 석등을 마주하게 됩니다. 만물을 비추는 부처의 광명을 상징합니다. 화엄종의 본찰이자 화엄의 뜻을 건축으로 구현한 곳, 부석사입니다.
4: 부석사의 화엄 자상은 너와 나의 관계를 넘어서서 나와 우리 모두, 우리 중생 전체, 또 세계로 나아간 이러한 확장된 세계관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1: 법주사는 미륵 사상의 도량입니다. 미륵은 자비란 뜻을 담고 있죠.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목탑, 팔상전에는 부다의 일생을 담은 팔상도가 있습니다. 산사의 탱어와 불상, 그리고 불탑에는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부처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부처의 길을 따르며 그 뜻을 이정표 삼아 천년 동안 수행과 정진을 이어온 곳, 산사는 한국 불교 사상의 요람입니다. 산사에서는 쉼도 수행입니다. 작은 것 하나 허튼 것이 없는데 머리를 숙여야 경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마음을 낮추는 일이 곧 구도의 첫걸음이라는 뜻입니다. 깨달음은 속된 욕심을 내려놓고 기꺼이 가난해지기를 실천하는 절제와 검약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세속을 내려놓고 선을 구해온 천년 시간이 전하는 귀한 가르침입니다. 수행은 마음을 닦는다는 뜻입니다. 예술은 또 다른 형태의 수행입니다. 마곡사 대광보좌는 불교 회화의 보고입니다. 수많은 화승들이 불화를 그리며 부처에게 이르는 마음길을 닦았던 곳이죠. 산사에는 부처를 그리고 새기며 깨달음을 염원했던 수행의 시간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5: 특정 불화를 그리기 위해서는 적게는 3년, 길게는 10년 이상 걸릴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염원과 마음이 모여서 하나의 불화가 이제 탄생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 자연이 빚은 부처의 품에 안긴 산사. 대응사 일주문 뒤편에는 선종이 숲을 이루고 교종이 바다를 메우니 모두가 어우러진 도량이라 적혀 있습니다. 이곳에서 스님들은 자연을 품고 지켜왔습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구도의 길, 한국의 산사가 천년을 이어온 지혜입니다.
3: 지금까지 이어진 불교 문화 또 산지 승원의 특징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금과 같이 이어지고 미래에도 우리 후세들한테 그 전통이 전해져 내린다면 그게 지금 갖고 있는 가장 큰 가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생각 하나를 바꾸면 어두운 세상이 밝음으로 바뀝니다. 달마공원의 김유현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신지요? 혹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 견디고 계신지요? 살다 보면 앞이 보이지 않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는지 모르겠고 아무리 걸어도 출구가 보이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을까? 나는 무엇을 잘못했을까? 그러나 삶을 조금 더 오래 살아보니 고통은 벌처럼 찾아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고통은 때로 새로운 생에 들어서기 위해 문을 두드리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알 속에 들은 새는 껍질을 깨야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씨앗은 자기 몸을 버려야 새싹을 튀어갈 수 있습니다. 껍질은 깨지는 입장에서 아픔이지만 생명에게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 가는 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 오랫동안 믿었던 것이 무너질 때, 몸이 아프고 마음이 지칠 때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아픔이 나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상처가 다른 사람의 눈물을 이해하게 만들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은 언제나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때로 우리를 넓혀주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삶을 견디게 하는 큰 힘이 있습니다. 기쁨도 변하고 슬픔도 변하며 고통 또한 변합니다. 지금의 괴로움이 영원히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밤이 길어도 아침은 오고 겨울이 깊어도 봄은 찾아옵니다. 세상에 멈춰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고통,

0: 자체보다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더 괴로워합니다. 지금의 괴로움을 인생의 결론으로 삼지 마세요. 지금은 과정입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삶은 한 장면을 지나고 있을 뿐입니다.
1: 연불 최고 영인 스님, 연불 천도 가피력. 드디어 연불 최고 영인 스님이 부산 금정산에 연수함을 열어 불자님들의 조상 천도와 집안과 자손들의 발복을 위해 연불 정진하고 계십니다.
2: 부처님, 제 자식만큼은 잘 돼야 합니다.
3: 부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1: 조상님들의 원들을 풀어 천도제를 지내주어야 집안과 자손들이 발복하고 운이 열립니다. 영인 스님의 연불 천도법은 부처님에게 어려움을 고하고 조상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게 해 신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조상님들께 공을 드리고 천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연불 제1 부산 연수암 영인 스님 010-7674-3457번입니다.
4: 한마음 선원 울산 지원에서 대행선사 탄신 99주년을 기념하며 청소년 문화 한마당과 산사 문화축제를 봉행합니다. 10월 3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다채로운 출연진의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여법한 이번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2-295-2335번입니다. 오는 10월 18일 일본 후지산 홍원사에서 대구 통천사, 오사카 통천사, 후지산 홍원사에 한국과 일본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027년 아리스포츠컵 원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국적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고 불심으로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양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불국토 상조에서는 10월 1일 BTN 불교TV 2층 무상선원에서 법률사무소 정금 박순배 변호사와 함께 특별 강연을 진행합니다. 유언장 작성법과 장례 이후 알아두어야 할 유산 상속에 대한 법률 내용을 쉽게 알려드립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070-4623-5217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이 마음 소리되어 그대에게 가닿기를. 이 몸짓 울림되어 바윗돌 깨는 실금 되기를. 무중생을 제도하는 감동과 환희의 노래, 소리. 법을 짓는 지극한 수행의 몸짓, 작법. 소리와 작법은 어산어장 동희스님이 온 생을 다해 수행해온 예경과 가피의 길이었다.

범패는 부처님 말씀을 찬탄하기 위한 소리이자 부처님께 예를 올리는 기송이다. 830년경 신라 진감국사가 당나라에서 배워와 대중에 보급하며 그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전해진다. 범패에 따라 공양을 올리는 몸짓이 작법이다. 범패 범음을 총칭하는 한편 재를 올리는 현장을 뜻하는 불교 용어가 어산이며 범패의 최고 수준에 도달한 스님을 일컬어 어장이라 한다. 동희 스님은 2022년 대한불교조계종 최초의 비구니 어산 어장이 되었다.

0: 동희 스님은 1945년에 해방둥이로 태어났다.
1: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 아버님은 경무대 고위공무원이었죠. 그리고 어머니는 순화병원이라는 곳에 근무를 하셨습니다. 오빠가 있고 내 동생이 있었고 이렇게 6.25 전쟁이 터지면서 아버님도 어머님도 다 돌아가시게 되고 하루아침에 이제 식구들이 다 뿔뿔이 헤어져서 나는 절로 오게 됐죠. 법당의 마당에서 올려다 보니까 스님들이 빨간 가사를 써가시고 염불 하시는 모습 그냥 어린 마음에 예쁘다고 그럴까? 그렇게 참 좋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늘 할머니 생각이 많이 나서 할머니를 찾아가도 할머니가 뭐 손주 아니라고 절로 가라 그러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절로 와서 할머니 생각 잊어버리려고 그냥 법당 뒤에 와서 염불하고 양재기 가지고 와서 태징이라고 치고 그냥 큰 소리로 할머니 할머니 뭐 지금도 난 그 소리만 하면 눈물이 날라 그러는데 산에 대고 절하고 그러면서 살았던 날들이 오늘의 나를 있게 한 시간들이었습니다.
0: 혈연을 넘어 불연으로 이끄신 할머니. 연불 소리가 할머니 영가에 닿길 바랐다. 그리고 다짐했다. 생을 다해 연불을 하자고.
2: 지속적으로 차별을 감행해 왔습니다. 서구 문화에 대해 비서구 문화를, 남성 문화에 대해 여성 문화를.
0: 지난 2024년 10월, 진관사에서 비구니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는 전시회가 열렸다. 비구니는 큰 재장에 설 수 없다는 편견 속에서도 100년의 생명력을 이어온 비구니 어산에 대한 기록전이었다.
3: 73년도에 제가 비구니 제자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0: 동희 스님은 비구니 최초로 어산 어장에 올랐으나 그저 담담하게 수행자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4: 제가 보기에는 동희 스님은 성차별, 문화적 차별을 극복한 스님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겠어요. 의례를 집행하시는 범패 스님들은 좀 대접을 못 받는 그런 환경 속에서 스님은 그 동희 스님은 흔들리지 않고 범패 정진을 그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문화재청에서도 범패 능력이 아주 뛰어났어요. 그 동희 스님이. 근데 여자라고 범패 승 계보에 올리지를 않으셨어요. 그게 올린 게 1995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2022년 조계종에서도 비구니 스님으로는 처음으로 어장어산으로 이제 지정을 하셨죠. 그래서 이러한 문화적 차별과 이제 그 성차별을 극복하신 스님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고요. 진관사의 수륙제, 또 수륙제 학교, 또 거기서 교육을 담당하시는 동희 스님은 유네스코에서 보는 가장 이상적인 무형유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1: 소리와 작법, 소리와 작법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다고 생각하죠. 뭐 어장이 됐다는 것이 사실 특별한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전에 영산만 마치면 영산 마치고 이제 이렇게 남들에게 공부를 가르칠 수 있을 정도 되면 다 어산 중장이라고 옛날에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도 시대에 따라서 어산 뭐 어장이라고 정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됐지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제가 받았을 때나 안 받았을 때나 그냥 한결같이 이 모습대로 그냥 살 것 같습니다.

0: 예수님은 13세에 범패로 높은 명성을 지녔던 고 송암 스님 문하에 입문하여 40여 년간 사사받았다.
1: 내가 이제 스승님을 이제 사실 12살부터 2년이 됐지만 정식 제가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건 우리 스승님께 13살부터 정식으로 공부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백운송악이라는 이 글은 20대 중반쯤 스님이 주신 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넓은 그 흰 구름이 있는 곳에 소나무 사이로 학이 나르는 것 같다는, 말로는 칭찬을 안 해주셨지만 글로 칭찬을 해주셨는데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94년부터 스승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스승님께도 강바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공연을 좀 하고 싶다고 우리 스님께서 반대를 하셨어요. 그 의식을 그렇게 무대에 올리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허락을 받기까지 너무 힘들어서 95년 음력 정월달에 가서 이렇게 세배를 하고, 스님 올해는 좀 저 화개해 주세요 그랬더니 화를 내시면서 너 맘대로 하라고 막 소리를 지르셔서, 스님 그럼 제가 맘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러고 나와가지고 이제 준비를 한 게 이제 95년 이 공연이었습니다.
0: 범패의 세계는 방대하여 그 곡목만 250여 가지에 이르고, 곡을 이루는 한 글자 한 글자마다 다른 사성을 배우는 등 그 과정은 험산을 오르듯 지난했다. 스님은 커다란 녹음기를 들고 다니며 스승의 가르침을 담고, 돌아와서 적어둔 노트와 음원으로 공부한 뒤 스승께 강바칠 때 점검받았다. 스승은 불호령을 내리며 혹독히 가르쳤고 제자는 묵묵히 정진했다. 비구니가 범패를 배우는 것이 금기시 되던 시절 그것을 배우고, 비구니가 어산상에 설 수 없던 시절 그곳에 서게 된 데는 가르침에 엄했으나 제자를 굳건히 믿고 힘이 되어준 스승이 있었다. 동희 스님은 절에서 하는 큰 행사 때마다 스승 송암 스님과 함께 의식을 집전했으며, 유럽, 미국, 일본, 대만 등 세계 무대에서 소리와 작법을 소개했다.

0: 온 천지와 수륙에 존재하는 모든 고혼의 천도를 위하여 공양하는 불교우레 수륙제. 진관사에서는 수륙제의 체계적인 전승과 보존을 위해 2011년 전문 교육기관인 수륙제 학교를 설립해 운영해 오고 있다. 이 학교에서 동예 스님은 범패, 작법, 의례 등 수륙제의 핵심 요소를 가르치고 있다.
1: 오늘 처음 수업이었는데요. 저희 어장 스님께서는 한 순간에 막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거 염불 또한 수행처럼 일상생활에서 늘 항상 함께하는 이제 그런 수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들렸습니다. 그래서 국행 수륙제 때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계속 일상생활에서 이어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염불을 하라고 그렇게 이제 마음에 새기고 한번 임해볼까 합니다.
2: 근데 성격은 이 스님과 함께 해야 돼요. 여기가 조교 스님이에요. 덕현 스님. 이만큼 자기가 잘못한 거 자기도 알아요. 아는데 절대 뭐 떨거나 긴장 안 해요. 그냥 밀고 나가요. 그래서 다른 스님들이 그 당시 보시고 그렇게 말했어요. 아 저놈은 저거 염불 앞으로 할 것 같아. 저놈은 어떤 어디 중이야. 나더러 그거 진관사 스님이에요. 아이고 저 분명히 틀렸는데 그냥 막 한 거예요. 우리 스님들도 이렇게 많은 생을 거쳐오면서 어느 생인가 우리가 같은 회상에서 범패를 했던 인연이 있어서 또 이렇게 다 만났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하면 다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하세요.

0: 동이 스님은 말로 전하고 마음으로 가르치는 구전 심수의 불교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1: 그게 나오지 끌어올리지 않고 어수가 약해지거든요. 한번 보고 한번 해볼까? 중수.

0: 너무
1: 재밌게 공부를 하셔야 돼. 재밌게 내가 어떤 방법으로 이걸 재밌게 내가 찾을 수 있을까? 재밌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공부를 이렇게 하셔야 돼. 그래서 안 되면 소리를 그냥 수없이 소리를 내세요. 안 되는데 순간 지금 생각했던 게 통 나와요. 그때 그 기쁨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스스로 찾으셔야 돼요. 소리를 크게 안 올라가요. 뒤로 밀어서 반음만 올리시면 돼. 다시 그대로.

0: 범패는 그동안에 배우면서 스승님 누구도 범패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얘기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 이후는 우리 배울 때만 해도 엄청 그 시간에 관계없이 굉장히 오랫도록 공부를 했어요. 네가 숨을 참을 수 없을 때까지 오음을 하라고 그러시거든. 그 소리가 봉에서 차츰 어느 턱이 없이 쭉 고르게 올라가야지 이게 안 되면 또 해라 그러면 그냥 계속 그 소리를 뭐한 달도 적게 그냥 왜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그 범패 목 쓰는 방법을 일러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둘, 셋, 넷, 후,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넷둘 이렇게 하지만 이게 자연스럽게 계속 이렇게 같이 돌아와요. 쉼 없이 계속 돌아와줘야 돼요. 멈춰 있지 않아야 되거든요. 다섯, 둘, 셋, 넷, 하나.
1: 후학 지도에 남다른 열정을 갖고 있는 통희 스님은 범패를 배우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승속을 가리지 않고 가르침을 펴고 있다. 스님은 영산보존회 부설범음대학, 삼선승가대학, 운문사승가대학, 서울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국악원, 무용단 등에서 소리와 작법을 지도해왔으며 동희 범음회 대표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0: 다시 옆으로.

0: 깊이들 아무도 똑같아요. 그 세계에 들어가면 진정한 수행이 아니고 그 예술을 어떻게 하겠어요?
1: 처음에는 사실은 불교 무용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이게 무용으로 접근할 부분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무용이 아니고 수행, 그 마음이, 마음자리를 부처님을 정말 공경하고 그 수행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거는 껍데기에 불과하구나라고 생각이 들으면서 좀 더 수행과 더불어서 작법을 접근하게 스님하고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바라가 속삭이는 거를 느끼세요. 느끼면서 내가 바라를 친다, 내가 바라를 치고 있다, 바라를 치고 있다 느끼셔야지. 다섯, 둘, 셋, 넷, 하나, 둘, 셋.

0: 전날 지마사 대중 스님들은 발알을 칼문을 친다고 그런 소리 듣는 거 나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정말 칼모가 될 수 있고 작곡도 칼모가 될 수 있도록 똑같이 들고 아무리 내가 잘해도 옆에 걸 살짝살짝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솔로는 틀려도 대중이 같이 하는 거는 안 틀리거든요. 군무는 옆을 봐가면서 하면 안 틀려요. 그래서 옆에 봐가면서 내가 아무리 자신 있어도 옆에 봐가면서 맞추면서 그렇게 하는 걸 연습을 많이 하셔서 발하러 들어올 때 발하러 내려놓고 나갈 때도 정말 발 맞춰서 나간다는 게 다 의식이에요.
1: 진량도 잘했어요.
2: 진량도 잘했어요.
1: 하나 둘 셋 느리나? 괜찮아요.
0: 또 이쪽으로면서도 다시 천천히 계속 이렇게 움직이면서 내려가는 계속 아까 뭐 그랬어요. 고요함 속에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말미까지도 다 좌우, 그러니까 오방, 사방, 그러니까 우주 법계를 법고를 치른 이유는 가족을 가진 중생들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서 치유해주는 그런 애민한 마음으로 법고를 하는 거잖아요. 독두드리는 것 자체가. 근데 법고에서 몸짓을 한다는 것은 모든 중생의 아픔을 내가 끌어안아줄 수 있는 그 아픔을 그 순간만이라도 치유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뭐 좌우 뭐 발 밑까지도 다 이렇게 들고 앉기도 하고 모든 것을 하늘 전체의 허공에다가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지 되거든요.

스님은 구전 심수의 전통을 오늘날 어떻게 하면 쉽고 바르게 전할 것인가 고심했다. 이에 대한 답으로 독특한 악보와 무본을 만들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사라지는 것도 있고 전승되더라도 소리와 몸짓은 기록화하지 않으면 변형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또한 스님은 제자들이 좀 더 수월하게 작법을 배울 수 있도록 무거운 발화 대신 냄비 뚜껑을 개조한 연습용 발화를 만들기도 했다. 이런 과정에서 구전의 깊은 뜻을 잃지 않게 바란다고 강조한 스승의 말씀도 늘 가슴에 되새겨왔다. 오랜 수행과 연마의 과정 속에서 마음과 마음으로 전하고 받는 가르침의 소중함을 지켜온 것이다. 6세에 출가하여 13세 이후 근 70년의 세월 동안 범패 수행에 정진해온 통이 스님. 스님은 매일 공부해도 매일 새롭기에 배움의 끈을 늦출 수 없다고 한다. 배움의 열정은 오롯이 기쁨이 되어 범은 한 글자를 붙잡고

0: 이 꽃갈 하는 일이 상당히 이게 좀 아주 정신을 집중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근데 또 여름에 할 수밖에 없는 게요. 겨울에는 이게 부서져요. 풀을 먹일 수가 없어서 이 여름에 삼복 중에.
1: 가사와 지화, 곡갈 만드는 법을 배우고 익힌 동희 스님은 손수 바느질을 하고 곡갈에 풀을 먹이는 등 장엄물 만드는 일상을 올곧게 이어가고 있다.
0: 깡풀을 먹여야 되니까 깡풀 먹이는 일이 어렵고 풀 먹여서 이것도 오를 풀 먹여서 넣을 때 이 오를 세우지 않으면 이게 삐뚤어지잖아요. 오리 오를 세워야 되고 풀을 저 깡풀을 먹인 건 다림질을 못해요. 다리미가 붙어버리니까 끝까지 손으로 펴야 되거든요. 저걸. 끝까지 손으로 만져야 돼. 그래서 어려워요. 작법은 부처님 법을 전하는 손짓이거든요. 움직임이고. 그리고 여 위에는 부처님을 모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법당이거든요. 이 국관 하나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고로움을 해도 이렇게 수고롭다고 생각 안 하고 해야죠. 또 수행이고요. 그걸 수행으로 생각하면 못하죠.

600년 서울의 역사와 함께 이어져 오고 있는 은평구 진관사 국행수륙제는 1397년 조선 태조가 나라의 안녕과 백성의 평안을 기원하고 물과 무태 모든 영가들을 위로하기 위해 시작한 불교 의례다. 누구도 차별 없이 공양하는 진관사 국행수륙제는 음악, 미술, 작법이 어우러진 종합예술의 법석이며 그 역사성과 여법한 가치, 예술성이 뛰어나 지난 2013년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진관사에서 해마다 입제를 시작으로 초제에서 칠제까지 49일간 봉행하며 산자와 죽은자의 화합, 평화, 상생을 기원한다.

0: 진관사 수륙제에는 실연소, 대령소, 관욕소의 3단과 상단, 중단, 하단, 오로단, 사자단, 마구단, 용왕단의 7단을 설단하고 불화, 각종 번, 지화 등의 여러 기물로 장엄한다. 지난 2011년부터 어산어장으로서 진관사 국행 수륙제를 이끌고 있는 동희 스님. 스님과 진관사 국행 수륙제의 인연은 196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스님은 진관사에서 봉행한 수륙제에 스승을 따라 동참했다.
1: 예, 보살심을 내지 못한 이라할지라도 이 수륙의 성스러운 모임으로 인해
0: 20대 초반 홍안의 동희 스님이 범패와 작법을 하면 대중들은 스님의 범패 소리에 눈물이 난다. 그림 속 천녀 같다며 찬탄했다. 여법한 위가 현연한 듯한 스님의 소리와 몸짓은 법석을 환희심으로 채웠다.
2: 어느 순간 처음에 이제 해서 어느 순간 중간쯤 들어가면 불자님들이 정말 다 몰입하셔요. 몰입하시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그 보살님들이 느끼는 그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럴 때는 정말 나도 가슴이 뭉클하고 정말 더 정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죠.
0: 해가 갈수록 진관사 수륙제에 대한 불교계 안팎의 호평이 퍼져가며 전통 불교 의례의 맥을 이어가는 국가 무형문화재 진관사 수륙제를 보기 위해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진관사 수륙제의 정점은 마지막 7째 날이다. 7째는 낮제와 밤제로 나누어 이틀 동안 봉행한다. 낮제가 돌아가신 한 분 한 분께 올리는 제라면 밤제는 이 제를 올리는 공덕이 외로운 생을 마친 한량 없는 우리 이웃들, 생명이 있는 존재와 없는 존재에 이르기까지 두루 미치기를 기원하는 제이다.

계신 분들을 모두 보내드리고 나면 한마음으로 수륙제 봉행에 동참한 사부 대중이 다시 대웅전 앞에 모여 환희심을 고양시키곤 한다. 삼회향이라 하여 제회가 끝난 뒤 뒤풀이 축제가 열려 수륙제 동참으로 지은 자신의 선근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향하는 자리가 펼쳐진다. 동희 스님은 일상에서 자연을 가까이하며 가꾸어가고 있다. 한 송이 국화가 필 때 온 우주가 환해지는 것을 느낀다는 스님에게 자연은 또 하나의 스승이다. 시시각각 빛으로 물드는 여명의 하늘, 먼 산에서 몰려오는 비, 골짜기를 넘어가는 눈보라, 죽비처럼 내리꽂히는 천둥벼락, 범패란 그저 그대로 가장 자연스러운 소리와 몸짓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는 스님. 동희 스님은 어느 날 제를 마치고 나오는데 연불 소리가 사람이 내는 소리가 아니고 춤을 추는 몸짓이 사람의 몸짓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자연의 소리랄지 자연의 움직임이랄지 그야말로 물소리처럼 그저 소리가 흘러가는 것 같고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듯이 그냥 움직이는 것 같다고 한다. 자연은 장인 굴곡 일자 다음하여 유장하고 심오한 맛이 있는 범패의 원천이라는 불가의 가르침. 동희 스님은 그 깊은 울림이 푸르게 이어져 가길 바란다.

6살 아이가 뜻도 모른 채 걸어 들어간 길에서 불법을 등불 삼아 정진하고 넓고 다사로운 부처님 그늘에서 위안과 기쁨을 얻었다. 온 생을 다해 수행한 빛의 소리와 그늘의 몸짓으로 세상에 회향하는 동의스님. 비구니 어산어장 동의스님은 지극한 마음을 한올 한올 뽑아내어 천지를 덮는 자비를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한가위 추석을 맞이하여 저 환한 보름달과 같이 여러분의 삶에도 복덕과 지혜가 환하게 빛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늘 좋은 날 되시고 항상 부처님 가피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BTN 더욱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당진 상황산 영탑사에서는 제2회 자연을 담은 산사 음악회를 10월 9일 영탑사 경내 특설무대에서 봉행합니다. 신승태, 한영애, 신촌블루스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볼거리 가득한 축제에 동참해 자연을 닮아가는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41-356-3204번입니다.

월제 혜담 스님의 북끝으로 놔두신 천년의 장엄 고려 불화대전이 9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제1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5m에 이르는 수월관음상과 500나한상, 아미타 내영상 등 대작이 공개됩니다. 천년 전 고려의 화려한 빛과 숭고한 정신이 담긴 혜담 스님의 고려불화 전시회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638-3721번입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바라다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북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의 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약사열의 불 개근불사를 봉행합니다. 여법하게 모셔질 약사열의 불의 가피 아래 치유와 희망이 가득한 도량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보

0: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반갑습니다. BTN 남성 불교 심리학 산혜진미의 보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 빛이 세상으로 퍼진다고 하셨습니다. BTN 불교 TV는 그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전하며 포교의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보시가 한 생의 인연이 되고 한 마음의 등불이 됩니다. 060-800-7000번

0: 지금 부처님의 법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0: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장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결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1: 풍요로운 한가위, 방송포교로 부처님의 밝은 지혜가 온누리에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 풍성한 추석 명절, 지혜와 자비의 법문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3: 보름달처럼 넉넉한 부처님의 자비심으로 온 가족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납니다.
4: 즐거운 추석 되세요.

0: 예로부터 불교에서 정성과 공경을 담아 부처님께 올려온 귀한 공약물, 꽃. 그런데 여기 부처님께 올리는 꽃들 가운데 생화가 아닌 꽃이 있다는데요. 혹시 어떤 꽃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정답은 바로 이 꽃인데요. 꽃의 주 재료는 한지입니다. 오늘 주인공인 스님이 직접 만든 꽃이라는데요. 실제 작약과 나란히 놓아도 구분이 어렵고, 무궁화는 꽃잎의 결까지 살렸으며, 들판에 핀 구절초는 그 자태를 그대로 옮겨 담았는데요. 울산 정족산 자락에 위치한 용암사. 부처님께 생화 대신 손수 꽃을 만들어 올리는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1: 스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스님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2: 예, 저는 지화장 서경스님이라고 합니다.
0: 경기도 무형문화재 63호 지화장 서경스님입니다. 종이지에 꽃화. 한지를 자르고 물들여 꽃의 모양을 섬세하게 표현한 우리의 전통 종이꽃을 지화라고 하는데요. 지화의 쓰임은 넓고 다양합니다. 법당의 부처님전을 장엄하는 건 물론 궁중잔치를 화려하게 빛내고 꽃상회에도 올라 삶의 희로애락을 함께해 왔는데요. 오랜 세월 우리 삶의 곁을 지켜온 꽃 지화. 서경스님은 출가하던 해부터 지금까지 이 꽃을 만드는 일을 공양이자 수행으로 삼으며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 원사 스님은 변자, 충자, 광자, 변충광 스님이신데 그 스님한테 이제 꽃을 먼저 배우기 시작을 했죠. 처음에 이제 연꽃을 시작을 해가지고 초파일 다가오니까 그때 연등을 만들게 되기 때문에 연등 살을 접는 것을 처음으로 해가지고 그냥 그때는 뭐 잘하고 못하고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하라니까 무조건 하고 했던 것이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0: 40년 넘게 지화를 만들며 수많은 개인전을 열어온 서경스님. 꽃 한 송이를 만들 때마다 잊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데요.
2: 지화지만은 내가 생명을 불러줘가지고 이거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아주 펴있는 것처럼 진짜 나의 분신인 것처럼 이게 생각을 해드는구나. 꽃을 그냥 만들었을 때만 그냥 이렇게 좋다 나쁘다고만 느끼지만 저는 좋다 나쁘다 느낌보다도 그게 얼만큼 꽃의 생명명을 불러주느냐. 꽃이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이게 그거의 생명체를 갖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주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모든 사람 볼 적에 보고 나면은 이제 꽃이 아름답게 느껴지고 그것을 더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0: 이곳은 스님이 지화를 만드는 작업실이라는데요.
3: 지금 재단 준비하겠습니다.
0: 지화가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직접 보여주겠다는 스님.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재단입니다. 꽃의 크기와 모양에 따라 한지를 알맞은 크기로 자르는데요. 그런데 스님이 준 도구가 어딘가 낯섭니다.
4: 스님 지금 사용하시는 도구는 뭐예요?
3: 이건 송곳과 이거는 이제 옛날에는 이제 그 컴파스 역할을 했던 거죠. 구멍뚫 피는 컴파스 역할. 자기가 이제 꽃 맞춰서 이렇게 이제 모란꽃 만들어 자격꽃 만들어도 작은 꽃 만들 때는 여기 하고 좀 큰 거 만들 때는 여기 하고 또 작게 만들 때는 요거와 요끼리 만들기도 하게 합니다. 지금 이거 안 하고 요거와 요끼리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0: 요즘은 보기 힘든 낯선 도구들. 겹쳐놓은 한지 위에 꽃잎 모양이 새겨진 정을 놓고 망치로 힘껏 내리치면

0: 새겨진 모양에 따라 꽃잎이 한 번에 잘려 나오는데요. 오랜 세월 낡고 닳았지만 스님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도구들이랍니다.
1: 이건 저 스승님께서 다 물려주신 도구들이라 지금까지 이제 조숭이 쓰고 있고 전통 방식을 잊어버리지 않고 옛날 그거 한 것을 지금도 유지시켜준다는 그 자체죠. 왜냐하면 전통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자꾸 사라지는 것을 이제 사라지지 않게끔 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간다면은 모든 게 사라지고 없어지는.
0: 오래전 스승에게 지화를 배우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스님은 물려받은 도구와 제작 방식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스승에게 배운 그대로 해야 전통이 끊기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작업을 잠시 멈추고 어디론가 이동하는 스님.
2: 저희 보물 창고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0: 대체 어떤 보물이기에 냉장고에 뒀을까요?

0: 아, 이런 걸 다 염료들만 이게 뭐, 아, 염색 재료가 아주 염색하는데 제일 중요한 색깔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좋은 상품입니다.
1: 소목부터 쪽까지 모두 자연에서 얻은 재료들이랍니다. 끓인 물에 천연 재료인 소목을 넣고 한지를 담그자 하얗던 한지가 붉은색으로 물드는데요. 이번에는 끓인 물에 치자를 넣자 노란색이 배어나옵니다. 자연이 품고 있던 색이 한지에 고스란히 스며드는데요.
0: 자연색이기 때문에 은은한 색을 많이 만들어주고 화학처럼 이게 화려하진 않아요. 약간 은은한 색을 내가지고 아름다운 색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님들 사랑하겠습니다.
1: 이렇게 색을 곱게 입힌 한지를 들고 밖으로 이동하는 석영스님. 한지를 한 장씩 고르게 펼쳐 햇볕과 바람에 말리는데요. 서둘러 말리면 색이 얼룩지고 종이도 상하기에 제 빛깔을 찾을 때까지 묵묵히 기다립니다. 그저 기다리는 이 시간이 스님에겐 수행입니다. 한지가 마르기를 기다리는 동안 산책에 나서는 석영스님.
2: 토경할 때 그냥 자연의 아름다운 소리 듣고 그거의 경치를 즐기면서 혼자만의 이제 조용하게 꽃도 생각을 하고 어떻게 구상을 할 것인가, 어떻게 꽂을 것인가, 또 문득 자다가도 화득 생각날 때 있어요. 일락 벌떡 일락가지고 또 적기도 하고 그래서 앉아가지고 이제 항상 그 연구하고 새롭게 뭘 만들 것인가를 자꾸 보고 또 금방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걸 계속 보면서 아 나중에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떤 마음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참 좋은 것 같아요.
1: 이름 모를 풀 한 포기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는 석영스님. 꽃잎의 생김새와 색깔, 자연스럽게 피어난 모습까지 찬찬히 살펴보며 영감을 얻는데요. 그러다 문득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찍는데 어김없이 담는 건 마음에 드는 꽃 한 송이입니다.
2: 저 꽃만 찍고 있으면은 뭐 스님이 자 꽃만 자꾸 찍고 있냐고 말씀하시더라고. 근데 제가 이제 꽃을 만들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꽃을 만든다 그러니까 그런 꽃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그래서 꽃은 항상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애정이 너무 많죠. 너무 많아서 다릅니다.
1: 40년 넘게 지화를 만들어 온 석영스님. 그런데도 스님은 지화를 아직 다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들면 만들수록 더 배울 게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0: 부채물 전환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이 필요합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면 참 고마울 것 같고 또 좋을 것 같습니다. 060-800-7000번 누르셔가지고 같이 동참해서 부처님 법을 많이 전파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산책을 마치고 다시 작업실로 돌아온 석용스님. 본격적으로 꽃을 만들 준비를 하는데요. 스님이 좋아하는 꽃부터 만들겠다는데 과연 어떤 꽃일까요?
2: 지금 연꽃 재단하는 거 합니다.
1: 진흙 속에서 피어나되 더러움에 물들지 않아 불교에서 가장 귀히 여기는 꽃, 연꽃. 꽃잎을 만들기 위해 길게 자른 한지를 대나무 통에 돌돌 말고요. 그 위를 낚싯줄로 촘촘하게 감아줍니다. 이제 한지에 연꽃의 주름을 새겨넣을 차례인데요. 대나무 통에 나무판을 끼워 힘껏 눌러주자 한지에 결이 새겨집니다.
2: 와, 주름이 생각보다 잘 안 잡혔네요.
3: 이렇게 주름이 잘 안 잡힐 경우도 있어요?
2: 아, 그럼요. 실패라는 것도 실패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하다가 이제 이런 모양도 나오고 저런 모양도 나오고 하다 보면 또 그 따라 때에 따라서 또 그런 꽃도 만들 수 있다는 거.
1: 주름이 뜻대로 잡히지 않아도 스님은 다시 만들지 않습니다. 이 모습이면 이 모습대로, 저 모습이면 저 모습대로 어떤 모양으로 피어나던 그 자체로 아름답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런 여유로운 마음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랍니다.
2: 연꽃은 참 저한테는 생명의 꽃이라고 볼 수 있나 그럴 정도로 그래서 연꽃을 잘 접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청도에 연못에 가가지고는 이것을 그것을 먹고 자고 하면서 4박 5일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꽃이 피고 지는 것을 육안으로 관찰하기 시작을 했죠. 어떻게 하면 이걸 잘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가지고 이거를 하다가 이제 연못에 또 풍덩 빠져가지고 또 죽을 뻔을 하고
3: 왜요?
2: 페타우드 갔다가 쪽 페타우드 갔다가 뒤집혀가지고 얼마나 깊은지 뭐 발이 안 닿아요 그냥. 그래가지고는 나중에는 물을 퍼내려고 그러니까 이거 물을 언제 퍼내고 있어 그거를.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이제 배를 잡고 밀고 그리고 바깥으로 나왔지.
1: 연꽃 하나에 매달렸던 시간. 그 끝에 스님이 배운 건 욕심을 내려놓는 일이었습니다. 만들어둔 꽃잎을 한 장씩 실로 꿰어 아래쪽을 오므려주는데요. 이 과정을 거쳐야 꽃잎다운 곡선이 생긴답니다. 오로지 바느질에 마음을 두다 보면 어느새 잡생각이 사라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산매에 든다는데요.
2: 어떤 데는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진짜 뭐 이렇게 혼자 앉아가지고 이제 계속 밤에 하다 보면 어떤 데는 새벽 몇 시 된지도 모르고 그냥 꽃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아 이제 좀 피곤하네 그러면 이제 그때 맞춰서 좀 자고 또 하고 그런 식으로
3: 내려놓으신 건가요?
2: 그냥 뭐 그다가 얼매지도 않으면서도 또 그다가 하나 이제 염두에 두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나시 이제 그다가 체념을 하면서 이제 꽃을 만들 때 그냥 잘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도 없고 그냥 오로지 하나씩 이제 순수대로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1: 그 다음 꽃잎을 대나무 살에 하나씩 붙여나갑니다. 한 장을 붙이고 모양을 잡고 또 한 장을 붙이고 모양을 다듬으며 같은 일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는데요. 스님에게 꽃잎 한 장을 붙이는 일은 부처님께 절을 올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2: 그 부처님께 올린다는 그 마음

0: 마음을 갖고서 열정을 갖고 한다는 그 자체는 저에게는 참 기쁨이자 또 때에 따라 고통이었었고 그러면서도 슬픔이었었고 하지만 또 나중에는 돌아오는 것은 행복입니다.
1: 한지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생화와 꼭 닮았는데요. 연못의 연꽃은 여름 한철이지만 스님의 연꽃은 사시사철 피어 있습니다.
0: 국화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1: 불교에서 청정과 인고를 상징하는 꽃, 국화. 찬 서리를 견디고 피어나는 모습이 수행자의 마음과 닮았다 하여 귀하게 여겨져 왔는데요. 촘촘하게 가위집을 낸 한지를 막대에 감아 꽃술을 만들고 그 주변으로 노랗게 물든 꽃잎을 한 장씩 끼워주면 국화가 완성됩니다. 정말 드레핀 국화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만 같습니다. 이번에는 법당을 화려하게 장엄할 때 빠지지 않는 꽃, 작약을 선보인다는데요. 스님이 꺼내든 것은 칼한 자루. 손바닥 위에 한지를 올린 뒤 칼끝으로 눌러 주름을 잡아나갑니다. 그런데 작업 도중 갑자기 자세를 고쳐앉는 스님. 한지를 올려놓은 곳은 다름 아닌 발바닥인데요. 그 위에 칼을 대고 주름을 잡아가는 모습이 어쩐지 조마조마합니다.
2: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요. 발을 위에다가 꼭 올려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0: 여기가 몰라 하니까 말리잖아요, 이렇게. 저도 옛날에 스승님한테 막 대들었어요. 왜냐면은 왜 대들었냐면은 아니 부처님께 올릴 꽃을 갖다 발바닥에 놓고 올립니까? 근데 그거 말고는 할 데가 없어. 이것도 이렇게 많이 접으면 여기가 엄청나게 아파요. 왜냐면 이게 순이 요 힘과 요 힘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는 뭐 지금은 이제 그또 수술해 놔가지고 더 뚝뚝뚝 소리나고 그래.
2: 수술하셨어요?
0: 네.
2: 어디요?
0: 발목을.
1: 수없이 한지를 자르고 누르며 꽃을 피워온 스님의 손. 아픈 손목과 수술의 흔적은 부처님께 올릴 꽃을 위해 걸어온 세월의 훈장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완성된 붉은 작약. 칼끝으로 새긴 주름이 이토록 고운 꽃이 됐습니다.
0: 이번에는 불두화를 만든 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 부처님의 머리를 닮았다 하여 이름 붙여진 불두화. 이번에도 한치의 망설임 없이 오래된 도구를 손에 쥐고 꽃을 피워내는데요. 꽃잎을 다듬고 한 장씩 자리를 잡아주며 묵묵히 작업을 이어가는 석용 스님.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0: 네, 불도 완성되었습니다.
1: 부처님을 닮은 꽃한 송이에 부처님을 향한 마음까지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연꽃과 국화, 그리고 작약과 불두화까지. 한지를 자르고 물들이고 주름을 잡아 꽃잎을 붙이는 수많은 과정 끝에 지화가 완성되는데요. 스님에게 이 꽃들은 단순한 작품이 아니라 부처님께 올리는 소중한 공약물이자 불심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스님은 한 송이 한 송이에 온 마음을 담아 시들지 않는 꽃을 피웁니다. 지화장 석영 스님의 두

0: 번째 이야기.
1: 이렇게 꽃이 예쁘게 만들어졌나요? 한번 봐주세요.
2: 잘 만들었어요. 얘는 이게 가운데 부분이 조금 더 모아지기 때문에 더 예뻐지고 많이.
0: 제자들과 함께 피어낸 꽃으로 백중을 맞은 법당을 정성껏 장엄하고. 지화를 만들던 손으로 이번엔 전혀 다른 모습을 선보이는데요. 지화장 너머에 감춰진 석영 스님의 또 다른 이야기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0: 안녕하십니까. 법장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입니다. 이 추석이 되면 우리 항상 가족들의 곁에서 가족들과 함께 둥근 보름달을 보며 많은 것들을 발언하실 겁니다. 큰 나무의 그늘과 같이 여러분을 항상 기다리고 의지해 주시는 그 가족들이 여러분의 따스한 부처님이며 관세음보살님을 깨닫는 그런 오늘 하루 행복한 추석이 되시기를 발언드리며 우리 BTN에서 여러분들의 이 행복한 추석에 둥근 달과 같은 발언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한 추석 되십시오.
1: 고3인 아이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2: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3: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2: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4: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5: 정말요?
4: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5: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6: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5: 설치했어요.
7: 당했다!
8: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9: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5: 이게 뭐야?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10: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삶의 서원을 세우는 순간. 불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뜻깊은 인연.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보살계 수계법회가 봉행됩니다. 개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삿된 길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무상사 회주 성호 스님을 개사로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불자로서 새로운 서원을 세우는 자리. 수계 법명은 성호 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청정한 삶을 향한 새로운 서원, 뜻깊은 수계의 자리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이 참선법은 승속이 없습니다. 남녀가 없고 노소가 없습니다. 빈부와 귀천도 없고 유식무식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0: 고3인 아이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2: BTN 불교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명입니다. 이렇게 오늘 반가운 인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산천이 오색으로 물들고 들녘은 황금빛 결실로 가득 차오르고 이렇게 풍요로운 한가위 추석이 왔습니다. 보름달이 온 세상을 차별 없이 평등하게 비추듯 이번 추석에는 주변의 소중한 인연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와 자비로운 마음을 나누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작지만 진심 어린 마음이 모여서 우리 삶은 더욱더 충만해집니다. BTN 불교 TV 시청자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지혜와 자비의 빛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마음속 품으신 모든 뜻하는 바를 아름답게 결실 맺기를 소원합니다. 둥글고 밝은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오늘은 사찰 음식 장인 해범스님을 만나러 사찰이 아닌 대학로로 나왔습니다.
1: 사찰식 카레를 만들어서 판매에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오시는 분들이 식사를 하고 가시는 분들이 카레로 인해서 행복, 이 더운 여름에 좀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 맞아요, 맞아요.
1: 이렇게 해서 따보세요.
0: 잘라보겠습니다.
1: 네. 이렇게 고추를 따서.

0: 따뜻한 절밥 한 끼에 담긴 정성처럼 오늘 전하는 온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부처님의 빛을 밝힙니다. 060-800-7000번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 방송 포교를 위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저희 음식은 네. 여름에 제일 많이 나오는 가지 갖고 음식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하고 아주 단순하면서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가지 구이 조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재료는 뭐 많이 들어가지 않고요. 네. 간장하고 조청, 들기름 이렇게만 사용하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가지를 들기름에 얼마나 잘 맛있게 구워내는가 이제 네. 그게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같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 전에 가지는 그냥 이렇게 통통 썰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좀 두툼하게.
0: 네, 두툼하게.
1: 조림이다 보니까.
0: 네.
1: 한번 돌려서.
0: 자, 여기는 소금을 할까요, 안 할까요? 간을?
1: 여기요?
0: 네.
1: 소금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0: 네, 맞아요. 아, 간장에 맞습니까? 간장에 네. 조림이잖아요.
1: 네, 네, 네.
0: 그래서 여기에는 간을 하지 않고 그냥 들기름으로만 잘 구워 주면 됩니다. 가지 요리가 일본에서는 튀김으로 굉장히
1: 맞아요.
0: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또 중국에서도 가지 요리가 굉장히 이렇게 상품 요리라고 하시더라고요.
1: 네,
0: 고급 요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지를 갖다가 튀김을 잘하는 법을 한번 더 배웠으면 좋겠어요.
1: 아, 튀김이요?
0: 네.
1: 일식하는 정호영 셰프라고 아십니까?
0: 네, 네? 가끔.
1: 약간 통통한
0: 네, 네.
1: 중학교 동창인데 일식을 하다 보니까 튀김을 굉장히 잘해요. 그 정호영 셰프님이
2: 네.
1: 튀김의 달인이에요. 튀김 게 아니라 손가락이 막 들어가요. 깜짝 놀랐어요.
2: 아, 그때는 좀 그 추울 때만.
1: 아, 추울 때만. 네.
2: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이렇게.
1: 그 친구한테
0: 네.
1: 튀김 요리를 제가 배웠습니다.
0: 아, 그런 잘하시겠네요.
1: 네. 가지로 튀김 요리를 하면은 겉에만 바삭하게 익히게 되면 속은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0: 네,
1: 가지가.
0: 맞아요.
1: 그래서 가지가 튀김 요리로 되게 잘 어울려요. 스님은 이 사찰 음식 하시면서
0: 네.
1: 재료를 고르실 때 어떤 거에 좀 중점을 두세요? 뭐 제철이라든지 뭐 음식과 재료들 간의 조화라든지 뭐 맛이라든지 뭐 세 가지 중에 어떤 것 쪽에 좀 방점을 두고 계세요?
0: 그 이제 사찰 음식의 기본이 제철 재료를 사용하는 게 기본으로 되어 있잖아요.
1: 네네.
0: 태우셨다, 태우셨어요.
1: 아, 이 정도면 좀 탔네.
0: 네. 네, 그래서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사찰 음식을 만드는 좀 젊은 세대이다 보니까
1: 네네.
0: 이런 색감, 뭐 이런 조화 이런 것도 좀 보는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0: 자, 이제 이렇게 잘 구운 다음에. 제가 간장하고 조청하고 좀 이렇게 자글자글 끓일 거예요.
1: 아...
0: 간장을 한꺼번에 많이 넣으면 다시 회생시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0: 그래서 두 척을 끓이다가 간장을 이렇게 넣으셔서 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보니까 네. 두 척을 다 넣으면 많을 것 같아요.
0: 네. 충분히 끓여주셨으면 불을 끄시고 가지를 한번 덮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 다 넣을까요?
0: 네, 넣어주세요.
1: 선생님 아까부터 이제 거의 제가 제가 다
0: 많이 배우고 가시니까 좋잖아요, 그렇죠? 네, 선생님. 이 음식은 그 몸에 배어야지만
1: 맞아요.
0: 그 맛을 낼 수가 있어요.
1: 지금 뭐 이 정도 졸여졌습니다.
0: 네, 좋아요.
1: 네,
0: 네 그럼 한번 담아보도록 할게요. 자, 가지구이 조림이 완성됐습니다.

0: 가지를 들기름에 노릇하게 구워 고소한 풍미를 가둔 뒤 조청과 간장만으로 조림 과정을 거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가지 하나만으로도 깊고 진한 기분 좋은 풍미의 사찰 음식을 완성하는 지혜를 경험했다.
1: 다음 요리는 뭔가요?
2: 네, 이번 요리는 그 입맛을 돋구는 전체 요리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가지와 채소를 이렇게 같이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가지 채소 말이입니다.
1: 아, 가지 채소 말이.
2: 네. 입맛을 돋구는 음식이다 보니까 네. 기름을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1: 아,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2: 네. 또 채소만 사용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콩으로 만든 콩햄이라는 것을 오늘 사용해 볼 거예요. 그래서 셰프님께서 이것도 기름 넣지 않고 프라이팬에 볶아 주시면 제가 가지를 네. 이제 이렇게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는 어떻게 자르냐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먼저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1: 자리를 잡고
2: 네, 자리를 잡아서 이렇게 뒤집어 놓고
1: 아, 움직이지 않게
2: 네, 움직이지 않게 그래서 요 끝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조금 힘을 줘서 이렇게 밀어주시면 돼요. 일정한 사이즈로 이렇게 밀어서 슬라이스를 해주시면 돼요. 두 가지 음식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옆에는 가지를 올려서 가지는 수분만 네네. 날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 말이잖아요.
1: 그러니까
2: 말아질 정도만 이렇게 불을 쐬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1: 그냥 가지로 하면은 끊어질 수가 있을
2: 네,
1: 것 같거든요.
2: 네, 그렇죠. 그리고 잘 말리지도 않아요.
1: 네, 맞아요.
2: 자, 그러면 셰프님 하시는 동안 제가
1: 네.
2: 이 그 파프리카를 좀

0: 이렇게 가지에다가 유무는 원래 잘 사용하지 않는데 새속의 맛을 조금 느끼시라고 이런 조림 유무를 사용해요. 가지를 이렇게 위에 올리시고 갖가지 채소를 네, 마지막에 이렇게 올리시고 무수는 넣으시면 좀 쓰니까 세 개에서 한 다섯 개 정도만 넣으시면 돼요. 콩의 물 하나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1: 그 유부를 끝에 넣으신
0: 이제
1: 깐
0: 이렇게
1: 이유가
0: 하면 이렇게 유부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색깔이 좋아롭죠? 그래서
1: 와
0: 이렇게 유부말이가 되었습니다.
1: 너무 이쁩니다.
0: 네.
1: 저도 한번
0: 네.
1: 말아보겠습니다.
0: 이제 셰프님도 한번 말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새우 넣고 무슨 올리고 콩햄 넣고 그럼 다 넣나요?
0: 네.
1: 네.
0: 자, 한번 말아보시면 됩니다.
1: 찢어지지 않게.

0: 약간 타이트하게.
1: 근데 말면서 드시고 싶으면 찢으셔도 돼요.
0: 아, 네. 네. 아, 유부가 이 맛에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할 것 같은
1: 맞아요.
0: 기분입니다. 네. 스님, 이거 말았습니다.
1: 네, 이렇게 예쁘게 놔주시면 돼. 잘하셨습니다.

0: 기름을 두르지 않고 담백하게 구워낸 가지에 유부와 파프리카, 콩고기와 무순을 함께 말아내는 방식이 인상적이었다. 기름기 없는 가지 본연의 깔끔함과 아삭한 식감, 그리고 다채로운 재료들의 색감 조화가 돋보였다.
1: 마지막 요리 네. 설명해 주시죠.
2: 저희 오늘 그 방안잎 고추 장떡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방안잎 한번 이렇게 와. 향기 한번 맡아보세요.
1: 이게 방안잎이구나. 네. 와.
2: 네.
1: 향이 참 너무 좋죠. 강하면서도 향기롭네요.
2: 네. 와. 그래서 이제 절집에서 이렇게 향채 나는 거, 뭐 방아, 제비, 산초 이런 것들을 먹는 이유는 절집 생활이 이렇게 모여서 사는 생활이기 때문에 네. 특히 여름에는 세균들도 많고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향신료의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여름에 이렇게 부쳐 먹기도 하고 또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여름에 많이 나는 이 풋고추하고 네, 그다음에 방안잎하고 같이 해서 장떡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너무 기대가 됩니다.
2: 네. 자, 그러면 네? 풋고추는 이렇게 반을 갈라서 씨까지 그냥 사용할 거예요.
1: 씨까지?
2: 네. 씨가 건강하면 씨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1: 이렇게 뒷날로.
2: 뒷날로. 방아잎을 좋아하실 경우에는 네. 좀 많이 넣으셔도 되고 이제 기호에 따라서 그냥 향만 좀 내고 싶으면 내셔도 돼요. 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 조금.
1: 한 장. 버섯이 들어가니까 이 방아잎, 고추, 그 다음에 이 선명한, 굉장히 선명한 재료의 네. 역할을 조화가 잘 이루어질 것 같아요.
2: 장떡에 중요한 건 그 고추장하고 된장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네. 사용할 된장은 고로쇠라는 그 고로쇠 나무의 수액 네. 있죠? 네. 첨가해서 만든 된장이에요. 그래서 그 된장하고 고추장 또한 뭐 집에서 담근 고추장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고추장하고 된장을 풀어 볼까요?
1: 네. 물을 좀 넣어서 네. 할까요?
2: 그래서 여기에서 빛깔이나 간을 좀 맞추시는 게
1: 그 원래 장떡을 만들 때 된장이랑 고추장을 같이 사용하는 건가요?
2: 네, 맞아요. 괜찮죠?
1: 와, 진짜 된장이 네.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안 짜요?
2: 별로. 네, 짜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네, 여기에다가 밀가루하고 네. 같이 넣으셔서
1: 넣고
2: 네, 이걸 넣고 한꺼번에 넣지 마시고
1: 밀가루에 고추장이랑 된장
2: 이렇게 해서 저어주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물을 좀 넣으셔서 반죽이 이제 고추랑 들어갈 거기 때문에 너무 묽게 하시면 나중에 네. 물이 나와서 네,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버섯도 적당히 넣고 이야. 고추 다진 것도

0: 이게 고추 방아 장떡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가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1: 고추가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고추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방아는 향을 위해서 이제 기호식품이니까 적당히 넣을 수 있을 만큼 자기가 좋아하는 만큼만 넣으시면 돼요.
1: 방아 향이 너무 싫다.
0: 네,
1: 나는
0: 그러면 깻잎을 넣으셔도 돼요.
1: 깻잎. 네. 깻잎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0: 자, 이렇게 되직하게 만드셔서 이제 들기름을 넣고 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뒤집을 때 충분히 눌러 주셔야지 네. 얇게 부칠 수 있어요.
1: 네, 네.
0: 마음을 잘 다스리듯이 한번 구워 보세요.
1: 네. 익기 시작하니까 방아잎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장떡이 다 완성되고 있어요. 마지막 사찰 음식 고추 방아잎 장떡이 완성되었습니다.

0: 방아잎의 강렬한 향에 된장과 고추장, 표고버섯이 어우러져 감칠맛의 기틀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짜지 않으면서 기분 좋은 풍미에 균형을 느끼게 해준 사찰 음식이었다.
1: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 받기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알아 도업을 이루고자 이 음식을 받습니다.
2: 아까 다섯 가지 사찰 음식을 만들었는데 지금 처음 보는 것들이 또 몇 개 늘었네요. 간단하게 네. 설명 좀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1: 저희가 만든 다섯 가지 음식과 더불어서 네. 이제 이쪽에는 요즘 취나물 네. 여름에 먹을 수 있는 나물 취나물하고 도라지가 제철이잖아요. 네. 그래서 도라지를 유자청에 이렇게 살짝 묻힌 것을 한번
2: 유자 보이네요.
1: 네, 내놓아 봤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우리 그 묵은지 들기름 김치찜이에요. 그래서 네. 한번 이렇게 같이 공양할 수 있도록 한번 차려봤습니다.
2: 네. 또 콩고기가 들어있는 에피타이저로 한번 먹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1: 간이 뭘 찍어 먹지 않아도 적절하게 괜찮지요?
2: 맞아요.
1: 네.
2: 유부가 네. 전체적으로 이제 감싸주고 간을 잘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파프리카가 진짜 너무 아삭하네요.
1: 그죠? 네.
2: 그리고 콩고기가 네. 되게 잘 어울려요.
1: 콩고기가요?
2: 네. 에피타이저로 먹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1: 네. 린 가지는 식어도 맛이 괜찮죠?
2: 맞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조청이 좀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달지가 않네요. 두께감 있게 썰어서 부드럽긴 한데 입에 씹히는 식감도 좋고 채소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맛이 이렇게 맛있는 맛이 나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1: 아주 진한 맛이 나죠.
2: 네.
1: 이 채소하고 채소물에서 채소를 네네. 볶았을 때 그 들기름에서 나는 맞아요. 끈끈한 맛하고 고소한 맛하고 어울려져서 진국이 나온 것 같습니다.
2: 처음에는 된장이랑 고추장이랑 같이 들어가서 이게 너무 짜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전혀 짜지 않네요.
1: 짜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네. 저희

0: 나 처음에 고추장하고 된장을 먼저 풀어서 간을 먼저
1: 맞아요.
0: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는 실수 없이 짜지 않게 진행할 수 있거든요.
1: 아, 너무 맛있습니다. 스님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 하나가, 스님한테는 오랫동안 사찰 음식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네, 이제 그래서.

0: 첫발자국은 어려운 것처럼 강원에 들어가서 1학년 때 네네. 처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단체 생활이고 하니까 좀 부딪히는 면도 있고 힘든 면도 있었는데 후원이라고 하거든요. 저희는 부엌을. 그 후원을 담당하는 3학년 선배 스님께서 요 묵은지 들기름 김치찜을
1: 만들어주셨어요.
0: 아~ 근데 이제 어렵고 힘든 그 시기에 이렇게 입에 맞는 맛있는 그 김치찜을 먹음으로 해서 뭔지 모르게 굉장히 힘을 받고 저한테 어떤 것이 이렇게 제일 좋아하는 음식입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항상 이 선배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묵은지 김치찜을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저희가 만들어보지는 못했 지만 왜냐면 이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셰프님도 한번 드셔보시라고 만들어봤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1: 네, 먹어보겠습니다.
0: 네, 그때 그 맛을 잘 재현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드셔보세요.
1: 무도 정말 잘 어울리고 또 표고버섯이 들어가 있어서 너무 조화가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맛있네요. 아, 이렇게 소중한 음식, 소중한 사찰 음식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보통 주로 이제 아이디어나 새로운 사찰 음식을 만드실 때 어디서 그 아이디어를 얻으시는지 궁금합니다.
0: 일단은 많이 먹어봐야 돼요.
1: 그쵸, 맞습니다.
0: 그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전통과 또 지금 현대인에게 맞는 사찰 음식이 잘 조화롭게 이렇게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찰 음식 이라는 게 음식에 국한되어 있지만 저희 지금 스님들께서 하시는 사찰 음식은 음식에 부처님의 생각이나 사상을 잘 이렇게 깃들여서 마음을 갖고 하는 음식으로 사찰 음식에는 불교의 정신이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우리 밥상에서 우리가 가장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인가가 궁금합니다.
0: 뭐든지 다 빨리빨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1: 맞아요.
0: 근데 사찰 음식은 보시면 그래요. 오늘 만들어 보셨잖아요. 자르고 볶고 볶은 다음에 거기에다 또 양념을 해서 찌고 뭐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무 한꺼번에 빠르게 이렇게 만들어낸 음식은 몸에도 그렇게 건강한 음식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느림의 미학 해서 천천히 만들어서 그 재료를 갖고 재료의 본연의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먹어보는 그런 정신이 좀 앞으로도 더 이렇게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제가 생각하는 사찰 음식은 대중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찰 음식을 통해서 불교가 굉장히 어렵고 무거운 종교가 아니고 맛있고 행복한 종교라는 것을 소통할 수 있는 사찰 음식이 되었으면 하고 또 제가 사찰 음식을 하는 이유도 많은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서 사찰 음식을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1: 해범 스님과 함께한 사찰식 카레 봉사 활동을 통해 온정 나눔이 진정한 요리의 본질임을 깨달았다. 수월함 텃밭에서 수확한 제철 재료를 통해 본연의 풍미를 살리는 여름 사찰 음식 한 상에 대해 알아본 뜻깊은 시간이었다.

나눔의 의미를 새기는 사회복지법인 함께 걸음 20주년 기념 공연을 개최합니다. 오는 9월 29일 김해 문화의 전당 마루홀에서 펼쳐지며 다채로운 출연진들이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행사에 동참해 함께 걸어온 20년의 기쁨을 나누고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55-345-5553번입니다. 한마음 선원 울산지원에서 대행선사 탄신 99주년을 기념하며 청소년 문화 한마당과 산사 문화축제를 봉행합니다. 10월 3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다채로운 출연진의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여법한 이번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2-295-2335번입니다.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회에서는 용성조사의 오도 140주년을 맞아 봉찬대제를 봉행합니다. 용성조사의 대원을 실천하며 탐진치를 벌이고 참회에 정진하실 분은 육신보살님께 한 달에 1,000원씩 공양 올리면 됩니다. 문의는 031-655-3215번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불보종찰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계산 1381주년을 맞아 계산대제를 봉행합니다. 계산조 자장율사 연고제와 법요식을 비롯해 통도사 합창제, 부도 헌달회, 영축삼보 이혼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5-382-7182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오는 10월 10일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관음사 회주 지연 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모시고 제9회 3기이계 5개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1-7554번입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고 단독 천도제와 함께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생년월일에 맞추어 본인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해주는 달마도와 복을 품은 호랑이 호작도를 만나보세요.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오는 10월 31일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합니다. 수계법명은 무상사 회주 성우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이번 수계법회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뜻깊은 인연을 맺어보세요.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50여 년의 구도와 수행이 길어올린 한 권의 시. 운명을 여는 실천의 안내서 깨달음의 노래. 깨달음의 노래는 어제는 그토록 알고자 했는데 그러지 못했고 오늘은 뚜렷하고 밝게 다가오는 깨달음의 세계를 노래했습니다. 전강 조실 큰 스님을 시봉하면서 조사선을 직접 지도받고 긴 세월 간절히 참고해 지은 개송 깨달음의 노래. 문의는 010-6484-2542번

0: 입니다.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 섰습니다.
1: 예수님! 예수님!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1: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하면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한 것처럼 오늘 저는 그 십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우도 처음 들은 소리 아니죠? 예. 예. 십우도는 사찰에 가면 소 찾는 그림이 있죠. 예, 첫 번째 그림부터 총 몇 개가 있어요? 10개가 있어요. 소를 찾는다. 농경사에서 소를 찾는 것은 중요하죠. 소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소가 해주는 일이 뭐인가 하면은 뭐예요? 밭도 갈아주고 또요. 거름도 만들어주고. 소가 농경사에서 중요하죠. 그러면 나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아니, 농경사에서는 소가 중요하고 나 개인한테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또 네. 참된 자기를 찾는 거.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마음이란 뭐예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내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참된 자기란 뭐예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실래요? 지금 눈에 옆에 보이시는 것은 가짜의 자기인가? 그럼 진짜 자기는 뭐고 가짜의 자기는 뭔가? 근데 이분이 소를

잃어버렸어요. 진짜 자기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서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 나서야 돼요. 그것을 제1단계의 심우, 뭐라고요? 심우. 그런데 심자가 찾을 심, 우자는 소우, 소를 찾자. 예,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소를 찾자. 소는 나한테 매우 귀중한 재물이다. 상속해야 돼? 재물이다. 중요한 가치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겠다. 오늘 제 법문 주제는 소를 찾자. 잃어버린 나 자신을 찾자.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소를 잃어버렸고도 소를 잃어버린 줄을 몰라. 그러니까 자기한테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지를 못해. 그러니까 찾을 이유도 없어. 그래서 소를 잘 안 찾아요. 잊어버려 놓고. 소를 찾으려면 소를 잃어버렸다는 거. 잊어버렸다? 잃어버렸다. 어느 쪽이 맞나? 잃어버렸다가 맞죠. 잃어버렸는데 그걸 찾아야 돼요. 왜 잃어버린 거예요? 아니,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왜 잃어버렸어요? 옆 사람한테 이야기해봐요. 나는 이래서 잃어버렸다. 뭘 잃어버렸는지도 몰라. 그러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뭘 잃어버린 것 같아요? 또 왜 잃어버린 것 같은가? 예? 마음을 잃어버렸다. 또 뭘 잃어버렸어요? 뭘 잃어버렸는지 몰라.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잃어버렸나? 첫 번째는 이제 욕심이 많아서 이걸 갖고 싶고 저걸 갖고 싶어서 그걸 쫓아다니다 보니까 진짜 자기를 잃어버린 거야. 욕심에 따라서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아니, 평생 그렇게 살아오신 거 아닌가? 어릴 때는 부모님 따라 살았고 이제 사춘기가 되고 성인이 되면 여성들은 애인을 찾아서 이제 열심히 찾아다녔고 결혼해서는 남편과 아내하고 같이 살고 자식이 태어나면 누구를 위해서 또 살죠? 자식을 위해서 살고. 근데 자식이 커갖고 다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자 남아버리죠. 그럼 난 뭐야? 그동안 뭐 했지?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 그때가 지금 이때죠. 예. 그러면 지금은, 그러면은 지금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 절에 오는 수밖에 없네. 박수. 예, 절에 오신 거 박수. 예. 예, 절에 오셔서 잃어버린 나를 찾기 위해서 어디 오신 거예요? 절에 오신 거예요. 옆 사람한테 절에 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나를 찾아서 절에 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다는 것을 먼저 내가 뭔가를 잃어버렸다. 잘 살아왔죠? 네. 예, 돈도 벌고 자식도 낳고 걔들 출가도 시켜주고 학교 공부도 시켜줬어요. 아이고, 고생했네. 박수.
아니, 그랬는데 걔들이 다 떠.

0: 떠났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 공부를 하셔야죠. 이제 진짜 나를 이제 찾아 이제 떠나야 돼요. 그게 제 1단계. 소를 찾는 제 1단계는 그동안 고생했고 가족들을 위해서 봉사했고 아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자. 맞아요? 예, 이제는 내 건강 문제도 있고 또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런데 이따금씩 불편하죠. 이따금씩 힘들 때도 있죠. 예, 예. 그런 일 없어요? 예. 그러면 아 이렇게 힘들 때 그럼 진짜 나는 먹고 따라해봐요. 시작. 이렇게 힘들 때 진짜 나는 먹고. 저 여기 이 선문답과 가나선 이 책이 총 10단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선문답이 총 40개가 나오는데 1단계 때 4개, 2단계 때 4개. 그래서 10단계에서도 4개가 나와서 총 40개인데 오늘은 그 첫 번째 단계의 첫 번째 그 선문답을 이제 공부할 거예요. 해가하고 달마하고의 대화예요. 해가는 나이가 40이 넘었어요. 근데 오늘날로 말하면 80이 넘는 거와 마찬가지죠. 옛날 사람들은 40이 넘기가 어려웠어요. 이게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평균 연령이 40대였어요. 우리들은 지금 몇 세까지 살아요? 100세까지 사시는데 옛날 분들은 그 40 살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시대 왕들도 50을 넘은 왕이 굉장히 귀해요. 이게 최고의 호화로운 생활과 최고의 의료진이 있었지만 그 50 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해가도 40이 넘었으니까 근데 여전히 마음이 어때요? 불편해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갔어요? 달마 대사를 찾아갔는데 달마 대사께서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엄청 쏟아지는 날 어떻게 했어요? 담비라고 그러죠. 칼로 팔뚝을 잘라가지고 그걸 누구한테 바쳤어요? 달마 대사한테 바쳤어요. 그래서 달마 대사가 아 해가가 마음이 어떻다? 절박하고 정말로 진리를 구하고자 하는 결심이 뭐라고요? 분명하구나. 그래서 달마 대사가 어떤 일로 왔노? 물었어요. 그래서 해가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제가 40년 동안 그러니까 80년 동안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80년이죠. 80년 동안 살았는데 마음이 어떻다고요? 여전히 불편합니다. 이 불편한 마음을 편하게 해주세요. 따라 한번 해볼래요? 가슴을 두드리면서 나이가 이 나이가 됐어도 여전히 불편합니다. 따라 해봐요. 시작. 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소서. 이번에는 합장을 하시고 이 나이가 되도록 여전히 불편합니다.
1: 여전히 불편합니다.
0: 이 마음을

0: 편안하게 해주세요. 아, 바로 하시고 그랬더니 달마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마음이 불편하다고. 그 불편한 마음을 가져오라. 그것도 한번 해봐요. 자, 이번에는 누가 돼요? 달마가 돼보세요. 자, 달마는 손을 안 올리고 자선 자세로. 자, 따라 해봐요.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달마 대사. 아, 오늘 저리 잘 오셨네. 달마 대사도 돼보시고. 달마 대사가 돼보여요. 마음이 불편하다고.
1: 마음이 불편하다고.
0: 좋아. 그러면 그 불편한 마음을
1: 가지고 오라.
0: 달마 대사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시 해가가 돼보실래요? 해가가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1: 이 나이가 되도록.
0: 아, 이번에는 해가예요. 합장을 해야 돼. 해가는 달마 앞이니까. 이 나이가 되도록 여전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좋아요. 내리고 두 사람씩 서로 마주 보실래요? 네, 서로 마주 보세요. 네. 아, 서로 네. 얼굴을 돌려서 마주 봐요. 자, 불편한 마음을 이야기를 해봐요. 자, 앞사람한테 사찰에 와야 도반이 있죠. 집에서는 혼자만 계시죠. 누구한테 내 불편한 마음 호소도 못 하죠. 그러니까 지금 한번 해보셔라. 나 이게 불편해, 이게 불편해. 내 이야기 좀 들어줘. 오케이? 이야기를 먼저 하실 분 손 들어봐요. 먼저 하실 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먼저 해야 되잖아요. 아, 손 내리시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경청해 주실 분, 들어주실 분 손 들어봐요. 내리시고 먼저 이야기하실 분 손 들어봐요. 아니, 먼저 이야기해야 돼요. 매도 먼저 맞듯이. 자, 나 이게 불편했어, 이게 불편했어. 그러면 그걸 들어줘야 돼요. 자, 이야기할 사람은 합장을 하시고, 자,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시간 드릴게요. 네. 뭐 며느리 문제라든가 자식 문제라든가 남편 문제라든가 내 몸이 여기가 저기가 아프다든가 시어머니 문제라든가 또 친구들 문제 불편한 거 있으면 이야기하시기 바래요. 일상에서 겪는 사소한 것도 이야기를 하세요. 좋아요. 네. 자, 이야기 들으신 분이, 아이고, 이야기 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역할을 바꾸세요. 이야기를 들은 분이 이야기를 하시고, 이야기 하셨던 분은 들어주세요. 자, 역할 바꿔서 하세요. 시작. 안녕하세요. 자, 이야기 좀 해주세요. 자, 이야기 시작하세요. 최근에 내가 겪었던 일을 이야기해요. 자식 이야기나 친구 이야기나 좋은 이야기든 나쁜 이야기든 해봐요. 좋아요. 자, 잘했죠? 그러면 이야기 잘해주셨다고 박수 옆사라. 자, 여기 정면 보세요. 네, 정면 보시고 네, 좌우로 흔들흔들 하시고 네, 앞뒤로도 흔들 하시고 자, 눈을 감아요. 명상을 해봐요. 눈을 감고 숨을 크게 들어 마시고 내쉬고

0: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 아랫배가 팽창합니다. 내쉬면 아랫배가 수축을 느낍니다. 방금 전에 불편했던 이야기를 했어요. 최근에 좋았거나 불편했던 그 장면을 눈앞에 떠올려 봐요. 눈 감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떠올려 봐요. 눈으로는 무엇을 보이고, 귀로는 무슨 소리가 들리는가요? 그곳에서 무엇이 나를 불편하게 하나요? 그러면 마음이 불편해져요. 어떤 감정이 느껴지나요? 불쾌함 느껴질 수 있고, 짜증이 날 수도 있고, 불안해질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자, 짜증이나 화가 나시는 분은 손 들어봐요. 오케이. 눈 계속 감고. 불쾌감을 느끼신 분은 손 들어봐요. 불쾌감 내리시고. 섭섭하다. 손 들어봐요. 섭섭함을 느끼신 분. 내리시고. 외로움을 느꼈다. 막막하고 외롭다. 이런 느낌 느끼신 분손 들어봐요. 좋아요. 그 느낌을 거부하지 말고, 이번에는 그 감정을 느껴요. 그 감정을 막막함, 외로움, 짜증, 불쾌함을 그걸 조용히 느낍니다. 그 느낌이 얼마나 강하게 느끼는지, 그 느낌을 어디서 느끼는지, 조용히 그곳에 집중해 봅니다. 그러면서 그 느낌을 느끼고, 숨 내쉬면서 그 느낌을 느낍니다. 숨 들어 마시면서 느낌을 느끼고, 숨 내쉬면서 느낍니다. 지금은 어때요? 좀 가라앉았나요? 처음하고 달리? 아, 처음 떠올리실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마음이 처음보다 약간 가라앉았다고 느끼면 손을 올려봐요. 가라앉으신 분. 네, 대다수가 많이 가라앉았다고 손을 올렸어요. 좋아요. 이번에는 눈앞에 달마 대사를 떠올리세요. 눈 감은 채로. 여러분들은 해가가 되는 거예요. 눈을 감고 달마 대사에게 말을 해봐요. 대사님, 대사님, 달마 대사님, 제 마음이 많이 불편합니다. 이 불편한 마음을 편하게 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해봐요. 대사님, 대사님, 달마 대사님, 제 마음이 이렇게 외롭습니다. 이 애로운 마음을 편하게 해 주세요. 그랬더니 달마 대사가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마음이 불편하다고?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오너라. 그러면 내 마음, 불편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겠노라.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오라. 자, 마음속으로 불편한 마음을 찾아보고 그 불편한 마음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 불편한 마음을 찾아보고 그 불편한 마음을 가져가려고 조용히 마음속을 살펴봅니다. 다 같이 두 손 비비고 그래서 눈 마사지 하세요. 그리고 좌우로 흔들흔들 하시고 고개도 돌려주시고 네. 어깨도 돌려주시고 몸풀기 풀으세요. 좋아요. 잘하셨고 해가가 절박하고 절실해서 팔을 잘라서 달마 대사한테 바쳤고 달마 대사는 너가 공부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고 확인했어요. 예, 잃어버린 자기를 찾아서 팔을 잘라서 바칠 만큼 강력한 거죠. 여러분들도 공부해야 할 마지못해서 하세요. 적극적으로 나 공부할 거야. 어느 쪽이세요? 적극적인 사람 손들어 봐요. 야,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싶어서 절에 오신 분 손들어 보시라니까요.
1: 여기요.
0: 손을 흔들어 봐요. 오, 박수 축하해요. 아, 그 정도는 돼야죠. 그 정도는 돼야 공부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달마 대사께서 그러면 그 마음을 가져오라. 그래서 해가가 몇 날 며칠 고민을 했어요. 내 불편한 마음이 이 먹고 따라해봐요. 시작. 이 불편한 이게 먹고 시작. 아니 왜 소리가 그렇게 작아요? 크게 해봐요. 시작. 이렇게 공부하는 걸 간화성 공부. 아, 그리고 달마 대사하고 대화하는 것은 선문답 그래요. 근데 찾아보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불편한 것은 왔다가 이미 가고 없어요. 그래서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있는 줄 알았거든. 아이고, 남편에 대한 불평, 친구에 대한 불평, 자식에 대한 불평, 전화도 안 해주는 그 자식에 대한 불만, 누군가 보고 싶은 마음, 혼자 있으니까 외로운 마음, 그런 것들이 있는 줄 알고 이놈이 먹고

0: 찾아보니까 어땠더라? 처음에는 있는 줄 알았거든. 그런데 어땠다? 찾으려고 하니까 없어요. 처음에는 있었어. 그런데 찾으려 하니까 없어졌어요. 그래서 달마한테 갔어요. 그래서 달마한테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찾으려고 해도 못 찾습니다. 가져올 수가 없네요. 그 불편한 마음이 처음에는 있는 듯 했지만 찾아보니까 없네요. 그래서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해가가 잘한 거예요? 해가한테 박수. 예. 아, 그래서 달마 대사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불편한 마음이 가져올 수 없다고? 불편한 마음이 없다고? 그러면 이미 편안한 마음이 아니냐? 이미 편안해. 그러므로 내가 그대에게 무엇을 주었노라? 편안한 마음을 주었노라. 박수.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마음이 편안하셨어요? 불편한 마음이 처음에는 있었어. 근데 찾아보니까 지금은 어때요? 없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니까 또 불편한 마음이 생겼어. 어떻게 할래요? 아, 이보시오. 아니, 절에 와가지고 여기서 공부할 때는, 집에 있을 때는 불편한 마음이 있다가 절에 와서 공부하니까 없어졌어. 근데 집에 돌아가니까 또 생겨났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아, 처음에 불편한 마음이 있다는 거 알아차려야 돼. 따라해봐요. 알아차림. 아, 내 안에 불편한 마음이 또 생겨났구나. 따라해봐요. 시작. 이렇게 하는 걸 알아차린다 그래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놈이 먹고, 이 불편한 이놈이 먹고, 이렇게 질문을 해야 돼. 따라해봐요. 시작. 이놈이 먹고, 이 불편한 이게 먹고. 시작. 저기 졸리워서 말을 못한 분이 계시는데 해셔야. 자, 이 불편한 마음이 먹고. 시작. 그게 두 번째 단계. 그러면은 그렇게 질문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찾아봐야 돼. 아, 불편한 마음이 어떻게 생겼고 실제로 있는지 찾아봐야 돼. 누구처럼? 그렇죠. 해가처럼 찾아봐야 돼. 찾아보니까 어떻더라? 처음에는 있는 줄 알았더니 찾아보니까 없어. 아, 없구나. 사라졌구나. 달마 대사님. 찾으나?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달마 대사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 너에게 편안한 마음을 주었노라. 옆 사람한테. 예, 그러면 여러분들을 합장해봐요. 아, 달마 대사님,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불편한 마음이 있는 줄 알았사오나, 이놈이 먹고 질문하여 찾아보니 본래 존재하지 않음을, 일어났다 사라짐을, 그래서 지금은 없음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편안하옵니다. 편안하옵니다. 담배 합장하면서 편안하옵니다. 편안하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손 내리고 좋아요. 네. 최소한 여기서는 행복하고 편안합니다. 집에 가서 다시 들끓든 집에 가서 다시 아프시든 그건 집에 가서 할 일이고 지금은 편안합니다. 근데 집에 가서 또 불편해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 첫 번째 뭐 하셔라? 알아차려라. 따라해봐요. 알아차려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이놈이 먹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살펴보고 찾아봐야 돼. 정말 불편한지 어떤지 찾아봤는데 가져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으로 오늘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2: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1: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3: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1: BTN은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3: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 보세요.
3: 무한봉불사 명상심리상담센터 쉼에서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겪는 분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명상심리 전문가 지호스님과 함께하는 사별가족 치유 7단계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전해드립니다. 신청 문의는 010-4115-2303번과 모바일 QR코드로 가능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포천 관음사에서는 10월 18일 대한불교 조계종 전계대화상 무관대종사를 모시고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청정한 계율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삶이 지혜와 자비로 충만하기를 발원합니다. 문의는 031533-0741번입니다. AI 기술과 마음 돌봄이 만나는 특별한 체험, AI 힐링 가이드와 마음 돌봄 체험이 열립니다. 스트레스 뇌파 진단, 뉴로 아로마, 로봇 명상과 AI 마음 상담으로 나만의 마음 돌봄 방법을 찾아보고, 싱잉볼 울림에 따라 빛으로 생성되는 반응형 디지털 아트 공간에서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1차는 9월 19일과 20일 인사동 토포하우스에서, 2차는 9월 29일과 30일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2층 IF존에서 진행됩니다. 이 시대의 참된 수행자,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스님과 함께 선강과 실참을 쌍수하는 사부대중 선수련회가 오는 11월 1일부터 4일까지 경주 황룡원에서 문경 한산사 불의선회 주관으로 열립니다. 일상과 수행이 둘이 아닌 삶을 실천하고 열려있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660-1009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참선 정진법회 65기를 모집합니다. 10월 6일부터 시작하며 3개월간 진행합니다. 매주 화요일 지도법사 자홍 스님의 지도로 기초 이론과 실습을 진행하고 목요일에는 자율정진하며 일상 속 수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접수는 02-3270-3491번입니다.
4: 염불 최고 영인 스님, 염불 천도 가피려. 드디어 염불 최고 영인 스님이 부산 금정산에 연수함을 열어 불자님들의 조상 천도와 집안과 자손들의 발복을 위해 염불 정진하고 계십니다.
5: 부처님, 제 자식만큼은 잘 돼야 합니다.
6: 부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4: 조상님들의 원들을 풀어 천도제를 지내주어야 집안과 자손들이 발복하고 운이 열립니다. 영인 스님의 염불 천도법은 부처님에게 어려움을 고하고 조상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게 해 신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조상님들께 공을 드리고 천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염불 제1 부산 연수암 영인 스님 010-7674-3457번입니다.

0: 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한가위가 다가왔습니다. 휘영청 밝은 보름달 월광 보살님께 넉넉하고 충만한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두 손 모아 합장 축원드립니다. 먼저 가신 조상님들 인연영가께 감사한 마음 천두의 기도 함께 가족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시고 주변의 외로운 이웃들과 따뜻한 자애심으로 함께 나누는 한가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1: 엄마는 평생

0: 인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0: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2: 소중한 결혼을 BTN이 응원합니다. 국가에서 인정받은 품격 있는 결혼정보회사 노블레스 레드에서 시작하세요. 꼼꼼하고 엄격한 신원 검증을 통한 세밀한 회원 관리,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매칭 프로그램, 베테랑 전문 매니저의 노하우로 한 분 한 분께 차별화된 서비스로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노블레스 레드는 성혼으로 보답합니다. 믿을 수 있고 품격 있는 성혼 매니저, 불자 매니저 보월광이 함께합니다. 문의는 010-3589-6889번입니다.
3: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숙기오뜨 시청하는 부부님들의 행복하십시오. 부처님 마지막 여정, 부처님 유언을 담고 있는 대반열반경을 진행하는 부타빠라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영상으로 전파하는 BTNA 060-800-7000번으로 전화 한 통으로 포교의 길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외사리 강음성 대림정사에서 발생한 14비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14비법 논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 불교사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이 BCE 386년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난 뒤 100년 뒤에 외사리 강음성에서 발생하는 상자부와 대중부의 근본 분열에 대해서 BTN 불교TV를 시청하는 법우님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곳은 80살에 노쇠한 부처님이 마가다의 아자타샤투 왕이 왓지국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고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 준비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 현장입니다. 이곳에 부처님이 전쟁을 막으려고 도착을 해서 암바빨리 망고동산에 많은 스님들과 함께 여정을 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교 교단의 분열은 부처님 제세 시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출가해서 수행을 하는 스님들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는 사람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다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수행하는 스님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순진한 거죠. 부처님 제세 시에 부처님이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하고 9년 10년 정도 뒤에 꽃삼비 꽃이다 선언에서 스님들 사이에 화장실 사용 에티켓 문제로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분쟁이 거의 1년 동안 지속이 되죠. 그리고 부처님이 사람을 보내고 나중에는 직접 분쟁 현장에 가서 조정했지만 부처님도 쫓아내고 싸움이 지속됐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고산비의 불교도들이 스님들에게 분쟁 당사자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지 않음으로 해서 부처님도 못 말리던 싸움이 2주 만에 깨끗하게 해결이 됐죠. 그래서 부처님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하고 10년 만에 발생한 그 교단의 분열은 1년 만에 수습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단의 분열은 BCE 494년 무렵 부처님이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한 후 37년 정도 지나서

부처님 세수 72살 정도 될 때 최초의 불교 도량이 만들어진 라자가하 왕사성 중림정사에서 발생을 합니다. 이때는 부처님의 사촌동생이자 아난다 존자의 형님인 대바다타가 아자타샤트르가 빈비사라 왕을 제거하고 구테다의 성공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깊숙이 관여가 됐죠. 스님으로서. 그러고는 자기는 부처님을 제거하고 불교 교단의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해서 바로 요 대바달타의 욕망과 맹의욕이 교단을 분열을 시켜버립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대바달타는 세 번에 걸쳐서 부처님을 암살하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마지막에는 본인이 돌아가시게 되는 좀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만 이 사건 또한 부처님의 수제자였던 사리부따와 모깔라나 존자의 신심과 지혜력으로 무사히 극복이 되고 한 1년 정도 지나서 교단은 다시 평온한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BCE 486년 음력 4월 보름 꾸시나가라 사라상수 아래서 세수 여든 그리고 출가한 지 51년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한 지 45년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지혜와 그 끝을 알 수 없는 자비심 그리고 수행으로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겠노라는 그 굳은 원력으로 숨쉴 힘만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수행을 지도하겠다고 하시다가 꾸시나가라 사라상수 아래서 고요하게 인매를 하시죠. 그때가 BCE 486년 음력 4월 보름 저녁 11시 무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율장 소품에 따르면 정확하게 100년이 지나서 왓지국 외사리 강음성 대림정사에서 스님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그 분쟁이 무사히 수습은 됐는데 교단은 분열을 해버리게 됩니다. 간혹 가다가 시중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표현을 합니까? 수술은 잘 됐습니다. 그런데 환자는 죽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간혹 할 때가 있죠. 이때 일어났던 14비법 논쟁에 대한 수습은 잘 됐는데 부처님 이래에 부처님이 제세 시에 45년 그리고 인멸하시고 100년 약 150년 동안 단일 대오를 유지해오던 불교 성단이 이 논쟁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분열을 해버리게 되고 이게 근본 분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일단 한 번 분열이 시작이 되니까 향후 200년 동안 약 20개 부파로 분열이 되는데 이 시기를 우리가 흔히 부파불교라고 하죠. 그리고 그 영향력은 중국과 한국어로 미치면서 중국의 종파불교가 만들어지게 됐고 중국이나 우리나라 스님들

가령 조계종이나 태고종이나 천태종과 같이 종파의 소속이 돼서 활동을 하게 되죠.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만 부처님 인멸하시고 100년 뒤에 바로 외사리 강음성에서 최초의 분열이 교단의 분열이 일어났던 그 영향력이 지금까지 한국 불교까지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외사리 강음성에서 발생했던 14비법 논쟁은 BCE 386년 무렵, 장소는 외사리 강음성 대림정사였었고요. 약 8개월 동안 700명의 대아라한이 참여해서 논쟁을 했는데, 양진영에서 팽의원을 4명을 선발을 해서, 그러니까 8명의 팽의원을 선출을 해갖고 조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그 핵심 쟁점은 외사리 강음성 지역에서 스님들이 일반적으로 행하고 있던 10가지 간행이 부처님 정법에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였습니다. 그 10가지 간행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어떤 조항은 외사리 강음성에서 수행하던 스님들이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만든 계율 조항도 있었고, 어떤 조항은 부처님이 만들어놨는데 그 조항을 완화해서 적용을 했던 것도 있었죠.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새롭게 스님들이 임의적으로 계율을 만들어도 되느냐 하는 문제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부처님이 이미 정해놓은 계율을 해석을 다르게 해도 되는가. 그 해석은 엄격한 것이 아니라 편리주의에 따라서 완화시켜도 되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논쟁의 결론은 새로 계율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부처님이 제정해놓은 계율을 자의적으로 해석해도 안 된다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건은 쌈박하게 마무리가 됐는데, 문제는 부처님 이래 단일 대우를 유지하던 불교 교단은 분열을 해버리게 됩니다. 이게 분열을 하게 되면 이제 부파불교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향후 200년 동안 양파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테라바다 계열, 상자부 계열에서는 11개 부파로 분화돼 나가고, 그리고 마하쌍기까 대중부 계열에서는 9개 부파로 분화돼 나갑니다. 물론 자료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큰 흐름은 비슷합니다. 일단 분화가 되고 나니까 각 부파는 자기 부파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겠죠. 그리고 활동도 열심히 하겠죠. 경쟁이 되니까. 그래서 불교가 전 인도로 확산되는 측면도 있었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근데 부정적으로 보면 좌파 이기주의의 매몰됨으로 인해서 마지막으로는 부처님 가르침조차도 위배하는 결과를 가지고 아버립니다. 그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다 있게 마련이죠. 세상 만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가치를 부여할 건지에 따라서 평가는 다르게 이루어지겠죠. 부처님이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하고 녹야원으로 옮겨서 오비구들에게 당신이 경험한 수행을 가르치죠. 그러고는 근본 교단이 이루어지죠. 부처님이 탄생한 곳은, 고타마 시탈타가 탄생한 곳은 룸빈이죠.
우리는 이 룸비니를 부처님이 탄생했습니다.

행한 것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고타마 시탈타가 태어난 것이 룸비니, 그리고 부처님이 탄생한 것은 보리수 아래지 않습니까? 보리수 아래에서 부처님이 최상의 깨달음을 증득했을 때 비로소 부처님이 탄생을 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 깨달음의 내용이 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법은 보리수 아래에서 창안됐고, 그리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수행을 하는 제자들의 모임, 수행자들의 모임, 흔히 상가, 승가는 녹야원에서 오비구들에게 수행을 지도하면서 만들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녹야원에서 부처님이 최초로 수행을 오비구들에게 지도했다, 최초 설법지다라고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부처님의 법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즉 성단이 녹야원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후세 불교도들은 녹야원을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불법성 삼보가 이루어졌던 거죠. 이렇게 해서 근본 교단이 만들어졌는데,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난 이후 첫 교단이 만들어진 후 145년 뒤에 바로 외사리 강음성에서 근본 분열이 일어나는데, 일반적으로 상자부와 대중부로 분열을 했다라고 하고, 그래서 상자부는 부처님이 제정해놓은 계율을 새로 만들어서도 안 되고 자의적으로 해석해도 안 된다라고 했고, 대중부는 새로운 계율을 만들어도 되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도 된다라고 했던 분들이고, 더 핵심은 스님들이 개인적으로 신도로부터 돈을 시주 받을 건가 안 받을 건가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상자부 쪽에서는 개인적으로 받지 말자 했고, 대중부 쪽에서는 받아도 된다라고 했고, 그걸 원전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산치대탑 쪽에서 수행을 하던 야사 깔란다까 뿌따라는 스님이 한 1500km 정도 이동을 해서 외사리 강음성으로 옵니다. 그 외사리 강음성으로 왔는데, 산치대탑 쪽 그 지역을 우째인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그 보팔이 있는 바로 그 지역들이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계율의 내용하고 요 외사리 강음성에서 스님들이 간행처럼 하고 있는 계율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건은 스님들이 포살하는 날 발생을 합니다. 율장 소품에 보면 스님들이 포살을 하려고 모여 있는데 그 가운데 동으로 만든 바루를 놓고 제가 남자 신도들에게 벗이여 비구 상가의 돈으로 보시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필요한 물품을 사겠습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시주를 하면 이걸 우리가 모아갖고 스님들이 공동으로 필요한 데 쓰겠습니다가 아니고, 이렇게 시주된 걸 스님들 숫자별로 나누어서 개인한테 주겠습니다. 이 말이 대빈 거예요. 원전에 보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든지 항상 내부 고발자는 있게 마련입니다. 이 야사 스님이 그

포살법회에 참여를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우리 같으면 나중에 스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할 것 같는데 저 스님은 바로 즉설주화를 해버립니다. 이 있습니다 하면서 벗들이여 비구상가의 돈으로 보시하지 마십시오. 사문 사키아의 아들들은 금이나 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고 그 현장에서 바로 문제 제기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리게 됩니다. 율장 소품에 따르면 그날 밤 왓지족 비구들은 금이나 은화를 비구들의 숫자에 따라서 몫을 나누고 분배했다. 그리고 야사의 몫도 나누어 주었다. 그런데 야사는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대중들이 모여있는 데서 바로 문제 제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참여했던 남자 신도들이 의견이 분분해졌지만 또 그럼에도 시주했던 분들이 있겠죠. 안 한 분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 몫을 나누어 갖고 저녁에 그 포살에 참여했던 스님들의 숫자만큼 N분을 해서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야사 스님이 저는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내부 고발자가 되어버립니다. 원칙주의자 스님이 나타나서 원칙을 이야기하고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제 당신들끼리 모여갖고 어떻게 수습할 건지 수습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율장 소품에 보면 벗들이여 존자 야사 깔란다까부터는 자기만이 홀로 사문사카예의 아들이고 왓지국의 스님들은 사문도 아니고 사키아의 아들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내만 진짜 스님이고 다른 사람들은 가짜 스님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고 하니까 이 기존에 있던 스님들이 이게 보통 곤욕스러운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스님들이 그 야사 원칙을 이야기하는 스님에게 징계를 내리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징계를 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중들 앞에 가가지고 당신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야사 스님이 아니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는 부처님 가르침의 원칙을 이야기했고 나는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하니까 이 스님들이 계속 징계는 안락하고 야사 스님이 아마 그 문장을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물리적인 위협도 가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야밤에 탈출했다 요랬거든요. 이래가지고 서쪽에 가서 그러니까 부처님이 10년 성도한 지 10년 뒤에 최초의 교단의 분열이 일어났던 고산비 지역으로 가서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침 고산비 지역에 와가 있던 우제이니에서 온 산치대탑 지역에서 온 스님들 그리고 구시나가라 조금 밑에 가면 빠빠라는 데가 있는데 빠빠에서 온 스님들 이래가지고 전 인도에 있는 스님들에게 우리식으로 하면 사발통문을 돌려서 이 문제를 해결합시다 이렇게 분쟁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적에 율장 소품에 보면 돈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 부처님은 어떤 관점을 취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 당시에
중림정사에 살던 스님이 돈을 받았나 봅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100년 뒤에 문제가 아니고 부처님 제세 시에도 시주를 직접 받는 스님들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무원들이 대신들이 모여갖고 사문 사키아의 아들들에게는 금과 은이 허용됩니다. 사문 사키아의 아들들은 돈을 주면 돈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무원들이 대신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니 마침 거기에 앉아있던 분이 부처님의 제자들은 금과 은을 받지 않습니다. 사문 사키아의 아들들은 금과 은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보석과 황금으로부터 떠났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부처님한테 가서 말씀을 하니까 부처님이 맞아, 내 제자들은 어떤 경우든 신도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안 돼. 이게 율장에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외사리 강음성 대림정사에서 14 비법 논쟁이 될 적의 판정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사리 강음성에 있던 스님들이 요 야사 스님에게 압력을 가해서 당신의 주장을 철회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종원종법에 따라서 징계를 하겠습니다. 아니, 나는 율장에 입각을 해서 행위를 했어.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하고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아마 저 다음 구절을 보면 밤에 외사리를 떠났다라고 했으니까 꽤 물리적인 위협까지도 가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고는 풍문에 따르면 그 야사 스님이 서방으로 가서 전 인도에 사발통문을 돌려서 스님들을 외사리로 다 모시고 온다라는 소문이 외사리 스님들한테 들리니까 이 외사리 스님들이 율장 소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 쟁사는 가혹하고 곤욕스럽다. 어떻게 우리 편을 더 만들까? 그러면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건데 하면서 이제 진영끼리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때요 야사 스님이 고산비에 있던 율사 스님한테 이걸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레비따라고 하는 율사 스님을 만나러 가는데 그 외사리 강음성에 있던 스님들도 그 레비따라는 율사 스님을 지명을 하고는 그 율사 스님한테 로비를 하러 갑니다.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그리고 가사하고 뭘 다른 걸 챙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레비따 스님이 소문에 들어보니까 계율을 지키지 않고 새로운 계율을 만들어가지고 하던 스님들이 자기한테 로비하러 온다라는 소문을 들으니까 저기서 한 1000km를 오늘 여기 오면 이 마을로 가버리고 저 마을로 가버리고 이래가 계속 피해 다닙니다. 그러다가 어느 마을에서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만나달라고 하니까 안 만나줍니다. 그러니까 이 외사리 강음성에서 로비하러 왔던 스님들이 율사 스님한테 로비가 안 통하니까 그 시자 스님한테 로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 시자 스님이 넘어가 빈 거예요. 돈에. 그래가지고는 외사리 강음성 스님들이 옳고 야사 스님 문제 제기를 했던 야사 스님이 잘못 알았습니다 하니까 레비따 스님이 자기 시자를 파문을 시켜버립니다. 그건 네가 잘못 알았어 하고는 파문을 시켜버리고 그리고는 야사 스님을 만납니다. 야사 스님이 전략을 잘 짭니다. 그래서 그 열 가지 항목에 대해서 레비따 스님한테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항목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불법이지, 불법이지, 불법이지. 이래가지고 두 분이서 그 열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일치를 하고는, 자, 그러면 제하고 갑시다 해서 이제 외사리 강음성으로 갑니다. 이 외사리 강음성으로 가는 중간에 사빠가민이라는 노선임을 찾아갑니다. 항상 분쟁이 있으면 건의가 필요하니까. 그런데 이 노선임의 나이가 140살이에요. 그러니까 140살인데 출가한 지가 120살이에요. 그리고 아난다 존자의 제자예요. 요 노선님은 말년에 부처님 말년에 부처님을 직접 먼 발치에서라도 뵌 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전 인도에서 연세가 제일 오래된 스님, 법납이 제일 오래된 스님, 아난다 존자의 직계 제자, 그리고 부처님을 먼 발치에서라도 봤던 스님이에요. 모든 근위를 이 스님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한테 가서 외사리 강음성의 스님들이 행하고 있는 열 가지 사항, 간행, 그 십사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니까 그 스님이 전부 다 듣고는 그거는 잘못됐어. 그런데 이게 그냥 잘못됐어 쿠면 패싸움이 나니 우리가 이게 잘못됐다라는 포옹을 하지 말고 그 상황이 일어났던 현장에 가서 조항을 하나하나 다시 대중들하고 토론을 하자. 그렇게 해서 결론을 지어야 문제가 없지. 그러지 않고 우리가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고 우리 의견을 먼저 발표를 하면 곤란하다. 이래서 기가 막힌 전략을 짭니다. 짜서 외사리 강음성으로 모여듭니다. 이때 700명의 스님들이 8개월 동안 대토론을 합니다. 그러고는 그 중에 8명의 평의원을 선출을 합니다. 양쪽에서 기존의 계율을 완화시켰던 그룹에서 4명을 자기들 대표를 선출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든 새로운 계율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던 원칙주의자들 중에서 4분을 선출을 하고, 이렇게 해서 8명의 평의원이 그 사건 하나하나를 가지고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외사리의 스님들이 자기들 대표였거나 또는 그 외사리의 스님들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했던 야사 스님의 대표들이나 8명이 만장일치로 이 10가지 사항은 잘못됐어 하고 14간행을 비법이라고 판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사리 강음성에서 그 10가지 간행을 지켰던 고 스님들의 대표들도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라고 지적을 했던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렇게 해서 판정은 잘 끝났는데 문제는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로 교단이 이제 그런 판정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근본 교단에서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그걸 떨어져 나가갖고는 이름을 대중부라고 지어버립니다. 우리가 인원이 많아 했는데 외사리에서만 인원이 많았고 전 인도 지역에서는 소수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름이 대중부라고 하니까 다수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마을에서만 다수파였고 전 인도로 놓고 보면 철저한 소수파였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 시간 부파불교를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처님이 인멸한 후
100년 뒤

0: 외사리 강음성 대림 정사에서 발생한 근본 분열, 상자부와 대중부의 근본 분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근본 분열을 좀더 설명을 하고 그 이후로 20개 부파로 발전해가는 분화되어가는 과정을 BTN 불교TV를 시청하는 법우님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처님 마지막 여정, 부처님 유언을 담고 있는 대반열반경의 부타파라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탁께 공양 올립니다.
1: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탁께 공양 올립니다.
0: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담마의 공양 올립니다.

많은 존재들의 자유와 행복, 평등과 평화, 공정과 정의, 이해와 배려, 관용과 포용, 공존과 어울림으로 해양되게.

0: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만 열방행을 진행하는 부타빠라입니다. 육바라밀 가운데 보시 공덕이 첫 번째입니다. 보시 공덕은 좋은 인연은 맺게 해주고 나쁜 인연은 빚게 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영상으로 전파하는 BTN 불교 TV에 여러분들의 작은 보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60-800-7000번으로 전화 한 통화 해주시면 영상으로 포교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는 이 길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타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0: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2: 아이 할멈, 이제 속이

0: 좀 후련해요?
1: 아이고 그럼요. 오늘 데려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0: 항상 만불사 만불사 하더니 드디어 소원 풀었네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1: 영천 만불사 불교 장묘공원에서는 큰 스님만 사용하던 부도타묘를 왕생타묘로 우리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0: 그거 좋네. 좋아.
1: 아, 그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벌초나 제사까지도 대신 관리해준다고 해요.
0: 제사까지도?
1: 네. 그러니 얼른 와서 이제 엉망 좋은 자리 미리 잡아두고 싶어서 그렇게 보챈 거죠.
0: 잘했네요. 우리 생애 마지막을 걱정 없게 도와주는 이 아미타하우스 고맙습니다.

0: 한마음 선원 울산지원에서 대행선사 탄신 99주년을 기념하며 청소년 문화 한마당과 산사 문화축제를 봉행합니다. 10월 3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다채로운 출연진의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여법한 이번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2-295-2335번입니다. 오는 10월 18일 일본 후지산 홍원사에서 대구 통천사, 오사카 통천사, 후지산 홍원사에 한국과 일본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027년 아리 스포츠컵 원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국적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고 불심으로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여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향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불국토 상조에서는 10월 1일 BTN 불교TV 2층 무상선원에서 법률사무소 정금 박순배 변호사와 함께 특별 강연을 진행합니다. 유언장 작성법과 장례 이후 알아두어야 할 유산 상속에 대한 법률 내용을 쉽게 알려드립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070-4623-5217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1: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

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자연에서 자라 인간의 손이 빚어낸 맑고 그윽한 향기. 오랜 세월 이 땅 사람들이 음미하고 즐겨온 차. 이 차 한 잔이 우려낸 오랜 정성과 기다림은 오랜 역사와 전통으로 다져진 우리의 문화유산이다.

0: 지리산에서 날인 물줄기, 섬진강. 비옥한 땅을 적시며 우리네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왔다. 지리산 중턱에 자리한 구례 화엄사. 백제성황 22년 544년에 인도에서 온 영기 스님에 의해 창건된 천년사찰. 화엄사 경내 효대라는 언덕에는 특이한 성물들이 있다. 바로 국보 제35호 사사자 3층 석탑. 석탑 앞 석등에는 탑을 향해 꿇어앉아 차를 올리는 인물상이 배치되어 있다. 이는 효심 깊은 영기 스님이 어머니를 위해 차를 공양하는 모습이라는 것. 이곳 지리산과 차의 깊은 매력을 알 수 있다. 화엄사를 창건할 당시 영기조사가 인도에서 차 씨앗을 가져와 심으면서 이 땅에 차나무가 자라게 되었으며, 한편 당나라 사신으로 갔던 대렴이 차 종자를 가져와 지리산에 심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 녹차의 시베지가 바로 이곳 지리산 기석 장죽전이다. 신라시대에 시작된 차 재배는 불교 문화와 함께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특히 야생차가 자라는 최적의 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다.
1: 지리산은 한반도에서 가장 강수량이 풍부하고 연중 안개 밀도 높고 가뭄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차나무가 자생할 수 있는 최고의 분포 중심지입니다.
0: 화엄사의 산의 암자인 구층암. 찻잎 따는 손길이 분주한 구층암의 덕재 스님. 양력 4월 20일경 고구를 전후로 나는 부드러운 햇잎이 제일 품질이 좋다 보니 찻잎 따는 손길도 분주해진다.

0: 마크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1: 우리나라 고유의 차 제조법이라 불리는 제단은 국가 무형문화재 제130호에 지정되어 있다. 한반도 남부지방의 차산지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고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식과 형태의 차 제조법이 공유 전승되어 왔다. 달궈진 가마솥에서 뜨거운 물로 차를 볶아 수분을 빼는 이른바 차를 덮는 과정. 덮기를 마친 찻잎을 식힌 후 찻잎의 모양을 바로잡고

차가 물에 잘 우러나게 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연의 시간이 만들어낸다. 지리산 야생차로 차를 덕는 덕재 스님은 오랜 세월 차와 함께하면서 그만의

0: 발효가 돼서 색깔이 좀 변하고 있는 과정에.
1: 다선일미, 불가에서 차와 선은 한 가지 맛이라는 때. 졸음을 쫓고 정신을 맑게 해주는 차의 효능 덕분에 불가에서는 오랫동안 차가 사랑받아왔고 이 땅의 차 문화 역시 불교를 통해 이어졌다.
2: 어떻게 만드냐가 중요한 게 원료 자체가 우리 몸을 이롭게 하고 정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죠. 사람을 차분하게 하고 안정시키고.

0: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삶의 서원을 세우는 순간. 불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뜻깊은 인연.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보살계 수계법회가 봉행됩니다. 개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삿된 길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무상사 회주 성호 스님을 개사로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불자로서 새로운 서원을 세우는 자리. 수계 법령은 성호 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청정한 삶을 향한 새로운 서원, 뜻깊은 수계의 자리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1: 오랜 시간 팔은 수많은 이야기를 품어왔습니다. 전통의 멋은 더 생생하게, 팔춤의 흥은 더욱더 신나게, 세계의 다양한 팔과 춤을 만나고 신나는 퍼레이드와 대동단장까지 보고 즐기고 함께 춤추는 대한민국 대표 탈춤 축제가 펼쳐집니다. 누구나 함께 즐기는 특별한 축제, 가면의 기업 모두의 춤. 2026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끌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줍니다.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천 금수산 옥천사 주지 무진입니다. 우리 한가위 맞이 추석을 맞이했습니다. 추석날에는 우리 차례를 올리죠. 차례는 헌다, 불교의 의식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 공양물을 올리고 모든 식구들이 모여서 이 가을에 풍요로운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함께 나누면서 그러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고 나도 행복하고 하는 그러한 의식이 지금도 남아있어서 차례로서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 부처님께 기원하듯이 모든 분들이 행복하십시오 하는 기원을 하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차례가 되시기를, 그러한 한가위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십시오. 복 많이 받으시고 성불하세요.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장민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와 인공관절 수술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 무릎이나 어깨처럼 일상에 많이 쓰이는 관절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이 관절 통증은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 없이 지내다 보면 통증은 더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술 없이 통증을 완화하고 또 기능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세 시대 무릎 어깨 관절 질환의 비수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관절 건강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도 들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은 정말 관절 쪽에서 가장 최신 지경과 함께 우리 환자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제일 따끈따끈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 똑똑한 AI 인공지능으로 무릎 검사도 할 수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 MC님은 어떤 사진이신 것 같아요?
0: 엑스레이 사진인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0: 이 사진은 단순한 엑스레이 사진이 아니라
1: 네.
0: 엑스레이를 우리 AI가 판독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 말 그대로 AI가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은 우리 알파고가 의사가 되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그림이나 고양이 사진 같은 걸 만장을 보여주면서 애한테 이거는 고양이야라고 가르쳐 주듯이 AI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엑스레이 판독을 만장 이상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무릎 사진이 이렇게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학습된 프로그램인데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 판독 시스템은 정형외과 전문의 특히나 이 명의들이 판독한 이 퇴행성 관절염은 요건 1기야 요거는 2기야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한 그 AI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엑스레이 영상이 입력이 되면 우리가 이제 뼈의 윤곽선은 어떤 건지
1: 네.
0: 또 연골이 얼마나 남아서 간격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또는 다리가 얼마나 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된 인공지능이 단 10초 만에 판독을 해서 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1: 네, 예전에 바둑계 알파고가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제 의료계에도 AI가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수만 명 넘는 환자들의 케이스를 학습한 AI가 내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판독해 준다는 거죠?
0: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마치 수만 명의 명의들이 내 엑스레이를 보고 판독해 주는 이러한 비슷한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갑자기 제 무릎 주치의가 수만 명이 생긴 든든한 기분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베테랑 의사들의 경험과 노하우, 촉이라는 게 있는데 과연 AI가 이런 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0: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의료진은 경험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은 컨디션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에 100명이라는 환자를 봤을 때 초기에는 이제 집중과 피로가 없지만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마지막에 보려고 할 때는
1: 네.
0: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피로도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사람은 피로와 집중력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판단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과 달리 피로를 느끼지가 않고요. 집중력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사람의 눈으로는 판독하기 힘든 0.1mm의 차이나 0.1도의 각도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이나 감 같은 느낌이 아니라 숫자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이 사람과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라는 병원에서 진료보는 것과 또 B라는 병원에서 진료를 봤을 때 똑같은 검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차이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굳이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고민하고 또 비용과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어느 병원을 가도 동일한 검진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점이 더 이상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무릎 건강 검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엑스레이 검사랑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0: 네, 우리가 환자분이 겪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따로 번거롭게 더 추가적으로 검사해야 되거나 이런 건 없지만 병원에 오셔서 이 엑스레이를 찍고 1, 2분만 딱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분석의 깊이가 완전히 다른데요. 우리가 검진은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고 괜찮습니다. 뭐 진료를 보고 나서 괜찮네요. 뭐 별일 있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듣고 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기억도 안 나고 그러지만
1: 네.
0: 인공지능 검진은 내 무릎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일종의 내 몸의 설계도를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대기 시간 후에 너무나도 짧은 진료 시간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진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진료 시간 안에 내 무릎의 상태를 결정하고 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 정확한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가 빛을 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아주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진단에서 감이나 촉,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국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리의 정렬입니다. 다리가 바르게 똑바른지 아니면 O자형 다리인지 X자형 다리인지를 구별해 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의 정도, 남아있는 정도의 관절 사이의 간격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무릎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측정해서 이게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0: 세 번째는 골극이라고 해서 뼈의 변형이 된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뼈 끝에 가시처럼 도단한 부분이 얼마나 심한지를 꼼꼼하게 0.01mm까지도 체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해서 내 무릎 상태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또는 관절염이 몇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숫자로 한눈에 볼수 있게 검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원장님 설명을 천천히 듣고 보니까 저도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자 입장에서, 아, 나 이거 받기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0: 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결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결과지를 제공해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 내가 이거를 이제 결과지를 예를 들면 관절의 신호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결과지에 초록색이면은 괜찮은 상태, 그리고 노란색이면은 주의를 해야 되고 예방하고 관리받아야 되는 상태, 또는 빨간색에 위험지수에 들어가게 되면 신호등이 아, 난 정말 위험한 상태구나. 빨리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색깔별로 해서 초록, 노랑, 빨강으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신호등처럼 이제 색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인공지능으로 내 무릎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수 있는 AI 관절 신호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려온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연세부터 여쭤볼게요.
2: 원래 60 하나예요.
1: 아, 60대 초반이시고 어디가
2: 예.
1: 불편하신지 스튜디오에 양혁재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통화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2: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0: 예,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2: 오른쪽 무릎이
0: 예.
2: 한 15년 됐다 가는데 수술했는데
0: 아.
2: 연골이 너덜너덜해가 그거 정리해가고 이사주는 수술을
0: 아이고,
2: 했는데
0: 네네네.
2: 원장님 갑자기 여기가 아파가 계단도 못 내려가겠고 막 통증이 심해서 잠도 못 자고 그래갖고 예 MRI를 한번 찍어봤는데 수술했는 자리가 연골이고 그 앞에 오른쪽에 안쪽에 고가 연골이 다 다름없다 하더라고요.
0: 아이고, 이제 연골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시죠?
2: 예, 그죠. 근데 인공 연골을 반 정도 뭐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0: 하여튼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어머님. 지금
2: 예.
0: 상황을 보니까 이제 연골판이 15년 전에 찢었다가 그걸 이제 다듬는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연골판이. 그
2: 예.
0: 없어진 상태에서는 이제 위아래 연골이 이제 그나마 완충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 15년의 세월을 못 견디고 연골마저도 다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 예.
0: 이런 경우는 이제 관절염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사기. 우리가 이제 연골 상태가 뼈가 드러날 정도로 해서 심한 사기 정도 됐다는 얘기인데요.
2: 네.
0: 요거를 이제 어머니 연세가 아직은 61세셔서 인공관절은 보통 우리가 65세 때부터 보통 권하는데 61세는 어머니 나이는 너무 젊으세요.
2: 그러니까요. 예.
0: 그래서 잘못 또 인공관절을 섣불리 얹어 있다가는 잘못돼서 또 혹시나 너무 고생하시면 또 남은 여생을 또 계속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 예.
0: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 바로 덥석 이제 인공관절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내 무릎 상태를 그대로 좀 살려서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나라는 또 이제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인공관절 말고도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무릎 연골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아직 어머니 나이 때는 인공관절보다는 줄기세포를 먼저 권할 것 같습니다. 네.
1: 네, 어머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2: 그 연골 주사를 세번 맞았는데 그거 맞고 나니까
0: 네.
2: 걷는 데는 괜찮은데 계단 내려갈 때가 아파요.
0: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줄기세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연골살 맞았으면은 조금 효과를 봤다는 거는 내 무릎 안에 연골이 좀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좀더 더, 경험한 의료진을 찾아보시면 아마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
1: 네.
2: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0: 네, 어머니 힘내세요.
1: 네. 우리 어머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권유를 받으셨는데 아직 60대 초반이세요. 벌써 인공관절 수술하시기엔 좀 너무 이른 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0: 네, 맞습니다. 이게
1: 네.
0: 너무 섣불리 인공관절을 했다가는 이게 이제 수술이 잘못되거나 또 젊은 나이 때 했으면은 남은 여생의 한 20년이나 30년 뒤에 또 잘못돼가지고 또 수술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수술 하나를 하더라도 항상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경험을 여러 사람 의사의 얘기를 들어보고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1: 네. 우리 어머니 같은

0: 경우는 벌써부터 수술을 권유받으셨을 정도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신 단계로 보이는데 저희가 앞서 살펴본 AI 건강검진 시스템으로 만약에 관리를 하셨다면 이렇게까지 안 오셨겠죠?
1: 맞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어머님 나이가 61세시면 이제 40대나 50대 때부터 미리미리 AI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체크하고 관리 받으셨다고 하면 이제 아마 여기까지 이게 수술까지 갈 정도의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0: 네. 어머님께서는 아직 6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무릎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줄기세포 이식술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화 연결 계속됩니다. 네, 원장님. 나이 들수록 피해갈 수 없는 게 주름, 그리고 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다 같은 관절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진행 단계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우리가 관절염의 단계는요, 보통 1기부터 4기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상 관절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안쪽과 바깥쪽 우리가 이제 관절 간격이 일정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우리가 이제 2기나 3기가 되는 것은 뼈와 뼈 사이 간격이 정상보다도 한50% 감소되거나 75%까지 감소되는 것을 2기랑 3기라고 진단하게 되는데요.
0: 네.
1: 이때가 정말 골든타임,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잘 관리를 하시게 되면 수술까지 안 가면서 평생 내가 건강한 내 무릎을 그대로 쓸수 있는 단계고요. 이때 잘 관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아플 때 오시게 되면은 4기까지 만들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아플 때 오시게 되면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결국은 이 뼈와 뼈가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까지 가는 인공관절 같은 이런 큰 수술, 아픈 수술을 하게 되니까요. 초기 단계에 빨리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 볼수 있겠습니다.
0: 네. 이렇게 나도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된다고 하면 치료를 시작하셔야 될 텐데 요새는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담 없이 접근해 볼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은 분들에게 주사치료가 될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증식 주사치료는 어떤 치료법인지부터 알아볼까요?
1: 네, 증식주사라는 것은요, 무릎관절이든 어깨관절이든 모든 관절은 인대라는 조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0: 네.
1: 근데 그 증식주사에 따른 말로는 인대 강화주사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인대를 이제 재생을 통해서 인대를 회복시키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대는 무릎 관절도 아주 복잡다단하게 여러 인대들이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통해서 초반에 어느 쪽 인대가 내 통증을 유발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제 주입을 아픈 부위에 정확하게 주입하고 나면 한 2, 3일 정도는 약간 염증 반응으로 약간 뻐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면역 반응이, 새로운 조직이 증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1회에만 그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시행됐을 때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고 오랫동안 재발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0: 그렇다면 증식주사 치료 뭐 입원해서 받아야 하는 건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건지 많은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특징들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1: 네, 증식주사의 치료의 주로 특징은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상생활 하면서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무릎이 갑작스럽게 불청객처럼 통증이 와서 다음날 일할 거를 걱정하게 되는 분들이 갑자기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계라가 걸려 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통증 때문에 일을 못 할까 봐 걱정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이 증식주사는 간단하게 당일날 치료하고 통원으로 갈수 있는 가장 치료법이라 할수 있겠고요. 흉터가 없고 주사 치료기 때문에 통증이나 이 붓기나 이런 상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 2, 3일 뒤부터 샤워가 가능하고요. 안정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비교적 검증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든 간에 혹시나 만 명당 한 명꼴이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 그 치료는 좀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이 증식주사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해 준다는 것이 또 그런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네. 수술 통보를 받았다가 이렇게 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지시면 너무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 치료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대혈 줄기세포가 뭘까요?
1: 네, 이 제대혈이라는 건요, 앞에 우리 증식주사랑은 달리 없는 연고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의료기술이 생기면서 우리가 애기 탯줄, 태반에서 뽑은 성체 줄기세포가 있는데요. 이 성체 줄기세포는 사람과 사람, 내 몸이 아닌 신생아에서 뽑은 거지만 타인과에도 면역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체 조혈모세포라는 성체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배양을 해가지고 이게 특화돼서 인대랑 연골, 뼈로 재생될 수 있는 그

0: 과정을 준비가 딱돼 있는 줄기세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찾아가서 재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제한이 없고 내가 나이가 70대, 80대, 90대라 하더라도 이 제대로 해서 뽑은 줄기세포를 이식하게 되면 나이에 제한 없이 또 손상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이 넣게 되면은 재생을 유도해 볼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자,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술 그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될지 역시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무릎 아프시면 연골주사부터 맞아보시잖아요. 점점점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거 느낄 수 있거든요.
0: 네,
1: 이분도
0: 맞습니다.
1: 그러신 경우 같아요.
0: 네, 여기 어머님도 이게 연골사를 열심히 나는 진짜 몇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관리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치료 효과가 이게 6개월도 안 가고 한 2, 3개월도 안 가고 점점 이제 2, 3주도 안 가서 일주일도 안 가서 이제 무릎이 아프고 밤에 통증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아프다 보니까 계단은 더더구나 오르기 힘들고 야,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이제 좀더큰 병원에 오셔서 치료 방법을 찾으셨던 분인데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정밀하게 카메라를 보면서 관절경을 보게 되면
1: 네.
0: 연골이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이게 뼈가
1: 벗겨졌어.
0: 드러난 부분들이 보입니다.
1: 네.
0: 이제 이런 부분들이 뼈와 뼈가 맞닿으면서 아무래도 불편감을 유발하다 보니까 연골 주사로는 효과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이식 수술을 권했고요. 그래서 이식을 통해서 아직은 나이가 60대니까 줄기세포를 통해서 내 무릎을 그대로 살려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결과가 좋다 말씀드리고 시술을 시행했고요. 18개월 뒤에 이제 경과를 보러 오셨는데 1년 반이 지났더니 기존에 무릎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기존에 불그스름했던 부분이 기존 더 하얗게
1: 네.
0: 기존에 없던 연골보다 이게 더 새롭게 자란 연골들을 볼 수가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히 달라진 결과도 너무 좋고 만족하고 잘 지내신 그래서 나중에 휴에 인공관절까지 안 가게 할수 있던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한 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지금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2: 저요?
1: 네.
2: 49년생.
0: 49년생.
1: 49년생이시고,
0: 네.
1: 어디가 불편하신지 양혁재 원장님과 통화 나눠볼까요?
0: 네,
2: 네.
0: 안녕하세요, 어머님.
2: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워요.
0: 아유, 저도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목소리만 들으면 안 아프실 것 같은데,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2: 아니,
0: 네.
2: 저기, 뭐야, 무릎을 한쪽 다리는 네 번을 수술했어요.
0: 네 번을요?
2: 네. 아니, 두
0: 아이고,
2: 번은 자라서 다시 한번한 거고요.
0: 네.
2: 또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으스러져갖고.
0: 아이고, 네.
2: 그래서 네 번을 수술했는데 그 다리는 안 아프, 그 다리는
0: 안
2: 수술을
0: 아프고,
2: 안 아픈데
0: 네.
2: 이쪽 다리가,
0: 반대쪽 다리가, 네.
2: 네,
0: 네.
2: 아파요. 그래가지고.
0: 이게 이제 수술을
2: 아직
0: 여러 번,
2: 병원에는
0: 네.
2: 그냥 뭐 수술해라 막 이런 소리는 안 들었어요. 그냥
0: 네.
2: 병원에 가서 그냥 주사만
1: 가벼운
2: 맞고
1: 치료만 받고 계신
2: 물도
1: 상황이고,
2: 빼고
1: 네, 물도 빼고,
2: 또 저기 여기 영양제를
0: 네,
2: 저기
0: 주사를
2: 일주일에 한
0: 맞았어요?
2: 번씩 맞는 거 그거 맞고요.
0: 네, 어때요?
2: 그리고는
0: 근데 뭐 주사 효과가 있나요, 어머님?
2: 근데 맞을 때한 달은 효과가 있어요.
0: 아, 한
1: 네, 한
0: 달은.
1: 달.
2: 네.
0: 한
1: 좀
0: 달은
1: 짧은 것
0: 조금 너무
1: 같아요.
0: 짧은 것 같은데, 이게
2: 네.
0: 보통은 뭐, 그래도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2, 3개월에서 한 5, 6개월은 가야 되는데, 이게 한 달밖에 안 가고, 이게 점점 또 이제 더 악화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뭐 일주일도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아무래도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님 진찰을 해봐야 알겠지만, 수술을 네 번이나 했던 다리 쪽을 아끼려다 보면 아무래도 의식적으로 반대쪽 다리를 쓰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월에 못 이겨서 이 반대쪽 다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관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아마 연골주사나 이런 거에도 효과가 한 달밖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관절염이 한 3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2기나 3기 정도의 단계에서는 어머니 동네에서 이제 간단한 연골주사나 이런 게 맞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릎에 좋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술적인 재생을 유도해 줄수 있는 주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머님이 동네에서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거나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좀더 전문 병원이나 큰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네.
2: 네.
1: 네.
2: 그러지 않아도 아유 네.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서.
0: 아, 네. 예.
2: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내가 전화.

0: 먼저 보내드리고 이번에도
1: 아, 예.
2: 네, 전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0: 네.
2: 오히려 이 아픈 다리를 위해서 희생한 멀쩡한 다리에 이제 통증이 찾아오신 상태인 건데, 또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 등이 도움이 될수 있다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주사 치료에도 종류가 굉장히
1: 네,
2: 다양하더라고요.
1: 맞습니다.
2: 어머님 맞으시는 연골 주사랑 또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주사랑은
1: 네.
2: 차이점이 큰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2: 네.
1: 이게 연골사를 많이들 맞고 오시는데요. 실제로 이 연골사는 영양제, 우리가 이제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할 때 관리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연골사만 맞는다고 해서 내가 연골이 좋아지거나 없는 연골이 생성되는 건 아니라서 윤활 역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2: 네.
1: 혹시나 연골사 맞고도 안 좋다고 하면 좀더 적극적인 치료를 반드시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재생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증식 주사나 여러 가지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면 생각보다 결과도 좋고 수술까지 가는 걸 예방해 볼 수도 있습니다.
2: 네. 어머니, 다행히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 들으셨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빨리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치료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1: 네,
2: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지킴이, 여러분들의 건강 내비게이터 유정현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0: 자, 우리 민정 씨. 네. 아, 요 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앙!
1: 네?
0: 들어보셨습니까? 요거 요 소리 KTX 아닙니다. SRT 아닙니다. 바로 이만큼 열차처럼 빠른 게 바로 세월 아니겠습니까?
1: 아, 맞습니다.
0: 야,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정말.
1: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각종 퇴행성 질환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0: 그래서 오늘 제가 듣기로는 척추질환이 굉장히 그 치료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1: 맞습니다. 맞습니까? 이 척추질환은요, 완쾌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다른 어떤 치료가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척추를 책임져 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입니다. 해마다 척추 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통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특히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허리와 척추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우선 우리 신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자세히 살펴보면요.
1: 네.
2: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가 디스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머리에서 내려오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신경이 팔과 다리로 연결되어 우리 몸을 움직여주게 됩니다.
1: 네.
0: 자, 원장님, 사실 여기 척추 질환에도 뭐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척추 질환은 대표할 수 있는 두 가지 질환이 있는데요. 한 가지가 협착증이고 한 가지가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협착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척추 내로 신경이 다니는 통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통로들이 퇴행성 변화 때문에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이 눌리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 주시면요.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 지금 화면을 보시는 왼쪽의 두 MRI 영상은 정상적인 신경 통로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영상이 이제 좁아진 신경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 특히 걸으실 때 허리나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1: 네.
2: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래서 조금만 걷다가도 앉아서 쉬고 싶은 그런 병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나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그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터져 나온 신경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 부위로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들이 잔뜩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되는데,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와 다리

0: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무척 힘들어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1: 성현 씨 조금 전에 네. 허리 약간 통증이 있는 것 같다, 협착증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병원에 빨리 갈수록 부담이 적은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원장님 그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0: 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가면 시술이나 수술을 무조건 권한다고 오해하고 계신데요.
1: 네.
0: 절대 아닙니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단계 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1단계 보존적인 치료에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신경차단술 등의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일찍 내원하시면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치유해서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단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단계의 비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신경성형술, 그리고 증식주사치료, 양방향척추 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이 1단계와 2단계 치료를 아무리 거듭받아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방법에는 인공디스크 치환술, 척추 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2: 수술을 하지 않고 척추를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라고 하면 바로 대표적으로 뭐 주사 치료가 있을 텐데요. 원장님, 증식 주사 치료법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와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아서 그것이 완전하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통증이 되고 그것이 만성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내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보통 허리 통증 하면 엄청 뭐 크고 부담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가
2: 그렇죠.
1: 주사 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좋다. 좀 편해지는 것 같은데 이 증식주사 치료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걸까요?
0: 네,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은 그 염증 반응을 이기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치유를 거쳐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이 탄탄하게 강화되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점 튼튼해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2: 자, 통증 완화는 뭐 기본이고요. 물론 뭐 기능성까지 개선된다는 증식 주사 치료. 참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0: 네, 수술 없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인데요. 간단한 치료로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이용한 치료이기 때문에 흉터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서 안정성이 높은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고요. 치료 범위가 무척 넓습니다. 경추와 흉추, 요추, 그리고 여러 관절에 대해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치용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보니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실제 이 증식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원래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셨고 얼마나 네. 좋아졌는지 그 예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사례가 67세 어머님의 사례인데요. 이분께서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사실 이 치료, 저 치료 다 받아보셨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증식주사 치료가 잘 맞으셨나 봐요.
0: 네, 67세 여자분이신데요.
1: 네.
0: 한쪽 팔과 팔이 너무 아프고 저려서 무척 힘들었던 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경추 MRI상에서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던 분인데요. 약을 아무리 세게 먹어도 신경차단술을 받아도 그리고 심지어는 신경성형술까지 받아도 증상이 지속되어서 너무 힘들었던 분인데요. 수술을 권유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치료에 여러 단계가 있는 걸 꼭 명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분은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네. 그 문제를 해결했던 분입니다. 치료를 거듭 받으면서 통증이 정말 계단처럼 단계 적어지게 되었고요.

0: 6회 치료를 마친 이후에는 처음 통증이 정말 씻은 듯이 좋아져서 지금은 일상적인 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수술을 받지 않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무척 만족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들 만나봤고요. 오늘은 김욱하 원장님과 허리 통증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2: 네네.
1: 네, 어머니 연세부터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2: 50년 528요.
1: 50년생이시고.
2: 네네.
1: 네, 저희 김욱하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니까요. 어머니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2: 저 허리가 네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저기 드렸습니다.
3: 안녕하세요, 어머니.
2: 네네.
3: 네, 걸을 때 허리만 아프세요?
2: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이제 이렇게 뭐 주저앉아야 될 정도로 200m 정도를 못 걸어요.
3: 아, 네. 혹시
2: 서서 일을 할 때도
3: 네네.
2: 너무 힘들어서 서서 일하기가
3: 네. 혹시 그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은 동반되진 않고요?
2: 네네.
3: 아,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는 허리가 아프세요?
2: 앉아 있을 때 괜찮아요.
3: 누워 계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네요.
2: 누워 있을 때도 뭐 크게 뭐 이렇게 이제 잠잘 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서 있을 때 하고 그 걸을 때가 제일 네네. 힘들어서.
3: 어머니 그럼 걸으실 때요.
2: 네.
3: 처음에 딱 일어서서 처음 걸으면 그때부터 아프세요? 아니면 좀 걷다 보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나요?
2: 네네네. 좀 있다가.
3: 아, 그렇죠? 아. 네. 어머니 혹시 이게 저기 척추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2: 네네.
3: 협착증이란 말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2: 이제 저거를 찍어보니까
3: 네.
2: 허리가 이렇게 뭐 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에스타로.
3: 네네네네.
2: 그래서 뭐 디스크도 조금 보이고
3: 네.
2: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3: 어머님 혹시 정밀검사 받아보셨어요?
2: 네, 검사를 하고 주사를 한 14, 5만 원짜리를 몇 번 이렇게 한 달에 뭐 2주일에 한 번씩 맞아본 적이 있어요.
3: 최근에 맞진 않으셨고요?
2: 그러니까는 그 맞은 지가 딱 금년 요맘때 같아요.
3: 아, 1년쯤 되셨네요. 네, 어머니 네, 그 네. 주사 맞고는 좀 괜찮으셨어요?
2: 주사 맞고 크게 이제 이렇게 저기 그 네 번째 맞았을 때까지도 저기가 없어서
3: 네.
2: 이제 그 어디죠? 서울 그 병원을 가봤어요.
3: 네.
2: 근데 그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 앞에 보신 선생님이 잘 보셨습니다 하시면서
1: 네.
2: 수술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아 이제 근육을 많이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 근육을 키워라.
3: 네네네.
2: 근데 허리 아프니까 운동을 할 수 없었어요.
3: 어머니 그 저기 그 허리가 이제 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측만증이 좀 있다는 얘기인데요. 측만증 때문에도 당연히 뭐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어머님의 지금 핵심은 협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바뀔 것 같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뭐 측만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이제 협착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주사 치료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2단계 치료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운동은 너무 당연히 계속 하셔야 될 문제이고요. 지금 어머님께서는 그 2단계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셔야지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2: 네.
3: 자료 영상을 좀 챙기시고요.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찾아가셔서 어머님의 증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를 듣고 어머님한테 꼭 맞는 좀 다른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 그런 치료를 받아서 지금 느끼시는 그런 통증을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1: 근육을 키워라라는 답변이 조금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4: 많이 답답하죠.
1: 네, 그래서 아마 어떤 다른 치료를 받으실까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치료도 있을까요?
3: 네.

0: 협착증 때문에 이제 아니면 또 이제 측만증 때문에 힘들어하실 때
1: 네.
0: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1단계 치료를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요. 2단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실 텐데 그중에서도 우선적으로는 증식주사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척추의 약화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님께서도 이런 증식주사 치료나 아니면 또 2단계 치료 중에서 다른 방법들이 또 적절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에서 다시 좀 면담을 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그런 치료를 받으셔서 통증을 좀 해소하면 좋겠습니다.
2: 자, 방금 우리 김국환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저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굉장히 뭔가 귀에 뭔가 느낌이 왔거든요. 네. 왠지 아프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희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0: 네. 치료와 연관된 통증을 줄이고요. 정밀함을 무척 높인 최소 침습 치료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되겠습니다. 한쪽 방향을 통해서는 40배가량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고요. 다른 한쪽 방향을 통해서 세밀하게 조작이 가능한 치료 도구를 넣어서 척추의 여러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1: 네, 우리 성현 씨 말대로 네. 아프지 않은 치료법이었고
2: 아픈 거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
1: 네, 네. 또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0: 네, 절개를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근육과 인대 손상을 최소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에 통증이 적을 뿐만 아니라 회복도 빠르고 일상생활에 복귀도 빠르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특히 여러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고령인분 그리고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1: 네.
2: 양방향 내시경술은 물론 뭐 통증도 좋고 그리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근본적인 치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최고의 치료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어떤 환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
0: 네,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 협착증과 디스크를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이나 만성질환을 여러 가지 계신 분들이 수술을 받기 힘드실 텐데요.
1: 네.
0: 이런 분들한테도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척추 수술을 받은 이후에 문제가 재발한 경우에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효과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실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좋아지셨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실로 사례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80대 초반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5년 동안이나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0: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께서는 요추 3번과 4번 사이 그리고 4번과 5번 사이 협착증으로 고생하셨는데요.
1: 네.
0: 예, 처음에는 이제 1단계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점점 이제 그 치료 효과가 없고 그래서 이제 2단계 치료 중에서도 신경성형술까지 받았지만 오히려 증상이 더 나빠져서 정말 힘들었던 분입니다. 걷는 게 너무 안 되니까 이제 네.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럴 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좁아졌던 신경 통로가 넓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걸으실 때의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의 저림감이 거의 스승듯이 나왔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1: 네, 연세가 수술 받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잘 해결해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3: 예예.
1: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3: 저요?
2: 네.
3: 67이야.
2: 어허.
1: 60대 후반.
2: 자, 60대 후반이시면 참 이렇게 뭐 집안 일부터 하시기 많이 힘드실 겁니다.
3: 네.
2: 자, 어떤 이유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3: 아니, 허리가 39에 제가 척추 수술을 했는데요.
1: 오, 네. 39살에.
3: 네, 지금 한 30년 거쯤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걸음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2: 어허.
3: 한 5분 정도를 걷기가 힘들어요.
2: 야.
1: 네, 5분 정도.

0: 강원도도 걷기가 힘드신데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1: 안녕하세요, 어머님.
2: 예, 안녕하세요.
1: 혹시 걸으실 때 뭐 어디가 아프신가요?
2: 예, 허리가 아파요. 많이 아프고 이 오른쪽으로 영치 쪽으로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5분 정도를 못 가고 주저앉고 그러거든요.
1: 어머님 그럼 저기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도 허리가 아프세요?
2: 예, 앉아 있는 거는 조금 나아요. 근데 걷기가 힘들고.
1: 네네.
2: 있고 저기 왜 허리에 차는 거.
1: 네.
2: 그거 아니면은 걷기가 더 힘들고.
0: 보조기 채우시고. 네. 네.
2: 예,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눕지를 못해요.
1: 허리가 아파서요, 어머니?
2: 예, 예. 그 전에 제가 세 번을 했었거든요, 허리를.
1: 네.
0: 시술을요?
2: 예, 예.
1: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걸으실 때 이제는 5분밖에 못 걷는다 그러시는데 이게.
2: 예, 5분도 못 걸어요.
1: 예.
0: 아이고. 너무 젊으신데.
1: 더 많이 심해지신 거죠, 이게?
2: 예, 예.
1: 그, 최근에 혹시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셨을까요?
2: 아니, 검사 안 해봤어요.
1: 아, 왜 안 하셨어요?
2: 옛날에 하던 병원을 가야 되는데. 거기 원장님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0: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셔서.
1: 예, 그렇죠.
2: 네. 예, 그래서 딴 데는 가기 싫죠.
1: 근데 어머님 지금 이제 나이가 67세밖에 예. 안 됐는데 예. 5분 걷는 것도 힘들다 그러시면 앞으로 이게 그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머니.
0: 그러니까요, 네.
2: 예.
1: 예, 그래서 병을 더 키우시는 것보다는
2: 예.
1: 하루라도 빨리 상황 파악을 해서 예. 치료를 받아서 잘 다니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머님.
2: 예.
1: 그래서 물론 이제 어머님의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가까운 전문병원을 좀 찾아가셔서요.
2: 예.
1: 정밀 검사를 받으시고요.
2: 예.
1: 아마도 이전에 치료받았던 그 부위의 주변 부위가 나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2: 예.
1: 그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이런 증상을 유발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머님.
2: 예.
1: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딘지를 찾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처럼 수술을 꼭 하지 않고도
2: 예.
1: 어머님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2: 예.
1: 수술에 대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2: 네.
1: 꼭 가까운 전문병원을 더 놓치지 마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2: 근데 그때 원장님,
1: 네.
2: 지금은 수술 안 하고 그냥 치료를 할 수 있는.
0: 아, 수술 없이.
2: 세 번 이상 허리를 하지 말라고.
0: 그러니까요.
1: 아, 네네. 어머님, 그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2: 네.
1: 척추질환, 뭐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척추질환을 수술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질환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정말 수술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병원을 꼭 가십시오. 그래서 1단계 치료도 있고 2단계 치료도 있기 때문에 3단계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치료를 통해서 어머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 꼭 가까운 전문병원 찾아가십시오, 어머님.
0: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3: 감사합니다.

대면이나 이런 쪽으로서는 포교를 한다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서 지구 어느 곳이든지 다 부처님의 그 좋은 사상을 보고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스님의 100명 목소리로 포교를 할 수 있다고 해봅니다.

0: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당진 상황산 영탑사에서는 제2회 자연을 담은 산사음악회를 10월 9일 영탑사 경내 특설무대에서 봉행합니다. 신승태, 한영애, 신촌블루스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볼거리 가득한 축제에 동참해 자연을 닮아가는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41-356-3204번입니다.

0: 월제 혜담 스님의 북끝으로 놔두신 천년의 장엄 고려 불화대전이 9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제1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5m에 이르는 수월관음상과 500나한상, 아미타 내영상 등 대작이 공개됩니다. 천년 전 고려의 화려한 빛과 숭고한 정신이 담긴 혜담 스님의 고려불화 전시회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638-3721번입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바라다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 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회 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약사열의 불 개금불사를 봉행합니다. 여법하게 모셔질 약사열의 불의 가피 아래 치유와 희망이 가득한 도량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환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0: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 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0: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아주 강조하셔요. 제가 이제 계속 부처님의 원음의 말씀 통해서 부처님이 고시를 왜 강조하셨는지, 그건 공덕을 쌓기 위한 겁니다. 부모님을 위한 공덕, 내 자신을 위한 공덕,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한 공덕, 그것이 보시예요. 그걸 정말 아까워하지 마세요. 우리 어떤 기회가 있을 땐, 제가 보시해서 공덕 쌓을 기회가 있을 땐 놓치지 마세요. 저 또한 ARS를 통해서 계속 후원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불교TV 060-800-7000에서 그럼 보시할 수 있는 기회문이 열려 있습니다. 꼭 참여하셔서 보시의 공덕을 쌓아가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 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장래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입니다.

0: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1: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2: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 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1: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용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3: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4: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끝내고 화내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분별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온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군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구단은 선명상 프로그램과 명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과거 천년을 세워 희망의 미래 천년을 여는 것이며 불교 중흥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군융창으로 세상 모든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법에 귀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디서든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디서든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디서든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보리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0: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1: 방송포교 후원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복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

어머, 형제의 자식의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와 고인의 유택을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생전에 탄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조상의 묘지를 이장하여 후손에게 부담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전화 문의는 054-336-9004로 연락 바랍니다.

0: 풍요로운 한가위, 방송 포교로 부처님의 밝은 지혜가 온누리에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1: 풍성한 추석 명절, 지혜와 자비의 법문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2: 보름달처럼 넉넉한 부처님의 자비심으로 온 가족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납니다.
3: 즐거운 추석 되세요.

0: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1: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 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삶에 서원을 세우는 순간. 불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뜻깊은 인연.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보살계 수계법회가 봉행됩니다. 개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삿된 길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무상사 회주 성호 스님을 개사로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불자로서 새로운 서원을 세우는 자리. 수계 법령은 성호 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청정한 삶을 향한 새로운 서원, 뜻깊은 수계의 자리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0: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이 뭐 혼밥 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혼자 먹는 한 끼. 사실은 귀찮고 번거롭고 제대로 차려먹기 참 어려운데, 근데 그한 끼가 내 몸을 만들고 내 생명을 유지해준다는 건. 그러면 그냥 지나치거나 아무렇게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끼의 식사는 몸과 마음을 균형 있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한끼 식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 아주 이렇게 산세가 여기 들어가는데 이렇게 뭐가 폭 쌓여 있는 듯하죠. 포근한 느낌의 이 공간이 보이네요. 아, 스님들마다 이그 이제 음식, 사찰 음식 하시는 그 개성들이 다 있으셔서 뭐 모양도 맛도 다 다른데, 오늘 우리 스님은 또 어떤 음식을 해주실지 기대가 참 많이 됩니다. 아,
2: 자연이 주는 평화로움 속에 고요하게 자리한 사찰 이천 가문사입니다. 절에 왔으니 먼저 법당한 부처님을 뵙고 인사를 드리는 게 불자의 도리겠죠.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몸을 낮춥니다. 이 땅의 모든 이들이 평안하고 건강해지기를. 가만히 부처님을 바라보니 몸과 마음의 병이 씻긴 듯 편안해집니다.
0: 아유, 어서 오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3: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0: 우리 부처님께서 전하셨죠?
3: 예, 지금
0: 네.
3: 했습니다.
0: 아유, 우리 바깥 공기도 좀, 이거 좀 열어서 시원하게 한번 봅시다. 아이고, 우리 바깥 세상도 함께 좀 구경합시다.
3: 아이고, 너무너무 좋은데요?
0: 그죠? 초록이 주는 행복.
3: 예, 정원? 평안해지는. 스님은 이렇게 좋은 곳에서 이제 또 수행하시면서 사찰 음식도 함께 하고 계신데, 이 사찰 음식에 관심을 처음 갖게 된게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0: 뭐 사찰 음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보다 이제 출가를 하면 중이 되면 일상이 모든 게 배우고 익혀야 되는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삶이 달라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는 뭐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지만 절에 와서는 우리가 대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0: 다 배우기 시작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워야 되는 생활이에요. 그러다 새롭게
1: 다.
0: 그 삶이 행주 좌우 오목 동정이 그냥 수행인 것처럼 일상이 늘 해먹고 살아야 되는 뭐 그렇게 한 것이지 뭐 딱히 사찰 음식에 관심을 갖는다라는 건
1: 그냥
0: 아니었고
1: 자연스럽게.
0: 익어졌고 배워졌고 이제 어르신을 저희 스님께서 좀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늘 스님께 어떻게 하면 조금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해드릴까 이렇게 궁리하고 하다 보니까 저절로 항상 그 대중이 먹게 된 음식은 이제 제가 생각을 해서 근데 그게 아마도 좀뭐 계기라면 계기지 않을까 싶어요.
1: 지금 말씀을 이렇게 툭 들으니까 그 음식에 그 철학이 담겨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만드시는 음식에
0: 맞아요.
1: 수행과 음식과 그 음식의 철학이 가득 정신이 담겨 있는
0: 맞아요.
1: 음식,
0: 그 그러니까 뭐냐면
1: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음식을
0: 뭘
1: 할것
0: 제가
1: 같아요.
0: 특별히 뭘그뭐 맛있게 해야 되겠다, 잘 해야 되겠다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저 음식을 먹고 조금 속이 편안하고 또 건강하게 조금 유지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저쪽에서 걸어오면 아, 저 사람은 조금 허리가 아픈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조금 속이 불편한 사람이구나. 그런 게 보여져요. 그러면은 저는 뭐그 사람을 위해서 그래도 제가 할수 있는 그래도 조금은 저 사람이 속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래서 뭔가 이 세상에 그래도 내가 출가자로서 수행자로서의 유익함과 이익을 줄수 있다면 어디든지 달려가고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1: 제가 오늘 아주 잘 찾아왔습니다. 제가 며칠 또막뭐 먹고 그랬더니 몸이 무거워요.
0: 몸속에 뭐 신경이 다 깨어날 거예요.
1: 기대가 너무 많이 됩니다.
0: 네.
2: 스님에게 음식이란 대중을 위한 보시행입니다. 도락산을 병풍처럼 두르고 마치 자연의 품에 안겨 있는 듯한 감은사. 계절이 변할 때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귀한 식재료들이 도량 곳곳에 넘쳐납니다. 자연이 주는 선물이겠죠. 장독대에선 장들도 맛있게 익어갑니다.
0: 우리 집 보물 창고 온갖 종류의 장아찌와 마른 나물, 뭐 부각 다 있습니다. 그럼 볼까요?
2: 흔쾌히 보물 창고를 열어주신 우관 스님. 대체 얼마나 귀한 음식이길래 보물이라고 할까요? 이야, 선반 가득 들어찬 다양한 종류의 장아찌들. 정말 보물 많네요.
0: 뭐 참외, 당귀, 잔대, 자석 깻잎, 그리고 뭐 여기 콩잎, 참가죽, 곰치, 산초. 자 이제 이게 뭐냐면 그 이렇게 해마다 가을에 생강 많이 나올 때그 생강청을 담아요. 이걸로 모든 요리에 써요. 볶음 요리 뭐그찜 요리 예를 들자면 다 쌈장도 만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쓰기도 하지만 차돌도 먹고 이걸 싹 갈아가지고서 양념에 쓰면 굉장히 좋아요.
2: 자연이 키워준 재료에 시간이라는 양념을 더해 완성된 음식들. 내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귀한 보물입니다.
0: 사람들에게 사실은 말해주고 싶어요. 특별히 맛있는 걸 찾아서 더 좋은 걸 찾아서 막더 양념을 더 많이 넣고 그런 쉽게 말하자면 인공적인 걸 가미한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자연에 그냥 바람이 불어서 햇빛이 쬐어져서 익어진 발효가 된 장을 넣고 또 자연이 키워준 식재료를 넣고 이렇게 버무려진 것이 내 몸과 일치가 되는구나. 그래서 속을 편하게 해주는구나. 그게 진짜 그 생명을 유지해주는 약식이 되는 것이지. 뭐 내가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 그러면 몸은 점점 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0: 쌉싸름한 맛이 입맛을 돋워주는 오가비 스무침입니다. 오가피는 당뇨의 특효약으로 손꼽히는데요. 그래서 봄에만 잠깐 맛볼 수 있는 오가피수는 봄철 보약으로 통합니다. 생김새와 그 효능이 산삼을 닮아 나무산삼이라고도 불린다네요. 두부는 먹기 좋게 한 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나물과 두부는 찰떡궁합을 자랑하는데요. 나물에 부족한 단백질을 두부가 채워주기 때문이죠.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살짝 데친 두부는 찬물에 헹궈줍니다. 간단한 재료와 단순한 조리법, 사찰 음식은 몸과 마음을 맑게 합니다.
1: 사실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이 뭐 희귀병, 그리고 흔히 말하는 그런 성인병, 뭐 고혈압, 당뇨가 많아요. 근데 그것은 실은 너무 자극적인 이 혀에 코팅되어진 맛만을 찾아가기 때문에 몸이 무엇을 원하는지 귀 기울여 봐야 되거든, 들여다 봐야 되거든. 근데 이제 우리는 절 음식이라는 것, 사찰 음식이라는 것은 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절 음식, 사찰 음식이라 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원론적으로 보면 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출가자고 수행자라 이 말이지. 그러면 수행자가, 출가자가 무엇을 먹고 있는가를 들여다봐야 돼. 왜? 그들은 몸을 많이 움직여서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앉아서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 자극적이거나 과한 음식을 먹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연적으로 그냥 직접 체마밭에서 뜯어다가, 그리고 직접 담근 장을 가지고 음식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단순한 맛이에요.
0: 과유 불급. 자연의 재료들을 필요한 만큼 취하고 꼭 필요한 양념만 알맞게 넣는 것이 오히려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비법이라는 건데요. 사찰 음식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우게 됩니다. 담백한 두부와 상큼한 방울토마토가 어우러진 오가피순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다음은 아삭아삭 씹는 맛이 일품인 초간단 영양 만점 두릅숙회. 두릅은 혈당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어 당뇨병 환자에게 좋은 대표 식재료로 꼽힙니다.
2: 이런 걸 데칠 때는 이 줄기를 먼저 넣으셔야 돼. 이게 다 넣는 게 아니고 이렇게 위를 잡아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거를 덜 데치면 이걸 데친 다음에 얘가 안에 속이 까매져요. 뚜껑을 한번 닫아서 끓어오를 때, 얘가 물이 끓어오를 때 건져야 돼요.
0: 너무 오래 데치면 두릅이 물러져서 맛이 없다는데요. 뜨거운 물에 데친 두릅은 찬물에 식힙니다. 두릅과 한 대에 어우러질 고운 빛깔의 파프리카는 비타민C가 풍부해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상큼한 색이 보기만 해도 피로가 풀리는 것 같죠? 두릅숙회의 맛을 더해줄 새콤달콤 양념장도 만들어야겠죠.
1: 너무 자극적이지 않도록. 그 자극적이라는 맵고 짜고 달고, 모든 음식이 일률적으로 달거나 짜거나 맵거나. 근데 사찰 음식에서 하나가 더 있단 말이지. 그거 쉬고 쓰고 오미가 아니고 하나가 더 있어요. 싱거운 맛, 단미, 담백한 맛. 그러니까 스님들이 즐기는 맛은 그 싱거운 맛, 담백한 맛이거든요. 그 담백한 맛을 즐기다 보면 지금 흔히 밖에서 말하는 그러한 성인병, 뭐 고혈압, 당뇨, 그리고 어떤 뭐 여러 가지 희귀병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감해 줄 수 있는, 줄여 줄 수 있는 가장 그 쉬운 방법이에요.
0: 식재료가 가진 본연의 맛을 즐기기에 딱 좋은 음식이 바로 이 두릅숙회가 아닐까요? 여기에 고추장 양념은 덤입니다.

0: 건강한 음식을 만들고자 한 스님에게 자연은 최고의 스승이자 버치였습니다.
1: 해마다 그 봄에 그 올라오는 식물 이 기운이 다른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떤 때는 민들레가 훌쩍 클 때가 있고 그 어느 순간 고개 돌리면 엄나무가 그런 걸 보면서 그리고 또 어느 해는 장맛이 더 달고 그 자연의 은혜로움 따로따로가 아니고 내가 자연의 일부라는 것 사람이 자연 속에 속해 있다라는 것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무엇을 맛있는 걸 먹어야지가 아니고 그냥 자연 속에 있는 것을 함께 더불어서 그게 내 오장육부를 내 몸을 편하게 해주는구나. 조금은 너무 좋은 것만 너무 큰 것만 찾지 말고 조금은 벌레가 먹었어도 조금은 못생겼어도 그런 자연에서 나온 식재료를 가지고 조금 과하지 않은 양념을 그 연습부터 하시면 흔히 말하는 그런 성인병을 줄여주지 않을까.
0: 웬만한 보양식도 부럽지 않은 건강한 한 그릇 머위 들깨탕입니다. 토종 허브라고 불리는 머위는 약간 쓴맛이 돌면서도 특유의 향을 갖고 있는데요. 섬유소가 풍부한 데다 알칼리성으로 골다공증에도 좋다고 합니다. 살짝 데친 머위는 줄기의 껍질을 제거한 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줍니다. 쫄깃한 식감의 느타리 버섯과 향긋한 미나리도 준비해 놓습니다. 들깨탕의 깊은 맛을 내기 위해 들기름에 머위를 먼저 볶아주는데요. 고소한 들기름에 달달 볶아낸 머위는 그 자체로도 훌륭한 밥반찬이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갈 것이 아니고 내 몸이 무엇을 원하는가 이제 그걸 찾아야 돼요. 그동안 먹었고 익숙하게 했던 것을 빼내는 연습 그리고 내가 안 먹었던 것 즐기지 않았던 걸 하나씩 넣는 연습 그게 이제 몸이 균형 있게 되어지는 조화롭게 되어지는 과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0: 진정한 식도락은 음식의 맛을 쫓기보다 내 몸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내는 과정이 아닐까요? 들깨탕의 매력은 걸쭉한 국물인데요. 채소를 넣어 자작하게 끓여낸 들깨탕에 찹쌀가루를 넣어 농도를 맞춥니다. 머위 들깨탕에 화룡점정이 될 들깨가루는 너무 일찍 넣으면 고소한 맛이 사라지기 때문에 재료 맛이 충분히 우러난 뒤에 넣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나리와 고추를 넣어 색감까지 살려줍니다. 보기도 좋은 음식이 맛도 좋겠죠. 쌉싸래한 머위와 고소한 들깨의 향연 채식 보양식 머위 들깨탕입니다. 신선한 봄나물로 차려낸 자연 밥상이 완성됐습니다. 우관 스님이 제안하는 내 몸을 살리는 사찰 레시피는 자연의 맛을 그대로 살린 자연미였습니다.
2: 이야, 이렇게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색깔도 너무 곱고요. 저기 당뇨에 좋은 이제 음식들로 차려주셨다 그랬는데 스님이 생각하는 이 음식의 포인트? 핵심 뭐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1: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와라는 네. 탄성이 나오도록 초록이 주는 이런 풍만함, 뭐 풍요로움. 봄에는 이제 그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새순과 새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그 나무에서 나오는 새순과 새잎으로 이제 오가피 순, 그리고 이제 두릅.
3: 두릅.
1: 예. 두릅도 상당히 그 뭐 비타민도 많고 당 혈당을 내려주는 네네. 그래서 이제 당뇨에 이로운 그런 채소죠. 그래서 원래는 그 절기에 나오는 식재료를 음식을 해야지만이 가장 영양이 높은 건데 네. 실제로 이제 당뇨에 가장 이로운 또 식재료이기도 해요.
2: 이게 보기에도 이렇게 색깔도 그렇고 약간 편안한 느낌인데 오가피는 일반 사람들이 밖에서 잘 못 먹는 음식이에요.
1: 그렇죠. 지금 보면 마당에 네. 오가피가 네. 많은데 오가피는 잎이 다섯 개라서 오가피예요.
2: 아, 한 장에 이렇게 잎이 다섯 개 있는?
1: 네. 네. 아. 여기 이렇게 보면 잎이 다섯 개가 붙어 있어요.
2: 아, 그렇구나. 네.
1: 근데 이제 네. 보통 우리가 그 인삼 하면 한국 그렇죠. 하면 인삼, 인삼 이러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이건 이제 나무에서 나오는 인삼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오가피예요. 그리고 한번 드셔보시고 또 한번 네. 이 느낌을 충분히 조금
3: 네, 먹어보겠습니다.
1: 네, 한번 또 아마 너무 향이 그 아마 네. 처음 드셔면은 강해서
2: 같이 이렇게 싸 먹을까요?
1: 네네, 그러면 아마 그 인삼보다 더 좋은 게 지금 쉽게 말하면 지금 나오는 요가피의 맛입니다. 네. 네. 너무 놀라실 것 같은데 강해서 향이.
2: 처음에는 이게 좀
1: 너무 쓰죠. 너무 쓰죠.
2: 쓴 맛이 약간 올라오는데 그렇게 뭐 이상하거나 이런 쓴 맛이 아니고 몸이 이렇게 좀 깨끗해지는 쓴 맛?
1: 맞아요.
2: 네, 그런 느낌이 이렇게
1: 우리가 무슨 약을 먹으면 몸이 막 더 아파서 이게 왜 약을 먹었는데 왜 더 아픈가 싶으면 나슬려는 과정에서 명현 현상이라서 그렇듯이 이 쓴 맛이 그냥 쓴 것이 아니고 몸의 간에 그냥 피로를 일깨워주는.
2: 그 쓴맛이 나중에 좀 맛이 이렇게 고소하면서 구수한 맛으로 좀 바뀌는 그런 쓴맛이네요.
1: 맞아요. 그래서 많이 드셔도 돼요. 왜냐면 많이라 해야 기껏한데 요런 그 또 이렇게 쌉싸름한 맛이 봄에는 우리가 모든 이 몸 안에 있는 신경세포를 다 일깨워주는 그래서 사실은 좀 요즘같이 어려운 세상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으라고. 드시면?
2: 저는 이 장맛도 엄청 궁금해요 지금. 네,
1: 한국은 장맛이 다 집집마다 다른데.
2: 먹어보겠습니다. 네.
1: 요 장만 좀 한번 맛을 보셔도. 아주 뭐 아삭아삭 지금 씹는 맛이 저한테도 전해져서 맛있게 느껴집니다.
2: 맛있어요. 이거 맛있어요. 어렸을 때는 이걸 무슨 맛으로 먹지 막 이랬었거든요. 나물 특히 이런 것도. 근데 이게 먹다 보니까 달라요. 이게
1: 맞아요.
2: 이래서들 어르신들이 이렇게 이런 걸 좋아하시고 자꾸 찾으시는.
1: 왜냐면 이제 그게 아주 간단해 답이. 이런 음식을 보면 속이 편한 거예요. 속이 편하니까 이제 저절로 젓가락이 가는 거예요. 요거는 뭔지 아세요?
2: 요 얘는.
1: 좀 못생기지 않았어요? 이거 돼지 감자예요.
2: 감자요?
1: 돼지 감자.
2: 감자? 네. 감자를 어떻게?
1: 저희 밭에 굉장히 돼지 감자가 많은데 기가 막히죠?
2: 이거 맛있네요. 근데 이 감자를 어떻게 이렇게 사각사각하게
1: 네.
2: 날감자가 아닐 거 아니에요?
1: 날감자예요. 생거예요.
2: 날감자를 좀
1: 먹어요? 네, 생것도 얘도 이제 그 장아찌를 담아놓으면 그 삭으면 쉽게 바로 되면서 얘가 독은 빠지면서 이제 이렇게 아삭함이 남아 있어요. 특히 돼지 감자도 굉장히 그 혈당을 내려줘서 쉽게 말하자면은 당뇨에 좋은 그런 식재료인데 그냥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얘를 그 감자를 캐고 나면은 저희가 이렇게 장아찌도 담고 차를 만들어서 사계절 내내 또 차를 마셔요.
2: 야 이렇게 먹으니까 몸이 새콤새콤합니다. 감자 이거 새콤새콤하고 좀 감자 이렇게 아삭아삭한 감자 좀.
0: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배움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2: 이렇게 주위 보면 먹을 게 이렇게 많구나. 네. 먹거든요.
1: 그냥 자연적으로 지가
2: 그러니까 이런 거
1: 바람 쏘이고 비 맞고 햇볕 쏘이고 해서 저절로 난 것들.
2: 그러니까 이런 좋은 것들은 참 가공식품이나 그냥 만들어 먹고 이거.
1: 이게 이제 뭐 꼭 우리가 건강을 찾아서 좋은 맛을 맛있는 맛을 찾아서가 아니고 그 자연 속에서 나오는 그대로를 우리가 사람이 필요한 만큼 취하고 또 자연이 필요한 것을 또 사람이 주고 이렇게 서로 자연과 인간이 그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 그러면 이제 그 몸도 편안하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사람도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2: 이런 음식은 정말 좀 먹으면 다 날 것 같아요. 어떤 병도 다 날 거예요. 당뇨뿐이 아니고 그쵸? 다른 병도 다 날 것 같아요.
1: 그냥 저절로 먹으면서 네. 그런 생각이 들죠. 네.
0: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곧 내가 사는 길임을 깨닫습니다.

0: 조선 태조의 명으로 국가적인 규모의 수륙제가 봉행된 도량 진관사.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사랑하는 가족의 극락 왕생을 빌는 기도의 잔입니다. 모든 생명의 행복을 주관하는 배품의 잔입니다. 불자로서 발심을 굳건히 하는 수행의 잔입니다. 우리의 전통을 잇는 문화의 잔입니다. 온누리의 한이로운 부처님의 법이 평등하게 베풀어지는 자리, 모두가 행복한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국가무형유산 진관사 국행수륙제는 9월 6일 법상 큰스님의 입재를 시작해 매주 일요일마다 큰스님의 환희로운 법문이 이어지고 10월 24일 성파 종정예하의 회향으로 진행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부처님 교화 공원이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화성 신흥사. 6년의 고행을 끝내고 고요한 선정 속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은 노교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후 인생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소년 야사를 제도해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야사의 친구들도 출가해 아라한과를 얻게 하셨죠. 그리고 56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부촉을 선언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그대들 또한 그러하니 비구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세상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화성신흥사 백인의 전법사단은 조전 법륜을 재현하며 새로운 전법 포교의 원력을 함께 나눕니다. 부처님 11분, 존자님 7분, 교화 제자 등 총 1250여 명의 여법한 모습이 당신을 맞이하는 곳.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한 번만 걸어보십시오. 부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사님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 후에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4: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나눔의 의미를 새기는 사회복지법인 함께 걸음 20주년 기념 공연을 개최합니다. 오는 9월 29일 김해 문화의 전당 마루홀에서 펼쳐지며 다채로운 출연진들이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행사에 동참해 함께 걸어온 20년의 기쁨을 나누고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55-345-5553번입니다. 한마음 선원 울산지원에서 대행선사 탄신 99주년을 기념하며 청소년 문화 한마당과 산사 문화축제를 봉행합니다. 10월 3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다채로운 출연진의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여법한 이번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 02-295-2335번입니다.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회에서는 용성조사의 오도 140주년을 맞아 봉찬대제를 봉행합니다. 용성조사의 대원을 실천하며 탐진치를 벌이고 참회에 정진하실 분은 육신보살님께 한 달에 1,000원씩 공양 올리면 됩니다. 문의는 031-655-3215번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불보동찰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계산 1381주년을 맞아 계산대제를 봉행합니다. 계산조 자장율사 연고제와 법요식을 비롯해 통도사 합창제, 보도 헌달회, 영축선보 이혼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5-382-7182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오는 10월 10일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관음사회주 지연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모시고 제9회 3기위계 5개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1-7554번입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고 단독 천도제와 함께 국회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생년월일에 맞추어 본인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해주는 달마도와 복을 품은 호랑이 호작도를 만나보세요.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오는 10월 31일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합니다. 수계법령은 무상사회주 성우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이번 수계법회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뜻깊은 인연을 맺어보세요.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터넷에 제 가짜 동영상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지도 않은 이야기, 또 심지어 제가 싫어하는 무속적이고 미신적인 그런 이상한 비방, 비법, 이상한 이야기들을 제 사진을 걸어놓고 AI로 제 목소리를 똑같이 베껴가지고 광우가 하지도 않은 가짜 본문, 가짜 강의, 가짜 동영상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신고하고 신고해서 채널을 없애기도 했는데 이 채널을 삭제시키면 또 다른 데에서 똑같은 다른 채널이 이름만 바꿔서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렇게 애를 먹이고 있습니다. 많은 불자님들이 딱 보고 듣고서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아 이거 광우 스님이 한 이야기 아니다 이거 가짜 동영상이다 라고 딱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또 다른 상당히 많은 분들은 헷갈려 하시고 의심하시고 심지어는 진짜 야, 바로 이거 광우 스님하고 목소리 똑같잖아 하면서 그 가짜 동영상이 진짜 이 광우가 한 이야기인 줄 알고 깜빡깜빡 속는 분들이 계십니다. 절대 그런 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로지 부처님 경전, 부처님 말씀만을 의지해라. 부처님을 바라보며 염불하고 기도해라.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아라. 마음을 잘 써야 된다. 오로지 부처님 경전을 믿고 의지하고 오로지 염불하고 기도해라. 그리고 공덕을 닦아라 라고 말씀드리지 뭐 산소에 가서 소주를 올리면 복을 받아요. 냉장고에 돈을 넣어놓으면 돈복을 얻게 돼요. 쌀독에다가 돈을 파묻으면 재물운이 열려요. 현관문에다 어떤 물건을 갖다 놓으면 운이 술술 들어와요. 저는 절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부처님을 의지해라. 오로지 염불하고 기도해라. 그렇게 부처님 말씀, 부처님 경전에 의지하는 그런 참된 불자가 돼야지 설사 제가 진짜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도 믿지 말아야 할 판인데 하물며 가짜 동영상으로 가짜 법문, 가짜 강의를 만들어서 가짜 영상이 돌고 있는데 그걸 믿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로지 부처님 경전의 말씀 부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바르게 나아가는 불자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도 가짜 동영상 많이 많이 돌고 있으니까 얼굴 사진이랑 요 똑같은 목소리만 보고 듣고 판단하지 말고 요새 가짜 영상이 많다 속지 말아라 라고 주변에도 좀 많이 많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불자님들.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재미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불자님들께 늘 드리는 말씀이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길 때일수록 더 열심히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더 간절히 정성스럽게 염불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중생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 장애가 생기고 장애물이 생기고 자꾸 걸림이 생기는 것은 내가 지은 내가 전생에서부터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지은 업보입니다. 그 업보의 장애입니다. 그 업보의 장애를 딱 줄여서 업장이라고 부릅니다. 업장. 행복해지고 싶다면 불행을 소멸하고 행복해지고 싶다면 그 업장을 소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업장소멸이라고 말을 합니다. 업장소멸, 업장소멸, 업장소멸.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면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이 업보들이 얼마나 많을 것인가, 이 업보의 장애, 이 업장이 얼마나 두터울 것인가. 그러니 우리 불자들은 업장소멸, 늘 부처님을 향해서 염불하고 염불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업장을 소멸하는 그런 수행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불심이 깊은 여성 불자님의 일화입니다. 이 젊은 여성 불자님이 아주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집안이 독실한 불교 신자였는데 집에는 큰 관세음 보살님 액자, 큰 관세음 보살님 액자를 다 걸어놓고 아버지는 아침부터 일어나서 항상 매일매일 자신만의 기도를 하시던 그런 독실한 불자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이 불자님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부처님과 친근하고 부처님과 친숙한 그런 느낌을 받으며 그렇게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신행생활을 잘하던 그런 젊은 여성 불자님이 있었는데 어느 날이었대요. 허리를 삐긋했는데 그 삐긋한 허리의 통증이 점점 심해지더니 지독한 통증을 느낄 정도로 요통이 왔대요. 젊은 나이인데 뭐가 신경을 톡 하고 건드렸는지 통증이 심한 요통이 찾아왔대요. 이게 막 앉기도 힘들고 서 있기도 힘들고 뭐 허리 굽혔다가 가벼운 물건도 들기가 힘들 정도로 삶의 질이 뚝 떨어져 버렸대요. 너무 허리가 아파서 삶의 질이 뚝 떨어질 정도로 너무 허리가 아팠답니다. 병원에 가서 약도 먹고 치료도 받았는데도 그때뿐이고 효과가 없었대요. 치료 효과가 없었대요. 허리 통증이 계속 심해지다 보니까 정말 세상 만사 모든 일이 다 귀찮고 아 이럴 바에야 진짜 그냥 빨리 죽어버리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게 생각이 날 정도로 몸도 마음도 완전히 지쳐가서 도저히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몹시도 괴롭고 힘들었답니다. 그 정도로 허리가 아팠나 봐요. 그러던 어느 날 허리의 요통으로 고생하고 있던 어느 날에 관세음 보살님께 기도나 좀 하자 싶어가지고 남해 보리암에 갔답니다. 유명하잖아요, 남해 보리암. 남해 보리암 법당에서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님, 저 허리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저 몸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기도하다가 옆에 스님이 계시길래 스님께 여쭈어봤대요. 스님, 제가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도 낫지도 않고 하도 답답해서 보리암에 왔는데 스님, 저 허리가 너무 아파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스님이 매일 108배를 해보시지요 하고 스님이 숙제를 줬대요. 매일 108배를 해보시지요. 에? 아유, 허리 아파 죽겠는데 무슨 108배야. 아, 그런데 이 불자님이 보통 불자가 아니네요. 이게 그냥 무늬만

불자인 소위 말하는 나일론 불자가 아니라 나일론 불자가 아니라 찐 불자였나 봐요. 허리가 아파 죽겠는데 보리암에서 만난 스님이 매일 108배를 좀 하십시오라는 말 듣고 그날부터 108배를 시작했대요. 끙끙 앓프 알면서 막 아픈데 막 끙끙거리면서 억지로 꾹 참으면서 그래도 매일매일 108배를 했대요. 어우 대단하다. 몇 달 동안 그렇게 이제 108배를 했는데도 큰 차도가 없었나 봐요. 그래도 몇 달 동안 108배를 한 것 자체가 대단하죠. 그러다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하던 108배를 몇 달 만에 좀 쉬었대요.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허리가 너무 아파요. 그래도 몇 달 동안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108배 했으니까 108배 이제 좀 쉴게요. 허리가 너무 아파요. 그 대신 108배는 멈춘 대신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빠뜨리고 하던 기도가 천수경 독송, 금강경, 관세음보살 보문품, 반야심경, 그리고 관세음보살 연불. 야, 이분 기도 많이 하시네요. 천수경, 금강경, 관세음보살 보문품, 반야심경. 이 네 가지를 매일 독송하고 그 관세음보살 연불을 항상 했대요. 관세음보살. 108배를 멈추고 난 뒤에 늘 하던 그 기도를 몇 배를 더 정성을 기울여서 더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하던 108배를 허리가 아파서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대신 그 죄책감이라고나 할까? 미안함이라고나 할까? 그래서 다른 기도를 더 몇 배 열심히 했대요. 게을러서 108배를 안 한 게 아니라 허리가 아파서 108배를 멈췄지만 108배를 멈춘 대신 다른 기도를 더 열심히 했대요. 관세음보살. 그렇게 몇 달이 훌쩍 지내도 아무 효험이 없으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의심도 들고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에 대해서 서운하고 섭섭한 감정도 들더래요. 아, 그게 우리 중생이죠. 정말 효과가 있나? 정말 관세음보살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기는 할까? 내가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했는데 왜 나에게는 아무 응답이 없으실까? 하면서 그래도 한결같이 기도를 했대요. 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효험이 느껴지지 않아서 서운하고 섭섭한 감정도 느껴졌지만 그래도 꾸준히 기도했대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지난 어느 날이었대요. 생생한 꿈을 꿨는데 그날도 기도를 마치고 딱 잠이 들었다가 호련히 생생한 꿈을 꿨는데 하얀색 가운을 걸친 의사가 메스, 수술 칼을 딱 들고 나타났대요. 그 아픈 데를 도려내야 된다. 요 칼로 도려내야 된다 해가지고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수술 칼을 들고 딱 나타나서 쫓아오는 거예요. 꿈인데도 요 불자님이 무서워서 도망을 갔대요. 무서워 하면서 도망을 갔는데 꿈속이지만 너무 무서워서 도망을 가다가 칼을 든 의사한테 붙잡혔대요. 의사가 칼로 허리 있는 데를 푹 찔러가지고 허리에 아픈 데를 수술 칼로 싹 도려냈대요. 우와! 허리를 푹 찔러가지고 여러분 칼로 허리 찌르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이런 건 따라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건 꿈속에서나 있는 일이에요.
칼로 허리를 푹

풀어가지고 아픈 데를 싹 도려내더래요. 으악! 하면서 잠에서 깼대요. 꿈인데도 너무 생생해서 무서워가지고 으악! 하고 깼는데 세상에 세상에 세상에 맞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부처님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어찌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의 심심미묘한 이 가피를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그분조차도 깜짝 놀랐대요. 야, 가피가 있구나. 기도의 힘이 있구나. 관세음보살님의 신묘한 힘이 있구나. 확연하게 자기가 체험을 했대요. 그렇게 병원을 다녀도 낫지 않고 오랫동안 괴롭혔던 그 허리 통증이 싹 사라지게 됐는데, 그 체험으로, 그 기도의 공덕으로 더 큰 선물을 받았대요. 그게 뭐냐? 몸이 건강해진 것은 물론이고, 너무나도 마음이 건강해진 걸 느끼게 된대요. 그 생생한 체험으로, 아, 부처님의 가피가 분명히 있구나.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있구나. 그 어떤 더 깊어진 믿음, 신심, 그리고 뭔가 내 뒤에 불보살님이 나를,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든든함, 마음에 더 큰 선물을 받게 되었다라는 어느 여성불자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참으로 놀랐습니다. 참으로 놀랐습니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소나무에서 지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려드려가지고 아마 어떤 신도분들은 아유 아직도 저 똑같은 얘기 또 하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좀 그래요. 이게 제가 10년 동안 한 소나무 법문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패턴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똑같은 이야기의 흐름인데 사람만 바뀌어. 근데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은 어떤 이야기의 흐름인데 사람만, 주인공만 바뀌어서 똑같은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이게 신기하고 펄쩍 뛸 일이에요. 비슷한 흐름에, 똑같은 패턴에 그 비슷하고 똑같은 일들이 수없이 수없이 한결같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과학계에서도 어떠한 현상이 반복적으로 비슷하게 똑같이 일어나게 되면 그걸 과학적 법칙이라고 부르게 된대요. 어쩌다 한번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가 아니라 어떤 비슷한 패턴의 어떤 흐름의 법칙이 딱 발견이 되면 그걸 이제 과학적 법칙이다라고 부르게 된대요. 부처님의 이 심심미묘한 이 가피와 이 신비체험을 한결같은 패턴과 통계로서 법칙을 내릴 수 있는 과학적 법칙이라고까지는 말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절대 부정할 수 없는 똑같은 패턴의 흐름과 그 어떤 동일한 선상의 하나로 쫙 이어지는 아주 강력한 공통점들이 있어요. 절대 부정할 수가 없다. 절대 무시할 수가 없다. 불보살님의 가피는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말씀을 항상, 늘, 항상 여러분들 귀가 아프도록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불보살님의 가피는 지금 이 순간에도 찬란한 광명을 뿜어내면서 지혜와 자비의 손길로 우리 중생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나옵니다. 관세음보살님. 이런 비슷한 얘기를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비구니 스님이 계셨는데 이 비구니 스님이 막 템플스테이 지도법사도 하시고 활동을 활발하게 했던 비구니 스님이었는데 30대인가 40대 초반인가 젊은 나이에 갑자기 극심한 허리 통증이 왔는데 점점 심해지더니 움직일 수 없을 정도였대요. 움직일 수가 없어가지고 정말 화장실을 갈 때도 엉금엉금 기어서 화장실에 가서 용변을 봐야 할 정도였대요. 요새는 스님들 방에도 화장실 이렇게 욕실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방에서 욕실까지 이렇게 기어가가지고 용병을 넣어야 될 정도였대요. 정말 이제는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스님 노릇하기도 힘들 정도로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진 거예요. 병원에 가도 효과도 없고 이걸 어떡하나 하다가 그래 이럴 바야 기도하다 죽자, 죽으나 사나 기도하자. 그래서 저 지리산 쪽에 아는 분들 통해가지고 지리산 쪽에 작은 암자 같은 그런 이제 집을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에 법당에 다 앉아서 법당에서 허리가 아파서 서서 기도를 못했대. 앉아서 기도했대요. 누워서 할 수는 없으니까. 서 있기는 힘들고 앉아서 밥 먹고 잠자는 시간 빼고는 하루 종일 그냥 부처님 바라보면서 기도했대요. 부처님 밥만 먹고 잠자는 시간 빼고는 그냥 부처님 바라보면서 법당에서 기도했대요. 그러다 몇 달이 지나고 생생한 꿈을 꿨는데 꿈에 어떤 할아버지인가 어떤 남자가 나타나서 긴 침을 탁 빼가지고 스님 허리에다가 딱 찌르더래요. 꿈에서. 그 비구니 스님 허리에다 침을 쑥 하고 집어넣는데 어찌나 생생하고 느낌이 생생하고 얼마나 아프던지 꿈에서도 까무러칠 정도로 아파가지고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깼대요. 꿈인데도 너무 생생해서 허리에 침 맞은 자리가 얼얼하더래요. 그리고 꿈에서 침 맞았던 그날 이후로부터 점점 허리 통증이 사라지면서 몇 년이 지난 지금 등산할 때 날라다닌대요. 등산할 때 막 펄쩍펄쩍 날라다닌대요. 날다람쥐. 허리가 아파가지고 화장실 갈 때 엉금엉금 기어갔던 그 비구니 스님이 지금은 등산, 산을 타는데 날라다닌다고. 그 비구니 스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스님께 제가 직접 전해드린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묘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진짜 기도할 때다. 간절히 진짜 기도할 때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항상 노는 입에라도 꾸준히 염불하는 습관을 들입시다. 우리 불자님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군법사라고 해가지고요. 우리 스님들이 머리 깎은 스님들이 군대에 들어가서 군복을 입고 반은 군인 생활을 하면서 스님이지만 군복도 입고 그리고 반은 스님이고 반은 군인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군대 안에 우리 장병들을 위해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전법포교하는 그런 법사 스님들을 군법사라고 부릅니다. 군법사 스님, 군법사라고 부르는데 참 훌륭한 분들이죠.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이 군법사 출신이시고 오래전에
그 대구에

능인 고등학교라고 있대요. 대구의 능인 고등학교라는 불교 종립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교법사. 교법사는 그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이제 학생들에게 부처님 가르침도 전해주고 학생들과 상담해주면서 학생들 마음도 어루만져주는 그런 학교에서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을 교법사라고 불러요. 군법사 출신이시고 대구 능인고등학교에 교법사로 또 활동하셨던 어느 법사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1977년도에 있었던 일이래요. 1977년도면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거든요. 그래서 50년 전이네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50년 전쯤에 그때 파릇파릇한 젊은 군법사였대요. 젊은 군법사로 그 당시에 대구에 있는 부대에 그런 법당에서 군법사로 활동하면서 사방팔방 다니면서 우리 불자님들과 우리 병사들을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여러분, 1977년도잖아요. 그때 1970년대에는 지금처럼 차를 가지고 있는 개인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흔치 않았잖아요. 그 당시 1970년대에 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또 그 당시 가난한 군법사였기 때문에 당시 자동차는 없었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대요. 1970년대. 왜냐하면 사방팔방 다니면서 법문하고 다녀야 되니까 아마 차를 살 여유는 없었고 1970년대 차 가진 사람들이 몇이나 됐겠어요. 근데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해야 되니까 90cc, 제가 오토바이를 잘 모르는데 그 당시 90cc 오토바이를 타고 부대로 부대 밖으로 여기저기 법당을 다니면서 불자님들과 사병들에게 우리 장병들에게 그렇게 법회를 열고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던 아주 열심히 전법포교하고 있었던 시절이었대요. 1977년대요. 그때 사병들, 일반 병사들을 위해서 저녁 법회를 마치고 이제 밤늦게, 법회가 밤늦게 끝나고 부대로 복귀하는 길이었대요. 뿡 하고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부대로 복귀하는 길이었는데 그때 시간이 밤 9시가 넘어갈 때였대요. 밤 9시가 넘어갈 때 오토바이를 타고 부대로 쫙 가고 있는데 여러분 제 길을 잘 모르는데 대구하고 경산을 지나가는 도로 담티고개라고 있대요. 담티고개 들어보셨나요? 담티고개라고 있는데 그 당시 1977년 그 당시에 오토바이 타고 담티고개 지나갈 때 한창 도로 확장 공사한다고 크게 일을 벌려서 공사하고 있는 상황이었대요. 담티고개 도로 확장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옆에 막 자갈, 모래, 막 철근 이런 공사 도구들이 길 옆에 이렇게 여기저기 쌓여 있었을 때래요. 건설 기재 그런 건설에 쓰이는 공사에 쓰이는 자재들이 길 옆에 쫙 늘어져 있고 그 시커먼 껌껌한 그 도로 담티 고갯길을 홀로 오토바이를 타고 쫙 달리고 있었대요. 밤 9시가 넘어서 붕 하고 이제 오토바이를 달리다가 마지막 기억나는 게 하면서 정신을 잃었대요. 퍽 하고 그냥 정신을 잃어버렸대요. 담티고갯길에서 뻑 하고 정신을 잃어버렸대요.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자기가 어디 길을 걷고 있는데 뿌연 안개가 가득해서 한치 앞도 안 보이더래요. 어딘지도 모른 안개 자욱한 길을 홀로 여기저기 걷고 있었대요. 혼자서. 난 누구? 여긴 어디? 그냥 이렇게 걷고 있는데 알 수 없는 우울하고 슬픈 감정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안갯길을 이렇게 걷고 있었대요. 그러다 저기 왜 사람이 있더래요. 사람이 있어서 자세히 가까이 가서 딱 봤더니 여러분 누가 있었냐면 맞춰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하얀 옷을 입은 귀부인 하얀 옷을 입은 귀티가 나는 부인 여인이 딱 서 있더래요. 하얀 옷을 입은 귀부인이 딱 서 있는데 그 하얀 옷을 입은 귀부인을 본 순간 막 그 슬픈 감정이 싹 사라지면서 기쁜 감정이 막 생기고 막 엄마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엄마 같은 느낌이 들면서 막 이렇게 앵기고 의지하고 싶더래요. 너무나 기쁜 마음이 생기고 막 엄마? 어머니? 막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나 의지하고 싶은 친숙한 느낌이 들더래요. 그 하얀 옷을 입은 귀부인을 보는데 근데 그 귀부인이 하얀 옷을 입은 귀부인이 자기를 딱 바라보면서 그리로 가면 안 되는데 거기로 가면 안 되는데 딱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안 돼 안 돼 거기로 가면 안 돼 하고 딱 자기를 막더래요. 예? 그 어디로 가야 됩니까? 거기로 가면 안 돼 하더니 하얀 보자기에 책이 쌓여 있는 하얀 보자기를 이렇게 건네주더래요. 그게 무슨 책인지를 모르겠대요. 하지만 책이 담겨져 있는 하얀 보자기, 책이 쌓여져 있는 하얀 보자기를 딱 주면서 저기로 가라 하고 알려주더래요, 길을. 저기로 가라 하는 순간 그 길에 안개가 싹 사라지면서 환한 길이 딱 나 있더래요. 안개가 싹 사라지면서 환한 길이 딱 보이는데 순간 어떻게 가야 됩니까? 여기가 어딥니까? 하고 딱 보는 순간 하얀 옷을 입은 귀부인이 사라졌대요. 샤랄랄라 하고 사라졌대요. 저기로 가라 하고 싹 사라졌대요. 그 순간 하고 다시 정신을 딱 깨보니까 피투성이가 돼서 택시 안에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달리는 택시 안에 이렇게 피투성이가 돼서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택시에 누워가지고 어디 길을 막 달리고 있다는 것까지를 딱 느끼고 다시 싹 정신을 잃었대요. 나중에 깨워보니까 병원인 거예요. 병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자초지종이 담티고개에서 그 시커먼 길을 막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다가 눈앞에서 갑자기 택시가 나타났는데 택시에 그 환한 그 택시 등 환한 그 등에 그 조명의 환한 등에 눈이 부셔가지고 오토바이를 확 피한다고 꺾었는데 그만 길 옆에 있는 자갈 있죠. 자갈 무더기. 자갈 무더기에 오토바이가 확 박혀가지고 그 목격자의 말에 의하면 자갈 무더기에 오토바이가 확 처박히면서 몸뚱아리가 공중으로 솟구쳐서 한 5m 밖으로 나가 떨어졌대요. 오토바이에서 붕 떠서 공중에서 저 5m 밖으로

0: 완전히 그냥 나가 떨어져서 뒹굴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토바이가 이렇게 위험해요. 오토바이는 조금만 삐걱해도 오죽하면 오토바이 사고 나서 목숨 붙어있는 것만도 기적입니다. 뭐 의사들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오토바이 사고가 무서워요 여러분. 달리던 택시기사가 놀래가지고 옆에서 오토바이 사고가 났으니까 자기 택시 피하다가 오토바이 사고가 났으니까 그 택시에 타고 있던 손님하고 같이 그 군법사 스님을 택시 안에다 다 택시 안에다 집어넣고 그냥 병원으로 달린 거예요. 병원으로. 병원으로 막 택시 타고 달리고 있을 때 그때 살짝 깨가지고 여기 택시구나 하고 다시 정신을 잃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군병원에 갔는데 그 군병원, 왜냐면 군법사니까 군병원의 병원장님이 독실한 불자라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종합검사를 하는데 특히 머리가 다치면 안 된다고 뇌검사까지 다 받았대. 머리에 문제가 있나 없나. 그런데 놀랍게도 자갈밭에 오토바이가 박혀가지고 몸이 5m 밖으로 공중으로 날아올라서 떨어졌는데 사고 난 거에 비해서 크게 다친 데가 없더래요. 막 몸에 피 묻고 한 거는 막 긁혀가지고 막 피가 나와서 막 몸에 피가 난 묻은 거고 찰과상 피부 같은 데 막 까지고 막 피가 났던 거고 사고에 비해서 크게 다친 데도 없고 머리도 아무 이상이 없더래요. 아이고 다행입니다 스님. 머리도 멀쩡합니다. 머리 다친 게 제일 걱정인데 다행입니다. 그 법사님이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혹시 그때 내가 안갯길에 혼자 걷고 있었는데 그 길이 혹시 저승으로 가는 저승길은 아니었을까? 그때 하얀색 옷을 입은 귀부인을 만나서 거기로 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안개가 사라진 환한 길로 나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내가 그토록 한 번은 만나고 싶었던 관세음보살님이 아니셨을까?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참으로 놀랐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그 법사님이 평소에 관세음보살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그리고 어디 법당에 가서 군법사로 계실 때에도 그렇게 법당에 관세음보살 불상도 새로 불상 조성도 하고 그렇게 관음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었대요. 참으로 묘하고 참으로 묘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오직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을 향한 공덕은 헛되지 않다. 부처님을 향한 공덕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 중심을 딱 세우고 이번 생 잘 닦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
1: 방송 포교 후원에 동참해 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차 초이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주는 803 갑바위 부처님 연불 소리샘을 선물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0: 무한 봉골사 명상 심리 상담 센터 쉼에서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겪는 분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명상 심리 전문가 지호 스님과 함께하는 사별 가족 치유 7단계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전해드립니다. 신청 문의는 010-4115-2303번과 모바일 QR코드로 가능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포천 관음사에서는 10월 18일 대한불교 조계종 전계대화상 무관대종사를 모시고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청정한 계율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삶이 지혜와 자비로 충만하기를 발원합니다. 문의는 031533-0741번입니다. AI 기술과 마음 돌봄이 만나는 특별한 체험, AI 힐링 가이드와 마음 돌봄 체험이 열립니다. 스트레스 뇌파 진단, 뉴로 아로마, 로봇 명상과 AI 마음 상담으로 나만의 마음 돌봄 방법을 찾아보고 싱잉볼 울림에 따라 빛으로 생성되는 반응형 디지털 아트 공간에서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1차는 9월 19일과 20일 인사동 토포하우스에서, 2차는 9월 29일과 30일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2층 IF존에서 진행됩니다. 이 시대의 참된 수행자,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스님과 함께 선강과 실참을 쌍수하는 사부대중 선수련회가 오는 11월 1일부터 4일까지 경주 황룡원에서 문경 한산사 부리선회 주관으로 열립니다. 일상과 수행이 둘이 아닌 삶을 실천하고 열려있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660-1009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참선 정진법회 65기를 모집합니다. 10월 6일부터 시작하며 3개월간 진행합니다. 매주 화요일 지도법사 자홍스님의 지도로 기초 이론과 실습을 진행하고 목요일에는 자율정진하며 일상 속 수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접수는 023270-3491번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고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끊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0: 50여 년의 고도와 수행이 길어올린 한 권의 시. 운명을 여는 실천의 안내서 깨달음의 노래. 깨달음의 노래는 어제는 그토록 알고자 했는데 그러지 못했고 오늘은 뚜렷하고 밝게 다가오는 깨달음의 세계를 노래했습니다. 전강 조실 큰 스님을 시봉하면서 조사선을 직접 지도받고 긴 세월 간절히 참고해 지은 개송 깨달음의 노래. 문의는 010-6484-2542번입니다.
1: 연불 최고 영인 스님, 연불 천도 가피령. 드디어 연불 최고 영인 스님이 부산 금정산에 연수함을 열어 불자님들의 조상 천도와 집안과 자손들의 발복을 위해 연불 정진하고 계십니다.
2: 부처님, 제 자식만큼은 잘 돼야 합니다.
3: 부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1: 조상님들의 원들을 풀어 천도제를 지내주어야 집안과 자손들이 발복하고 운이 열립니다. 영인 스님의 연불 천도법은 부처님에게 어려움을 고하고 조상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게 해 신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조상님들께 공을 드리고 천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연불 제1 부산 연수암 영인 스님 010-7674-3457번입니다.
4: 우리 민족의 포복 순결을 이어온 대표 전통 문화 축제 2026 8관회가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펼쳐집니다. 어린이를 위한 마정수기법회부터 화려한 백희가노 그리고 호국영령 위령제와 팔관제계 수기법회까지 다채로운 재연행사가 이어집니다. 아름다운 산사를 배경으로 현대인의 인간성을 회복하고 호국 불교의 정수를 이어가는 자리 2026 8관회에 부산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 예수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마음은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6: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5: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6: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5: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장래 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7: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8: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기를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스모님, 야소다라가 오면서 전쟁을 가져왔다고 하셨죠? 오늘 전 말할 수 있어요. 야소다라가 오면서 큰 영광을 가져왔다고요.

0: 이 태양 목걸이는 조상님들의 휘장이다. 전장에서 용맹을 드날린 사람에게 주는 선물. 오늘 우리의 승리는 네 공이다, 스탁. 네 전략 덕분에 우리는 코살라 군대하고 당당히 맞설 수 있었다. 네가 코끼리 떼를 데리고 오지 않았다면 우린 이기지 못했을 거다. 스타르타는 샤카 가문을 자랑스럽게 해주었다.
1: 스타르타 퇴자
2: 만세!
1: 스타르타 퇴자
2: 만세!
1: 스타르타 퇴자
2: 만세!
3: 단다파니 마마가 안 계셨다면 역부족이었을 겁니다.
4: 나?
3: 단다파니 마마가 야소다라 같은 따님을 낳지 않았더라면 마마는 야소다라에게 코끼리를 선물로 주지 않았을 거고 그러면 야소다라가 제가 코끼리와 친하도록 도와주지 않았겠죠. 그랬다면 제가 코끼리의 언어를 알았을 리도 없고 코끼리 떼를 모아 움직이는 법도 몰랐을 거고 전쟁을 막을 길도 없었겠죠.
1: 야소다라 공주!
2: 만세!
1: 야소다라 공주!
2: 만세!
1: 단다파니 왕!
2: 만세!
1: 단다파니 왕!
2: 만세!
1: 단다파니 왕!
2: 만세!
1: 단다파니 왕!
2: 만세!
5: 얼음이 녹기 때문에 로이니 강물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것이다. 대바다하로 가서 로이니 강에 놓인 다리를 부수어라. 그래야 우리 군대가 여기 오지 못한다. 어서 가!

0: 아니거든.
1: 아버지께는 권력이 제 집보다도 시댁보다도 딸의 행복보다도 더 중요한가요? 권력 때문에 가문의 왕의 피를 흘리고 나서도 마음 편히 쉬실 수 있어요? 이것을 이기심의 극한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아니면 인간의 옹졸함?
2: 이 승리에 공이 있는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아바마마.
0: 누구냐?
2: 대바다타 왕자죠. 대바다타 왕자 만세! 대바다타 왕자 만세! 대바다타 왕자 만세!
0: 맞다. 대바다타 네 표적이 빗나갔더라면은 전쟁뿐만이 아니라 샤카국의 자존심도 잃어버릴 뻔했다.
3: 죄송하지만 폐하. 만약 이 목걸이가 또 다른 태양 목걸이였다면 제가 주저없이 받았겠지만 이것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공허한 마음은 항상 생각했을 겁니다. 비록 제가 형이지만 최고는 아니라는 것을요.
4: 폐하, 목걸이를 제게 주십시오. 제가 전해주겠습니다. 폐하가 주시는 그 목걸이에 폐하의 축복이 담겨있다는 것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5: 폐하,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승전 축하 잔치를 하셔야죠. 잔치와 더불어서 연기됐던 결혼식도 다시 나를 잡으십시다.
6: 폐하, 바차스바티 구루가 길이를 잡아주었는데요. 다세 후라고 합니다. 괜찮으시다면...
7: 물론입니다. 더 이상 결혼을 미뤄선 안 되죠.
0: 이 결혼은 내일 열릴 샤카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겠습니다.
5: 사령관님, 태자님께 저를 대신해서 이 환을 걸어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의 용맹을 말하고 있다고 전해주십시오.
8: 만세! 신다로타 태자! 만세! 신다로타 태자! 만세! 신다로타 태자!
3: 만세! 같이요? 모두들 시타르타만 칭찬하느라 바쁘지요. 전장에서 피를 흘리고 승리한 건 우린데 결국 모든 공은 다 시타르타에게 돌아가잖아요. 사령관 이름도 군대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슬픈 건요, 샤카 왕국 왕들의 조언이 무시된 채 프라세나 집과 협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건데요, 당신은 샤카 가문의 일원이면서 사령관이기도 하잖아요. 그들은 당신한테 물어봤어야 돼요. 프라세나 집 같은 적을 살려두는 것이 옳은지 말입니다.
9: 절대 안 되지. 이제 그 결과를 직면해야 할 거야. 프라세나 집은 반드시 또 우리를 공격할 테니까.
3: 그럼 시타르타하고 대왕의 결정이 옳지 않았다는 거군요.
9: 그래, 맞아.
3: 그렇다면 이것은 샤카 회의에서 토론해야 할 대상이 아닌가요?
9: 당연하지. 그들은 샤카 회의에서 결정의 정당성을 증명해야 할 것이.
3: 나는 항상 사람들한테 질문을 했지, 시타르타. 이제 모든 사람이 너한테 질문을 할 차례다.
10: 말해봐, 여긴 어디야?
11: 여기는 신전 앞이야.
10: 어떻게 알았어?
11: 공약물 냄새가 나서.
10: 그리고?
11: 그리고

0: 네가 등불을 많이 켰어, 고파.
1: 그건 어떻게 알았어?
0: 네 습관이잖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1: 그게 무슨 소리야?
0: 내 말은 넌 슬플 때면 등불을 켜고 기도하지. 그리고 행복할 때면 등불을 켜고 신께 감사드려.
1: 맞아.

0: 나는 맹세를 했었어. 네가 승리하고 돌아오면 신 앞에 등불을 켜겠노라고. 봐.
1: 그럼 내가 안 돌아왔으면?
0: 그땐 이 불로 내 몸을 태웠을 거야. 놔. 놓으라고 했어.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전사는 전장에서 싸우지만 그 안에는 자신의 마음과 싸워.
1: 그런 작은 일로 마음을 다치다니. 앉아. 이제 눈을 감아봐. 감으라니까.

0: 이제 단식은 그만해. 며칠간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
1: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안 먹은 건 어떻게 알았어?
0: 배고픈 사람은 쉽게 화를 내니까. 봐, 또 화내잖아. 알고 있었어, 고파. 네가 아무것도 먹지 않으리란 것을. 왜 그래?
1: 이제 돌아왔으니까 내게 음식을 먹여줘야 해. 안 그러면 계속 화낼 거야. 난 배가 고프거든.

0: 마야 형님이 계셨더라면 아이들을 보며 기뻐했을 텐데.
1: 마야 왕비가 없다고 누가 그래? 나는 항상 마야가 여기 우리 곁에 항상 있다고 느껴요. 아무데도 가지 않았어.

0: 샤카 왕국의 법적 절차를 따라서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오늘 회의를 소집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첫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한 일에 대해 참석하신 모든 왕들께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제 아들 시다르타와 야소다라의 결혼식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쟁에서 일어난 일을 분석한 결과 고살라 왕을 이김으로써 우리는 역사를 다시 창조했습니다. 이제 감히 우리의 힘을 의심하는 자는 없을 겁니다. 전장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
0: 죄송합니다만 폐하, 그 결정들은 무능했습니다.
2: 완전히 잘못된 결정이요.
3: 규범에도 어긋납니다.
4: 우리 제안은 듣지도 않으셨습니다.
1: 이게 무슨 소리요?
3: 폐하, 우리 모든 샤카 왕들은 샤카 가문 내에서 가졌던 지위에서 사직하겠습니다. 그래야 대왕께서 하고 싶은 대로 하실 테니까요.

0: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 진실입니다. 샤카 왕국은 더 이상 연합국이 아닙니다.
2: 맞아요.
1: 연합국이 아니에요.
2: 아니에요.
1: 마가다국과 고설라국처럼 샤카국도 이제 독립왕국이 되었습니다.
2: 맞습니다.
3: 맞아요.
0: 도대체 무슨 말이오?
3: 전쟁에서 피하는 우리를 믿지 않았어요.
1: 믿지 않았어요. 않으셨습니다.
0: 그때는 토론할 때가 아니었소. 샤카 가문이나 우리를 위협할 만한 어떤 결정도 지금은 내린 적이 없소.
1: 프라세나지처럼 위험한 적의 목숨을 살려준 것은 잘못된 결정입니다.
2: 맞습니다.
1: 그는 증오하며 떠났습니다. 복수를 하러 꼭 돌아올 겁니다.
2: 맞아요. 복수하러 올 거예요.
3: 폐하, 시타르타 태제의 결정이 우리 미래를 진퇴양난에 빠뜨렸습니다. 이제 늘 공격의 위협 하에 있게 됐어요.
1: 폐하, 프라세나짓은 폐하의 손에 있었는데도 시타르타의 청을 들어주고 놓아주었습니다.
2: 맞아요.
1: 그것은 혼자만의 결정이지 샤카 왕들의 결정이 아닙니다.
2: 맞습니다.
4: 폐하, 샤카 가문 전체가 폐하의 영도력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시타르타 태자는 오늘 회의에서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2: 맞습니다.
5: 회의입니다.
2: 맞아요.
5: 답을 해야 돼요.
3: 폐하, 시타르타 태자는 어디 있습니까? 가문이 회의를 하고 있는 이때 가문의 일원으로서 왜 참석을 않는 겁니까?
1: 말씀하세요. 다른 어디 있습니까?
2: 어디 있어요?
1: 말씀하세요.
2: 말씀하세요.
1: 어디 간 거야?
6: 마마, 아버지는 뭐가 잘못되셨어요? 말해줘요. 아버지가 왜 이러세요?
7: 의식이 없으신가요?
6: 괜찮으실까요? 말해줘요.

0: 난 항상 너에게 질문을 했는데 저 아인 내게 질문을 하네. 말해봐 고파. 내가 뭐라고 답을 해줘야 돼? 그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자존심 때문에 의식이 없다고. 어떻게 말해줄 수 있을까?
1: 여러분의 질문에 답을 하는 거는 나하고 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때까지는 여기 계신 모든 왕들께 결혼식에 참석하셔서 의심 없이 아들의 결혼을 축복해 주기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에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따로 마련하겠소.
2: 본 회의 참석자들이 두 분의 답이 무능하다고 판단하면 어찌 됩니까?
3: 아, 말해주세요! 말해주세요!
4: 뭐하는 게 무엇입니까? 시작하가면 수장을 다시 선출하는 겁니까?
5: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겠지요.
6: 그럼요. 네, 맞습니다.
4: 누가 감히 스토다나 왕과 경쟁을 한단 말입니까?
2: 당신의 행동은 규범에 어긋납니다. 드러나다.
4: 당신의 불신도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대왕의 결정은 절대적으로 훌륭했어.
7: 무슨 말을 안 하고 싶은 게 뭡니까?
8: 순응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7: 우리가 대왕한테 순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0: 아주머니, 걱정 마세요. 아드님이 전쟁에서 팔이 잘렸지만 다른 아들도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돌봐드릴게요. 아드님이 우리의 칼이 되었으니 제가 아주머니의 의지처가 되겠습니다.
9: 동의하시오! 동의하시오!
1: 아, 진정하시오! 진정해요. 드로나단, 진정하게. 연합국에는 한치의 의심도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수장 재선거를 반대하지 않겠소.
2: 대왕의 허락하에 태자의 결혼식이 끝나면 회의를 개최하고 거기서 협상이 옳은 결정이었는지 가릴 것이요.

0: 이 연기는 숲에 불이 났느냐? 찬나!
1: 이 연기는 전쟁에서 죽은 병사들을 화장하는 것입니다.

0: 그들의 몸이 아니라 인류가 부르다고 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을 수치스럽게 하고 있다. 우리 인간은 언제까지 전쟁이란 이름하에 스스로를 욕되게 할 것인가? 언제까지?
1: 이게 뭐야, 시타르타?
0: 내가 모든 사람에게 묻는 말이 바로 그거야. 이게 뭐야? 어떤 왕이 한순간 주권을 장악하겠다는 결정을 하고 그는 아슈아맥의 숭배 의식을 하지. 전쟁을 벌이고 그가 행한 것을 이루지. 이룬 게 이거야. 이 연기, 여기도 저기도 온통 연기뿐이야.
1: 낙심하지 마, 시타르타. 너는 전쟁을 막았어.
2: 태자 마마께서는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하셨어요.
0: 아마도 모두가 무기를 내려놓긴 했겠지, 참.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어쩌지? 그들의 증오는 어쩌고?
1: 모든 사람의 아픔을 그리 가슴에 담으면 너는 눈물 속에 빠져 죽고 말 거야.
0: 헤엄을 쳐서 연안으로 간다 해도 무슨 소용이야. 눈에 보이는 거라고는 그저 연기뿐인데. 오직 시커먼 연기뿐. 다른 건 없어.
3: 야소다라를 대바다에서 결혼시키지 못한 걸 전 항상 후회할 것 같아요.
1: 그런 말씀 마세요, 마마. 낙심하지도 마시고요. 카필라바스투는 친정이잖아요. 부모님 댁이고요. 그리고 야소다라는 외삼촌 댁에서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른 방도가 없어요. 바차스파티 구루의 명령으로 이 길이를 놓치면 우기까지 기다려야 한다지 않습니까?
4: 그럼요. 그때까지 신랑 신부가 기다릴 수 있겠어요?
5: 안녕하십니까. 이 상인이 마마님들께 인사를 올립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모든 옷감과 보석들은 최고의 품질과 희귀성, 가치를 갖추었습니다. 앉으시지요. 이 장신구들을 한번 보십시오. 바다에서 어렵게 얻은 귀한 보석들로 장식했지요. 자, 이것은 라트나발리 목걸이라는 것인데요. 공주님이 하시면 환상적으로 아름다울 겁니다. 한번 보시지요.
4: 불쌍해. 보이겠지. 만약 제가 우리 대바다타의 아내를 위해 보석을 고른다면 이런 것들은 두 번도 쳐다보지 않겠어요.
3: 하나만 결정합시다. 먼저 옷감을 고르고 그런 다음 거기 맞는 보석을 고르지요. 저 조만갈라? 저보다 나이가 어리시니까 대바다타의 아내를 위해 어떤 옷감을 고르실지 먼저 보시자고요. 저도 그게 좋으면 야소다라를 위해 구입하도록 하죠. 좋지요?
4: 좋으실 대로 하시죠, 아미타 마마. 뭘 보고 있나? 옷감 보여줘야지.
5: 물론입죠. 이 천을 보시지요. 카필라바스투를 다 뒤져도 이렇게 좋은 천은 못 구하실 겁니다.
4: 지금 뭐 하자는 건가? 내 하녀가 바로 이런 옷을 입어.

0: 그러시다면 이 옷감을 보시죠. 색감이 아주 좋죠. 색채가 마맞게 고혹적이지 않습니까? 감촉도 부드러워서 자꾸 만지고 싶으실 겁니다. 자, 일단 이 옷을 입고 나면 사람들이 모두 마마만 쳐다볼 겁니다.
1: 모두 나만 바라본다면 신부에게 징크스가 되잖아. 그리고 어쨌든 나는 누구도 야소다라에게 저주의 눈길을 보내길 바라지 않아.
0: 이 천을 한번 보시지요. 이건 꼭 마음에 드실 겁니다.
1: 옷 고르는 눈이 너무 평범하군.
0: 이건 어떻습니까? 이집트에서 수천 리를 건너온 외제입니다.
1: 그래? 한번 보겠네. 봐, 찢어지잖아. 자넨 우리 모욕하고 있어. 망갈라의 조카 며느리에게 어울릴 만한 천이 자네에겐 없는 것 같군. 타미타 마마, 그래도 야소다라를 위해 천을 고르십시오. 만약 우리 집이었다면 전부 다 불살라버렸을 겁니다.

0: 결혼식 당일엔 망갈라가 어떤 소란도 피우지 않길 바라는 수밖에 없네요.
1: 조심하세요.

0: 왜 그러십니까, 폐하? 처음으로 폐하 여금이 그리 강하지도 민첩하지도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후에도 걱정하는 모습만 보입니다.
1: 사카가온이 그들의 왕을 의심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그들은 태자를 의심하고 내 결정도 의심했다.
0: 폐하, 사자는 늑대무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저희는 연합국가입니다. 논쟁은 당연하니 염려하지 마세요.
1: 내 걱정이라면 하지 않는다. 스타르타 때문에 걱정이지. 사카 가문에서 결혼식을 거부한다면
0: 불가능합니다. 그들이 폐하를 거부할 수는 있겠으니 무엇 때문에 결혼식을 거부하겠습니까? 염려 마십시오. 가서 좀 쉬세요, 폐하.

0: 축하한다 아들. 너의 전력도 시타르타와 견줄만 하구나. 대왕이 전쟁 승리를 기뻐하고 있어야 할 시간에 걱정을 하고 있으니 말이야.
1: 저는 결정했어요, 아버지. 이제 마음 놓고 살지도 않을 거고 그들이 마음 놓고 살게 두지도 않을 겁니다.
2: 얼굴에 발라보세요.
3: 아미타마마, 강황을 너무 많이 바르시면 야소다라가 시타르타보다 더 못해 보일 수도 있답니다.
2: 그러면 그러라죠. 신랑이 제 조카인데 최고 신랑이니까요. 그렇지 시타르타? 지금 전 카필라바스트 쪽에 있으니까 데바다 백성들이 그들의 공주가 신의 화신과 결혼하는 걸 지켜볼 겁니다. 안 그래요, 마마?
4: 물론이죠.
5: 네로, 왜 아직도 여기 있어? 야소다라에게 강한 팩을 해줘야지. 계속 찾았잖아, 얼른 가.

0: 가자.
1: 메헨디 해주 브스키 메헨디 해 망가르 메헨디 해 베타메스
0: 대령이여 공주.
2: 왕자의 방에서 뭘 한 거야 네루? 나만 홀로 남겨두고 말이야.
0: 얘 좀 보게. 시타르타 태자를 잠깐 보고 왔을 뿐인데 벌써 질투를 막 하고 있네.
2: 네루 너?
0: 아, 진실은 맛이 쓴 법이야.
2: 네루 거기서.
3: 자 시타르타 일어나라. 어서. 고파랑 너 둘 중에 누가 주도권을 잡을지 어디 한번 보자. 모두 오세요. 원을 만들어야지.
4: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고모님.
3: 이건 세상의 끈이란다. 네가 이 끈을 부숴야 해. 네가 빠져나가면 이기는 거야. 그럼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서 네가 주도권을 잡게 된다는 거지.

0: 왕이시여.
1: 뱀이다! 아, 뱀이에요!
2: 어,
1: 여기
2: 있어요!
0: 시따르타.
2: 결혼을 하고 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야.
3: 뭐가 달라지는데?
2: 결혼을 하고 나면 우리는 태자마마를 시따르타라고 부를 수 있지. 그런데 너는 그분을 전하, 폐하, 아니면 저기요? 저기요? 그렇게 불러야 해.
3: 농담은 이쯤에 두고 내가 좀 심각한 얘기를 해도 될까, 야수다라? 어? 시타르타를 본 이후로 그의 전부가 될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드네.
2: 헤나 의식 마치기만 해봐. 제대로 상대해줄게.

0: 우리나라 기녀들의 춤을 보다가 왕들이 다 넋이 나간 것 같습니다. 암나팔리가 도착하면 어떻게 될까요?
1: 암나팔리요? 바이샬리의 기녀요?
2: 예, 단다파니 마마. 바이샬리 국왕 리차비도 여기로 오고 있죠. 암나팔리와 함께요.
0: 인도 최고의 미녀가 시타르타의 결혼식에서 춤을 추게 될 거예요.
3: 대단합니다, 페하. 이것은 비너스가 발찌를 차고 하강하셔서는 모든 왕들을 그녀의 발찌처럼 흔들겠다는 거군요.
0: 그녀의 이름만 듣고도 벌써 마음이 설레시나 봅니다.
3: 암나팔리.
0: 마가다 국왕 빈비사라와 그 아들 아자타샤투가 자리하고 나면은 이 결혼식이 더욱 영광스러워질 거예요. 카펠라바스도 구석구석에 모두 청첩장을 보냈어.

0: 그렇습니다, 폐하. 코살라 국왕만 제외하고 모두 초대했네요.
1: 이렇게 상서로운 날에 적을 초대하진 않습니다, 단답반이와.
0: 아미토단, 그는 당신들과 협상을 했어요.
2: 그를 초대하면 샤카 왕들이 많이 언짢아할 겁니다. 그리 되면 재선거의 날에 또 다른 논쟁거리가 되는 거죠.
3: 코살라 국왕한테도 청첩장을 보냈습니다, 단답한 이왕.
1: 배하,
0: 이보시오. 데바다타 왕자님께 말 좀 전해주시겠소? 타르닉이 명령을 받고 왔다고 좀 해주시오. 고맙소.

0: 다르네.
1: 명령 받잡고 왔습니다, 왕자님.
0: 네. 나를 위해 뭘 해주겠나?
1: 무엇이든요.
0: 부를 위해서.
1: 부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놓겠습니다.
0: 그렇다면 하룻밤에 평생의 부를 얻게.
1: 그런데 할 일이 뭔가요?

0: 언니들, 야자즙과 레몬수를 사용하면 헤나 문신이 더 선명해진다던데? 헤나가 선명할수록 남편의 사랑도 강렬하다고 하죠.
1: 만약 헤나가 선명하지 않으면 어찌 되는데?
0: 어찌라긴, 나 같은 정부를 두게 되는 거지.
2: 네가 이 헤나를 만들었잖아. 선명하게 안 나오면 두고 봐. 널 어찌하는지.
0: 네 얼굴을 보면 다 나와있어, 고파. 그는 온 세상을 다 사랑하는 사람인데 어찌 널 사랑하지 않겠니? 그는 너를 사모해. 그래서 우리한테서 너를 빼앗아가는 거야.
2: 너희들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을 하지?
0: 아직 울면 안 돼, 고파. 사람들은 다 결혼을 한 다음에 울어. 결혼하는 게 그리 슬프다면 할 수 없지. 내가 시타르타와 결혼하는 수밖에.
2: 네루 가만 안 둔다. 증명해줄게. 헤나 망쳤네.
3: 공주님, 정갈이 왔습니다.
2: 누구의 정갈?
3: 대자마마요. 대자마마가 호수에서 기다리고 계시답니다.
2: 지금?
4: 이가 나와야 돼. 안 이뤘다. 예! 예! 예! 예! 시타르타! 시타르타, 나 좀 도와줘. 데바다타 형이 계속 이기고 있거든.
5: 아니, 아니루타. 네가 해. 난...
4: 그러지 말고. 내일부터는 밤마다 야소다라하고 함께 보낼 거잖아. 나 정말 계속 지고 있어. 제발 좀 도와줘. 응? 오늘은 내가 승자가 될 거다, 아니루타.
5: 형이 주사위 놀이에선 전문가야.
4: 알아. 하지만 너는 행운의 사나이니까 네가 이길 거야. 7 1 2 3 4 5 6 7 시타르타, 너의 행운도 오늘 밤엔 맥을 못 추는구나. 너는 나를 이길 수 없어. 시타르타, 10. 우리는 10만 나오면 돼.
5: 운명이 바뀌는 데는

0: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
1: 10! 1, 2, 3, 4, 5, 6, 7, 8, 9, 10! 봐, 형! 우리 이젠 동점이야!
2: 주사위 놀이는 네가 이길지 몰라도 야소다라를 얻는 것은 내가 이긴다.

공주 봤어? 처소에 없는데? 흔적도 없어. 궁을 아무리 찾아봐도.

너한테 애원했지. 설득도 해봤지. 설명도 했지. 너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네가 동의하지 않았지. 그런데 오늘 너의 결혼식 날 너는 여기 있잖아. 나와.

0: 같아.
1: 마마의 소생이 잘하는 걸 보셔야지요.
2: 난다라고 불러요.
1: 난다?
3: 어머니.
2: 너의 미모는 어떤 사람이라도 유혹할 수 있다 들었다. 네가 시타르타를 잠시 유혹하여 너의 아름다움에 빠지게 한다면 그러면?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한마음 선원 울산지원에서 대행선사 탄신 99주년을 기념하며 청소년 문화 한마당과 산사 문화축제를 봉행합니다. 10월 3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다채로운 출연진의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여법한 이번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2-295-2335번입니다. 오는 10월 18일 일본 후지산 홍원사에서 대구 통천사, 오사카 통천사, 후지산 홍원사에 한국과 일본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027년 아리 스포츠컵 원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국적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고 불심으로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향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불국토 상조에서는 10월 1일 BTN 불교TV 2층 무상선원에서 법률사무소 정금 박순배 변호사와 함께 특별 강연을 진행합니다. 유언장 작성법과 장례 이후 알아두어야 할 유산

상속에 대한 법률 내용을 쉽게 알려드립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070-4623-5217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토크쇼 가피의 진행자 광우입니다. 한가위 추석을 맞이하여 저 환한 보름달과 같이 여러분의 삶에도 복덕과 지혜가 환하게 빛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늘 좋은 날 되시고 항상 부처님 가피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BTN 더욱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1: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벌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3: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융,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 보우국사. 태고 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서남사 볼리가 인면대학에 오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볼도 차제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 원담입니다. 사람들이 일장주몽이다, 인생은 한바탕 꿈과 같다, 봄꿈 같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유해가지고 장자의 나비꿈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조선시대 숙종 때 서포 김만중 씨가 쓴 소설 구운몽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침에 꿈 이야기를 갖고 온 것은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인생의 꿈이라면은 우리가 거기서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꿈이니까 헛되다, 다 소용없다, 인생의 꿈이라면 애써 노력할 필요가 없다, 꿈인데 깨고는 어차피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허무한 건데 애써 살 필요가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이거는 잘못 생각한 겁니다. 예를 들자면 군몽 안 읽어본 사람 있습니까? 군몽 모르는 사람 있어요? 군몽 주인공이 성진이라는 이제 젊은 20세 선임입니다. 성진이 20세 선임인데 육관도사, 자기 세상에 육관도사의 명을 받고 남해 용왕에 인사하러 보내요. 용왕이 고군 많은 선물을 보냈는지 남해 용왕한테. 그 용왕이 용궁에 가서 가니까 대접을 한다고 용왕에서 최고 귀한 술을 대접을 해요. 그게 자기는 비우개를 받았기 때문에 안 마신다고 하니까 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한 잔을 마시는데 약간 취기가 올라오면서, 그때 때는 봄바람이 나불나불 되면서 막 봄바람이 휘날리고 벚꽃이 도화꽃이 날리는데, 돌아오려면은 남 형산을 지내는 물을 건너야 되는데, 그게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마침 그 형산에 위부인이라고 이제 신선 여자 신선을 모시고 있는 팔선녀가 나와서 봄놀이를 나왔어요. 그 팔선녀도 겨우겨우 짬을 내가지고 이제 위부인한테 허락을 받아서 그날 왔는데 거기서 마주친 거예요. 마주치는데 성진이가 약간 봄 기운에 취해가지고 그냥 미색을 못 본 척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눈길이 약간 눈길을 주고받으면서 치마자락도 몸에 살짝 접촉하고, 그래가지고 웃음을 주고받은 관계로 집에 돌아와가지고, 절에 돌아와가지고 마음이 심숭생숭하니까 스승이 불러가지고, 너 무슨 일이 있었지? 예, 제가 마음이 올라라면 너는 아직 세상의 욕심을 다 제하지 못했구나. 너는 다시 세상에 태어나서 한번 내 헛된 꿈의 결과가 어떤지 맛을 봐야 되겠다고 다시 인간으로 황생해가지고 소유로, 양씨집안의 소유 적을 소자, 잠시 놀다 오라고 소유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제 태어났어요. 태어나가지고 18세가 돼서 과거로 보러 가는 중국에 태어났거든. 중국으로 태어나가지고 저기 이제 수도로 가는 도중에 팔선녀를 나날이 다 만나가지고 일생을 행복하게 살고, 팔선녀가 전부 부인과 첩이 됐는데 이제 환갑잔치할 때가 됐어요. 일생을 다 살고 다 살았는데 마지막에 환갑잔치를 근하게 하고 손자 손녀들 다 잘 돼가지고, 근데 뭐 어쩐지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아서 그 풍경을 몰래가 뒷산으로 올라가서 큰 느릅바위가 있어요. 느릅바위가 있으니까 뭔가 여기에 자기가 옛날에 여기가 자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느릅바위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갑자기 쾅 하는 소리에 눈이 번쩍 떠지니까
자기가 큰스님 육관도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지금 꾸중 듣는 거래. 큰스님이 주장자로 딱 내리치는 순간 꿈이 깨져가지고, 아, 내가 꿈이었구나. 아, 팔선녀를 데리고 너는 꿈을 꿨구나. 눈을 뜨는데 제 쪽에 스님하고 여덟 이쁜 비구니들 여덟 딱 눈을 보고, 아이고야, 다행이다. 다 꿈이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육관도사가 건강형을 전법을 하고 네가 앞으로 법을 이어받아라 해가지고 육관도사는 서역으로 돌아가고 거기 있는 모든 비구니가 제자가 되었다. 이런데 여기가 성진이가 꿈이라면은 성진의 꿈에 양소유가 되고 양소유가 꿈을 깨가지고 성진이가 되고 왔다 갔다죠.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어느 한 게 참이고 어느 한 게 거짓이 아니에요. 꿈이라면 둘 다 꿈이고 현실이면 둘 다 현실이에요. 꿈 깬 지금이 현실 같죠. 이것도 꿈이에요. 왜? 우리가 살아왔던 것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머릿속 기억으로 남아있잖아요. 어차피 꿈이에요. 이거 이 수업 끝나면 나가면 어디 있는 흔적이 없어요. 서로 기억만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꿈과 같다는 게 자체 성품이 없고 무자성이기 때문에 이걸 불교에서 공성이라고 하죠. 공성이나 꿈과 같다는 걸 여몽환 포행이나 건강에 나오듯이 그게 다 실체가 없다요. 실체가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악몽을 꾸지 말아야 되겠죠. 꿈과 현실이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몽교일려 이게 뭐 성찰선이 몽중일려라고 이야기한 게 있죠. 화두가 성성해가지고 꿈속에서 일해야 된다. 오매일려 해야 되는데 바로 우리 현실이 몽교일려 몽꿈 몽자 깨달을 각자 이럴 때는 교로 일려야 돼요. 몽교 꿈깰 교자예요. 네, 꿈깰 교자예요. 몽각 일교로 가면 이제 알긴 하는데 약간 무식해야 되니까 몽교일려 예, 몽교일려 예, 몽 꿈과 현실이 돈이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 꿈이니까 허무하니까 아무렇게 살자가 아니고 아름다운 꿈, 지속 가능한 꿈, 함께 꾸는 꿈을 꾸자 이거지. 이걸 대승불교에서 가르치죠. 중사도 테라바다 오늘 열반을 중생의 윤회 끝난다, 윤회 다시 안 온다 한 거는 꿈을 깨서 다시 꿈 꾸지 않는 거고 대승불교는 중생과 함께 아름다운 꿈을 같이 꾸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보심을 발휘가 대승불교 대방광굴 화엄경의 세계.

온 아미타 정토의 세계를 함께 꿈꾸는 거예요. 함께 정토를 만들어가자. 함께 보살 행을 하자.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협과 번뇌가 다할 때까지 나는 세상과 함께하면서 보살의 원행을 완성하겠다는 이 꿈이 바로 아름다운 꿈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오체투지 오늘 교과서를 돌아오면 신구위로 쌓은 업장을 소멸시키는 그것을 같이 관상해도 좋다. 훈, 아, 옹, 신구, 이. 이래가지고, 손을 모아서 세 군데를 접촉하면서 이렇게 할 때, 신구이로 쌓는 업장을 소멸시키는 것을 같이 관상해도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공량물을 올리기. 공량물을 우리가 올리는 것은 이제, 복전에다가, 복전이라 의 말은 귀처. 삼귀 할 때 귀처. 불법성 삼보. 예, 그게 복전이 되는데, 그때다가 공량을 올릴 때, 공량을 올린 것을 이제 비유해가지고, 논밭에, 기름진 논밭에 씨앗을 종자를 뿌리면은, 가을에 수확이 넘쳐나듯이, 우리가 삼보에, 복전에 씨앗을 뿌려. 그래서 공량을 올린다. 이런 뜻입니다. 공량은 한 장 넘겨서, 공량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물질적 공량과 비물질적 공량이 있는데, 우리 신도들은 물질적 공량을 많이 올려야 된다. 향, 꽃, 초, 공양수, 뭐 육법 공양이라고 또 절에서 하기도 하죠. 그런 것들입니다. 두 번째, 이거는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양하는 거예요. 법보시라고 하죠. 스님들은 법보시를 해야 된다. 예, 법보시를. 그 다음에 참회. 참회가 참 중요한데, 지혜로운 사람은 큰 죄를 지어도 그 과보가 가볍고, 어리석은 사람은 작은 죄를 지어도 그 과보가 무겁다. 왜 이런 줄 아십니까? 모르고 짓는 죄가 더 크다. 모르고 짓는 죄는 계속 늘어나니까. 알고 짓는 죄는,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 안에 안 되지 않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언젠간 그 사람은 그 일을 그만둘 수가 있어요. 멈출 수가 있어요. 모르면은, 모르는 게 무지하다고. 그들이 잘못을 하루 짓게 되거든. 그렇게 됩니다. 누군가 참여할 마음이 없고 그럴 죄를 짓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인과를 믿지 않기 때문에 수행하는 자라면 비록 작은 죄라도 금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건강살다. 건강살다지는 우리가 수업 전에 외워졌듯이 건강살다의 백자진언을 외우며 자신을 정화시키면, 근데 끝없는 정화시킬 수 있다. 끝없는 윤회 속에서 지은 업장의 죄업이 다 소멸되었다는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참회정진을 해야 된다. 건강살다라 이 말은 거기 그 옆에 그림 있죠? 건강살다가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딱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건강살다는 하얀 빛을 빛나는 투명한 몸을 가지고 있어요. 만지면 없어요. 형체가 없어요. 에너지된 몸이기 때문에, 에너지로 된 몸이기 때문에. 근데 빛나는 달빛 같은 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몸을 내가 보시기에 오른쪽에 왼쪽에 금강제를 찍고 있죠. 금강제를 이렇게 딱 찍고 있어요. 오른손에는 건강 요령을 딱 찍고 있어요. 요령을 찍고 이렇게 다 뒤를 거꾸로 딱 쥐고 있어요. 요령을 쥐고 있고 건강제를 쥐고 있는 뜻이 다 있습니다. 건강제는 바로 자비를 이야기하고 요령은 반야 지혜를 뜻해요. 반야는 공을 보는 공성을 철견하는 마음의 능력을 반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령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반야 공성을 이야기하고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왼쪽 반야는 여성입니다. 여성. 요령은 여성을 뜻해요. 그리고 이쪽에 반대 금강제는 남성을 뜻해요. 남성은 자비활동. 남자는 나가서 자비활동을 많이 해야 돼요. 나가서 대전. 그래서 그건 몸을 때 우리가 몸이 있는 까닭은 자비행을 하기 위해서. 남자는 몸으로 떼어야 돼요. 남자는 자기 한 사람 앞에 남성과 여성이 다 구족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는 뭐 여자인데 뭐 아닙니다. 여자 속에도 남성이 있어요. 나가서 활동해야 되거든. 자비활동. 나는 남자인데 남자라도

공상을 개발해야 돼요. 공상은 남자는 바냐? 그래서 남녀가 합일되는 것이 한 몸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게 바지라사트바예요. 바지라사트바. 바지라사트바는 남성과 여성 자비와 바냐가 한 몸을 이루고 있고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경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다섯 가지 관을 쓰고 있어요. 이게 바로 다섯 가지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건데 오방불이라고 하는데 오방불은 저번에 배웠듯이 예, 그리고 이것은 다섯 가지 지혜 육식, 칠식, 팔식 오식, 육식, 칠식, 팔식을 정화돼가지고 성수약지, 묘관찰지, 평상상지, 원, 예, 원성, 실성, 대원경지 이 네 가지 지혜를 다 부처의 경지를 해가지고 예, 다섯 가지 관을 쓰고 있고 이게 이제 금강산도 백자지연을 하면은 해볼 텐데 백자지연을 하면은 가운데 훔자가 내 종자가 많더라고 홍자가 있고 이게 이제 시계 방향으로 빙빙 돌아요 백자가 백자가 지면서 백자가 빙빙 돌아 오색 광면을 사방으로 전 세계로 막 방사하면서 퍼져 나가요 그리고 소리가 온 세계에 다 들려 뭐 그리고 바스라사트바가 거주하는 공간이 만달라 세계를 형성해 이 세계 자체가 바로 바스라사트바가 거주하는 공간이 돼가지고 살아있는 이대로 바스라 정토가 되면서 내가 만나는 모든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바스라사트바를 보이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 세상에 가득한 온갖 소리들이 바스라사트바를 소리로 들린다 이렇게 관상하는 거예요 상상력에 상상하는 대로 경험합니다 처음 들으면은 무슨 신나락 귀신 신나락 가는 소리 막 이상한 말씀하시네요 그런데 티벳 불교에서는 상상력에 꿈을 꾼다 하니까는 꿈꾸는 능력 마음이 꿈꾸는 능력 상상하는 능력 이걸 극대화한 것이 바로 관상이에요 상상하면 그대로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없으면 체험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절대로 체험하지 못해요 들었던 것을 체험하지 뭐 선종에서 깨닫는다 하니까 뭐 갑자기 그냥 뭐 흥부가 박타듯이 팍 터질 것 같이 생각하는데 보고 들었던 것이 터져나오지 한 번도 듣도 보지 못하는 걸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온변제 그것 네? 바스라사트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옴 빈자사토 사마야 마누 발라야 자사토 테노 파디다디도 메 수토카요 메 바와 수포카요 메 바와 하누르 메 바와 사르바지티 메트라야 자사루 수차메 짓담 지레 암코로 아오 바가 웬사로 타타가타 웬다가메 문자 빈지바 마사마야 사토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에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고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많이 있거든요.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그리고 조사선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 불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누구나가 쉽고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나 조사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서를 하게 됐습니다.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한가위가 다가왔습니다. 휘영청 밝은 보름달 월광 보살님께 넉넉하고 충만한 추석 명절이 되시기

이를 두 손 모아 합장 축원드립니다. 먼저 가신 조상님들 인연 영각께 감사한 마음 천두의 기도와 함께 가족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시고 주변의 외로운 이웃들과 따뜻한 자애심으로 함께 나누는 한가

0: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잔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는 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고타파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27년 1월 5일에 법정 스님과 함께하는 대마도 용왕제, 방생제 및 제주 4.3 위령제를 10월 26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절따라 전설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2: 어떻게 하면 관음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3: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1: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4: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5: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6: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5: 귀한 일이군. 일주일이 지나도록 손을 펴자 하느니.
7: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8: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1: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0: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삶의 서원을 세우는 순간, 불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뜻깊은 인연.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보살계 수계법회가 봉행됩니다. 개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삿된 길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무상사 회주 성호 스님을 개사로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불자로서 새로운 서원을 세우는 자리. 수계 법명은 성호 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청정한 삶을 향한 새로운 서원, 뜻깊은 수계의 자리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0: 야, 여기 뭐 벌써 완전히 꽃이 다 피었네. 아, 나도 참 많이 다니는 편인데 여기는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이쪽까지는 굉장히 아주 깊이 들어온 산자락 끝에 있는데, 아, 정말 예쁘다. 아, 오늘 그 사찰 레시피가 금수함이구나. 아우, 여기는 그냥 뭐 풍경이 다 건강하네, 그냥. 꽃이 다 폈어, 벌써 여기. 야, 물 맑다, 진짜. 오.
1: 산 좋고 물 맑은 금수암에 손맛 좋기로 유명한 분이 계신다는데요. 과연 어떤 분일까요? 사찰 음식 명장 대한스님입니다.
2: 와, 이건 크다. 왕숙이다, 왕숙. 세상에. 우리는 뭐 유기농이잖아. 유미숙죽 끓이고.
1: 그 시각 저는 흩날리는 벚꽃 눈을 맞으며 한껏 봄을 만끽했는데요. 겨울에 메말랐던 가지에서 그 움튼 봄꽃은 언제나 설렘과 기대를 안겨줍니다. 금수암으로 향하는 제 마음처럼 말이죠. 드디어 설렘을 안고 도착한 금수암.
0: 아, 저기 계시네. 아, 뭐 일하시는구나.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뭐
2: 어서 오세요.
0: 캐고 계세요?
2: 아, 쑥.
0: 쑥.
2: 네, 여기 완전 쑥밭이에요.
0: 아.
2: 쑥하고 머위가 많은데.
0: 야,
2: 아,
0: 진짜 나이쑥 캐는 거
2: 진짜
0: 정말 오래간만에
2: 쑥
0: 본다.
2: 캐는 거
0: 네. 색깔이
2: 엄청 많은데
0: 아이고 이뻐라.
2: 완전
0: 색깔.
2: 쑥밭이잖아요.
0: 그러네.
2: 쑥대 봐요, 쑥대. 쑥대가 꺾여가지고.
0: 아.
2: 근데 이제
0: 다 어이구 많이 하셨는데요?
2: 이제 이것도 나이 드니까 쑥 캐는 것도 뒤야. 쪼그리고 앉아있는 건못 하겠어. 이렇게 쑥이 이렇게 자랐어요.
0: 아우 이쁘게 이 색깔이 어쩜 이렇게
2: 양지니까.
0: 곱지?
2: 그죠?
0: 예.
2: 어디서 오셨어요?
0: 저희 서울에서 왔죠.
2: 서울에서
0: 예.
2: 여기까지. 아유,
0: 오늘
2: 고생하셨구나.
0: 아주 건강한 음식 보여주신다고.
2: 건강하셔요?
0: 아니요, 제가 안 건강했었어가지고요. 굉장히
2: 아,
0: 관심이
2: 그러셔요.
0: 많았었어요.
2: 그럼 아무래도.
0: 너무 막 먹었었어가지고
2: 아.
0: 이제 좀 가려서 잘 좋은 걸 먹어야
2: 근데
0: 돼.
2: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방송에 해야 돼.
0: 아, 그런가요?
2: 철 모르는 친구들이
0: 네.
2: 몸을 함부로 하는 분들이
0: 제가
2: 많잖아요.
0: 그래서 한번 혼났었어요.
2: 그러니까요.
0: 네.
2: 혼나고 나면 이제 정신이
0: 정신
2: 드는데
0: 들더라고요.
2: 그때까지가 갑시다
0: 아,
2: 그러면
0: 예.
2: 음식을 하러.
0: 감사합니다.
2: 쑥 가지고 쑥, 유미 쑥죽을 끓일 건데.
0: 쑥죽은 처음 먹어보는 거.
2: 예.
0: 쑥으로 먹냐?
2: 유미죽이라고
0: 예.
2: 부처님이 깨닫기 전에
0: 아,
2: 내란자에 가서 수자타할 때
0: 예.
2: 유미죽 한 그릇 받잖아요.
1: 산 좋고 물 맑은 지리산 자락에 자리한 금수암. 이곳에서 내 몸을 살리는 사찰 레시피의 해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2: 봄에는 아무래도 그 새싹을 보면 이제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삶이 뭐 어떤 리듬을 느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절기를 이렇게 느끼면서 겨울철에 굉장히 움츠리고 은인자중하고 있다가 이렇게 기지개 펴는 느낌.
1: 살아나는 땅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봄. 음식도 그에 맞게 먹어야 한다는데요.
2: 옛날만큼 산에 안 가니까 나물도 다 잊어먹고 이름도 헷갈리고. 내가 너 선보러 왔다. 언제 따면 되나? 이거 봐. 여기다가 트집 지어놓은 거 봐. 오가피 나무에다가. 내가 오가피예요. 꼭 두릅처럼 생겼지.
1: 모든 생명이 더불어 살아가기에 자연은 더욱 아름답고 위대합니다.
2: 많은 분들이 음식하는 것을 하찮게 생각하고, 그것은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또그 쉽게 생각하지.

있지만 그 잘 먹어야 된다는 것은 취사선택이 필요하다는 거죠. 환경적으로 굉장히 인간의 삶뿐이 아니라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먹거리들이 너무 많이 출현을 하고 나도 몰랐는데 어느새 내가 당뇨가 되고 과거에 우리 당뇨 환자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외식 문화와 더불어서 바깥의 음식이 다 달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단맛을 추구하고 그 달콤한 맛에 너무 취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단맛만 취하는 게 아니라 지나치게 짜게 먹죠. 또 거기다가 맵게 먹죠. 또 신 것은 또 지나치게 쉬어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강력한 맛을 원하다 보니까 우리가 점점 이 내 몸의 상황을 살피지 않고 먹고 있지 않나.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왜 그러냐면 그게 지금은 보이지 않잖아요. 10년, 20년, 30년 후에 그런 상황을 나도 모르게 그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지. 내 몸속에서.

내 몸을 살리는 사찰 레시피, 나물 요리에 품격을 더한 취나물 빙떡입니다. 산나물의 대표주자 취나물은 항암 효과에 좋다고 소문난 식재료인데요.

데친 취나물에 간장과 참기름, 깨소금으로 간을 해주는데요. 취나물은 염분 배출 효과도 있어서 맵고 짠 음식을 즐기는 분들에겐 이대로도 좋은 반찬이 될 것 같습니다. 취나물을 감싸줄 전병은 메밀가루와 밀가루, 전분을 섞어 반죽해줍니다. 찰기가 없는 메밀가루에 밀가루와 전분을 섞어서 쫄깃함을 더해주는 것이죠. 반죽은 얇고 둥글게 부쳐낸 것이 중요한데요. 국자를 빙빙 돌려 만들었다고 해서 빙떡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하네요. 이제 전병에 양념된 취나물을 넣고 잘 말아주면 됩니다. 양념장도 곁들이면 좋겠죠. 스님이 직접 담근 고추장에 식초와 조청, 통깨를 넣어줍니다.

0: 쫄깃한 전병에 향긋한 취나물이 어우러진 취나물 빙떡. 네, 봄의 향기가 느껴지네요. 유부 복주머니를 입에 넣는 순간 복이 올 것 같은 미나리 유부 된장찜. 봄철 약용 음식으로 꼽히는 미나리와 된장의 조화는 어떨까요?
1: 참 우리 음식은 이 채소 음식은 다듬기가 힘들어서 다들 하시기 귀찮아하는데 그 과정만 거치면 너무나도 간단한 게 채소 음식 조리법인데.
0: 미나리는 피를 맑게 하고 해독작용이 뛰어나 건강채소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대치미나리는 잘게 썰어서 준비해둡니다. 여기에 물기를 제거한 두부와 함께 섞어주는데요. 간장과 참기름으로 맛을 냅니다. 송이, 능이와 함께 우리나라 3대 식용버섯 중 하나인 표고는 성인병 예방에 좋은 식재료인데요. 표고버섯을 더해 식감과 풍미를 더해줍니다.

0: 준비된 재료들을 모두 섞어주면 유부서가 완성되죠.
1: 유부를 두 번 데쳐가지고 해야 돼요. 생유부는 안 벌어집니다.
0: 유부서를 넣은 후 마무리는 데친 미나리 줄기로 묶어주는데요. 모양도 좋고 영양까지 챙길 수 있겠죠?

0: 이제 우리나라 대표 건강 발효 음식 된장이 나설 차례인데요.
1: 이 사찰 음식의 장점이 좋은 장류를 잘 보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찰의 장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저희는 진짜 온리 콩으로만 하거든요. 저희도 이제 노스님께 배우다 보니까 장맛이 짜요. 장아찌도 그렇고. 근데 이제 제 자신이 음식을 좀 많이 먹고 싶은데 채소를 많이 먹고 싶은데 짜면 많이 못 먹다 보니까 염도를 많이 낮췄어요. 그래서 밖에 장은 보통 18에서 20도의 염도를 맞춘다면 저희는 16도예요. 그게 가능한 것은 여기가 일교차가 심하고 그다음에 볕이 충분한 남향이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 그리고 물이 좋아요. 그런 것을 잘 맞춰서 제가 장을 만들고 있고.
0: 대한스님의 장맛은 어떨까요?
2: 콩이요. 시커매져요, 된장이. 햇볕 보면. 그래서 다들 투명한 통에는 된장을 안 담아놓잖아. 이 용기에 담아놓고.
1: 그 산업화된 장은 인위적으로 이제 가미를 하는 거죠. 종균을 가미하고 그 아주 짧은 기간에 확산을, 발효 확산을 시켜서 그 맛을 내주는 거. 그래서 그게 변질되지 않도록 그 어떤 그 보존제나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좋은 장이란 말을 못하는 거죠.
2: 아이고 맛있어라.
0: 좋은 재료와 정성 그리고 자연이 만들어낸 고운 빛깔의 된장, 우리가 지켜야 할 전통 문화입니다. 된장을 기본으로 한 양념에 유부 주머니를 넣어 졸여주는데요. 깊은 맛의 된장이 영양과 맛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특히 된장은 인슐린의 분비를 도와 당뇨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담백한 유부에 부드럽고 아삭한 식감의 유부소, 거기에 구수한 된장 소스로 맛을 낸 유부 된장찜. 입맛 돋구기 제격이겠죠.

곰이 겨울잠에서 깬 뒤 처음 먹는다는 곰취는 서늘한 고산지대에 자생하는 산나물인데요. 비타민C가 풍부해서 건강회복은 물론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쌈, 무침, 나물, 장아찌, 다양한 음식으로도 응용되는 대표적인 산나물 곰취. 음식의 귀중함을 아는 불가의 음식답게 곰취 때도 알뜰하게 사용하는데요. 잘게 다진 곰취 때는 쌈밥의 속재료가 됩니다. 쌀밥에 소금과 참기름, 곰취 때를 넣고 잘 섞어줍니다. 곰취에 한입 크기로 밥을 올린 다음 보자기를 염여주도 싸주면 끝! 그야말로 초간단 건강식입니다. 초록빛 색감이 식욕을 자극하는데요.

0: 쌈밥위에 포인트 양념도 올려주는데요. 쌈밥 맛의 활용 점정. 대한 스님이 직접 담근 된장이 다시 한번 진가를 발휘할 차례입니다. 매콤한 고추장보다 곰취의 맛을 더해줄 구수한 된장 양념을 올려 마무리를 해줍니다. 간편하지만 든든한 한 끼, 곰취 쌈밥입니다. 봄에 먹으면 보약보다 더 좋다는 봄쑥과 깨달음의 음식인 유미죽의 컬러버레이션, 유미쑥죽입니다. 쑥은 그 효능이 만병통치약에 가깝다고 해서 만병초라고도 불리는데요. 혈당을 낮춰주는 연근과 유미죽의 핵심 우유를 준비합니다. 유미죽은 일반적인 죽 끓이기와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물 대신 우유를 넣어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옛날 우리 왕들도 병이 나거나 몸이 약할 때면 보양식으로 우유를 넣은 죽을 먹었다는 기록이 전해지는데요.
1: 유미 쑥죽이라고 쑥을 더 넣어서 만든 건데요. 또 부처님께서도 투사타가 공양한 그 유미죽을 드시고 기운을 차리셨잖아요. 이제 우유도 그냥 넣는 것보다는 제가 이제 그 차가운 우유를 막 쓰는 것보다 항아리에다 넣어서 그 똑같은 냉장고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항아리에다 넣어서 마신 우유와 그냥 팩에 들은 우유하고 또 맛이 다르더라고요.
0: 사찰에서는 전통적으로 아침에 죽을 먹는데요. 위에 부담을 덜어 정신이 혼탁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죽이 끓어오르면 뚜껑을 덮어 뜸을 들여주는데요. 한 그릇의 죽에도 기다림의 미학이 필요합니다. 영양 가득 고소한 유미죽이 완성됐습니다. 땅콩을 깨 고명으로 올려줍니다. 고소함은 배가 되고 씹는 맛까지 좋겠는데요.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영양 만점 유미 쑥죽, 깨달음의 공양입니다.
1: 제가 보여주고 싶은 건 조화로운 밥상이에요. 내 한상에 각종 그 식재료의 첫째는 뿌리, 줄기, 잎, 열매가 다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색깔도 각종 우리가 오방색이 다 음식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맛도 짜고 맵고 시고 달고 쓴맛이 한상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조화로운 밥상. 그래서 한 끼를 먹을 때 내 오감으로 다 만족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그것이 길게 본다면 건강을 잘 유지하는 그 좋은 비법이 될 수도 있거든.
0: 대한 스님의 내 몸을 살리는 사찰 레시피는 균형미가 돋보이는 조화로운 밥상이었습니다.
2: 자, 제 앞에 이렇게 봄의 기운이 가득 담긴 사찰 음식 한 상이 이렇게 차려졌습니다. 아주 귀한 상인데
1: 봄나물 음식은 치유식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채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영양 성분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님께서 그냥 편하게 나물의 맛, 그다음에 뭐 그 오미오색이라고 그러죠. 그 짠맛이든 매운맛이든 아니면 슴슴한 맛이든 그냥 그렇게 느끼시면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네. 드셔보세요.
2: 저는 요게 진짜 궁금한데요.
1: 곰치 쌈밥이요?
2: 네?
1: 곰치.
2: 곰치?
1: 예. 네.
2: 쌈밥.
1: 예. 그냥 밥 뭉쳐서 그냥 네. 곰치 데친 데다가 시쳐가지고 이렇게 그냥 주먹밥처럼 싼 거죠.
2: 말씀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이것만큼은 내가 비법으로 갖고 있다.
1: 근데 저희는 사실 오히려 난해하면 음식답지가 못하죠. 정말 정갈하고 단순한 맛. 그래야만이 저희 절집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네, 그렇죠.
2: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음식을 먹을 때 아마 저뿐만

0: 시간이 아니고 그냥 음식은 그냥 사 먹는 거돈 주고 있으면 배고픔 먹고 먹고
1: 그쵸.
0: 싶은 거 먹고 이건데
1: 음식에 대한 성찰이 없죠. 많은
0: 근데
1: 분들이.
0: 이렇게 딱 음식을 보고 이제 먹으려고 하니까 음식 먹을 때 감사함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 되게 부족하거든요. 하면서 자꾸 잊어버리고 근데
1: 그렇죠.
0: 감사한 마음이 이렇게 딱 드는 것 같아요. 음식에 대한 이건 굉장히 오래간만에 느껴보는 그
1: 예.
0: 기분이에요. 그래서
1: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잘 차리고 막 정성이 많이 들어간 음식에 대한 감사함도 있지만 모든 음식은 누군가의 수고로움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든요. 하찮은 거래도. 그래서 감사한 마음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0: 그걸 자꾸 잊어버렸죠.
1: 네. 그래서 아, 이분의 솜씨가 좀 부족하구나. 내 입맛에 좀 맞지 않구나. 이 차이지. 그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공력은 다 있거든요.
0: 오늘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곰치
1: 쌈밥.
0: 쌈밥.
1: 그냥 주먹밥이죠. 곰치향하고 된장맛으로.
0: 아, 이게 된장 맛이에요.
1: 네.
0: 참 각별한데요.
1: 네. 저희는 뭐, 된장을 쌈으로 먹는 쌈장이든, 뭐, 소스든, 국이든, 여튼 무침이든, 밥상에 항상 된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된장간장, 고추장은.
0: 아, 이 된장
1: 모든
0: 맛은
1: 것이
0: 정말
1: 다,
0: 맛있다.
1: 장맛이 다
0: 된장 맛이.
1: 들어있죠.
0: 이렇게 먹으면 정말 배부르게 먹고, 그 건강에도 살도 덜 찌고, 그리고 특히 이렇게 먹으면 딱 보니까 제가 좀 아팠었었거든요.
1: 아, 그러셨어요.
0: 그리고 먹는 거에서 내가 신경을 좀 쓰게 됐어요.
1: 예,
0: 저는
1: 맘대로
0: 진짜,
1: 못 먹으면 힘들죠.
0: 저는 소태드라는 건다 먹었었어요. 가리지 않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 먹으면 혈관이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1: 그 많은 분들이 음식에서 고민하는 게 이제 고지혈을 많이 고민하고 또 살찐 분들은 다이어트 해야 된다는 생각. 그래서 마음대로 못 먹고 그다음에 제일 심각한 게 당뇨 환자들, 그다음에 신장 투석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칼륨이 또 많은 음식을 배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음식은 저는 많이 먹게는 권하지 않아요. 사람마다 각자의 적절한 양이 있기 때문에 적당히 먹는 게 좋은데 한눈에 보아서 본인이 딱 먹을 양만 먹는 게 좋은데 맛있다고 가식하고 맛없다고 안 먹고 이러면서 이제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0: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그 진짜 그뭐 단백질, 뭐 적당한 탄수화물, 적당한 지방, 그리고
1: 그럼요.
0: 적당한 무기질, 그러니까
1: 예.
0: 여러 가지가 이게 따로 영양
1: 5대 영양소
0: 그런
1: 다
0: 거를
1: 있습니다.
0: 따로 안 챙겨 먹어도 될것 같아요. 선생님 이렇게 드시다 밖에 나가서 식사하시면은 잘 못하실 것 같아요, 식사.
1: 그렇죠. 저는 좀 왕따를 당하는 편이죠. 그래서 웬만하면 도시락 싸갖고 다닙니다.
0: 저는 매일 이렇게 먹으면 정말 아주 좋겠다는 생각이. 야,
1: 배우시면 돼요.
0: 제 영양제 많이 먹거든요.

0: 아니. 자, 이렇게 해서 네. 이거를
1: 예, 예.
0: 바르자.
1: 여기다 여기다.
0: 여기다.
1: 예, 예. 잘하시네. 그래도.
0: Yeah, 진짜 맛있는
2: 예.
0: 향내가 나는데요. 저도 한번 좀.
2: 예, 따보세요.
0: 그냥 따면 되는 거죠?
2: 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1: 아이고.
0: 스님들마다의 이 음식에 대한 생각, 그 생각이 이 음식에 들어있구나. 가장 중요한 레시피. 우리가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될 레시피는 아마 스님들의 그 철학, 아마 그 마음이 내 몸을 살리는 비법이 아닐까. 그런 걸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아, 음식은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먹어야 되는구나를 좀 저는 새롭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2: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의 교감이에요. 마음과 마음을 어떻게 주고받는지, 또 식재료가 갖고 있는 본질에 대한, 그 식재료가 갖고 있는 맛과 영양에를 최대한 끄집어내는 거예요.

0: 몸도 마음도 다스려야 되지만은 일단 최고의 중요한 점은 마음이 최고의 양념이다.
1: 무엇을 맛있는 걸 먹어야지가 아니고 그냥 자연 속에 있는 것을 함께 더불어서 따로따로가 아니고 내가 자연의 일부라는 것, 사람이 자연 속에 속해 있다라는 것,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달고 짜고 맵고 시고 쓰고 이것이 한 밥상에 다 같이 있으면 짠 음식은 당연히 짜게 먹어야 돼요. 근데 그걸 다 배제하고 짜게만 먹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는 많이 먹자, 뭐 배불리 먹자가 아니라 이제는 제대로 먹자. 그것에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2: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3: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2: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4: 당진 상황산 영탑사에서는 제2회 자연을 담은 산사 음악회를 10월 9일 영탑사 경내 특설무대에서 봉행합니다. 신승태, 한영애, 신촌블루스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볼거리 가득한 축제에 동참해 자연을 닮아가는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41-356-3204번입니다.

월제 혜담 스님의 북끝으로 놔두신 천년의 장엄 고려 불화대전이 9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제1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5m에 이르는 수월관음상과 500나한상, 아미타 내영상 등 대작이 공개됩니다. 천년 전 고려의 화려한 빛과 숭고한 정신이 담긴 혜담 스님의 고려불화 전시회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638-3721번입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바라다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의 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약사열애불 개금불사를 봉행합니다. 여법하게 모셔질 약사열애불의 가피 아래 치유와 희망이 가득한 도량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우리 개학이의 신여성의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느냐. 불교 신앙생활에서 나왔다고 저는 보는 거죠.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수행을 했고 그 교육을 그 불교의 그런 지식을 익혔다. 이 에너지가 응축된 것이 정말 우리 비구니 스님들은 그 어려운 때에도 그 절을 지키고 스승을 봉양했다. 그리고 그 많은 여성들은 절을 통해서 자기네 기계를 키워갔다.

0: 스님, 이제 스님께서 살아오신 여러 가지 삶의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었고, 이제는 스님 비구니로서 어떻게 이 비구니회를 잘 만들어 오셨는지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근데 스님께서 1999년도 한국 비구니 연구소를 만드셨고, 또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담도 이렇게 모으기 시작을
1: 명감도
0: 하셨어요.
1: 만들었고요.
0: 네, 저도 사실은 출가하고 나서 저희 절에 오셔서 연구를 하신다고 이렇게 자료 모으셨던 것도 다 기억이 나거든요. 선생님, 그 과정을 한번 여쭤보고
1: 그
0: 싶습니다.
1: 99년에 저 이제 승가대학에 있는데 지금 아산 스님이라고 기억이 돼요. 비구 스님이신데 그 다음에 저한테 오셔서 이런 보따리 두 개를 들고 오셔서 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 이게 무슨 보따리입니까? 그랬더니 그때 밀신문이라는 신문사에서 근세 100년 여성 종교 지도자 그 명감을 만들려고 그 이제 질문 용지 이런 걸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근세 100년이면 이제 그 개화기 또 신여성 활동 이때죠. 그래가지고서는 기독교, 천주교. 그때 원불교도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폼을 만들어가지고 뭐 기독교에서도 그걸 가져가고 다 가져갔는데 불교만 아무도 그 보따리를 가지러 오지 않아서 이 아산 스님이 그 아마 신문 관계자하고 이렇게 친분 관계가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건 우리 수행관장 봉각스님 갖다 주면 할 거라고 그래 들고 오셔서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았죠. 근세 100년에 여성 종교 지도자를 정리했을 때 비구니 거를 정리 안 해놓으면은 근세 100년 여성 종교 지도자의 비구니의 역사만 빠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맡았어요. 맡고 나니까 이제 그 일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아무 기록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전국에 계시는 스님들, 그또 하여튼 뭐 몇백 명을 뽑아가지고 그분들 인터뷰를 하고 또뭐 삼국유사, 삼국사 다 뒤져가지고 그 작업을 하긴 쉽네요. 97학번이에요. 승가대 정말 애쓰셨어요. 그 스님들하고 작업을 해갖고 결론은 역사에 남은 비구니 스님은 역사 정리를 하면 되는데 현재 근세 100년 그러려면 이제 지금 계시는 은사 스님, 노 스님 이런 분들을 정리하려고 이제 인터뷰를 시작했죠. 전국으로. 그리고 그렇게 일을 지속적으로 하려니까 연구소를 차려야 되겠다. 그래서 99년에 안암학사에서 비구니, 한국 비구니 연구소를 세웠어요. 제가 개별적으로. 그리고 2000년도에 김포학사로 이사를 가는데 정식 연구소 가면 끝까지 인가는 못 받았지만 보따리를 싸갖고 갈라야 되는데 정식 연구소가 아니니까는 방 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보따리를 싸놓고 있다가 그때 이제 저기 종범 스님이 총장이시고 태원 스님이 저희 동대 같은 학기셔요. 그래서 제가 태원 스님께 우리 그래도 방이라도 하나 배정해줘야 이 보따리를 옮겨가지 않느냐 해서 어렵게 방을 배정받아갖고 이제 연구소를 글로 옮겼습니다. 이제 시작은 그렇게 됐고요.

0: 그래서 그 자료를 그 인터뷰하고 정리하고 그런데 한 뭐 또 4, 5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세월이. 저쪽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몇 년간 작업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됐어요. 그 제 지금 기억으로는 그 수행 담록에는 한 300여 명 스님이 정리가 됐고 명감은 500명이 넘게 그만 애를 쓰고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행 담록의 이야기가 좀 길고 명감은 그 한 분 한 분의 정말 사전적인 그런 정리를 해서 이제 두 가지로 정리를 해갖고 그 분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보니까 그쪽에는 다 그 신여성 활동 뭐 이태리로 유학을 갔다 오고 뭐 신학교를 세우고 뭐 이하 학당에서 뭐 박사에 막 전부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쪽의 이야기를 보면은 은사님이 아프셨고 절 기둥이 흔들거려서 그거를 바로 세우느라고 동량을 해가지고 전부 너무 다른 세계예요. 그래갖고 거기서 기준은 뭐 유학을 갔다고 대학 교수 이거는 저기 다이아몬드급 그다음에 골드급 실버 그리고 브론즈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1: 어디서요?
0: 신문인데 거기서 이제 책을 그렇구나. 담당하는 분이 이제 그분들의 가치 기준은 그 신하 그 개항기고 근세 100년 동안 여성들이 얼마나 사회 활동을 했느냐 이건데 우리가 한 건 보니까 전부 기둥 바로 세우고 은사스님 병 수발하고 쓰러져가는 그걸 제가 턱 보고 와서 며칠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고 그걸 또 그런 급으로 나눈다는 말을 듣고 나서 우리는 여기다 우리 자료를 섞지 않겠다. 그러니까 뭐 깜짝 놀라죠. 몇 년으로 같이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안 섞는다. 거기다 섞어놓으면 우린 다 브론즈로 떨어지는 거예요. 동급으로. 이건 섞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제 고민이 이제 깊어졌죠. 그런 그 몇 년 동안을 인터뷰를 하고 자료를 모으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고민 끝에 우리가 독립으로 책을 내려고. 아 그런 그 고민이 참 깊었고 학인쌤들 고생도 너무 시켰고 그러면서 이제 자긍심이 생긴 거예요. 근세 100년 동안 피도 하나 섞이지 않은 스승 제자가 그 아픈 스님을 보필을 하고 네. 동량을 해가지고 네. 그 절을 바로 세우고 조선조에는 여성이 절에 가면은 기부인이 가면 기부인을 곤장을 칠 수 없으니까 몸종을 곤장을 쳤더라. 그래도 그 기부인과 여성이 절에 갔어요. 가서 그 신앙생활을 하고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 개학이의 신여성의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느냐 불교 신앙생활에서 나왔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때 여성들이 다 집에서 사대부도 그렇고 뭐 일반인도 그렇고 그런 자기 의지를 발산할 그러한 교육이나는 없었어요. 그럼 그걸 다 어디 가서 발산했느냐 하면 절에 큰

선생님 찾아가서 기도하고 그런 법문 듣고 그리고 거기서 그래 갔다 오면은 그렇게 고초를 겪으면서도 그걸 다 했어요. 조선조의 그 여성 불교사는 한 자락을 깔고 봐야 그게 읽혀요. 그냥 보면은 그냥 여성이 천민이고 불교가 천민이고 가서 그냥 그 국가에서 하지 말라는 거 해갖고 그냥 곤장 맞고 이것만 읽혀지는데 제가 읽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수행을 했고 그 교육을 그 불교의 그런 지식을 익혔다. 이 에너지가 응축된 것이 신여성의 기계로서 펴졌다. 저는 그런 이론을 그 자료를 정리하면서 확신을 갖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신여성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기계를 그 잠재되고 그 억눌림 속에 그것을 그러면서 부처님 법을 통해서 정말 불성자리를 가지고 모두가 평등하잖아요. 그런 걸 이제 여성들이 배우고 들은 거고 또 비구니 스님들이 왕실의 그 스승으로서 그 역할한 것이 요즘 이제 그런 사료가 많이 많지는 않지만 이제 나온 거야. 또 연구학자가 있고 그리고 정말 우리 비구니 스님들은 그 어려운 때에도 그 절을 지키고 스승을 봉양했다. 그리고 그 많은 여성들은 절을 통해서 자기네 기계를 키워갔다 이런 결론을 낼수 있어서 이제 그 책을 만들었고 자료가 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찾은 게 뭐냐 하면 처음 신문 우리나라에서 신문서부터 2012년까지 자료를 신문을 다 훑었어요. 그래갖고서는 한 3차에 걸쳐서 신문 스크랩으로 그걸 이제 모은 것이 여성과 불교, 한국 여성과 불교 그 책을 또 만들어서 한 23권의 그 책을 만들었어요. 자료집을. 그래가지고 비구니 회장이 되고, 그리고 이제 학교도 제가 퇴임하면서 정식 연구소가 아니니까 그 짐을 다 싸갖고 와서 여기 금륜사 도서관에 그냥 4년을, 몇 년을 넣어놓다가 회장이 됐어요. 가니까 거기 무슨 연구소 있는데 활동은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 저기 전국 비구니의 승가학 연구소 해가 연구소에서 같이 합병을 해서 그 자료를 거의 다 넘겨드렸고 그것이 이제 그 역사 속의 한국 비구니 한 권의 책으로 나온 겁니다.

0: 94년도 종단개혁 당시에는 비구니 스님들의 종단 참여 문제에 대해서도 네. 또 말씀을 하셨어요.
1: 세계 불교를 보고 한국 불교는 비구니가 대접받는다. 그래, 그 말도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또 비구니 스님들이 어떤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은 벽이 너무 높아요. 자꾸 이제 그런 일을 겪다 보면 우리 비구니 스님 스스로가 소극적으로 되고 그냥 모든 그 종헌정법을 이제 거기서 다시 만들고 이렇게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비구 스님의 법계는 법제위원회에서 이제 법계를 정하는데 비구 스님은 뭐 이제 쭉 나오고 그 끝에 비구니는 그 율장에 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구니는 율장에 준한다 이러면 그 율장이 이제 팔경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경법이 나오면은 비구니는 꼼짝을 못 하는 거죠. 비구 스님께 종속돼야 되고 예의도 갖춰야 되고 이게 팔경법이거든요. 일진심하고 같이 흑륜 스님하고 이제 저하고가 그 소위원회 비구 스님들 한 다섯 번 들어가시고 비구니 둘이 들어가서 그런 그 비구 비구니의 법계를

정하는데 이제 소위원회 들어갔어요.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이 율장에 준한다는 이건 지금 안 맞다. 그리고 결론은 그걸 빼주셨어요. 그 비구니의 법궤는 그 율장에 준한 자 그때 삭제가 되고 비구에 준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게 굉장한 거예요. 다들 모르. 그래서 네. 지금도 저기 총회의원 스님들한테 그거는 지켜라. 또 율장으로 돌아가면 우리 또 팔경법에 꼼짝 못한다. 그래갖고 그 비구니의 법궤는 비구에 준한다로 바뀌어지면서 1차로 문화부장에 그 비구니가 등록한 게 탁연 스님이셔요. 그래서 이제 종단의 큰 어른이 저도 종회의원으로 있을 때 어떻게 해서 비구니가 부장급의 소임을 받을 수 있냐 질문을 하셨어요. 비구니의 법궤는 비구에 준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자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니까 그 어른 스님이 누가 바꿨어요? 그런 소리를 질러서 제 뒤에 앉아 제가요. 그래서 그거는 그게 이제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항상 지켜라. 지금 그 법궤연을 보면은 비구니의 법궤는 비구에 준한다. 그게 그때 이제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탁연 스님이 비구니로서 처음 문화부장을 해서 지금은 이제 재무부장으로 바꿨는데 그 이후에 비구에 준하기 때문에 같은 동등한 자격으로 부장 자리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정말 숨어 있는 역사고 그 최첨단에 이제 제가 노력한 부분이기도 해요.

0: 선생님, 세계 여러 나라의 여러 여성 수행자들도 많이 만나신 걸로 아는데요. 선생님, 세계의 시선으로 바라본 한국 비구니 승가가 가진 큰 힘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다른 여성 수행자들을 만나셨을 때는 어떤 것들을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1: 뭐 불교계도 그렇고 그냥 타종교하고도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새롭게 인도에서도 비구니들이 이제 탄생하고 또 그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그러니 특히 유럽 비구니들은 그 티벳에 가서 달라이라마께 출가한 유럽 비구니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런 걸 봤을 때 한국 비구니는 긴 역사 속에 그 승가라는 거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고 한국은 아직도 비구니 승가상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제일 거룩한 것이 그 겨울, 여름 안거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 비구니 스님이 힘으로 새로운 사찰을 건립할 수 있다는 것. 이건 한국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경전 속에서도 비구니로서 출가하는 건 굉장한 그 긍지를 가질 일이고 잘 지켜가야 될 것이고 세계의 비구니와 비교할 때 한국 비구니는 비구니의 근본, 그 출가상이 그대로 살아있고 그래서 조계종의 한 축으로서 성실하게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비구니들이 자기 일을 해오고 있는 것이 이제 한국 불교예요. 이제는 한국으로 불러들여라. 뭐 각국에서 K문화 해갖고 K불교로 불러들여서 우리가 그런 분들을 대접할 수 있고 한국 불교를 보여줄 수 있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걸 밤낮 우리끼리 향유하고 만족하고 그러지 말자. 이제는 이 격변하는 시대에 불교도
0: 그런
1: 맞이하고.
0: 것들을 실제로 해오셨어요. 샤카디타를. 그럼요. 한국에 샤카디타. 두 번이나
1: 그 샤카디타의 역사도 네. 그 8차 대회 2006년에 한 8차 대회는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재작년에 한 18차 대회는 아우 부처님이 한을 풀으라고 내가 회장할 때 또 하게 해주셨다 그럴 정도로 그리고 이제 샤카디타를 하면서 8차 대회, 18차 대회를 하면서 세계 불교의 각양각색의 모습을 타보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세계 그 어려운 불교를 도와야 된다. 네. 어떤 형태로든지 그래서 불러들여서 한국 불교를 경험하게 하고 그 티벳 비구니 단체가 학용품하고 약이었대요. 그래서 이번 가을부터 우리 불자님들하고 금년사 신도님들하고 학용품 왜 학용품이 필요하냐면은 젊은 아이들층 소년층이 있는데 학교 가서

0: 복습할 학용품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약이 그렇게 필요하대요. 아픈 사람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그뭐 우리 같으면은 진통제 같은 거, 소화제 같은 거 그걸 모아서 이제 보내려고 그럽니다.
1: 너무
0: 그러니까
1: 좋은 것
0: 작은
1: 같습니다.
0: 거에서부터 우리가 그냥 앉아서 우리만 즐기고 있는 시대가 아니라 불러들여서 그들 맞이해주고 그 어려운 불교 교단에는 물품을 보내고 또 한국 불교의 관심 가짐은 맞이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 불교의 외연을 넓혀가자 그런 생각이에요.
1: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0: 네.
1: 스님.
2: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있음의 의미일 것입니다. 이러한 현대 세계사회의 위기와 여러 문제를 헤쳐나가고자 오늘 개최하는 제18차 자카르타 세계대회는 위기의 세상 속에 깨어있기라는 주제로 오늘부터 5일간 여러분과 함께 다음과 같은 순례를 떠날 예정입니다.

0: 2019년도에는 또 전국 비구니회 회장이 되셨어요. 근데 이제 4년 임기를 마치시고 나서 아쉬운 점도 있으실 것 같고, 또, 아, 이건 잘했다 하는 점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1: 4년만 잘 마치려고 했기 때문에 아쉬움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비구니 회관에 보니까 거기도 2002년에 준공을 했으니까 거의 20년이 지난 건물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전에는 스님들이 거기서 생활 안 하시고 회의만 하고 다니시니까 집이 다 망가져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코로나 걸리니까 아무도 안 오셔서 여기 뭘할수 있을까 하고 시작해 이 건물을 수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비새는 것부터 정말 다 수리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게 굉장히 보람되고 또더 중요한 거는 수행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한 달에 두 번. 조계종의 수행은 가나선이니까 그 성본 스님이 선원장을 4년간 맡아갖고 꼭 했는데 이제 시간을 나눠서 처음은 한 30분은 경전 강독이라든가 아니면 현안 문제 이야기하고 나머지 30분 한 2시간씩 했으니까요. 그리고 나머지는 수행 실참하고 참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어져서 지금은 제가 출가가 같이 하시는 것 같아요. 현재는. 그래서 그 전국의 스님들이 그 지혜가 있으셔서 활동하지만 그잘 고쳐진 회관으로 모셔서 그리고 이제 지혜 활동에 가서 수행결사 한 적도 있어요. 대구쯤인가 그래 가서 또 경주가 좋으니까 거기 모여서 저 수행결사 하기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수행정신을 지켜가려고요. 네.
0: 아쉬운 점은 없으셨어요?
1: 아쉬운 점은요. 그래 4년으로는 좀 짧았어요. 저는 이제 더할 마음은 없었는데 4년으로는 다시 이렇게 시작해놓고 막 마감하려고 하다 나오니까 거기 신도님들도 아쉬워하시고 그래서 내가 더 회장을 더 했으면 무엇을 했을까? 그러면 이런 그 우리 비구니 한국 자체는 다 이렇게 갖춰져 있으니까 더 대외 활동 그 외국에 아주 어려운 그런 활동을 좀더 했을 것 같고요. 비구니 스님들이 이렇게 잘 단합이 모여지지가 않아요. 근데 모여지지 않는 이유가 전부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더 했으면 지역별로 찾아가는 그 비구니회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잘못 찾아가면 저쪽에 민폐를 끼치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어떻게 하면 더그 지역에 지방에 계시는 비구니 스님들하고 본부하고 더 같이 호흡할 수 있을까 그런 건좀 미완성으로 남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0: 앞으로 또 일이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이제 노력해야죠.
0: 네.

마귀의 코로나한테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전국의 군인님들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한 발자국도 하지 못합니다. 지금 전까지 조금 전까지는 갈라졌

0: 그래서 어른 스님으로서 후배들을 또 바라보는 자리에서 책임감도 느껴지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 네,
0: 어떠신가요?
1: 저는 이제 원래 제 성격이 그렇게 군림하는 형은 못 되고요. 그래서 비구니 해장한 그 경험을 그걸 가지고 비구니 해를 어쨌든 측면에서 도와드리는 자리이고, 그리고 저는 어디까지나 우리 출가 사모는 수행이 근본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전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신구의 삼업, 수행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행동으로 뭘할 것인가, 입으로, 마음으로. 그게 신구의 삼업이 결국 수행이거든요. 저는 절에 있다가 일반인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반대쪽에서 승려를 바라본 사람이에요. 정말 스님들이 잘못하면 불자는 가슴아 저리거든요. 이 시대, 이 변화무쌍한 시대에 비구니의 승가, 또 비구니 정목표현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신구의 삼업을 가다듬어서 그걸 가지고 한국 불교를 어필할 수 있을까? 우리 침문에 보면 승중즉 법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승려가 사회로부터 존경받을 때 법도 존중이 되거든요. 이제는 정말 비구니 공동체가 수행자의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한국 불교 미래를 진단하고 이런 걸 하면 좋겠다. 이런 거를 좀 한번 해보려고 그 뜻있는 몇 분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뭐 이쪽 잘못했다 잘했다 이게 아니라 앞으로 2030년에 사회가 이렇게 바뀔 때 불교는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될까? 이런 걸 우리가 제안도 하지 않고 허공에다 대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때 뜻있는 언론이, 요즘 뭐 언론 안 해도 돼요. 우리 스님들만 쇼츠로 다 내보내니까 좋은 세상이 됐어요. 꼭뭐 어느 신문 의지하지 않아도.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것이 그 천주교가 불교 역사에 덫을 하지 말아라 제가 그랬거든요. 광화문도 그렇고 해미읍성도 그렇고 제가 같이 싸웠던 게 남한산성. 그 승려가 그렇게 저기 남한산성을 쌓고 근데 그거를 그 종교 천주교 무슨 순례길로 하려고 그래서 그때 막 데모하고 그래가지고 비 오는 날 그래갖고 지금은 뭐 종교 평화 순례길로 그때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천진암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한국 불교에 덫을 하는 것도 누군가는 다시 바로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0: 아,
1: 있습니다.
0: 바로잡는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 해주셨으면
1: 네, 할수 있어야
0: 좋겠습니다.
1: 되겠지.
0: 선생님, 이번에는 저희 프로그램의 깜짝 코너인데요. 스님께서 오랜 세월 곁에 두고 마음속에 간직해온 한 물건이 있으시면 소개해 주시는 시간이에요. 어떤 게
1: 물건은
0: 있으신가요?
1: 많은데요.
0: 한 물건이어야 돼요.
1: 한물건. 네. 저는 그 우리 형제들하고 일타 큰 스님, 율사 스님하고 굉장히 인연이 깊어요. 그는 백년암에 가면 성철 큰스님이 계신데 그 어른은 뵙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어떤 데 문이 열려지고 또 오빠 스님이 거기 계시면은 또 이제 통과가 되고 어떤 때는 이제 문이 굳게 잡히면은 밑에 지조가 일타 큰스님한테 가서 이제 섭섭한 얼굴로 들어가면은 일타 큰스님이 막 그냥 환영하고 내편 들어주시고 막 그런 어른이셔요. 여기도 처음 이렇게 참이 집도 어려웠는데 이 절을 열고서는 꿈을 꿨는데 일타 스님이 오셨어요. 오셔갖고 언덕 같아 이렇게 걸쳐 앉아 계셔서 내가 이 다리를 붙들고 스님 왜 이제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 내가 좀 바빴어 그러신 꿈을 꿨는데 이제 제가 유학할 때 그때는 다 손으로 그 연하장을 써서 보냈어요. 인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냈어. 그래서 뭐 새해 인사드리는 글을 11월서부터 쓰기 시작하면 많이 보내 한 405통, 450통까지. 500통은 그걸 다 써서 보내면 이제 1차로 스승님들, 뭐 종단의 어른, 일타 큰 스님 보내면요. 딱두 분이 답을 해주셔요. 일타 스님하고 그 총원장 하신 지관 큰 스님이. 근데 바로 답이 오는 게 아니라 9월쯤 되면 답이 와요. 그래서 수자, 봉각 수자가 보낸 연하장에 내가 바빠서 이제 답을 한다 이래갖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두 분한테 안 해주셔서 그만이거든요. 아, 어른은 이런 거로구나. 정말 이름도 없이 해외에서 그 공부하는 학인이 보낸 그 손 연하장에 얼마나 바쁘셨으면 9월에 연하장에
0: 저는 잊지 않고
1: 네 그걸 계속

정말 지간 교수님 그 여러 장을 계속 갖고 있었는 그 답을. 그 중에서도 그 84년 제가 이제 유학 가서 2년쯤 됐을 때 저기 거기 있어요. 저기 그 세발 분양의 세상사 부지 상도 사주천의 송풍 관량소라고 제 방 안쪽에 걸어놨는데. 본각 선자, 본각 그 선인에게 참선하는 수행자에 보낸다. 그리고 세 발, 공양하고 바루를 싣고 분향, 부처님께 예경한 그 밖에 인간사 부지, 인간의 일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세간사는 모르겠다. 그 다음에는 상도 사주처. 본각 스님이 나 생각하지. 생각하면 나는 지금 어떤 것이 하면은 송풍 가량소. 그 지저감에 계셨거든요. 지저감에 소나무 바람이 휙 쓸고 나가고 있어. 이런 말씀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받고 간직하면서 아 우리가 인간 세상의 일도 잘 챙겨야 되지만 수행자의 입장에서는 공양하고 부처님께 예경하고 그리고 인간사에 너무 그 간섭하지 않는 거 나도 그냥 소나무 바람과 함께 이 행사 지저감을 지키고 있어 이런 말씀. 그러니까 서로의 근황을 글에 담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야삼방 갑자년, 그러니까 84년도 보내신 거. 그래서 굉장히 소중하게, 왜 소중하게 여기냐면은 내 자신이 수행해야 될 모습을 당부하셨고 당신도 아주 단박하게 소나무 바람과 함께 지저감에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하신 글이세요.

0: 오늘 이렇게 스님의 어린 시절부터 네. 출가 이야기 네. 또 출가하고 나서 비구니 비구니들을 네. 위한 여러 가지 네. 일들을 해오신 것까지 네.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요. 네. 오늘 이렇게 전체 삶을 돌아보면서 말씀 나눠주신 소감이 어떠신지도 궁금해요. 네.
1: 저는 그 일생을 살았는데 12생을 살았다고 생각해요. 네. 어려서 저래갖고 또 어른 세월 제가 성남사 갔다가 학교 갔다가 유학 갔다가 순간대 왔다 막 비구니 회장까지 그리고 끝인 줄 알았더니 또 원로 의장까지 이래서 한 12생을 사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이 많았죠.
0: 아닙니다.
1: 그래서 그게 이 26년 승가대기 일순간 같듯이 정말 금생에 살은 삶은 같지 않아요. 다 과거로 해서 다 이제는 그동안은 싸우고 모으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지금 다 이렇게 하나씩 비우는 거 정말 이제 비워야 되겠죠.
0: 막 싸웠다가 이제는 네. 비워놔야 되는 거죠.
1: 어떠한 권위도 명예도 다 이제 비우고 정말 저는 그 법문을 많이 해요. 우리는 흐르는 강물과 같다. 그래서 강물에 같이 흘려갈 수도 있지만 때로는 강둑에 앉아서 객관적으로 흘러가는 강을 바라봐라. 흙탕물이 되기도 하고 폭포를 만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다 바다에 모여서 하나의 바다가 된다. 그리고 다시 증발하고 비가 되고 산천을 적시고 그래서 그러한 삶이 불교의 연기법이고 순환의 법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정말 불교는 지금부터 우리 스님들이 제대로 모습을 보이고 사회의 그 상식에 어긋나지 않게 거기다 우리 불교의 그런 수행을 더 보태면 불교는 이제부터가 진짜 포교할 때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전부 긍지를 갖고 용기를 갖고 그렇게 그 자신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0: 이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스님 손에는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0: 무엇이 남았을까요? 그냥 남았다고 굳이 말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남았어요. 감사하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고 저는 손에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사실은. 그래서 비우고 비우고 다
1: 강물을 흘려보내는 거죠.
0: 네, 옷을 남기려고 하지 않고 남는다면은 감사의 마음이 남지 않겠나. 아주 감사하죠. 정말 감사해요.
1: 저도 스님 오늘 만나 뵙고 여러 네. 말씀 들으면서 네. 감사하는 마음이
0: 너무 남은 것 같습니다. 너무 떠들지 않았나.
1: 아닙니다. 스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0: 무엇을 남기려고 하지 않아요. 네. 다 내려놓겠습니다.
1: 저도 내려놓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조사성 강설 목종팀의 선클래스 목종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풍성한 한가위입니다. 추석에는 가족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고 그동안 바쁘게 달려온 나 자신도 잠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선에서는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한가위에는 좋은 음식과 좋은 말씀도 나누시면서 내 마음의 풍요로움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이웃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하고 평안한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 목종팀의 선클래스도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힘과 지혜가 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더함과 나눔의 의미를 새기는 사회복지법인 함께 걸음 20주년 기념 공연을 개최합니다. 오는 9월 29일 김해 문화의 전당 마루홀에서 펼쳐지며 다채로운 출연진들이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행사에 동참해 함께 걸어온 20년의 기쁨을 나누고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55-345-5553번입니다. 한마음 선원 울산지원에서 대행선사 탄신 99주년을 기념하며 청소년 문화 한마당과 산사 문화축제를 봉행합니다. 10월 3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다채로운 출연진의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여법한 이번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2-295-2335번입니다.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회에서는 용성조사의 오도 140주년을 맞아 봉찬대제를 봉행합니다. 용성조사의 대원을 실천하며 탐진치를 벌이고 참회에 정진하실 분은 육신보살님께 한 달에 1,000원씩 공양 올리면 됩니다. 문의는 031-655-3215번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불보종찰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계산 1381주년을 맞아 계산대제를 봉행합니다. 계산조 자장율사 영고제와 법요식을 비롯해 통도사 합창제, 부도 헌달회, 영축삼보 이혼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5-382-7182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오는 10월 10일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관음사회주 지연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모시고 제9회 3기이계 5개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1-7554번입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고 단독 천도제와 함께 국회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생년월일에 맞추어 본인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해주는 달마도와 복을 품은 호랑이 호작도를 만나보세요.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오는 10월 31일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합니다. 수계법령은 무상사 회주 성우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이번 수계법회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뜻깊은 인연을 맺어보세요.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한 것처럼 오늘 저는 그

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우도 처음 들은 소리 아니죠? 예. 십우도는 사찰에 가면 소 찾는 그림이 있죠. 예. 첫 번째 그림부터 총몇 개가 있어요? 10개가 있어요. 소를 찾는다. 농경사에서 소를 찾는 것은 중요하죠. 소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소가 해주는 일이 뭐인가 하면은 뭐예요? 밭도 갈아주고 떠요. 거름도 만들어주고 소가 농경사에서 중요하죠. 그러면 나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아니, 농경사에서는 소가 중요하고, 나 개인한테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또, 참된 자기를 찾는 거.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마음이란 뭐예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내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참된 자기란 뭐예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실래요? 지금 눈에 옆에 보이시는 것은 가짜의 자기인가? 그럼 진짜 자기는 뭐고, 가짜의 자기는 뭔가? 근데 이분이 소를 잃어버렸어요. 진짜 자기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 나서야 돼요. 그것을 제1단계 심우, 뭐라고요? 심우. 그런데 심자가 찾을 심, 우자는 소우, 소를 찾자. 예,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소를 찾자. 소는 나한테 매우 귀중한 재물이다. 상속해야 돼? 재물이다. 중요한 가치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겠다. 오늘 제 법문 주제는 소를 찾자. 잃어버린 나 자신을 찾자.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소를 잃어버렸고도 소를 잃어버린 줄을 몰라. 그러니까 자기한테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지를 못해. 그러니까 찾을 이유도 없어. 그래서 소를 잘안 찾아요. 잊어버려 놓고. 소를 찾으려면 소를 잃어버렸다는 거 잊어버렸다 잃어버렸다 어느 쪽이 맞나? 잃어버렸다가 맞죠. 잃어버렸는데 그걸 찾아야 돼요. 왜 잃어버린 거예요? 아니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것 같은데 왜 잃어버렸어요? 옆 사람한테 이야기해봐요. 나는 이래서 잃어버렸다. 뭘 잃어버렸는지도 몰라. 그러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뭘 잃어버린 것 같아요? 또왜 잃어버린 것 같은가? 예? 마음을 잃어버렸다. 또뭘 잃어버렸어요? 뭘 잃어버렸는지 몰라.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잃어버렸나? 첫 번째는 이제 욕심이 많아서 이걸 갖고 싶고 저걸 갖고 싶어서 그걸 쫓아다니다 보니까 진짜 자기를 잃어버린 거야. 욕심에 따라서.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아니, 평생 그렇게 살아오신 거 아닌가?
어릴 때는 부모님 따라 살았고 이제 사춘기가 되고 성인이 되면 여성들은 애인을 찾아서 이제 열심히 찾아다녔고 결혼해서는 남편과 아내하고 같이 살고 자식이 태어나면 누구를 위해서 또 살죠? 자식을 위해서 살고. 근데 자식이 커갖고 다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자 남아버리죠. 그럼 난 뭐야? 그동안 뭐 했지?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 그때가, 지금 이때죠. 예. 그러면은 지금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 절에 오는 수밖에 없네. 박수, 예, 절에 오신 거 박수. 예. 예, 절에 오셔서 잃어버린 나를 찾기 위해서 어디 오신 거예요? 절에 오신 거예요. 옆 사람한테 절에 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나를 찾아서 절에 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다는 것을 먼저 내가 무언가를 잃어버렸다. 잘 살아왔죠? 예, 돈도 벌고 자식도 낳고 걔들 출가도 시켜주고 학교 공부도 시켜줬어요. 아이고 고생했네. 박수. 아니 그랬는데 걔들이 다 떠났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 공부를 하셔야죠. 이제 진짜 나를 이제 찾아 이제 떠나야 돼요. 그게 제 1단계. 소를 찾는 제 1단계는 그동안 고생했고 가족들을 위해서 봉사했고 아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자. 맞아요? 예, 이제는 내 건강 문제도 있고 또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런데 이따금씩 불편하죠. 이따금씩 힘들 때도 있죠. 예. 그런 일 없어요? 예. 그러면 아 이렇게 힘들 때 그럼 진짜 나는 뭐고? 따라해봐요. 시작. 이렇고 힘들 때 진짜 나는 뭐고? 제 여기 이 선문답과 가나선 이 책이 총 10단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선문답이 총 40개가 나오는데 1단계 때 4개, 2단계 때 4개. 그래서 10단계에서도 4개가 나와서 총 40개인데 오늘은 그첫 번째 단계의 첫 번째 그 선문답을 이제 공부할 거예요. 해가하고 달마하고의 대화예요. 해가는 나이가 40이 넘었어요. 근데 오늘날로 말하면 80이 넘는 거와 마찬가지죠. 옛날 사람들은 40이 넘기가 어려웠어요. 이게 조선 시대만 하더라도 평균 연령이 40대였어요. 우리들은 지금 몇 세까지 살아요? 100세까지 사시는데 옛날 분들은 그40 살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시대 왕들도 50을 넘은 왕이 굉장히 귀해요. 이게 최고의 호화로운 생활과 최고의 의료진이 있었지만 그50 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해가도 40이 넘었으니까. 근데 여전히 마음이 어때요? 불편해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갔어요?
달마 대사를 찾아갔는데

0: 달마 대사께서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엄청 쏟아지는 날, 어떻게 했어요? 담비라고 그러죠. 칼로 팔뚝을 잘라가지고 그걸 누구한테 바쳤어요? 달마 대사한테 바쳤어요. 그래서 달마 대사가, 아, 해가가 마음이 어떻다? 절박하고 정말로 진리를 구하고자 하는 결심이 뭐라고요? 분명하고? 분명하구나. 그래서 달마 대사가 어떤 일로 왔노? 물었어요. 그래서 해가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제가 40년 동안, 그러니까 80년 동안,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80년이죠. 80년 동안 살았는데 마음이 어떻다고요? 여전히 불편합니다. 이 불편한 마음을 편하게 해주세요. 따라 한번 해볼래요? 가슴을 두드리면서. 나이가 이 나이가 됐어도 여전히 불편합니다. 따라 해봐요. 시작. 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소서. 이번에는 합장을 하시고. 이 나이가 되도록,
1: 이 나이가 되도록
0: 여전히 불편합니다. 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세요. 아, 바로 하시고. 그랬더니 달마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마음이 불편하다고? 그 불편한 마음을 가져오라. 그것도 한번 해봐요. 자, 이번에는 누가 돼요? 달마가 돼보세요. 자, 달마는 손을 안 올리고 자선 자세로, 자, 따라 해봐요.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달마 대사. 아, 오늘 저리 잘 오셨네. 달마 대사도 돼보시고. 달마 대사가 돼봐요. 마음이 불편하다고. 좋아. 그러면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오라. 달마 대사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시 해가가 돼보실래요? 해가가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이 나이가 되도록. 아, 이번에는 해가예요. 합장을 해야 돼, 해가는. 달마 앞이니까. 이 나이가 되도록 여전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좋아요. 내리고 두 사람씩 서로 마주 보실래요? 네, 서로 마주 보세요. 아, 서로 얼굴을 돌려서 마주 봐요. 자, 불편한 마음을 이야기를 해봐요. 자, 앞사람한테. 사찰에 와야 도반이 있죠. 집에서는 혼자만 계시죠. 누구한테 내 불편한 마음 호소도 못 하죠. 그러니까 지금 한번 해보셔라. 나 이게 불편해, 이게 불편해. 내 이야기 좀 들어줘. 오케이? 이야기를 먼저 하실 분손 들어봐요. 먼저 하실 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먼저 해야 되잖아요. 아, 손 내리시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경청해 주실 분, 들어주실 분손 들어봐요. 내리시고 먼저 이야기하실 분손 들어봐요. 아니, 먼저 이야기해야 돼요. 매도 먼저 맞듯이. 자, 나 이게 불편해서, 이게 불편해서. 그러면 그걸 들어줘야 돼요. 자, 이야기할 사람은 합장을 하시고, 자,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시간 드릴게요. 네. 뭐 며느리 문제라든가 자식 문제라든가 남편 문제라든가 내 몸이 여기가 저기가 아프다든가 시어머니 문제라든가 또 친구들 문제 불편한 거 있으면 이야기하시기 바래요. 일상에서 겪는 사소한 것도 이야기를 하세요. 좋아요. 예. 네. 자, 이야기 들으신 분이 아이고 이야기 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역할을 바꾸세요. 이야기를 들은 분이 이야기를 하시고 이야기 하셨던 분은 들어주세요. 자, 역할 바꿔서 하세요. 시작. 안녕하세요. 자, 이야기 좀 해주세요. 자, 이야기 시작하세요. 최근에 내가 겪었던 일을 이야기해요. 자식 이야기나 친구 이야기나 좋은 이야기든 나쁜 이야기든 해봐요. 좋아요. 자, 잘했죠? 그러면 이야기 잘해 주셨다고 박수 옆사라. 자, 여기 정면 보세요. 네, 정면 보시고 네, 좌우로 흔들흔들 하시고 네, 앞뒤로도 흔들 하시고 자, 눈을 감아요. 명상을 해봐요. 눈을 감고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 아랫배가 팽창합니다. 내쉬면 아랫배가 수축을 느낍니다. 방금 전에 불편했던 이야기를 했어요. 최근에 좋았거나 불편했던 그 장면을 눈앞에 떠올려봐요. 눈 감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떠올려봐요. 눈으로는 무엇을 보이고 귀로는 무슨 소리가 들리는가요? 그곳에서 무엇이 나를 불편하게 하나요? 그러면 마음이 불편해져요. 어떤 감정이 느껴지나요? 불쾌함 느껴질 수 있고 짜증이 날 수도 있고 불안해질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자, 화가 짜증이나 화가 나시는 분은 손 들어봐요. 오케이, 눈 계속 감고 불쾌감을 느끼신 분은 손 들어봐요. 불쾌감 내리시고 섭섭하다 손 들어봐요. 섭섭함을 느끼신 분 내리시고 외로움을 느꼈다, 막막하고 외롭다 이런 느낌 느끼신 분 손 들어봐요. 좋아요. 그 느낌을 거부하지 말고 이번에는 그 감정을 느껴요. 그 감정을 막막함, 외로움, 짜증, 불쾌함을 그걸 조용히 느낍니다. 그 느낌이 얼마나 강하게 느끼는지, 그 느낌을 어디서 느끼는지, 조용히 그곳에 집중해 봅니다. 그러면서 그 느낌을 느끼고, 숨 내쉬면서 그 느낌을 느낍니다. 숨 들어 마시면서 느낌을 느끼고, 숨 내쉬면서 느낍니다. 지금은 어때요? 좀 가라앉았나요? 처음하고 달리? 아, 처음 떠올리실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마음이 처음보다 약간 가라앉았다고 느끼면 손을 올려봐요. 가라앉으신 분. 네, 대다수가 많이 가라앉았다고 손을 올렸어요. 좋아요. 이번에는 눈앞에 달마 대사를 떠올리세요. 눈 감은 채로. 여러분들은 해가가 되는 거예요. 눈을 감고 달마 대사에게 말을 해봐요. 대사님, 대사님, 달마 대사님, 제 마음이 많이 불편합니다. 이 불편한 마음을 편하게 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해봐요. 대사님, 대사님, 달마 대사님, 제 마음이 이렇게 외롭습니다. 이 외로운 마음을 편하게 해 주세요. 그랬더니 달마 대사가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마음이 불편하다고?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오너라. 그러면 내 마음, 불편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겠노라.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오라. 자, 마음속으로 불편한 마음을 찾아보고, 그 불편한 마음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 불편한 마음을 찾아보고, 그 불편한 마음을 가져가려고 조용히 마음속을 살펴봅니다. 다 같이 두손 비비고, 그래서 눈 마사지 하세요. 그리고 좌우로 흔들흔들 하시고, 고개도 돌려주시고, 네, 어깨도 돌려주시고, 몸풀기, 몸 풀세요. 좋아요. 잘하셨고, 해가가 절박하고 절실해서 팔을 잘라서 달마대사한테 바쳤고, 달마대사는, 너가 공부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고 확인했어요. 예, 잃어버린 자기를 찾아서 팔을 잘라서 바칠 만큼 강력한 거죠. 여러분들도 공부해야 할 마지못해서 하세요. 적극적으로 나 공부할 거야. 어느 쪽이세요? 적극적인 사람 손 들어봐요. 야,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0: 싶어서 절에 오신 분 손 들어보시라니까요.
1: 여기요, 여기요.
0: 여기요, 여기. 여기요, 여기. 손을 흔들어 봐요. 오, 박수 축하해요. 아, 그 정도는 돼야죠. 그 정도는 돼야 공부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달마 대사께서 그러면 그 마음을 가져오라. 그래서 해가가 몇 날 며칠 고민을 했어요. 내 불편한 마음이 이 먹고 따라해봐요. 시작. 이 불편한 이게 먹고 시작. 아니 왜 소리가 그렇게 작아요? 크게 해봐요. 시작. 이렇게 공부하는 걸 간화성 공부. 아, 그리고 달마 대사하고 대화하는 것은 선문답 그래요. 근데 찾아보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불편한 것은 왔다가 이미 가고 없어요. 그래서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있는 줄 알았거든. 아이고 남편에 대한 불평, 친구에 대한 불평, 자식에 대한 불평, 전화도 안 해주는 그 자식에 대한 불만, 누군가 보고 싶은 마음, 혼자 있으니까 외로운 마음, 그런 것들이 있는 줄 알고 이놈이 먹고 찾아보니까 어땠더라? 처음에는 있는 줄 알았거든. 그런데 어땠다? 찾으려고 하니까 없어요. 처음에는 있었어. 그런데 찾으려 하니까 없어졌어요. 그래서 달마한테 갔어요. 그래서 달마한테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찾으려고 해도 못 찾습니다. 가져올 수가 없네요. 그 불편한 마음이 처음에는 있는 듯 했지만 찾아보니까 없네요. 그래서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해가가 잘한 거예요? 네. 해가한테 박수. 네. 네. 아, 그래서 달마대사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불편한 마음이 가져올 수 없다고? 불편한 마음이 없다고? 그러면 이미 편안한 마음이 아니냐? 이미 편안해. 그러므로 내가 그대에게 무엇을 주었노라? 편안한 마음을 주었노라. 박수.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마음이 편안하셨어요? 불편한 마음이 처음에는 있었어. 근데 찾아보니까 지금은 어때요? 없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니까 또 불편한 마음이 생겼어. 어떻게 할래요? 아, 이보시오. 아니, 절에 와가지고 여기서 공부할 때는, 집에 있을 때는 불편한 마음이 있다가 절에 와서 공부하니까 없어졌어. 근데 집에 돌아가니까 또 생겨났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아, 처음에 불편한 마음이 있다는 거 알아차려야 돼. 따라해봐요. 알아차림. 아, 내 안에 불편한 마음이 또 생겨났구나. 따라해봐요. 시작. 이렇게 하는 걸 알아차린다 그래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놈이 먹고, 이 불편한 이놈이 먹고, 이렇게 질문을 해야 돼. 따라해봐요. 시작. 이놈이 먹고, 이 불편한 이게 먹고. 시작. 저기 졸리워서 말을 못한 분이 계시는데 해셔야. 자, 이 불...

불편한 마음이 먹고 시작. 그게 두 번째 단계. 그러면은 그렇게 질문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찾아봐야 돼. 아, 불편한 마음이 어떻게 생겼고 실제로 있는지 찾아봐야 돼. 누구처럼? 그렇죠. 해가처럼 찾아봐야 돼. 찾아보니까 어떻더라? 처음에는 있는 줄 알았더니 찾아보니까 없어. 아, 없구나. 사라졌구나. 달마 대사님, 찾으나?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달마 대사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 너에게 편안한 마음을 주었노라. 옆 사람한테. 예, 그러면 여러분들을 합장해봐요. 아, 달마 대사님,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불편한 마음이 있는 줄 알았사오나, 이놈이 먹고 질문하여 찾아보니 본래 존재하지 않음을, 일어났다 사라짐을, 그래서 지금은 없음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편안하옵니다. 편안하옵니다. 반배 합장하면서 편안하옵니다. 편안하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손 내리고 좋아요. 네. 최소한 여기서는 행복하고 편안합니다. 집에 가서 다시 들끓든 집에 가서 다시 아프시든 그건 집에 가서 할 일이고 지금은 편안합니다. 근데 집에 가서 또 불편해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 첫 번째 뭐 하셔라? 알아차려라. 따라해봐요. 알아차려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이놈이 먹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살펴보고 찾아봐야 돼. 정말 불편한지 어떤지. 찾아봤는데 가져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으로 오늘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천 금수산 옥천사 주지 문인입니다. 우리 한가위 맞이 추석을 맞이했습니다. 추석날에는 우리 차례를 올리죠. 차례는 헌다, 불교의 의식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 공양물을 올리고 모든 식구들이 모여서 이 가을의 풍요로운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함께 나누면서 그러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고 나도 행복하고 하는 그러한 의식이 지금도 남아있어서 차례로서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 부처님께 기원하듯이 모든 분들이 행복하십시오 하는 기원을 하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차례가 되시기를 그러한 한가위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십시오. 복 많이 받으시고 성불하세요. 감사합니다.

0: 법주사는 진흥왕 14년 때 의신대사가 창건한 사찰입니다. 법주사의 모든 건축물에는 시대의 해법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1: 법주사는 풍수적으로 배가 항해하는 그런 형국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이 배에는 무거운 돌을 실으면 가라앉을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나무로서 이렇게 목탑 형식의 팔상전을 지은 것입니다.
0: 팔상전 한가운데에는 1층부터 5층 꼭대기까지 하나로 연결된 기둥, 심주가 있습니다. 심주는 바람과 지진에도 전체 건물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탱해줍니다. 팔상전은 탑의 신성함은 유지하면서도 예배당의 기능을 결합하여 종교적 요구를 충족시켰습니다. 신도들이 팔상전 주위를 도는 탑돌이는 미륵불이 도래할 미래 세상을 향한 간절한 염원이었습니다. 법주사의 보물들은 미륵 미래의 구원이란 하나의 주제로 꿰어져 있습니다. 천년의 세월이 담긴 이곳은 단순한 사찰이 아닙니다. 발길 닿는 곳마다 국보와 보물이 숨쉬는 문화재의 보물창고입니다. 법주사에는 우리 민족 예술의 정수가 집대성되어 있습니다. 속리산의 거대한 암벽이 법을 설하는 미륵불로 깨어납니다. 바위 속에 숨어있던 자비의 형상이 천년의 세월을 뚫고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성년지에선 무거운 돌을 종이처럼 깎아낸 신라의 솜씨를 볼 수 있습니다. 쌍사자 석등은 신라 석조 예술이 도달한 최고의 경지입니다. 석조 이견보살 입상에서는 유려한 신체 곡선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사천왕의 생동감 넘치는 자태에서 신라 석공들의 거친 순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대웅보전에선 신성의 세계가 열립니다. 염주를 꿰면 내 안의 번뇌를 씻어냅니다.

0: 아니면 가장 단순한 삶의 자리 속에 있을까? 깨달음의 상징, 의발. 한 벌의 옷, 가사. 그리고 한 개의 그릇, 바루. 이 두 가지는 수행자의 삶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도구이자 불교 수행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가사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세속의 장식을 내려놓고 청정과 절제의 삶을 선택했다는 증표. 해지고 기워진 조각들이 이어져 만들어진 가사에는 버려진 것마저도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입는다는 것은 곧 다짐입니다. 욕망을 덜어내고 삶을 단순하게 하겠다는 서원. 그리고 바루. 한 끼의 공양을 담는 이 작은 그릇은 탐욕을 절제하고 필요한 만큼만 취하겠다는 수행의 그릇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되는 충만. 바루에 담긴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세상과 이어지는 인연의 결과이며 감사와 성찰의 시간입니다. 가사와 바루, 의발은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정신을 전하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가르침. 그래서 의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을 잇는 증표로 여겨집니다. 가장 적게 지니면서도 가장 깊은 것을 품는 삶. 그 단순함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본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발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덜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진정으로 지니고 있는가?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2: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세존 불설여시 신신경경아종성례소득에 아미진 등문여시 지경세존약구유인등문시경

모든 강물이 바다에 이르면 강으로서의 이름이 없어진다. 모든 사람도 불법이라는 바다에서는 평등하다.

0: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1: 내 이름은 시타르타. 모든 걸 가진 한 나라의 왕자. 그런데 그만뒀습니다. 사람들은 가출이라 했고 훗날 그것은 출가가 되었습니다. 모든 걸 가졌지만 삶의 답은 몰랐던 나. 제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당신이 찾던 답은 어쩌면 제 이야기 안에 있습니다. 드라마 붓다.

죽음 공부라는 과정을 통해서 내 마지막 마무리라든지 최종적으로 이제 제가 원하는 건 죽음 이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밝은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돌아보자, 이제 일상의 행복을 좀 찾아가보자, 약간 이런

0: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대의 지혜와 마주하는 시간, 시너지의 노정렬입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은 찾아옵니다만 좀처럼 죽음을 생각하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아직 멀었다는 이유로 좀처럼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잠시 뒤로 미뤄두게 마련인데요. 하지만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삶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죽음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삶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잠시 미뤄뒀던 죽음에 대한 생각도 반드시 가져봐야만 할 것 같습니다. 각 분야에서 자신만의 식견과 통찰을 쌓아온 분들을 만나는 시간, 시너지. 오늘은 지난 20여 년간 말기 암환자와 뇌혈관 질환자들의 생애 마지막 순간을 지켜본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자격증을 갖고 계신데요. 신경외과와 방사선 종양학과 더블보드 의사, 인천 가천대 길병원의 박광호 교수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제가 더블보드란 말이 익숙치가 않아가지고요. 어떤 뜻인가요, 이게?
1: 이게 이제 전문의 자격증을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의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제 그 말씀한 뭐 상장은 비슷하게 하나의 판처럼 전문의 자격증을 보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두 개의 보드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더블 보드. 저 같은 경우는 실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신경외과와 방사선 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두 개를 가지고 있는 더블 보드라는 의사입니다.
0: 우리 박 교수님이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물론 뭐 두 가지 자격증 많겠지만 신경외과하고 방사선 종양학과.
1: 네, 맞습니다.
0: 신경외과는 좀 알 것 같은데요. 방사선 종양학과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1: 주로 이제 암환자를 치료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항암 치료, 그리고 수술하는 수술 치료, 그리고 세 번째가 방사선 치료가 세 가지 큰 치료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방사선으로 암을 치료하는 학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저희가 드라마나 TV 같은 데서 보면, 네. 뭐 방사선 치료 받을 겁니까? 안 받을 겁니까?
1: 네, 맞습니다.
0: 뭐 이런 식의 그런 의사가 질문을 던지곤 하는데, 그쪽 분야 또 전문가시군요. 교수님께서 20여 년간 이렇게 뇌질환 환자분들 또 말기 환자들의 이 말년을 지켜보셨는데, 20여 년 동안 가장 많은 그 죽음, 임종을 지켜본 의사가 아닐까 싶어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은 대부분 뭐 의사라고 해도 죽음과 이렇게 맞닥뜨려 있는 의사들이 흔치도 않고요. 더군다나 이제 신경외과 의사 같은 있을 때는 뭐 뇌출혈, 뇌경색, 뭐 뇌질환 환자만 보아오다가, 이제 방사선 종양학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말기 암 환자부터 시작해서 암으로 죽는 환자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수많은 이제 그런 어떤 다양한 죽음의 과정들을 보다 보니까 이제 제 입장에서는 좀 하나 좀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안타깝다고 말씀드리는 게, 어차피 사람이 태어난 이상 죽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달려가는데, 이제 결국 그 죽음이라는 게 실제로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없는 척 하고 지내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그제서야 아, 이렇게 죽음이 이렇게나 내 옆에 가까웠었는데, 그걸 마치 모르는 척하고 지내오다가 그 마지막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우왕좌왕 시간을 너무 허비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당사자들 혹은 뭐 환자나 보호자들한테 앞으로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라고 계속 제가 입버릇처럼 해왔던 얘기들이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렇게 책으로 나오게 됐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0: 신경외과 의사분들은 많이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와주신 것처럼 방사선 종양학과 의사분은 개인적으로는 처음 이렇게 뵙는데, 그 수많은 이렇게 전문 분야 중에서 두 가지 전문의 자격증을 따신 이유가 있을까요?
1: 그래서 처음에는 원래는 방사선 종양학과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실은 제가 이제 뇌종양 환자 치료에 관심이 많아서요. 네. 그 뇌종양 환자 치료에 있어서 제일 이제 어쨌든 그 최신의 치료 기술이라고 하면, 저는 이제 칼 안 대고 수술하는 방법들, 뭐 지금 이제 신경외과 같은 경우는 감마나이프라는 그런 어떤 치료 방법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게 대부분의 경우는 방사선으로 머리를 열지 않고 종양을 없앨 수 있다는 그런 희망, 그런 기대들 때문에 저는 이제 방사선 종양학과로 가서 한번 제대로 배워보겠다.
0: 네.
1: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해서 가서 배웠는데, 실제적으로는 실은 제가 그때 2년 차 때 좀 깨달았던 건데, 방사선 종양학과 들어가서 봤더니 신경외과에서 하는 수술의 역할과 그리고 방사선 종양학과에서 하는 방사선의 역할이 서로 다르더라고요. 각각의 그 역할이 있는데, 그걸 제가 미처 간과했고, 지금에서는 실은 그 두 개를 어떻게 접목해서 치료할 수 있을지 그런 고민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보십니다.
0: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신데요. 우리나라 의학계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죽음을 떠나서 주름을 없애자. 뭐, 링클풀이 또 나이를 안 먹는다. 뭐, 안티에이징, 그래서 외래어들이 요즘 많이 나오는데, 정작 이 데스,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아직 젊은 축이신데 이 죽음에 대한 책도 쓰셨고 오늘 이 방송에서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실 텐데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먼저 여쭤봅니다.
1: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잠깐 서두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죽음이라는 게 내가 무시한다고 해서 실제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제 그런 비유를 많이 드는데 이렇게 앞에 무서운 귀신 같은 게 있다고 해서 눈을 질끈 감는다고 해서 그 귀신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죽음이라는 거를 갖다가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해도 언젠가 맞이할 죽음에 대해서 예. 조금 더 현실을 좀 더 직시하고 죽음의 그런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다 보면 최종적으로는 나의 죽음의 모습을 그리게 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좀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는 좀 더 현실에 대해서 충실하게 살 수 있게 되더라.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제 책 제목이 죽음 공부인데 부제가 똑바로 바라볼수록 충실한 현재의 삶이라는 그런 부제거든요.
0: 똑바로 바라볼수록 충실한 현재의 삶.
1: 네, 맞습니다.
0: 예, 좀 깁니다만 그래도 교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주제가 담겨 있군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깊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정말 너무 이렇게 염세주의적으로 빠진다든지 아니면 너무 이렇게 무의미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어차피 죽을 거 인생 살아서 뭐 하냐라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렇지 않은 현실의 삶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걸 깨달으면은 그 순간 이 세상이 정말 그다음부터는 총천연색으로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네. 저 자신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0: 말기 암 환자나 이렇게 뇌혈관 질환으로 병상에 누워 있는 분들,
1: 네.
0: 뭐 의식이 있어서 교수님하고 이렇게 대화가 가능한 정도도 있지만 무의식적인 상태에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런 분들에게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칼라로 잘 안 보이겠군요. 조금 어둡고 탁한.
1: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 있잖아요.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신경외과 전공의부터 시작해서 뭐 지금도 보고 있는 환자분들인데 이제 그분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사람의 생명이라는 게 삶이라는 게 정말 이게 그 온오프가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음과 양처럼 딱 단순히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죽음과 삶이라는 것 자체가 그게 경계가 어딘가에 좀 그라데이션 지는 것처럼 이렇게 음영이 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이제 그분들은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지만
0: 예.
1: 과연 인간적으로 살아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저런 상황이 되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혹은 내 부모가 저런 상황이 되면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게 되는 것일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다 보니까
0: 예.
1: 그럼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자연스럽게 죽음에 대해서 귀결일 수밖에 없는 것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제 주변에 그 의사 동료들 보면은 그렇게 환자들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저는 그게 말이 되나? 어쨌든 의사도 사람이고 생물인데
0: 예.
1: 나도 저렇게 누워 있을 수 있는 환자의 한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깊게 전공의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고민을 하다 왔던 그런 결론은 지금 그래서 그 결론 자체가 이제 책에서 나와 있던 그런 내용들. 다시 말해서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죽음의 그 과정이라는 게 실은 대단히 고되고 힘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깔끔하게 탁 죽는다거나 혹은 뭐 유언을 남기면서 뭐 우아하게 죽는다거나 너무나도 그건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라는 걸 좀 알리고 싶었고
0: 네.
1: 이제 그런 거를 여러 사람들이 알다 보면 아 우리 삶에 있어서 죽음이라는 그런 과정이 이렇게 힘들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금에 나오는 어떤 연명의료 중단법이라든지 혹은 더 나아가서 안락사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사회적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고민 속에서 이제 그렇게 답이 좀 귀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0: 네. 지지난 시간에 저 물리학자 모셔서 약간 그 접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뭐 소위 0과 1이 딱 갈라진 게 아니라 네. 중첩되기도 하고 지금 삶과 죽음도 경계가 1도 양단으로 딱 칼로 물베듯이 있는 게 아니라
1: 네.
0: 그라데이션, 이렇게 점층적으로 섞여 있는 영역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다운 삶이란 게 과연 무엇일까라는 걸 고민을 해보다 보면 단순히 숨쉬고 살아있고 예를 들어서 심장만 뛰고 있다고 해서 그걸 과연 인간다운 삶이라고 볼 수 있을지
0: 예.
1: 제가 이야기하는 건 어떤 나다운 삶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죽음 공부라는 과정을 통해서 내 마지막 마무리라든지 내 주변에 뭐 그런 어떤 고민을 하다 보면은 최종적으로 이제 제가 원하는 건 죽음 이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밝은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돌아보자, 이제 일상의 행복을 좀 찾아가보자, 약간 이런 좀 약간 주제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제목과 부제에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죽음 공부 첫 장은 잘 넘긴 것 같고요. 네. 오늘 주어진 시간 안에서 우리 박광우 교수님하고 죽음에 대한 공부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일 궁금한 게, 저도 막상 저희 할아버지 임종 지켜본 그 순간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죽음과 실제 임종의

0: 순간을 본 분들의 차이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1: 이게 아무래도 좀 이게 현장감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현장감이라는 거는 그 전에는 막 죽음이라는 게 그냥 막연하게 뭐 어딘가쯤에 있는 그런 개념 정도로 생각을 하다가 막상 이제 죽음에 딱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할아버지의 죽음을 직접 대면하게 되는 순간이라든지 뭐 아니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실은 이제 외상 쪽을 보게 되면 이제 그 뭐 갑작스럽게 아침에 출근 뭐 잘 하시다가 뭐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뭐 구조물에 맞아서 머리에 출혈이 생겨서 급하게 이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저희가 이제 해드리는 수술은 보통 두개골 절제하면서 감압하는 그런 수술을 하는데 수술의 목적은 단지 그냥 사람의 생명 연장 차원이지 이전처럼 이 다치기 전 상태로 돌아오는 그런 수술의 영역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수록 수술하겠습니까라고 물어보면 이제 그분들은 되게 황망하죠. 아침에 잘 출근했다가 갑자기 오후에 수술해야 된다고 의식 없어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분들은 그냥 막연하게 어휴 우리 아버지 빨리 수술해서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지만 수술 끝나고 나서 이제 뭐 뇌부종 생기고 재출혈 생기면서 막 뇌가 이렇게 부어가고 입에 튜브 꽂고 콧줄 꽂고 이제 이런 상황을 보다 보면은 중환자실에서 이제 면회를 하면서 그런 어떤 한 1, 2주 정도 지나온 상황이 되다 보면 이제 그분들은 이제 그제서 느끼는 거죠. 아, 이렇게 죽음이라는 게 정말 있었고 이렇게나 가까이 있었구나 내 옆에. 그래서 단순히 그냥 죽음이라는 거를 그냥 가린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네. 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을까. 어차피 뭐 나중에 이제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이렇게 돌아가실 거 그 뭐 힘들다고 이렇게 아둥바둥 티격태격 싸워가면서 살았을까. 저는 이제 지금 이 상태에서 보다 보면 정말 어차피 죽는 거 죽음보다 더 큰 일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 좀 세상을 보는 풍경 자체도 좀 한결 너그러워지고 네. 좀 더 여유로워지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아까 그 말씀하셨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실은 또 현장감의 차이, 아 죽음이라는 게 이렇게 정말 가까이 있었구나라는 그렇게 느끼는 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근데 이제 또래 같은 의학 공부하신 동료분들 각 전문 분야가 다르잖아요. 네. 근데 아직 한창이신데 이 죽음의 상태를 뭐 수십 번, 수백 번 보신 거고요. 네. 그 공부를 하면서 어떤 교수님이 영감을 주셨거나 아니면 내가 이쪽을 조금 더 깊게 연구해야 되겠다는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1: 뭐 연구라기보다는 그런 계기라기보다는 실은 이제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저 환자와 내가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저는 계속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될 수도 있고 저와 같은 생각을 누구나 다 공유하고 있는 생각일 줄 알았는데 실적으로 주변 동료 의사 친구들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나와 환자는 다르다. 네. 나는 그 병에 걸릴 일이 없을 없다. 거야. 그래서 그분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되는 게 그래야지만 자기 또 정신 관리라 멘탈 관리라든지 혹은 또 객관적인 어떤 뭐 결정이라든지 이런 어떤 수술적 내지는 뭐 내과적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그건 대단히 지향해야 될 덕목이긴 하지만 네. 제 입장에서는 그게 좀 더 엇나가다 보면 환자와 나는 다른데 이제 이런 관점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렇게 좀 깊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저는 근데 전공의 때부터 시작했던 게 실은 나는 저런 상황이었으면 나는 저런 선택을 할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그런 고민 속에서 그분들 제 주변 동료들이랑 좀 다르게 생각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0: 예. 아니 동료 의사분들이 우리 박광호 교수님 보면 뭐 죽음 박사 뭐 별명이 있을까요?
1: 뭐 그런 것보다
0: 가끔 죽음에 대해서 물어볼 때도 있을 것 같긴 해요.
1: 이제 그런 것보다는 처음에 이제 제가 이 책을 낸다고 이제 저희 뭐 위 주변
0: 죽음 공부
1: 네 죽음 공부 책을 내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주변에서 하나같이 다들 말리더라고요.
0: 왜요?
1: 그 이유가 아니 사람을 생명을
0: 살려야 되는 게 의사인데
1: 네, 그런데 무슨 네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그게 되냐?
0: 아하.
1: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의외로 이게 사람 의사들조차도 실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터부시하는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삶이란 생명은 좋은 거고 죽음 사망은 나쁜 것이라는 네. 이런 이분법적 선악의 구분이 있을 수 있죠 사실은.
1: 네.
0: 저도 그렇고 아마 보통 분들은 죽음이란 끝이고 종말이고 암흑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박 교수님은 20여 년 동안 그 현장을 지켰기 때문에 죽음 공부라는 어찌 보면 공부 중에서 가장 하기 싫은 게 죽음 공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우리나라에서 거의 좀 세속적인 표현도 일타 강사신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래도 저희 방송하는 동안에 꼭 알아야 할 핵심 본질 족짓게 강의를 좀 해주신다면요.
1: 죽음 공부라는 거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0: 중공부라는 거는 결국 죽음에 대한 진실, 팩트를 알자라는 그런 주제거든요. 그래서 제 책에도 다양한 죽음의 케이스들이 나와 있어서
1: 네.
0: 그런 어떤 다양한 질병 속에서 죽어가는 환자 혹은 이제 보호자들 속에서 내가 저 상황이었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나한테 맞을지, 내지는 그런 거에 대한 죽음에 대한 상상을 한번 해보라는 뜻으로 저는 이제 간접 경험 차원에서

0: 속에서 유언을 남기면서 누구누구야 뭐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네. 정말 정말 극히 드물더라.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의 경우는 중환자실에서 보호자 없이 의식 없는 속에서 제대로 된 대화 한번 못 나눠보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허다하고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남은 삶을 연명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과정 속에서 후회를 남기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죽음에 대한 진실을 이해하고 죽음을 한번 상상해보자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괴롭기는 하지만 예. 내가 저런 상황이 되면 나는 어떻게 선택을 하는 게 나의 신념과 가치관에 부합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자라는 뜻으로 그 책을 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어휴, 말씀 중에 아직은 한창이라고 생각하지만 네. 돌이켜보면 제 초중고 동창 중에도 일부는 벌써 세상을 뜬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 가족들한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지만 네. 교수님 말씀대로 어느 순간 나에게도 다가올 수 있다는 그 가능성. 근데 그거를 미리 좀 생각하고 상상해보자.
0: 네, 맞습니다.
1: 근데 죽음을 미리 상상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0: 아유, 없죠. 없어서 저는 이제 그 책 속에서 다양한 케이스들을 이렇게 늘어놨던 것 뿐인 거고요. 네. 그래서 그 실은 전에 이제 어쨌든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로서 뇌출혈, 뇌경색, 암 환자, 뭐 말미에는 또 파킨슨이나 치매 환자분부터 시작해서 되게 다양한 케이스들이 한 30몇 케이스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 이제 그런 케이스들 속에서 한번 이제 좀 불편하지만 한번 책장 넘겨보면서 그렇게 자기의 본 모습, 자기의 죽음의 모습을 좀 상상해 보자는 거였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런 거 자체가 좀 상상이 어렵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제 입장에서는 실은 계속 말씀드린 것 중 하나가 일상의 소중함. 예. 그러니까 일상의 소중함이라는 거는 저는 이제 뭐 출근하거나 뭐 어디 뭐 갈 때도 되게 당연한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습관을 들였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죽음 공부를 제 스스로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은 결론은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건 이 순간조차도 예.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아, 이게 너무 스트레스 받고 막 아, 너무 긴장되고 너무 막 하기 싫어.
1: 그런 면 일부 있죠. 네, 방송이라는 게.
0: 예.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이 또한 얼마나 즐겁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힘듦 사이에 그 사이에서의 순간순간의 소중함, 일상의 소중함, 예. 행복 이제 그런 거를 좀 찾는 습관을 들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눈이 안 보인다든가 아니면 팔을 뭐 못 쓴다든지 어휴. 뭐 이렇게 되면은 그런 식으로라도 죽음을 상상하기 곤란하다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행동들이 어느 순간 안 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조차 혹은 뭐 내 주변에 있던 사람의 갑작스러운 부재 이런 걸 한번 좀 뭐 우리가 어차피 뭐 실제로 일어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상상 한번 해봄으로 인해서 네. 죽음 공부에 대한 연장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1: 아, 그러니까 꼭 죽음 자체에 대한 상상이나 생각은 아니더라도 네. 우리가 이렇게 팔다리를 움직이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그것 중에서 하나가 약간 고장났다.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 그러니까 저희 대선배 코미디언 중에 조정현 선배님이라고 계시는데 예, 예. 검색하시면 다 나올 정도인데 멀쩡하셨는데 이제 뇌출혈 오셔가지고 지금도 언어가 불편하시고 휠체어 생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배님이 언제 자기가 휠체어 생활을 하고 말이 안 나온다고 생각했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꼭 죽음 공부가 아니더라도 네, 네. 그렇죠. 어느 날 눈 떴는데 눈이 안 보인다. 소리가 안 들린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은데 못 움직인다. 지금 뭐 몇 초만 생각인데도 저한테는 굉장히 끔찍한 일이고 죽음이라는 건 그거 넘어서잖아요.
0: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뭐 소소한 것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당연함이 어느 순간 사라지는 불편함으로 다가올 때쯤 돼서야 아, 내 일상이 아무렇지 않은 일상이 정말 얼마나 소중했나라는 네. 거에 대한 생각이 미치다 보면 굳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죽음 공부까지 나아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런 일상의 소중함을 갖다 느끼는 순간 이야말로 뭐 굳이 뭐 대단한 행복을 찾을 게 아니라 저는 항상 그 얘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우리의 인생 행복이라는 게 별게 없다. 인생 행복이라는 것 자체가 실은 우리 스스로 떠서 손으로 식사할 수 있고 스스로 화장실 갈 수 있고 화장실에서 뒤처리하고 내가 어디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고 저는 이게 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조정현 선배님의 그 뇌출혈 환자분들이 대부분 이제 장애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런 어떤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를 저희가 장애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분도 입장에서는 걷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행복이겠어요.
1: 그렇죠. 목발이라도 짚고 걸을 수 있는 분은 휠체어 탄 분이 보기에는 네, 부러운 거고 그죠? 네.
0: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외래에서 이제 진료 보러 오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0: 내가 이게 안 돼가지고서 힘들다 어쩐다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실은 위를 보면 끝이 없고 아래를 보면 한이 없는데 지금 본인이 가지고
1: 잠깐만,
0: 있는
1: 지금 부처님 말씀 같은 거 위로 보면 뭐라고요?
0: 아 위를 보면 끝이 없고
1: 끝이
0: 아래를
1: 없고
0: 보면 한이
1: 한이
0: 없는데
1: 없다.
0: 근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의 위치에 대해서 아유 내가 저 위만을 바라 저걸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데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 내가 이것만으로도 안 되는 게 어디냐. 이제 그런 일상의 소중함에 대한 행복을 좀 깨달으셨으면 해서 이제 그런 어떤 죽은 공부까지 나아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상의 소중함 속에서 있는 행복을 좀 찾으셨으면 하는 게 이제 그 죽은 공부의 최종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아이고, 역시 이제 의사신데 이제 철학자의 풍모가 느껴집니다. 그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케이스에 있는 환자분들 이제 소통이 되는 경우에 말씀하시는 거군요. 아유, 그래도 이 정도가 어딥니까? 어떤 분은 이것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0: 네, 맞습니다.
1: 근데 이제 다른 분이 말하는 것보다 오히려 교수님 말씀하시면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힘을 얻으실 것 같긴 해요.
0: 네, 그렇게 해서 또 가셔서 또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이제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또 좋아지셔가지고 또 저한테 또 고맙다고 말씀해 주시면 제 입장에서는 또그 또한 또 기쁘죠.
1: 그러니까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고 죽음이 몇십 년 후가 아니라 진짜 며칠 후라고 생각을 하면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것 같긴 해요. 정말 소중한 사람들한테 전화라도 한번더 해야 될것 같고.
0: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제 책의 말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실 과연 이게 죽고 나면 뭐가 남을까? 혹시 그 생각해 보셨어요?
1: 지난번에 그 생물학적인 죽음 다음에도 의식이 있을 수 있다는 사례를 몇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죽음 이후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다가 아직은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영역이지만 의식이나 인식이 있을 수 있는 영역도 있고 정말로 뭐 영혼이라는 표현을 하지만 우주 전체로 봤을 때 나의 자취가 영혼으로 어떤 형식으로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교수님.
0: 그래서 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죽고 나면 영혼이 남아 있을 수 있고 뭐 미지의 무언가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그 미지의 무언가가 당장 나에게 뭐할수 있는 건
1: 아,
0: 아니잖아요.
1: 그렇죠. 그거는.
0: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이 미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쨌든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 너무 인생이 무의미해지잖아요. 그렇단 이야기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죽음 이후의 삶을 그걸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아, 죽고 나면 나한테 과연 뭐가 남을까라고 고민을 하다 보면 결국 나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들밖에 안 남는다라고요.
1: 그 살아있는 분들의 머릿속과 가슴에 있는 거죠,
0: 네,
1: 사실은.
0: 맞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그래서 굳이 살아있는 동안 어쨌든 내 욕심을 막 채워가면서 막 남들한테 막 해코지하고 막 밟고 올라가서 뭘 성취해서 돈이 됐든 권력이 됐든 그렇게 해서 올라감으로 인해서 얻는 게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은 결국 나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추억 내지는 뭐 그런 어떤 뭐 기억 속에 남는 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다 보면 그렇게 삶 자체가 무의미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살면서도 내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조차도 집에서는 좋은 아빠, 뭐 좋은 남편, 직장에서는 좋은 선배, 후배로 남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어차피 죽고 나면 그 사람들이 날 기억하고 있는 나의 모습밖에 없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만이 오히려 유일하게 저를 위로해 줄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그 도구? 방법?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죽고 나면 결국 남는 건 사람들의 기억밖에 없으니까 주변을 잘해라. 약간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1: 사실 뭐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그 이름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남은 사람들을 살아있는 자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 인식.
0: 네,
1: 참
0: 맞습니다.
1: 좋은 사람이었어.
0: 예,
1: 참
0: 맞습니다.
1: 따뜻했지. 아, 몇번 같이 놀러 갔었는데 참 행복했다. 그렇게 남는 거.
0: 네,
1: 그게
0: 맞습니다.
1: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진짜. 지금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뭐 해코지 한다는 표현 쓰셨는데 막 죄를 막 쌓는다거나 탐욕을 부린다거나 그거 어떻게 좀 가치 있는 자기가 생각하는 세속적 가치를 위해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막 다른 사람을 짓밟고 짓누르고 하잖아요. 사실 살아있을 동안에는. 근데 죽음이란 말씀 하니까 진짜 무슨 의미가 있나? 그죠? 악명만 남는 거 아니에요?
0: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고요. 이제 그래서 책 안에도 거기 나와 있는 되게 부잣집 사람이 더큰 부를 얻기 위해서 남을 갖다가 이렇게 해코지해서 이렇게 얻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가 먼저 더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이게 인생 부지런.

0: 없는데 그렇게 해가서 굳이 그 자매였는데 아. 자매끼리 그렇게까지 티격태격하면서 싸울 이유가 뭐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죽고 나면 남는 건 뭐 재산을 가져가겠어요. 뭐 권력을 가져가겠어요. 뭘 가져갈 수 있는 것조차 하나 없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나를 좀 위로해 줄 수 있는 거는 나를 기억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억밖에 없다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들고 죽어가는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게 딱 그거 하나겠더라고요.
1: 근데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하고 전혀 죽음 생각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태도가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0: 그렇죠. 이제 오늘만 살면 되는데.
1: 예. 지금 당장 권력을 얻고 큰 부자가 되는 거에만 매몰되면 우리 역사에도 왕자의 난, 형제의 난 많잖아요. 그죠?
0: 예.
1: 만약에 그분들이 내가 죽고 나면 어떤 평판을 받을까, 남아있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어떻게 남을까 생각했다면 그렇게 악행을 혹은 그렇게 탐욕을 안 부렸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0: 네. 그래서 근데 뭐 이건 또 별개의 이야기이긴 한데 저는 이제 또 그런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는 이제 남을 불편할 수 있게 하는 용기가 실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도 하기도 그런 들더라고요. 또 다른 의미로.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신
1: 그때 불편은 크게 보면 좋은 의미죠.
0: 아.
1: 악행을 저지르는 거는 안
0: 그렇죠.
1: 되는 거죠.
0: 그렇죠. 역사를 바꿔나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은 좀 큰 용기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 같은 범인 입장에서는 네. 일반 사람 입장에서는 뭐 굳이 그렇게까지는 바라지 않고 그냥 내 주변 소소하게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는 어떤 좋은 사람들로 남기고 싶다는 그게 되게 큰 거죠.
1: 네.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한두 번쯤은 생각할 것 같아요. 이제 살아가시면서 나에게 정말 죽음이 맞닥뜨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이제 현장에서 사망하시는 경우가 아니라 투병 생활을 작게든 길게든 하시는 분들.
0: 네.
1: 그죠?
0: 예.
1: 말씀하신 삶과 죽음의 경계 안에서 계속 생명을 영위하시는 분들한테는 교수님의 그런 영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0: 네.
1: 근데 우리는 워낙 일상생활이 바쁘고 막 생각할 게 너무 많으니까 죽음이 없는 것처럼 혹은 죽음이 안 다가오는 것 다가오는 것처럼 살잖아요.
0: 예.
1: 어쩔 수 없는 건가요?
0: 근데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실은 어쨌든 저는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태어나는 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거에는 순서가 없는 것 같아요.
1: 그 명언이네요, 또 그것도.
0: 그래서
1: 네.
0: 그게 왜냐하면 이제 오토바이 교통사고 나서 뭐 갑자기 머리에 뇌출혈 생겨서 18살짜리 남자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보고 막 중매산해 하고 막 그런 상황을 보다 보면은 아 이게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막연하게 죽음을 관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과 실질적으로 제가 봤던 죽음의 그런 과정 속에서는 현장감에 대한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렇게 죽음이 이렇게나 가까이 있다는 걸 알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굳이 이거를 죽음이라는 게 언젠가 오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 나는 아니야. 가 아니거든요, 실은. 그래서 그분들이라고 해서 응급실에 실려 오시는 분들이라고 해서 자기가 이렇게 뇌출혈이 될 줄 알았겠어요?
1: 전혀 아니면... 생각 못 하시겠죠. 네. 특히 사고를 당한 경우는.
0: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방금 말씀 잘 해주셨는데 그렇게 사고를 당하시는 분들을 자주 접하다 보니까 야, 이게 아무 일 없이 지나간 오늘 하루가 이게 정말 당연한 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비 오는 날 이렇게 우산 쓰고 있다가 이렇게 그 건널목 앞에 이렇게 서 있다가 이 철제봉에 다쳐가지고서 머리에 찍혀가지고서는 그렇게 돌아가는 분을 보면서 와 이렇게도 죽을 수가 있구나 싶은 생각을 네. 하면서 그냥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오늘 하루 자체가 되게 축복이구나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럴수록 제 스스로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그것도 제 스스로 지금도 현재도 하고 있는 죽음 공부라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1: 와 의사이자 철학자가 되실 수밖에 없네요. 지금 의술을 영위하는 그 분야가 삶과 죽음이 늘 함께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교수님 죽음 공부라는 그리고 부제가 뭐였죠? 한 번만 더 강조해 주시면
0: 똑바로 바라볼수록 환해지는 삶이라는
1: 똑바로 바라볼수록 환해지는 삶
0: 네. 정확한 텀은 정확하게 옛날에
1: 아까는 충실로 잠깐 들었었는데 네 여러분 저자도 잠깐 부제는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 주위에 이제 가족 친지분들도 우리 박 교수님이 이렇게 항상 삶과 죽음의 복판에서 연구하시고 수술도 하시고 이렇게 또 조언으로 환자들을 돌보시는 분이라 케이스를 많이 여쭤볼 것 같아요.
0: 네, 어떤 케이스?
1: 뭐 어떻게 돌아가신 분들,
0: 네.
1: 또 가족분들이 뭘 원했어, 혹은 그분들 유언 내지 이제 담당 의한테도 환자들이 하는 말들 있잖아요.
0: 네, 예.
1: 뭐 저 더 고통 없게 해주세요도 하시겠지만 그동안 이제 20여 년 이렇게 현장에 계시면서 가장 우리 박 교수님에게 이렇게 순간순간 떠오르는 영감이 됐던 순간들. 그... 뭐 하도 많겠지만 그래도 한두 가지만 말씀을 해주실까요?
0: 영감이 됐던 케이스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되게 드물었던 케이스가 이제 제 책 첫 페이지에 나오는데 네. 그 케이스는 실은 이제 그 췌장암 환자였고 그 췌장암 말기암 말기 췌장이 되면 실은 이제 그 췌장액이 새면서 이제 등쪽으로 막 통증이 엄청 심해지시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항암 치료 받다가 좀 안 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말기가 돼서 그때 정도 되면 통증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마약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이제 마약을 쓰게 되면 이제 단점이 이제 마약을 들어가게 되면 이제 호흡 부전이 와서 숨을 잘 못 쉬게 돼요. 이제 그러면서 실은 그 상태 자체가 약간 가수면 상태가 되게 되는데
1: 가수면. 예. 네.
0: 그래서 뭐 자나 싶다가도 이렇게 탁탁탁 일어나서 깨우면 옷 막 일어나서 좀 대화하는 듯 하다가도 갑자기 또 자기도 하고 약간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실은. 근데 이제 그게 통증이 심해지면 그 몰핀 용량을 조금씩 올려야 되는데 또 너무 올리면 호흡이 또 떨어지게 되고 의식이 없어지니까 또 용량을 또 너무 못 올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실은 보호자들도 대부분 그런 상태 충분하게 알고 있었고 환자도 그런 부분에 대해 알고 있어서 네. 이제 그런 몰핀 용량을 올려가면서 보호자들 보는 앞에서 그런 우리 흔히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유언을 남기면서 누구누구야 뭐 좀 잘 했다 그리고 또 좀 약간 자다가 또 깨우면 또 누구 왔어 이러고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그러다가 실은 통증이 있으니까 몰핀 용량을 조금씩 올리면서 이제 호흡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하다가 이제 나중 되면 이제 호흡 부전 때문에 그 기관 사건까지 안 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유언을 남기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모습 자체가 그게 실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호자들의 동의도 필요하고,
1: 그렇죠.
0: 환자 스스로의 의지도 중요하고, 그걸 또 도와주는 의료진의 그 어쨌든 선행 내지는 자칫 이게 치른 의료 분쟁 내지는 의료법적 그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나 보호자 원한다고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실은. 근데 지금에서야 뭐 연명의료 중단법부터 시작해서 몇 개 이제 좀 제도적 보완이 마련돼서 다 그게 좀 했었지만 제가 그때 당시에 몇 년 전까지 있을까만 하더라도 그게 안 됐던 상황에서. 그런 어떤 죽음의 모습을 보다 보니까 아 나도 저렇게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처음 들었던 것 같습니다.
1: 아유 그래요.
0: 대부분의 경우는 중환자들에서 의식 없이 죽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혹은 의식 없이 갑자기 뇌출혈돼서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 있는 상태를 보다 보면은 아 저렇게 죽는 것도 복이구나 싶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실은.
1: 네. 사실 이제 그 유명한 IT 업계 스티브 잡스가 이제 췌장암으로.
0: 네. 예.
1: 한번 수술했지만 또 나중에 발병이 돼서 사망했잖아요.
0: 네네.
1: 전 세계 많은 분들이 되게 안타까워했었는데 그렇게 몰핀 양을 가족들 보는 앞에서 조정하시면서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유언 삼아 남기는 말씀을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가족이 아닌데도.
0: 네, 그렇죠.
1: 아, 저희는 어떤 느낌일까, 어떤 기분일까 상상은 되지 않습니다만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로 평소에도 죽음에 대한 뭐 공부는 아니더라도 생각 그리고 일상을 살면서 소중한 것들 정말 고마워해야 되겠구나 그런 자극은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 이제 후학들도 가르치시는 건가요?
0: 아 예, 가르치고 있습니다.
1: 학생들에게 종종 하시는 말씀 죽음과 관련해서 어떤 말씀 하시는지 오늘 마무리 삼아서 조금 듣고 싶습니다.
0: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의료 윤리에 대해서 보통 학생들한테 강의를 좀 많이 하거든요.
1: 아, 예.
0: 의료 윤리라는 게 뭐 옛날 같은 경우 이제 뭐 소크라테스의 뭐 무슨 원칙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에 이제 그렇게는 안 하고요. 뭐 좀 의료 윤리 4원칙 중에서 뭐 이제 뭐 자율성 존중의 원칙, 뭐 악행 금지 원칙, 선행의 원칙, 그다음에 정의의 원칙 뭐 이렇게 네 가지 원칙이 이게 서로 간에 상충되거나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는 게 어떤 의료 윤리 차원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이제 앞으로 평생 의사로서 고민해봐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첫 번째로 꼽는 원칙 중에 하나가 어쨌든 자율성 존중의 원칙.
1: 네.
0: 그러니까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라는 게 실은 스스로의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환자가 본인의 어떤 가치관과 신념에 따라서 나는 이렇게 치료 방향을 결정해야 되겠어라고 하는 그 어떤 권리를 존중해주자는 그런 자율성 존중의 원칙인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실은 예를 들어서 이제 환자가 나는 더 이상 힘든 치료를 받고 싶지 않아 라고 할 때 의사로서는 그 원칙에 대해서 선행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1: 예.
0: 이 환자를 도와줘야 된다는 선행의 원칙 내지는 이 환자가 이런 선택을 했을 때 나빠질 거를 뻔히 안다는 악행 금지의 원칙을 고려를 하면 이거는 치료를 받게 하는 게 맞거든요.
1: 아, 선택의 순간이 닥치는군요.
0: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평상시 가져왔던 가치관과 신념에 따라서 의학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이게 확률론적으로 이걸 이렇게 많이 치료하면 좋아지겠다라고 해서 확률론적 제안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다 보니

0: 저는 그 어쨌든 의료라는 행위 자체에 있어서 제일 먼저로 둬야 되는 게 결국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1: 네.
0: 그 사람의 선택을 빼고서는 나머지 의료적 선택을 하는 것 자체는 좀 맞지 않지 않나. 이제 이런 부분 속에서 실은 제가 이야기하는 의료 윤리 차원에서 이런 상황이 되면 너는 어떻게 생각해 볼래? 라는 식으로 해서 저는 질문을 많이 좀 던져주는 편인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는 환자가 이야기하는 어떤 치료 중단이라든지 연명의료 중단부터 시작해서 나는 이렇게 치료를 이렇게 하겠소? 라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 흔히들 좀 약간 지금 저뿐만이 아니라 제 동료부터 시작해서 위 선배님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면 대부분 네가 의사지. 나한테 왜 왔어? 너 치료 나한테 안 받을 건데 왜 왔어?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환자를 갖다가 비난하고 환자를 갖다가 탓하고 이래 그러는 경우가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아까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면은 어쨌든 죽음의 그런 과정 속을 선택하는 것조차도 환자의 몫이고 그런 걸 충분히 존중해 줘야 되는 게 의사의 어쨌든 그 역할이라고 보는데 이제 그런 어떤 의사의 역할을 단순히 그냥 죽음이라는 걸 정말 극복해야 되는 대상이고 병이라는 걸 정말 치료해야 되고 막 저는 이제 그 와중에 사람이라는 어쨌든 그게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자꾸 말씀하셨던 후학들한테 여기 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1: 말이 좀 끄덕이고 수긍하나요?
0: 뭐 아직은 모르죠.
1: 학생들마다 생각이 좀 다르겠지만.
0: 아직은 잘 체감을 하지 못하는 것
1: 그렇죠.
0: 같습니다.
1: 아직 한창
0: 네,
1: 때니까요.
0: 맞습니다.
1: 아유, 박광규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의술을 또 우리가 사람을 돌보는 인술이라고 사람 인자를 써서 표현하기도 하는데 무슨 의미의 그 인술인가를 제가 잠깐이지만 옆에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귀한 시간 너무나 감사하고요. 마지막에 던진 그 화두가 또 저희가 삶이란 또 생명이란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그 사이에 있는 묵직한 주제에 대해서도 한번 여쭙고 싶어서 좋은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박광훈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어떠셨나요? 예,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멀 수도 있지만 바로 가까이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죽음 공부를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표현하고 또 일상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 또 최선을 다해서 산 다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 너무 그렇게 무섭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너와 나를 넘어서 시대를 읽는 지혜, 시너지의 노정열이었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믿음은 눈, 귀, 코 등의 근을 청정하게 한다. 믿음은 힘이 단단하여 부서지지 아니한다. 믿음은 능히 번뇌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린다. 믿음은 오로지 부처님의 공덕을 향하여 나아간다.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을 생각하고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말하며 행하지 않아도 될 것을 몸에 익힌다.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이란 남의 재산을 보면 탐욕심을 일으키고 잘생긴 이에게 질투심을 일으키며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나쁜 말을 하는 것이다.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이란 거짓말, 이간질, 악담, 꾸며대는 말들을 항상 하는 것이다. 행하지 않아도 될 것이란 부질없이 산 목숨을 죽이고 주지 않는 물건을 훔치며 삿된 행동을 하는 것이다.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지에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2: 정말요?
1: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3: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2: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4: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2: 설치했어요.
5: 당했다!
6: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7: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2: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8: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태백산맥이 남으로 뻗어나가다 우뚝 솟은 팔공산. 큰 스님들의 수행처가 되었던 웅부암이 자리한 곳도 바로 이곳 팔공산이다. 웅부암은 711년 의상 스님이 창건한 절이다. 창건 당시 상서로운 구름이 일어났다 하여 떠다니는 구름이란 이름을 갖게 됐다. 우아하게 휘어진 나무도

쭉 뻗은 고든 나무도 지붕을 받치는 데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한다. 자연은 그대로 보화루가 된다. 중앙에서부터 좌우로 조금씩 높이와 넓이가 다른 보화루 바라지창은 묘한 건축미를 선사한다. 원통전의 관세음 보살은 해철국사가 인도에서 해금강으로 들어오는 배로 모셔왔단 전설이 전한다. 운부 난야는 경허 스님을 비롯해 운봉, 향곡, 정담, 성철 스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고승들의 수행처였다. 지금도 치열하게 정진해가는 수행승들의 열기가 고스란히 배어난다. 구름, 물, 달마, 그리고 선. 운부암은 제 모습 그대로 선이요, 부처님 말씀인 도량이다. 연기 가득한 팔공산자락에 아기자기 모여앉은 운부암. 대돌 하나, 기와 한 장, 불법을 말하지 않는 것이 없다. 정갈하고 아늑한 수행처 운부암은 청아한 참선의 향기로 기억될 것이다.

반갑습니다. 이게 불교 이지의 월드입니다. 전국에 계시는 BTN 불교 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대성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시간에 했던 내용이 이도 이회자여 인저 무시 습숙한 애욕 애치가 여기까지 했죠. 도로서 마음을 품은 자라 할 수 있는 것인저 무시 습숙한 애욕 애치가 즉 비릇함이 없이 익히고 익힌 탐진치 삼독신이 전면 의지하여 마음밭에 얽히고 얽혀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참진치 삼독심이 얽히고 얽혀 있어요. 근데 다 없어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가끔 일어나야 안 일어나야

언제 일어나야? 평상시에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았었는데 여고 동창회 가보면 일어나 있느냐.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떤 현상을 보면 그 현상 속에 내 마음속은 아 그래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살면 되는 거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 거고 절대 내게 아닌 부분에 마음 내지 말아야 되고 다 완벽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생기면 그때는 질투심이 일어나서 마치 이제 막 화가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요. 이게 탐진치 상독심의 발로잖아요. 자, 탐심은 언제 일어나요? 탐심은 언제 일어나요? 나보다 더 많은 걸 가진 사람이구나. 나보다 더 좋은 걸 가진 걸 보면 그때부터 올라오는데 나보다 애초부터 완벽하게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면 질투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근데 나보다 조금 덜 했던 사람이 아, 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나도 그래. 그냥 아예 선배 스님들이 삶을 보는 전에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데 나하고 도토리 키재기였던 사람이 나보다 훨씬 좋아지면 그때부터는 괜히 심술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없었거든요. 이게 없었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일어나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무시 습속이라. 이미 내 마음속에 얽히고 얽힌 섰던 부분이 전면 의제야. 마음밭에 얽히고 얽혀 있었던 거예요. 원래 없었던 게 아니고 원래 내 성품이 다 바꿔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고개 그렇게 차고 있다가 잠복환기라 이거예요. 잠시 엎드렸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풀을 다 뽑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튿날 가면 또 삐지고 올라와야 안 올라와야? 이게 잠복환기야. 그래서 잠복해 있어. 여격 일학하나니 하루거리 학질 같나니. 여러분 학질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학질이 요즘에는 흔하지가 않은데 옛날에는 학질이라는 게 있었어요. 학질이 뭐냐면 하루는 열이 펄펄 나가지고 움직임이 무척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아파요. 근데 그 이튿날 되면 싹 사라졌어요. 이제 다 낫다 싶어가지고 움직이면 또 열이 올라와요. 이걸 그래서 학질이라고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격이라 가나니 하루거리야. 하루 아프고 하루 낫고 하는 부분을 하루거리 학질 같은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탐진치 삼독심이 그러하다는 얘기예요. 아, 내가 절에 가서 부처님 법문 듣고 스님 법문 듣고 그래서 내 마음 다 고쳤고 관세음보살 때 많이 불렀고